0: 그래도 안 돼, 꽃도가. 할아버지가 귀지 함부로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얘기 기억 안 나?
1: 아, 할아버지가 귀지 함부로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이야기.
0: 아,
1: 기억한다.
0: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1: 좋아, 좋아.

0: 지키는 퀴즈. 옛날에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도 잘 듣는 비봉이란 총각이 살았어.
1: 아랫마을 방귀 며느리 방귀 끼네. 아니, 똥인가?
0: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아니, 이 소리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꽃님이가 산적한테 돈 뺏기는 소리? 꽃님아! 꽃님아!
2: 어서 돈 내놔!
1: 꽃님아!
0: 어, 비봉아!
3: 비봉아!
2: 이놈이 예! 아!
4: 안녕히 계세요.
2: 이놈이
0: 기붕아.
1: 꽃님이 괜찮아?
0: 기붕아, 넌 내 생명의 은인.
1: 그럼 우린 이제부터 연인.
0: 아이, 몰라.
5: 그렇게 둘은 사귀게 되었지.
1: 아, 요즘 내가 귀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아, 꽃님이가 귀 좀 파줘.
0: 어, 기붕이 귀가 안 들리면 안 되지. 내가 귀 파줄게. 자, 우와, 귓구멍 봐라. 귓구멍이 커서 소리를 잘 듣는구나. 자, 어디 보자. 어머, 귀가 꽉 막혔네. 어머, 어머, 어머. 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귀지가 왜 이렇게 많아?
5: 귀를 파도 파도 끝이 없이 귀지가 나왔어.
0: 어머, 귀지가 또 나, 어머, 또 나왔어, 어머. 어, 계속 나와. 어머.
5: 그런데, 우와, 그렇게 귀지를 파던 귀봉이는 그만. 귀에 병이 나고 말았어.
0: 어머, 어떡해.
5: 어머, 어머.
1: 아우, 저, 아,
0: 어디 봐, 어디 봐. 귀를 팠는데 왜 병에 걸린 거야?
5: 귀에 귀지가 있어야 하는데 다 파버려서 병에 걸린 거지.
0: 그러니까 왜 귀지가 있어야 되는 거냐고. 왜 그런 거냐고.
5: 아, 그러니까 그게 귀지가. 그러니까 그 귀지가.
0: 지금 누나한테 필요한 건 호기심 딱지.
5: 그렇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귀지 딱지. 귀지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야.
0: 누구세요?
6: 나는 기봉이의 귀를 지키는 귀지샘 포도대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귀지샘 포도대장?
5: 근데 어쩌다 그렇게 다치신 거예요?
6: 아이, 그러니까. 아이, 기봉이가 귀를 파서 그러는 거지. 아휴, 그럼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평소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귀지를 만드는 것이지. 우린 귀지 샘물, 기름 샘물, 피부의 각질을 모아 모아 모아 귀지를 만들지.
7: 자, 이제 저어라. 그렇지. 잘 섞이게. 옳지, 옳지. 아하, 잘한다, 잘한다.
5: 귀지를 왜 만들어요?
0: 맞아요. 자꾸 만드니까 귀가 더럽잖아요.
6: 더럽다리, 더럽다리, 더럽다리. 귀지가 있어야지 귀에 들어오는 먼지와 세균을 막을 수 있다고.
5: 네? 먼지와 세균이요?

0: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먼지와 세균이 못 들어오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알았나?
1: 네. 예.
0: 그래.
2: 봐라. 여기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귀? 이번에는 반드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멈춰라.
2: 뭐야?
0: 먼지와 세균은 출입을 못한다.
3: 어마마마 어마마마 저희 세균 아니거든요.
4: 아니거든요.
0: 오 그래? 그럼 얼굴을 보이거라.
3: 어머나 세상에. 낯선 아녀자의 얼굴을 보시려 하시다니 정말 불쾌해요.
5: 나 이런 모욕감 처음이잖아. 야 너 우리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한마디면 너네 여기에서 일 못해.
3: 못해.
0: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들아, 거둬라. 네, 귀를 내드려라.
3: 이야, 세균 침투 성공! 가자, 가자.
1: 출동! 출동! 빨리!

0: 귀지는 귀에 들어온 먼지를 찾고 세균을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지.
1: 우와, 귀지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2: 그럼 귀지는 안 파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지. 이렇게 세균이 죽고 먼지와 들러붙어서 귀지가 되는데 귀지는 억지로 파지 않아도 천천히 이동해 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3: 아유 더 파야겠네.
0: 기복이는 항상 면봉으로 무리하게 귀지를 판 거야.
3: 아유 파도 파도 간지럽네 이거.
0: 아유. 그 결과
4: 안돼 귀지만은 귀지가 사라지면 귀를 지킬 수가 없어.
5: 귀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6: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더니만 꼴 좋다
4: 꼴.
7: 귀지도 없고 참 깨끗하니 좋네.
8: 자 그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찔라.
0: 세균을 죽이는 귀지가 사라지자 귀가 세균에 감염돼서 기봉이 귀 속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귀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니까 면봉으로 절대로 귀를 파서는 안 돼. 알았지?
2: 귀지가 귀를 지켜주니까 함부로 파면 안 되는 거야.
1: 그런데 귀가 간지럽고 답답하면 어떡해.
2: 그럴 땐 이비인후과에 가서 안전하게 파는 게 좋아.
1: 아 그렇구나. 근데 귀봉이는 어떻게 됐어?
2: 다행히 귀병이 다 나아서 소리도 잘 듣게 되었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3: 꽃님이가 위험해. 꽃님아. 꽃님아 괜찮아?
9: 어, 나 괜찮아. 실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3: 할 말이 뭔데?
9: 우리 연인 그만하자.
3: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
9: 나 이제 네 연인이 아니라

0: 정말 몰라 몰라.
1: 그 후 기복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
2: 정말 다행이다. 누나 누나 나 이제 귀 안 팔 거니까 귀지딱지 줘.
3: 노래 잘 부르면 줄게.
2: 자신이 있다고.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2: 야호!
3: 귀 속에 귀지
2: 먼지를 거르지
3: 귀 속에 귀지
2: 세균을 죽이지
3: 귀 속에 귀지
2: 귀를 지켜주지.
3: 우와 잘한다.
2: 또또또
3: 좋아 그럼 계속 해볼까? 귀지를 파면
2: 세균이 들어와
3: 세균 들어오면
2: 귀병이 나지
3: 귀지 파지 않는
2: 건강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쓰레기 이다.
1: 오, 편지 왔다.
0: 어? 아, 그러게. 누가 보낸 편지지?
2: 내가 읽어볼게.
3: 그린 조끼 구조대,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 사는 작은 바다 거북이에요. 제가 사는 이곳은 참 아름답지만 갈수록 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깨끗한 바다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있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화이팅!
0: 큰일이야.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 문제가 많거든.
1: 어떡해?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야?
0: 그러게. 좋아! 그렇다면!
3: 많이 주셨다. 아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주었어요.
1: 목걸이 어디 갔지? 목걸이 끊어졌나봐! 어떡해! 어떡해. 목걸이 어디 있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 저기 있다! 찾았다, 다행이다. 이다? 너 아니었으면 아빠가 주신 이 목걸이 찾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이다! 이다!
4: 안녕! 어머, 너무 놀라지 마. 뭐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보면 나도 쑥스럽다고.
1: 지금 쓰레기가 말하는 거야?
4: 근데 너 진짜 운 좋은 거 보다. 내가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수가 아니거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알겠니?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내가 살아난 거야.
1: 근데 너 지금은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야.
0: 근데 네 친구들은 나 친구 사귀는 거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 네 친구들 좀 소개해주라. 어? 가자. 오, 가자.
1: 오,
0: 얼른.
1: 어, 이 지저분한 손은 좀 놓고 가자.
2: 친구가 계속
1: 저기.
0: 아하. 얘들아, 안녕. 최고의 인기 스타가 바닷가에 나타나서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사인은 다음에 해줄게. 만나서 반가워.
1: 오, 안 돼. 어? 아니, 와, 얘는 플라스틱 쓰레기야. 먹으면 안 돼.
0: 어? 문어다. 문어한테 인사해야지. 나는 문어. 문어.
3: 부기야, 부기야. 왜 저런 플라스틱 쓰레기랑 같이 다니는 거냐?
4: 그러게. 바다 쓰레기랑 바다 청소부랑 같이 뭐 친구하기로 한 거야?
1: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이름은 이다인데 이다는 자기가 쓰레기인 거 몰라. 아직도 인기 많은 음료수인 줄 알아.
5: 아니, 그렇다고 그냥 냅둬? 나 제 해파리

0: 그린조끼 구조대에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도도. 그린조끼 구조대에 새로운 대원을 뽑는 도도.
1: 새로운 대원?
0: 그린조끼 구조대에 지원할 친구는 오늘 12시까지 아지랑이 섬으로 가는 잠수함에 탑승해주도도. 이상.
2: 와, 나 그린조끼 구조대 지원할래.
3: 나도
4: 나도 지원할래. 뿌기야, 너도 지원할 거지?
3: 뿌기, 너 잠수함 타러 가기 전에 저 플라스틱 쓰레기 꼭 치워야 된다. 저렇게 막 둥둥 떠다니다가
5: 누가 꼴까. 알았어, 꼭 지울게.
4: 우린 빨리 지원하러 가자.
3: 가자.
5: 어떡하지?
0: 뿌기야, 오늘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되게 재밌었어.
6: 어? 저게 뭐지?
5: 아, 그 내가 다 주워 담은 거야. 이런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는 바다에 엄청 위험하거든. 우리 아빠도 이런 걸 잔뜩 먹고 돌아가셨어.
6: 저런.
5: 그래서 말인데, 너도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줘.
6: 나? 내가 왜?
5: 왜는? 너도 쓰레기잖아. 바다 생명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0: 에이, 장난치지 마. 난 최고의 인기 음료수 이라니까.
5: 자, 봐봐.
0: 어? 이게 나라고? 내가 정말 쓰레기야? 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거짓말 하지 마.
5: 어? 이다야, 어디 가?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이다야! 아, 얘 어디 갔지?
7: 잠시 후, 아지랑이 섬행 잠수함이 출발합니다. 그린조끼 구조대 지원자는 잠수함에 속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 어떡하지?
0: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어쩌다 모두를 괴롭히는 쓰레기가 된 거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싶어.
8: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넌 플라스틱이라 영원히 녹지도 썩지도 않는다고.
0: 어? 누구세요? 유령?
8: 나 상어야.
0: 상어? 어? 진짜네? 근데 왜 그물에 갇혀 있어?
8: 응, 바다엔 이런 그물이 많아. 사람들이 버리고 간 낡은 그물. 이런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엄청 많다고. 나처럼.
0: 죽긴 왜 죽어. 걱정 마, 내가 꺼내줄게.
8: 네가 무슨 수로. 위험하니까 가.
0: 아니야, 괜찮아.
8: 그러다 다쳐. 가.
0: 이야, 이다, 넌 할 수 있어. 이야. 됐다. 이야.
8: 어?
0: 얼른 나와.
8: 이야. 이야, 이걸 어떻게 찢었지? 근데 너 옆구리가 찌그러져 있는데?
0: 아이, 이 정도는 괜찮아. 널 구했으니 됐어.
8: 아이, 고마워, 친구. 저기, 근데 너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오늘 날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화이팅!
0: 어? 내가 할 수 있는 일?
7: 아지랑이 섬행 잠수함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0: 내가 정말 쓰레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5: 안 돼, 이다를 찾아야 돼. 이다야!

0: 이다야,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1: 오, 근데 너 잠수함 타러 안 갔어? 아까 어디 지원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0: 응, 그린조끼 구조대. 근데 그린조끼 구조대는 이런 친구가 해야겠더라고.
2: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꿈인 친구. 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
0: 그런 친구가 그린조끼 구조대를 해야 하는데.
1: 나 알아, 그런 친구.
0: 어?
1: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게 꿈이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우려는 친구.
0: 그런 친구가 누구야?
1: 그게 바로
0: 누군데?
1: 나 이다야.

0: 그린족 퀴즈 조사의 지원자 여러분, 아지랑이 섬으로 잘 오고 있나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그린족의 구조대원 한 분을 만나러 왔어요. 어? 저기 계시다. 어?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저 혹시 쉬는데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1: 아, 생수와 음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1: 아, 이게 저희 회사 생수 제품인데요. 이걸 다 마신 후 빈 페트병을 모아 저희 회사에서 설치한 회수함에 버려주시면 저희가 수거해 갑니다.
0: 아, 그러니까
2: 생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빈 페트병을 직접 모아서 재활용 공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페트병이 다양한 제품의 재료가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생수병만 해도 재활용해서 만든 원료가 10% 포함된 제품이에요.
0: 와, 정말 신기해요. 그럼 제가 페트병 수거하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1: 그래주면 고맙죠. 같이 해볼까요?
0: 네!
2: 다 마신 음료 페트병을 수거함에 모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트럭에 실어서 재활용하러 가져가는 거예요.
3: 페트병들아, 잘 가. 수거 끝! 참 쉽죠?
2: 플라스틱은 쓸모가 참 많아. 가볍고 튼튼해서 여러 가지 물건의 재료가 돼.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과 함께 잘 살아가려면 플라스틱 재활용이 꼭 필요하겠지?
1: 오늘 그린이가 도와줘서 페트병 회수가 금방 끝났어요.
0: 근데 페트병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네 가지 규칙 같이 말해볼까요?
0: 네!
4: 첫째,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배출하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2: 둘째, 페트병의 비닐라벨은 꼭 떼주세요.
4: 셋째, 페트병 안에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2: 넷째, 페트병은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뚜껑은 닫아 배출해주세요.
0: 그럼 대원님, 앞으로도 페트병을 열심히 수거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거죠?
1: 네, 그러겠습니다.
0: 그럼 지구보다 맑고 깨끗해지는 날까지 그린족기 구조대 파이팅!
5: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불어라 모래바람.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아, 여기 정말 따뜻하고 좋다.
3: 대벼.
2: 아, 노는데 누가 방해? 천지대장님!
3: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땐가?
2: 아, 이런 데서 쉬기도 해야 어떻게 한글을 파괴할지 좋은 생각도 나는 거라고요.
3: 그래? 네 말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2: 어?
4: 역시 천지도 있었어.
3: 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5: 개벽이를 따라오면 천지를 만날 줄 알았지.
2: 어? 아, 죄송해요, 천지대장님.
4: 어서 훈민정음을 내놓으시지.
6: 받아라.
2: 훈민정음!
3: 불다. 바람이 불다.
4: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여.
2: 천지대장님, 나만 남겨두고 그럼 나도. 나도 모르겠다.
7: 거기서
8: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 했습니다.
3: 개벽이 가진 건 가짜 훈민정음. 이게 한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훈민정음이지. 어쨌든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비읍, 아, 파, 밀, 아, 미음, 람, 바람.
8: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불어라! 세상을 다 날려버려라!

0: 훈민정음을 찾았어. 어? 어? 이건 가짜 훈민정음인가 봐.
1: 이럴 수가.
2: 천지가 계속 가짜 훈민정음으로 아이아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1: 그 사이 한글을 파괴하다니.
0: 다음엔 절대 속지 않겠어. 우리 어서 파괴된 한글을 찾자.
1: 좋아.
2: 오늘 파...

0: 쓰게 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1: 보음아.
2: 참아? 왜 그래? 괜찮아?
1: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2: 바람이 얼마나 분 거야? 이게 뭐야? 모래야?
1: 엄청난 모래바람이었어.
3: 모음아, 자음아.
4: 아야.
2: 아야.
5: 자음아, 너 왜 그래?
1: 바람 때문에 머리가.
6: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
2: 미음과 리을이요? 미음율이라면 어? 머리.
6: 어? 머리?
5: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지만.
2: 근데 미음과 리을이면 아! 무릎! 무릎도 미음 리을이 들어가.
6: 음? 무릎?
4: 무릎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6: 그럼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2: 어떤 글자지? 어? 모래. 모래 글자에도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요. 모래 아닐까요?
6: 모래?
2: 맞아요. 아까 모음이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7: 모래바람이? 자음이 말대로야.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 어, 모래바람이 계속 불면 사람들까지 위험해져. 파괴된 글자는 모래가 틀림없어. 천지가 모래 글자에 바람 마법을 건 것 같아.
5: 그래서 모래바람이.
6: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그래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어.
4: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모래를 찾자.
1: 네.
2: 어? 저기 미엠리얼 있어요.
1: 말랑? 아, 젤리가 말랑말랑.
3: 말랑하다 할 때 말랑이구나.
2: 저기도 미엠리얼이 있어요.
0: 어? 모래가 틀림없어.
4: 어서 글자를 찾자.
5: 내가 모래에 바람 마법을 건 걸 잊었나?
6: 잊었나?
0: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모두 떨어지면 안 돼. 어? 모모, 잠아!
7: 아야! 잠아!
8: 모모, 잠아! 어, 어디로 간 거지?
7: 아프요. 그래, 마법질을 펼쳐서 빛이 내는 거야. 다음 마법질! 아,
9: 빛이다.
0: 자마!
7: 아이야!
8: 모모마, 괜찮니?
7: 네.
0: 잘했어, 자마. 한글식이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어.
7: 네, 다행이에요.
2: 모래가 입에 다 들어갔어.
3: 맞아, 바닷가에서 모래속살 땐 재밌었는데.
8: 모래성? 아, 모래바람을 모래성으로 바꾸자.
0: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어, 이웃, 성, 모래, 성.
1: 뭐야? 나 모래속에 갇힌 거야? 안 움직여져. 천지대장님, 그럼 저는 이만?
2: 두고 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3: 내가 한글을 찾을게.
4: 들어와, 한글!
0: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로 아! 태극봉으로 이! 아와 이가 만나 에!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미음이 오를 만나 모, 리을이 애를 만나 레, 모래.
6: 파괴된 한글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모음이랑 자음이 모래놀이 하는구나.
5: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케치북 여기 잡고 들어오세요.
7: 여기를 잡고 이렇게.
5: 할아버지 사랑해요.
7: 나도 사랑해요.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전설의 가위빙 키위.
1: 아니요, 난 키위야. 호빵이가 제일 사랑하는 최애 과일이지. 아 맞다, 호빵이가 또 나를 찾을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둬야지. 영양분 체크.

0: 왔다. 너도 키위 좀 먹어봐.
1: 싫어. 난 키위 싫어해. 안 먹어. 누나나 많이 드세요. 난 안 먹어.
0: 키위를 안 먹겠다 이거지. 좋아. 꽃떡이도 나처럼 키위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전설의 가위맨은 나 혼자 만나야겠다.
1: 어? 전설의 가위맨?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0: 누구냐 하면, 에이 아니다. 키위를 싫어하는 호떡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하지도 마.
1: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렇게 궁금해?
1: 응.
0: 우리 호떡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이 누나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전설의 가위맨 딱지야.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찾아봐.
1: 우와, 고마워 누나. 자, 그럼 전설의 가위맨을 찾아서 예! 오!
0: 호떡아, 전설의 가위맨 잘 만나고 와.
2: 키위, 키위, 키위, 키위, 키위 왔습니다.
3: 키위야, 어서.
2: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구니? 누가 이 침원장을 불렀니? 어머나, 새콤달콤 키위로구나. 반갑다, 반가워.
4: 침원장님, 저 또 왔어요.
2: 너만 오면 나도 모르게 달려나오게 된다니까.
4: 그렇게 달려나와 주시니
5: 저도 정말 행복해요.
6: 키위가 짐 원장님도 춤추게 한다더니 그 말이 맞네, 맞아.
7: 우리도 같이 신나자고요.
6: 키위야, 반갑다.
1: 여기가 어딨지?
6: 어이구, 이번엔 대왕 키위가 왔... 대왕 키위가 아니라 대왕 호떡이잖아.
1: 안녕하세요. 호떡이입니다.
8: 호떡이?
2: 아니, 호떡이가 호빵이 입안엔 무슨 일로?
1: 전설의 가위맨을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에 있나요?
9: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잘 찾아와.
1: 키위,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4: 뭐라고?
1: 전설의 가위맨이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10: 전설의 가위맨이라면
9: 내가 잘 안다니.
11: 비사, 비사,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 세포들이 위험하다.
4: 세포 마을에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났다고? 저 가봐야겠어요.
1: 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키위야.
2: 아니, 호떡이 뭐야?
8: 뭐지?
6: 세포들은 괜찮으려나?
7: 나쁜 산소 괴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12: 세포들아,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오너라. 이 나쁜 산소 괴물이 늙게 만들어줄 테니까!
7: 살려주세요!
9: 나쁜 산소 괴물 멈추지 못해?
12: 누구인가?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해?
1: 무섭게 생겼다.
9: 나 호빵의 최애 과일 키위다.
1: 키위, 겁도 없이 왜 나서는 거야?
12: 겁도 없이 나를 상대하겠다는 거야?
9: 세포들 괴롭히지 말고 당장 물러서.
12: 싫은데 싫은데 괴롭힐 건데.
9: 그 말 후회하게 해주지. 나와라, 키위 비타민C!
0: 키위님, 부르셨습니까?
9: 비타민C, 저 나쁜 산소 괴물을 없애라!

0: 키위에서 나온 비타민C가 그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쳤잖아.
1: 세포들아, 괜찮아?
2: 고마워요, 키위.
0: 오, 키위 좀 멋진데.
3: 아, 뭐야, 나한테

0: 반했나?
1: 아니거든.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나 빨리 알려줘.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말이지.
3: 비상, 비상.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2: 어? 행복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럼 혹시?
1: 화가 난다, 화가 나! 호빵 누나가 화가 난다고?
2: 호빵이의 행복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로토닌 요정님께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가봐야겠어.
1: 어? 가긴 어디에 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야지. 티야!
4: 난 행복을 만드는 세로토닌 요정인데 행복하지가 않아.
2: 키위가 왔습니다. 나와라, 키위 드립 토판.

0: 다시 행복해졌어.
1: 다행입니다. 세로토닌 요정님.
2: 잘했다, 트립토판.
3: 희희의 트립토판 덕분에 세로토닌 요정님이 다시 행복해지셨어. 그럼 호빵이 누나도 다시 행복해지는 건가요?
0: 당연하지. 행복 가루를 뿌려서 호빵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3: 키위를 먹으면 행복해지다니. 키위, 좀 멋진데?
2: 호떡이 너 나한테 반했구나. 반했네, 반했어.
3: 아니거든, 아니거든. 빨리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달라니까.
2: 아, 전설의 가위맨은?
4: 비상, 비상.
3: 어? 또 비상이야?
5: 아니, 자꾸 비상 상황이 생기는 걸 어떡해.
4: 어쨌든 위산탕에 고기들이 소화불량을 일으켰다. 위님이 위험하다.
2: 뭐? 위님이? 가봐야겠다.
3: 아니, 왜 자꾸 너가 나서는 거야?
2: 위님이 위험하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야지.
3: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려주고 가.
2: 따라와. 전설의 가위맨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3: 정말? 정말이지? 같이 가!
6: 위님! 얼른 소화시켜주세요!
7: 아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온 거야? 나 혼자서는 소화시키기 힘들 텐데.
6: 위산! 위산!
7: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받아라! 위산! 샤! 위산을 쐈는데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잖아. 아유, 나 혼자선 정말 힘든데. 아, 이럴 땐 도와줘, 전설의 가위맨.
3: 키 나와봐. 위님도 전설의 가위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누구예요?
7: 왔구나. 응?
3: 저요? 그럼 제가 전설의 가위맨이었던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찾아 헤매고 있었네요.
7: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전설의 가위맨. 하, 이 고기들 좀 소화시켜주겠나? 응?
2: 네, 걱정 마세요, 위님.
3: 네? 키위디가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면 가위는 어디 있는데?
2: 아, 나와라. 황금 가위!
6: 아!
3: 그게 황금 가위라고.
2: 안 내면 진다, 가위 바위.
8: 후!
2: 이겼다.
8: 어, 졌다.

0: 부들부들부들.
1: 키위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해졌잖아.
0: 나 소화 다 됐어요.
2: 자 그럼 어서 소장으로 가거라.
0: 아 예.

0: 가겠습니다. 어,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1: 키위, 그 가위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2: 아,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특별한 가위로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이겼다
3: 졌다.

0: 어? 키위가 가위로 또 고기를 자르니까 고기가 흐물흐물해졌잖아.
1: 나 소원 안 됐어요.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어? 나 비밀을 알았어.
2: 뭔데?
1: 키위는 계속 가위를 내고 있어.
2: 좋았어. 그럼 내가 이번에 가위를 한번 내볼게.
3: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4: 이겼다. 졌다.
5: 어제 내가 가위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어떻게 되긴. 나와 가위바위보를 하면 단백질인 고기는 무조건 포자기를. 고기를 분해하는 나는 가위를 내게 돼 있다고.
5: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흐물.
1: 네가 가위로만 고기를 상대한다는 그 전설의 가위는.
6: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될 땐 키위가 최고지.
0: 그럼 키위를 한 번도 먹은 적 없는 내 뱃속엔 전설의 가위맨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3: 그런 거야.
0: 나 앞으로는 키위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전설의 가위맨 만날 거라고.
3: 와우, 전설의 가위맨 최고 딱지네.

0: 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1: 감사합니다.
2: 맛있겠다. 집에 가서 감자랑 같이 먹자.
3: 그래.
0: 감자와 핫초코라. 그러고 보니 잘 묻어주고 됐다. 지난 봄 텃밭에 심은 감자가 지금쯤 다 자랐겠군. 그래, 감자를 캐러 가야겠어.
2: 저도 같이 가요, 선생님. 공주도 감자 캐보고 싶습니다.
4: 감자?
5: 나도 감자 캐러 갈래.
6: 나도.
2: 다 같이 가면 완전 재밌겠다. 그쵸, 철수님?
0: 아니, 다 가면 핫초코 가게는 누가
7: 제가 있지 않습니까?

0: 여긴 제가 있을 테니 다들 감자 캐러 가세요. 곰철수님 감자 꼭 먹어보고 싶군요.
1: 감사합니다, 곰철수님.
2: 신난다.
0: 예. 그래요. 이런.
1: 여기다 곰철수 감자.
2: 빨리 감자 캐고 싶어.
3: 나도.
4: 자, 이게 필요할 거다. 감자를 캐려면.
5: 어? 뭐야? 왜 다 파헤쳐진 거지? 아, 감자가 없다.
1: 얘들아, 우리도 파보자.
2: 그래?
1: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습니다.
2: 누가 감자를 가져갔나 봐.
1: 최순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감자 도둑 잡아야 한다. 근데 어떡해? 여기 CCTV도 없는 것 같은데?
4: 방법은 있다. 감자를 미끼로 이용하면 도둑은 다시 나타날 거야. 바로 그때! 잡았다, 감자 도둑! 야! 이놈! 그래서 말인데, 난 미끼로 쓸 감자를 사러 가야겠다. 다들 멀리 가지 말고, 쉬고 싶으면 저기, 저 텐트 안에서 쉬도록.
1: 걱정 마십시오. 저 어린이들, 이 곰초애가 잘 보살피고 있겠습니다.
4: 좋아.
2: 소희야, 여기 와봐. 여기 개미 있어.
6: 미안, 나는 감자밭을 지켜야 해서.
1: 근데 여기 꼭 뱀날 것 같지 않냐?
2: 아, 뱀? 아, 나 뱀 싫어.
6: 어린이들, 뱀이 나와도 놀랄 거 없어.
1: 자, 이렇게 뱀이 보인다? 그러면 건들지 말고 조심조심 다른 쪽으로 피해서 가면 돼.
3: 곰채를 따라간다. 뛰어!
2: 안 돼!
6: 야, 너 총이 왜 눌려?
3: 아, 뭐 어때? 재밌잖아.
6: 야, 재밌다고? 안 재밌어.
3: 아, 왜? 아, 그거 니가 해주시고. 아, 재밌네.
1: 내가 뱀보다 빨리 달렸다. 잘했어, 곰채. 뱀 이제 자기 집 갔겠지?
2: 야, 너 초이오면 사과해.
1: 아, 알았어. 아, 근데 이게 어디 갔냐?
6: 그러게.
1: 어? 왜?
2: 너도 들었지?
1: 응. 뭐야?
2: 몰라. 숨자. 저기로.
1: 그래. 얘들이 어딨지?
6: 문이야! 수아야!
1: 우리 여기 있어!
6: 텐트? 거기서 뭐해?
7: 이상한 소리가 나서.
6: 너는!
2: 들어와, 빨리!
6: 난 괜찮아! 난 너희를 보살피기로 수진님과 약속했어!
2: 야! 가! 가라고!
6: 누나? 누나? 누나? 따라오네?
1: 오지마.

0: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초코마을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 멧돼지?
0: 멧돼지는 텃밭에 감자를 모두 먹어 치우고 달아났다고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1: 아유, 아유, 저런.
2: 네, 곰통령님.
1: 철수님, 감자는 무사한가요?
2: 네? 왜 갑자기...
1: 요즘 멧돼지들이 마을에 자주 나타난대요.
2: 어?
1: 제가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멧돼지 때문에 제가 먹을 감자가 없을까 봐요. 저희 철수님 감자 진짜 진짜 먹고 싶은데. 아유, 제 감자 있는 거겠죠? 철수님? 아, 철수님?
2: 그렇다면 감자 도둑은 멧돼지?
3: 곰초이,
2: 왜 연락을 받지 않는 거지? 노느라 바쁜 거겠지. 역시 멧돼지였어. 기다려라, 곰초이.
4: 예, 그만하라고.
2: 자, 감자다.

0: 멧돼지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여 도망가서는 안 돼.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천천히 뒷걸음질 쳐 몸을 숨긴다.
1: 죄수님, 감사해요.
0: 119. 네, 여기 초코마을 13번지 감자밭인데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1: 나왔다.
0: 그렇죠, 예.
2: 아이, 그래도 다행입니다. 멧돼지를 무사히 피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1: 그렇지만 철수님 감자를 다 먹었지만 멧돼지 나빴어요. 멧돼지도 배고팠나 봐. 먹을 게 없어서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온다죠. 맞아. 근데 이 감자도 맛있네.
3: 맞아.
1: 맛있어.
2: 많이들 먹어요.
3: 네.
1: 근데 진짜 맛있다.
2: 그래, 그래.
1: 맛있어? 냄새 맛지?
2: 참 맛있구만.

0: 그래서 메태씨, 내 감자는 잘 익었던가? 그래,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1: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빨간 모자 아저씨가 산에 가고 있는데요. 저런, 왜? 멧돼지예요. 빨간 모자 아저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으아! 멧돼지다!
1: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뒤돌아 돌아.

0: 멧돼지를 만났을 때 소리를 지르면 멧돼지가 놀라서 공격할 수 있어요. 뒤돌아서 도망을 치면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해 쫓아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멧돼지를 만나볼까요? 하! 왜? 네, 빨간 모자 아저씨, 멧돼지를 똑바로 쳐다보죠. 이제 천천히 뒷걸음쳐서 멧돼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네요.
1: 어렵지. 오, 분명히 있었네.
0: 자, 멧돼지가 그냥 가버리죠. 잘했습니다. 박수. 여러분도 멧돼지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해보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곰돌이 협회가 함께합니다. 곰곰.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수학 탐정단, 여기 수식 두 줄이 있어요. y는 2x 플러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두 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값.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1: 그거요. 쉽죠? 그냥 숫자 다 넣어보면 되잖아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2: 숫자는 무한해.
0: 맞아요. 하나하나 다 대입하면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럼 계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그 고민, 약 390년 전에 데카르트도 했어. 그리고 완전히 뒤집었어.
0: 르네 데카르트, 17세기 프랑스 태생의 철학자이자

0: 수학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에. 그 데카르트예요.
1: 데카르트. 알아요. 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뭘 한 거예요?
2: 수식을 그렸어.
1: 그림을요?
0: 직접 현장에 가봐야 알겠죠? 따라와요. 수학 탐정단. 1630년대 네덜란드. 창문 밖으로 멀리서 포성이 울렸어요. 30년 전쟁. 유럽이 불타고 있었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 방 안, 데카르트는 혼자였어요. 양피지 위에 수식 두 줄, 깃털 펜, 꺼져가는 오일 램프. 밖에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도 데카르트는 같은 문제를 붙잡고 있었어요. 수식 두 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가. 당시 수학자들에게 수식이란 숫자를 넣고 계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3: 데카르트 씨, 이동 명령입니다. 오늘 안으로 짐을 꾸리셔야 합니다.
4: 거절합니다.
3: 거절이요?
4: 지금 바쁩니다.
0: 심부름꾼이 나간 뒤 방 안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데카르트는 양피지에 숫자를 하나씩 넣어봤어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 그 조합을 찾으려면 숫자를 하나하나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숫자로 쫓는 건 끝이 없었어요. 풀릴 것 같으면서 절대 풀리지 않는 느낌. 데카르트는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벽을 바라봤어요. 그 어두운 두 개의 교차선.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수식을 숫자로 푸는 게 아니라 저선처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수식. Y는 2X 플러스 1. 데카르트는 계산하는 대신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X가 0이면 Y는 1. X가 1이면 Y는 3. X가 2이면 Y는 5. 점들을 이었어요. 선이 됐어요. 수식이 눈에 보이는 선이 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1: 수식이 선이 된다고요?
2: 수식이 정해주는 점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늘어서면 선이 돼.
0: 데카르트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수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찬가지로 점을 찍고 이었어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선이 나왔죠. 데카르트의 시선이 그 교차점 위에 고정됐습니다. 저 점이 답이었어요. 데카르트는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이것. 당시 데카르트는 이 방법에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어요. 그만큼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던 거예요.
5: 데카르트가 한 건 수식을 그림으로 그린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잉티가 정리해 줄 거예요.
2: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수식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야. 수식 하나를 선으로 그리면 그 선 위의 모든 점이 그 수식을 만족해. 두 수식의 선을 함께 그리면 두 선이 만나는 점 하나가 두 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일한 값이거든.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수식과 선이 같은 것임을 보여준 거야.
1: 계산이랑 그림이 같은 거라고요? 으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5: 오늘 만난 데카르트 이야기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옛날에 바다 용의 후손인 락 롱꾸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북쪽의 왕을 물리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산신의 자손인 어우꺼만 있었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0개의 알을 낳아 아이들을 키우며 육지에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죠. 하지만 용의 후손인 락 롱꾸언은 항상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나는 바다로 돌아가겠소 라는 말을 남기고 어우꺼를 떠나죠.

0: 육지에 남겨진 어우꺼는 홀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너무 힘들 때면 산 꼭대기에 올라 남편을 불렀죠. 어우꺼의 소리를 들은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락 롱꾸원이 돌아오지만 나는 바다용의 후손이고 당신은 산신의 후손이여. 각자 살아갈 공간이 다르오. 그러니 아이들을 50명씩 나누어 헤어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고 어우꺼는 50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요. 바로 베트남 최초의 국가인 반랑국입니다. 이 신화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스스로를 용과 산신의 후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의 재미를 더하다. 새롭게 돌아온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베트남 건국 신화인 락룽꾸원과 어우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이처럼 흥미로운 건국 신화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가 세웠다고 하고 페루는 태양신의 자녀가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와 세운 잉카 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와 같은 건국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려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세 나라의 건국신화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바로 단군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의 신과 땅의 인간이 만나 새로운 나라를 여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신 환인에게서 시작됩니다. 환인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 환웅이라는 아들이 유독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늘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며 인간 세상에 내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다라는 뜻을 품고 있었죠. 아버지 환인은 아들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성한 나무인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신시, 즉 신의 도시라고 부르며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 병을 고치는 법, 착하게 사는 법 등 360여 가지의 이로운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신화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바라는 궁극적인 꿈이었던 셈이죠. 환웅은 그들에게 신령한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속에서 견디면 사람이 될 것이다. 참을성 많은 곰은 이 힘든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 옴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했던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가 결국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된 옴녀는 혼인할 짝이 없어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그 정성에 감동한 환웅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옴녀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데 이는 고조선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고조선 건국신화의 핵심은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는

통일인간 정신입니다.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건국신화는 한 명의 신이 등장해서 짠! 하고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 개의 구슬을 꿰어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듯이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영웅들의 전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로 엮여 만들어진 복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삼황오제가 있습니다. 삼황은 아직 사람들이 자연의 위협 속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던 시대에 나타나 문명의 기초를 닦은 세 명의 문화 영웅인 복희, 신농, 여화를 말합니다. 복희는 태초에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고 간 뒤 그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여화와 함께 살아남아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인류를 다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고 가축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성한 농부라는 뜻의 신농은 농업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는 직접 온갖 풀들을 맛보며 어떤 것이 약초이고 어떤 것이 독초인지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수십 번씩 독에 중독되면서도 백성들을 위해 의학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나무를 깎아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씨앗을 심어 곡식을 거두는 농사법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삼황이 문명의 기초를 놓았다면 그의 뒤를 이은 오제는 훌륭한 인품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이상적인 군주들입니다. 누런 임금이라는 뜻의 황제는 중국 문명의 실질적인 시조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구리로 된 머리에 쇠로 된 이마를 한 전쟁의 신 치우에 맞서서 황제는 군대를 일으켜 그와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황제는 이 전쟁의 승리로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수레와 배, 옷과 글자 등을 만들어 국가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현명하고 덕망 높은 인물에게 물려주는 선양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요임금의 시대는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태평성대였지만 자신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를 만큼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널리 인재를 찾아보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인물이 바로 가난한 농부였던 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은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욕심 많은 계모, 거만한 이복 동생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끝까지 효도를 다한 인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요임금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두 딸을 아내로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순은 모든 것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처리했습니다. 그의 덕망에 감동한 요임금은 마침내 아들이 아닌 순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중국의 건국신화는 신비한 혈통보다는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문명적 업적과 어진 인품, 즉 덕을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 내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실용주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죠.

일본의 건국신화는 하늘 최고의 신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통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황실의 신성한 권위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신화는 하늘의 세계인 다카마가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최고 신은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였습니다. 아마테라스에게는 아주 거칠고 성격이 불같은 남동생 스사노오가 있었습니다. 스사노오는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는 강력한 신이었지만 늘 어머니가 계신 지하세계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겨 울부짖었고 그 때문에 폭풍우와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스사노오는 누나인 아마테라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하늘의 세계 다카마가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성정은 하늘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난폭한 행동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낀 아마테라스는 결국 하늘의 동굴인 아마노이와 토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태양신이 숨어버리자 하늘과 땅은 온통 암흑에 휩싸였고 모든 재앙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기면서 공경에 빠진 신들은 아마테라스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할 묘안을 짜냈습니다. 신들은 동굴 앞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나무를 세우고 그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거울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닭들을 모아 힘차게 울게 한 뒤 아메노즈메라는 춤의 여신이 통 위에서 발을 구르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신이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하자 동굴 안에서 이 웃음소리를 들은 아마테라스는 내가 숨어 세상이 어두운데 어찌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라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살짝 동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신들이 당신보다 더 존귀한 신이 나타났다 라고 외치며 동굴 앞에 걸어둔 거울을 아마테라스에게 비추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부신 모습에 놀라 동굴 밖으로 나오는 순간 힘센 신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내고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았고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었던 스사노오는 하늘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상을 헤매던 그는 이즈모라는 땅에서 슬피 우는 노부부와 아름다운 딸 구시나다 히메를 만나게 됩니다. 노부부는 머리가 8개, 꼬리가 8개 달린 거대한 뱀인 야마타노 오로치가 해마다 나타나 딸들을 한 명씩 잡아먹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딸마저 제물로 바쳐야 할 운명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사노오는 구시나다 히메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면 오로치를 퇴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노부부에게 아주 독한 술을 8통이나 빚게 한 뒤 8개의 문을 만들어 그 뒤에 술통을 하나씩 숨겨놓았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야마타노 오로치는 8개의 머리를 각각의 술통에 박고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스사노오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뽑아 오로치의 목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이후 지상세계는 스사노오의 후손들이 다스리며 평화를 되찾았고 마침내 아마테라스는 자신의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에게 지상을 다스릴 때가 왔음을 선언합니다. 갈대밭이 우거진 풍요로운 곡식의 나라는 나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할 땅이다. 너 황소는 가서 다스리도록 하라. 가거라. 황의 융성함이 하늘과 땅처럼 영원할 것이다. 이처럼 아마테라스의 명령과 같이 일본 신화의 핵심은 황실이 신의 직계 후손으로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권리를 받았다는 만세 일개 사상입니다. 신들 사이의 갈등과

영웅의 모험이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결국 통치자의 정통성이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오직 신성한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대한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세 나라의 신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째, 나라를 세운 시조의 성격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의 단군왕검은 하늘에서 온 환웅과 곰이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죠. 즉,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중국의 사망오제는 문명을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린 위대한 인간 영웅들입니다. 나중에 신처럼 존경받게 된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시조 니니기노 미코토는 태양신의 직계 손자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의 신분으로 지상에 내려온 것이죠. 둘째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정통성의 원천도 각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도덕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착한 뜻이 있었기에 나라를 세울 자격이 생긴 거죠. 중국에서는 농사 기술을 전파하거나 사회 질서를 세우는 등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문명적 업적과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정통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오직 최고 신인 아마테라스의 자손이라는 신성한 혈통, 그 자체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화가 담고 있는 핵심 이념도 각각 다릅니다. 단군 신화는 신이 인간 세상을 부러워하고 동물이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인본주의, 즉 인간 중심의 따뜻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국 신화는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릴까를 고민하는 실용적인 정치 철학에 가깝죠. 마지막으로 일본 신화는 신이 직접 다스리고 그 권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신정주의, 즉 신의 통치를 강조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세 나라가 건국신화를 통해 그리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정말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건국신화를 통해 각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건국신화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각 나라의 정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건국신화를 아는 것은 그 나라를 깊이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백광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의약학 보건 계열의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대학 입학을 짧지 않은 기간 이렇게 관여를 했었는데 제가 참 이 대학 입학을 보면서 또 관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 학생들이 마치 특정 대학 혹은 특정 학과의 입학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올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에 가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대학이 본인의 인생의 어떤 최종 그 목표나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대학의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 진출을 해서 취업이든 진학이든 창업이든 혹은 요즘 프리랜서가 되었든 그런 바람직한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특정 대학 혹은 특정 학과도 하나의 이행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에 혹시 입학을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갈고 닦아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바람직한 사회 진출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지 의학학 보건계열 속에 제가 몇 가지 그 학과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아니면 개원한 병원이든 어느 병원에 가든지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임상 영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이시죠. 임상 영역에서 간호사로서 어느 정도 역량이 쌓고 나면 사무직종, 심평원에서 뭔가 이렇게 서류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그리고 또 요즘은 굉장히 다양해서 간호사분들이 재택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 영역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간호학과를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관리학과라는 곳도 있습니다. COVID-19 때문에 상당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혹은 글로벌하게도 지구촌 모두가 몸살을 앓았었는데 그때 다들 마음에 공감했던 것이 국가적으로나 글로벌하게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보건관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학과라는 그와 같은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학과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도 이 보건관리학과의 영역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학과가 있죠. 수의학과는 사실은 의학학 보건계열 하면은 이제 주로 우리가 그 공부하는 대상이랄까? 이게 사람이겠지만 수의학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자리에 동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은 다른 보건계열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이나 생리학, 생화학, 그리고 임상적인, 왜냐하면 동물들도 사람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을 다 앓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많이들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키우고 계시죠. 특별히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도 그렇고 또이 반려동물들이 그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반려동물들을 돌보는 곳이 또 돌보는 학문을 우리가 수의학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제가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학과가 있습니다. 약학과 하면 우리가 뭐다 알고 계시는 대로 약국에 가면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약사분들이시죠. 약국에 가서도 이 약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일하고 계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에서 각종 R&D를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제약회사가 글로벌 이제 수준에 올라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신약 개발 등등 그 다양한 역할을 제약회사에서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제약회사의 주된 그 R&D의 인력이 바로 이 약사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식약청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하던 혹은 식품으로 뭔가 새롭게 무엇을 개발하건 이러면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뭐 약이든 식품이든 섭취해도 되는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곳이 식약청인데 그 식약청의 주된 인력

이제 가정에서는 어떤 아주 상당히 급한 일을 겪었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119인데 거기에서 긴급한 사태를 감당해 주는 또 그것을 공부하는 어떻게 도울까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력 또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를 배출하는 의학과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인력 배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공학과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 하나 들고 진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을 만나고 나서는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과도 가고 피도 뽑고 이러는데 각종 기구, 그러니까 엑스레이뿐만 아니고 CT, MRI 이 모든 기계 기구들을 이 의료공학과를 전공하신 분들, 그래서 공학을 하신 분들, 또 의학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융합 학문을 통해서 우리 의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 공학을 하는 분도 이 의료공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의약학 보건 계열에서도 이 의료공학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계들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료공학이 인공지능과 만나서 이 의료공학이 어떤 모양으로 진화하고 발전할지 그 미래의 모양을 저는 감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의료공학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문 영역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제 수술을 받으러 이제 수술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로봇 수술이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수술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로봇이라는 것이 이 의료공학, 이 학문을 통해서, 그 학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의료공학과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학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활학과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장애뿐만 아니고, 그리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재활학과는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렇게 견인하고 지탱하는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활학과도 예전과 다르게 직접 손만이 아니고요. 많은 기계들이 개발이 되어서 수많은 그런 장애 혹은 노령 인구들을 위해서 이 재활학문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치의학과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 수명이 늘어가면서 이제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치아도 노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치과, 뭐, 이제 다양한 학문 영역 중에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학문 분야라고 생각,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의약학 보건 계열의 이런 학문들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할 때 대부분의 그 학과들이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면허증,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개인이나 어떤 사설단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받는 시험원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험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의사와 똑같은 경우처럼 그 어떤 학문 분야에서 그 자격증, 면허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그 특정 학문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동안은 이제 보수 교육만 매년 이수를 하면은 면허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외국에 진출을 하더라도 면허증이나 자격증,

자격증은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외국에 가서 그 외국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 기준만 갖추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여받은 그런 면허증과 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 진출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학문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뭐 방사선학과도 있고 그리고 임상병리학과도 있고 치위생학과도 있고 정말 우리 의학학 보건 계열에는 정말 다채로운 그런 학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쪽 의학학 쪽에 정말 무슨 소양이 있고 자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다양한 학문 가운데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충분히 생각하고 생각해서 고려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장을 바꾸어서 제가 그동안 의과대학에 있으면서 수십 년 있으면서요.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의과대학에서 이제 선생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겪었죠. 그러면서 느꼈던 기본적인 자질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업 역량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의학학 보건 계열의 그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해야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요. 입학하고 나서도 나는 과연 공부를 끊임없이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불편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병원은 가면은 좀 까칠해요. 친절한 게좀 덜하고 아주 까칠하고 약간은 뭐좀 불편한 것 같고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만 가면 아픈 사람이 다 나아요, 병이. 그런 A라고 하는 병원이 있고 B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곳은 어떤가 하면 방문하면 너무나 친절해요. 간호사 선생님서부터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나 친절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친절하고 마음은 편한데 그 B라고 하는 병원은 아파서 갔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런 B 병원이라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가 몸이 불편할 때 여러분은 어느 병원을 가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까칠함에도 불구하고 병을 낫게 해주는 병원, A 병원을 누구라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A라고 하는 병원 실력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병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학업 역량, 나는 내가 가진 이 면허증,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 순간까지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의학학 보건 계열에 진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결단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료 영역, 보건 의료 계열 이쪽 영역에서는 심장은 따뜻해야 되겠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응급 그 구조의학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은 1분, 3분, 5분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1초, 2초, 3초 그 순간에 생명이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환자분을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어떤 선택을 할지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어느 순간에 결단력이 있는가? 이런 결단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윤리의식이나 양심, 도덕,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이 의학학 보건 계열은 생명과 직결되는 학문들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생명 존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요즘은 그 환자나 개인의 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 문턱값, 스레시홀드가 낮거든요. 그래서 생명 존중하는 성과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 환자 정보 보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곰곰이 두드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자정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업, 다른 학문과 다르게 우리들은 환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인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뭔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거든요. 이게 보통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나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정할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뭔가 그런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거를 선량하고 선한 방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가? 엄한 곳에, 그냥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고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이지만 내 자신 속에 쌓여있는,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내가 자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혹시 없다면 그런 능력, 역량을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몇 가지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그래도 의학학 보건계열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특정 직업을 가져도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학과와 대학을 진학을 하면은 대학에서 그 학문 분야에서의 공부는 어떤가,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 어떤 직업의 그런 스펙트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다양한 진로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30강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근로자의 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첫 번째 권리는 임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열심히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그리고 4주를 일했습니다.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근로를 제공했으니까 임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주인이, 야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평통보를 임금으로 줍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안 돼요. 다음, 야 우리 집 햄버거 진짜 맛있지 않냐? 야 임금은 햄버거로 받아라. 너 매일같이 맛있는 햄버거 먹게 해줄게. 이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뭐 이상의 금액을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받았던 임금이 대체 얼마였느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6만원이었거든요. 16만원만 보면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지만 하루 5시간, 일주일에 5일, 그리고 4주를 했는데 16만원이다? 맞아요. 실제 16만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요게 최저임금이었거든요. 일을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그게 최저임금인데 그 당시에는 1시간에 1,600원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은 16만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일을 하면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1시간 일했는데 시간당 1,600원 주면 아무도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도 높아져 왔고요. 2025년 최저임금은 10,300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어도 1시간에 10,300원은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처리가 됩니다. 자,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처리가 된다는 건 임금과 관련된 내용만 무효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로시간이나 근로내용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었을 때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시간입니다. 자,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근무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 5일제를 채택하고 있죠. 하루에 8시간이니까 일주일이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세 번째는 휴식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 쉬는 시간을 나중에 집에 가서 쉬어라,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쭉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을 몰아서 써,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로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다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요 내용보다 실제 우리와 관련 있는 청소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요 내용이 더욱더 관심이 갈 거예요. 자, 일단 근로 가능 연령입니다. 원칙적으로 몇 살 이상 청소년이 근로를 할 수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5세 미만 청소년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3세, 16세, 18세 청소년이 있습니다. 16세 요 친구는 근로가 가능해요. 18세 요 친구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요 친구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취직 인허증을 받는다면은 요 친구도 근로가 가능한 거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가 일을 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 아역 배우라던가 최근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서 활동을 하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와는 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일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연장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16세 청소년 근로가 가능해. 근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본인이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일반인, 성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1시간에 최저로 만 3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이렇게 근로자는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고의 사유, 대체 나를 왜 해고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일을 할수 없게 되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요. 너 언제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이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부당 해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이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부당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제가 진행이 되고요.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 제기로 구제받을 수가 있고요.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 민사 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아래쪽에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권 침해는 둘 중에 어디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고용노동부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다음,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고 순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다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런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는 황성진입니다. 이번 9강에서는 우리 이제 3단원으로 들어왔어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의 수학세포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차 방정식이 무엇이냐, 뜻을 보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2차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푸는 방식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 근 중에 중근이라는 특별한 근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오늘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우선 2차 방정식의 뜻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 방정식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모든 항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식이 1차식은 0꼴이면 1차 방정식이었죠. 그럼 2차 방정식은 뭐겠어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x에 대한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가 되면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좌변에 2차식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죠. 중요한 점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계수 b와 상수

수왕 씨는 사실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x제곱의 개수 a만큼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 왜? 얘가 0이 되면 x제곱이 날아가면서 2차라는 정체성을 잃게 되죠. 따라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는 x제곱의 개수 문자로 나왔을 때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예제를 살펴봅시다. 예제 1번. 다음 보기에서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우선 기억. 2차인 것은 맞지만 등식이 없죠. 우리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따라서 2차식이므로 아니고요. 니은을 보면 지금 우변은 0이죠. 모두 이 항에서 정리한 게 좌변이 1차식이죠. 이러한 것은 1차 방정식 X죠. 디귿, 우변에 있는 것 모두 정리, 이항을 해줍시다. 이항에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은 0이 되죠.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은 0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리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2차가 있어요.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죠. 이렇게 분모에 있는 경우 7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분의 3 더하기 3x 빼기 7은 0. 분모에 2차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x제곱분의 1이 만약에 2차식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x제곱은 2차식이고 x제곱분의 1이 2차식이니까 둘을 곱하면 2차랑 2차를 곱하면 4차식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약분이 돼서 1. 차수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에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2차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2차식 이렇게 생각을 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이해할 내용은 분모에 있는 것은 2차가 있다고 해서 2차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요렇게까지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다음, 미음을 보면 우선 전개를 합시다. 좌변을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 우변에 있는 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은 0이죠. 정리하면 동류한끼리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3은 0이니까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 은 0꼴이니까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을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로 넘어옵시다. 우리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은 어떤 의미였죠?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었죠.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는 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참고로 뭐는 0이 되면 안 된다?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을 가지고 왔어요. x는 1은 해일까요? 아닐까요? 대입해보면 되죠. 자, 일단 좌변에 x는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빼기 1 빼기 2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우변은 이것이 0이라고 하는 거니까 0이 아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아니니까 1은 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x는 2는 해 또는 근이 될까요? 대입해 봅시다. 좌변은 x 대신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빼기 2 빼기 2가 되고 4에서 2를 두번 빼주면 0이 되죠. 그것이 우변은 0과 일치하니까, 아, 이때는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네요. 요런 거를 우리가 바로 2차 방정식의 뭐라고 부른다?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건데요. 중요한 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구해줘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보다 조금 어려운 이유예요. 우리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였죠? 한 개였잖아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은 해가 꼭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참고로 x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x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생각해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 그럼 예제 2번 살펴볼까요? 사실 모든 실수를 다 따지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x 값을 이렇게 한정해 줬을 때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선 x가 마이너스 3일 때 먼저 한번 봅시다. 좌변에 대입해 줄게요.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 선생님이 이쪽에 이제 좌변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값이 어떻게 되죠? 9 빼기 9 더하기 2니까 2가 되죠. 우변은 어때요? 우변은 0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0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방정식을 거짓이 되게 하는 값이네요. 해가 아니다. 요렇게 하나하나 대입해서 판단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좌변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우변이랑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0이 나오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4 빼기 6 더하기 2니까 아, 0이 되네요. 이거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니까 마이너스 2는 해가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확인합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계산하면 1 빼기 3 더하기 2, 0이 되죠? 아, 우변이랑 같구나. 참이 되게 하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2차 방정식의 해는 꼭 하나만 나오지 않는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차이점 알겠죠? 자, 다음 x는 0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0 더하기 2가 좌변인데 0 더하기 0 더하기 2. 2죠? 우변이랑 다르니까 거짓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x의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일 때는 우리가 구하는 해는 얼마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지금으로서는 되게 막막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내가 모두 구할 수 있을까? 2차 방정식으로 풀려면 해를 실수 범위에서 모두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거든요. 우선 a 곱하기 b는 0의 성질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두수 혹은 두 식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가 두수 또는 두식 ab에 대해서 A와 B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0이라는 수는 되게 특이해서 어떤 식에든 곱하는 순간 0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A도 0이고 B도 0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A는 0이지만 B는 꼭 0이 아니어도 곱하면 0이 돼요. 그 다음, A가 0이 아니어도 B가 0이면 곱했을 때 0이 되죠. 이처럼 두수 또는 두 식을 곱했을 때 0이 된다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를 각각 모두 따로 생각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A는 0 또는 B는 0. 요렇게 한 문장으로 이세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2차 방정식 풀이에 도입할 수 있는데,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식, X와 X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0이 됐죠? 이세 가지의 경우 중 발생을 할 건데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쓴다고요?

x가 0이 되거나 또는 이식 x 플러스 1은 0. 요렇게 표현을 해주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할 때 해는 x는 0 또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1. 요렇게 0과 마이너스 1 2차 방정식으로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좌변에 이차식이 있고 우변에 0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2차 방정식을 풀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죠? 바로 이 x에 대한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면 두 식의 곱이 0이 되고 그 말은 첫 번째 식이 0 또는 두 번째 식이 0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변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a, b는 0의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는 0이 됐죠. 이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있죠. 우리 인수분해 배웠잖아요. 어떻게? 1이랑 4를 곱하는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줄지, 4에다가 마이너스 줄지 고민해보면 더했을 때 플러스 3이 돼야 되잖아요. 즉, 어떻게 좌변이 인수분해 되냐?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4. 요것이 뭐다? 0이다.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두 식, x 빼기 1이랑 x 플러스 4를 곱한 게 0이라는 것은 이 성질을 이용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 준다고 했어요? 바로 x 빼기 1은 0 또는 x 플러스 4는 0이라는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는 해, x는 바로 x는 이항하면 1 또는 x는 플러스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다. 요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리고 AB는 0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좀 특별한 건 중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중근이라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될 때를 의미해요. 선생님, 근데 해가 중복이 어떻게 돼요? 예시를 봅시다. 좌변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죠. 요거 인수분해가 된다. 왜? x제곱 1은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1이니까 곱셈 공식의 반대, 인수분해 쓰면 x 빼기 1의 제곱은 0이죠. 우리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은 0이죠. 그러면 ab는 0의 성질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x 빼기 1은 0. 또는 어라?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식이 한번더 중복돼서 x 빼기 1은 0이 돼요. 그럼 똑같은 식이 0이 된다, 0이 된다. 이게 중복이 발생하죠. 굳이 우리가 이것을 x는 1 또는 x는 1이라고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중복된 값인데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 좌변이 완전 제곱식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복 두 번을 써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써줄 거냐면 x는 1한 번만 써주고 괄호를 쳐서 중복된 근이다라는 의미의 중근 요렇게 표현을 해줄 거라는 거. 이해됐나요? 그럼 유제 5번을 통해서 주어진 2차 방정식 중 중근을 갖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봤더니 x제곱은 1이래요. 우변의 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x제곱 빼기 1은 0. 인수분해되죠. 1은 1의 제곱이니까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죠. 자, 그럼 x 빼기 1이 0 또는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해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중복된 근인가요? 아니죠. 서로 다른 두 근이죠. 따라서 중근을 갖지 않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부터 5번까지 마저 살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11의 제곱은 0이에요. 2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누가 0이 되어야 된다? x 플러스 11이 0이 되어야 된다. 두 번 곱해졌으니까 중복됐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1을 중근으로 가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3번. 2x 좌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 되죠. 좌변 인수분해 보이죠?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바로 x 빼기 1의 제곱은 0으로 정리가 되겠죠. x 빼기 1이 0이 되어야 하니까 x는 1을 중근으로 가지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4번. 우선 2x제곱이 우변에 있으니까 좌변에 3x 빼기 8을 우변으로 이항해 줄게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8. 우변을 먼저 써주고 는 0이 되겠죠. 각 항의 공통인수 2로 묶어주면 2 곱하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 인수분해 되죠? 2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은 0. 즉, x 빼기 2라는 똑같은 식이 두번 0이 되는 거니까 x는 2를 중근으로 가지겠네요. 다음, 5번 보면 우선 분배하면 x제곱 더하기 3x. 우변,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죠?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 즉, x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니까 이것은 x는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가지겠네요. 2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를 정리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처럼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이 무엇이 되면 완전제곱식, 즉 같은 당식의 제곱은 0꼴이 되면 이것은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시 아까 살펴봤죠?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3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가지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뭘까요? 우변은 0이니까 이 좌변이 어떻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죠. 근데 우리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상수항이 x의 개수 a를 2로 나눴을 때의 제곱이 되면 된다고 했었죠. 참고로 선생님이 문자로 외우기보다는 어떻게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상수항이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라고 했죠. 즉, 우변은 0, 좌변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지려면 좌변의 상수항이 x의 개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되면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우리 유제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k가 중근을 갖도록 한대요. 그럼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다 넘겨서 정리하면 2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편하니까

좌변을 우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죠. 중근을 가질 조건, 상수항 2분의 1 마이너스 k가 x의 계수 플러스 4를 2로 나눈 것에 제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의 제곱 4가 돼주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면 1 마이너스 k는 8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2항하고 2항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수학 세포를 살펴보았고, 개념과 실전을 연결하는 시냅스 문제 확인하고 올게요. 자, 오늘의 시냅스 첫 번째 문제, 중단원 실전 테스트 56쪽 2번입니다. 우선 주어진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의 조건을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모두 2항해야 되죠. 우변에 4x제곱 빼기 1을 좌변으로 2항합시다. 정리하면 ax제곱에서 4x제곱을 빼주니까 a-4의 x제곱. 그 다음 x는 없죠. 그러니까 좌변에 마이너스 3x 적어주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면서 플러스 5랑 만나서 플러스 6은요, 요렇게 되겠죠. 우리 2차 방정식이라는 건 1차 상수는 의미가 없어요. 누구? x제곱의 계수 a 빼기 4만 누가 안 되면 돼요? 0이 아니면 되죠. a 빼기 4는 a가 4일 때 0이 되니까 a는 누가 되면 안 된다? 4는 되면 안 되겠다. 정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되겠죠. 다음, 소단원 실전 테스트. 실전책 49쪽의 11번입니다. 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은 0과 그 다음 2x제곱 빼기 7x 빼기 4는 0이 공통인근을 가지게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그럼 우선 두 번째 방정식 먼저 풀수 있겠죠? 2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4는 0을 우변은 0이 됐으니까 인수분해 해봅시다. 좌변을 인수분해 해주면 우선 2x, x. 그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4,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마이너스 7x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생각해 봤더니 2x랑 마이너스 4를 곱해주고 x랑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죠. 이건 큐브 돌리듯 여러분들의 머리를 돌려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8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7x 나오는 거 확인했고, 따라서 2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4는 0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네요. 즉 2x 플러스 1이 0 또는 x 빼기 4는 0이니까 바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4가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공통인근이라는 건 누구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공통인근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대입했을 때이첫 번째 방정식이 만족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8은 0을 만족하는 a 값을 우선 찾아주면 되겠죠? 정리하면 4분의 1 빼기 2분의 a 빼기 8은 0이 되니까 넘기면 2분의 a는 마이너스 4분의 31이 되겠죠? 숫자가 이제 분수가 나와서 조금 복잡한데 정리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1이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x는 4가 공통인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x는 4를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 4의 제곱 더하기 4a 빼기 8은 0이 되니까 정리를 해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공통인근을 가지게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0: 했으니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31이랑 마이너스 2를 더해준 마이너스 2분의 35. 정답은 1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가진대요. 그 말은 우리가 x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거고, 중근이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가 0이 된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된다는 거니까 A의 값은 얼마? 4. B의 값은 4.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8. 정답은 5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K값을 찾으래요. 여기 는 0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 확인했을 때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5K 더하기 14, 이것이 X의 개수 플러스 2K를 2로 나눈 거에 제곱이 된다. 요거 정리해주면 되죠. 계산하면 K제곱 마이너스 5K랑 14를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5K 빼기 14는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 2 곱하기 7에서 마이너스 2랑 플러스 7을 곱하면 마이너스 14 되고 더하면 플러스 5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 K-2 곱하기 K 플러스 7은 0. 따라서 만족하는 K 값은 2 또는 K는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3단원의 또첫 번째 수학 유론을 밝혀서 총 9개의 수학 유론이 빛이 나게 되었네요. 어땠나요, 여러분? 3단원 도입했는데 복습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다음 10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수학 뉴런 3학년 1학기 강의 오셨고요. 저는 단기특강의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당식의 곱셈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식의 곱셈이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오늘 내용이요. 난도로 보면 제일 여러분에게는 좀 도전적인 그런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원 중에서도. 왜냐하면요, 오늘 하는 내용을 목표를 보시면 알아요. 내용이 곱셈 공식의 활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제가 많이 숨겨놨는데 결국은 곱셈 공식의 활용 중에서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맨 뒤에. 근데 이 단원이 사실은 중요도로 보면 고등학교 내용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 진짜 중요해요. 근데 곱셈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거기에서 그걸 순서를 이제 주어라고 하나요? 그걸 바꿔서 연습하는 거라서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곱셈 공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왔다 갔다가 되겠죠. 뒤집어서도 보고 약간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약간 진짜 활용에 대한 얘기라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재밌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마지막에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그럴 때는 늘 만점 도전 이 단원의 문제 한두 개 또 저랑 풀면서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고 드렸듯이 오늘 하는 내용은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 곱셈 공식은 배웠거든요. 이거 먼저 연습하면서 시작해 볼까? A 더하기 B

A의 제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A의 제곱의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A 빼기 B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 제곱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는데 뒤에 거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가운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를 제곱하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건 기본이야, 기본. 거기에서 이제 그걸 변형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주체를, 주어를 바꿀 건데요. 뭘로 바꿀 거냐면 A 제곱이랑 B 제곱 더한 거 있죠. 그게 주어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인공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면 당연히 이 친구를 넘기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의 B를 뺐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의 B를 뺐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이두 번째 제가 개념이라고 한이 개념은요,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주인공만 바꿔서 다시 한번 워딩을 다시 해서 써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나머지를 옮겨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A 빼기 B의 제곱에서 지금은 A 빼기 B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하기 2AB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별거 아니네요. 그냥 써놓고 바꿔주면 되네요. 그냥 이사시키듯이 옆으로 옮겨서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머릿속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이걸 언제 맨날 이거 쓰고 다시 옮기고 이런 걸 하겠어요.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랑은요, 연습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더 제곱제곱이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찾고 싶냐? 더한 거랑 곱한 거를 가지고 관계를 찾아보고 싶어. 더한 거의 제곱이랑.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없다 치고 제곱제곱이야? 그럼 일단 더한 걸 제곱해볼까?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더한 걸 제곱하면 제곱제곱에 2AB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2AB를 제거해주면 되겠네? 그럼 2AB를 빼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줄 수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기초는 이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쓰면서 매번 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이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졌다면 이 앞에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머리로.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곱 제곱을 할 거야. 그럼 더한 거의 제곱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더한 거의 제곱에서 제곱 제곱의 2AB니까, 아, 2AB를 제거, 빼면 된다. 맞아요. 그럼 다시 또 질문할게요. 제곱 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이제 뺀 거의 제곱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곱 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뺀걸 제곱했어. 그럼 제곱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그 마이너스 2AB를 제거해야 되네? 그럼 오히려 더하기 2AB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 더하기 2AB를 할 거야. 이걸 머릿속으로 해준다. 이게 이제 저랑 할 미션인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이 부분은 절대 외우는 공식이 아닙니다. 만들어주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곱셈 공식이 변형이 어렵지 않아요. 해볼게요. 더한 게 3이고요. 곱한 게 2예요. 그럴 때 제곱제곱을 구해볼래?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어 볼까요? 더한 거가 주어졌으니 주어진 거에 따라 움직여야지 뭐 주어진 거 없는 거 가지고 안 주어진 거 가지고 계산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걸 가지고 변형하셔야 돼요. 그럼 더한 걸 제곱해봐. 그리고 나서 그렇죠. 2AB를 제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면 문제에서 주어진 3은 요 안에 넣어서 제곱하면 9가 되고요. AB는 2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4가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5가 된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주어진 게 마이너스 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이너스 제곱한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그럼 제곱 제곱은 뺀거 제곱에서 제곱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그 마이너스 2AB를 제거한다는 거 생각하면 되니 플러스 2AB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로 이 자리에 1을 넣고 1의 제곱은 1이죠. AB는 6이니까요. 이 자리에 6을 넣고 따라서 6, 2, 12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2ab를 제거하고 플러스 2ab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를? 더하기 4ab를 해주면 되겠구나. 아,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넣으면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빨리 만들어주시면 돼요. 해볼까요, 또? a 빼기 b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번엔 저 a 더하기 b 제곱이랑 관계 따져보고 싶어요. 자, 해보세요. 얘는 제곱제곱에, 그렇죠. 마이너스 2ab가 있었고, 여기는 2ab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2ab를 제거하고도 2ab를 또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ab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해되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제곱, 더한 거의 제곱은 뺀거 제곱에서 4ab를 더한 거고요. 뺀거 제곱은 더한 거 제곱에서 4ab를 뺀 거라고요. 외운다? 아니다. 외울 공식이 아니다. 그냥 지금은 주어만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 여러분도 주어를 바꿔가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관점을 보시면 되냐면 a 더하기 a분의 1 있죠. 그거의 제곱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ab. 여기가 ab인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게 하나가 a, 하나가 b처럼. 근데 다만 b가 앞에 있는 거에 역수가 되게 돼요. 그런 경우를 준 거예요. 이 3번은. 역수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 이게 많이 나오냐면 역수를 주게 되면 원래 a 곱하기 b를 주게 되면 a, b를 주게 되면 a 곱하기 b가 문제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b가 a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역수는 1이에요. 곱했을 때. 역수와 원래 수는. 그러니까 곱한 값을 문제에서 주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그래서 문제 출제자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으로만 가주시면 돼요. 조건을 덜줄수 있어서 좋아하는 문제일 뿐이지 앞에 있는 B로 준 거랑 다를 바가 없다.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요. 더한 거 제곱이랑 무슨 관계 있는지 빨리 따져보실까요? 제곱 제곱에 2 앞에 거 뒤에 거 하게 되죠. 2AB 2 앞에 거 뒤에 거. 근데 요만큼이 없는 거잖아요. 제곱 제곱에서.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결국 2만 제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만드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a 빼기 a분의 1하고 제곱한 거랑 요거랑 연관성 찾아볼까요? 얘는 어떠실까요? 요것도 제곱 제곱분의 1인데요. a제곱, a제곱분의 1은 똑같이 있고요. 여기는 솔직히 마이너스 2에 a에 a분의 1이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그쵸? 근데 이제 요거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제거해줘야 되죠. 그래야 얘가 나오죠.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라? 만들어주자. 그래서 열심히 만드는 연습을 저와 함께 지금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번엔 4번 어떻게 할까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2번 공식이랑 비슷해요. a-a분의 1의 제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돼요. 더한 거의 제곱이랑 뺀 거의 제곱인데, 제곱 제곱 2ab 하니까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2만 남아요. 여기는 제곱 제곱에 마이너스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요 마이너스 1을 제거하고도 2가 더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2가 아닌 4가 돼야 되죠. 얘랑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요거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 제곱에 마이너스 두 배의 a분의 1이죠. 얘는 제곱 제곱에 플러스 두 배의 a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를 제거하고도 2를 또 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그래서 2만 빼는 게 아니라 4까지 빼주셔야 저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요 공식은 요두 번째 공식하고 같은 공식. 그래서 1, 2번 공식이 베이스가 돼서 3, 4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긴 하고요. 1, 2번조차도 절대로 외우는 공식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 2를 뺀다, 2를 더한다, 4를 더한다, 4를 뺀다, 요런 것들은요. 문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그때그때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만들어주는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공식을 만들어 가면서 잘 푸는 연습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의 목표는 진짜 딱 이것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도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때 새로 배우는 공식에 확장해서 가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확실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거기에
그냥 옷 하나 더 입는.

느낌, 액세서리 하나 더 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고 가면 그때 되게 재밌고 쉬워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고 가면요, 그때 다시 기초부터 차곡차곡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공부도 양이 많고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수학이 고1 수학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그런 수학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제곱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더한 거가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한 거에 제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만들어 주자고요. 그러면 제곱제곱의 EAB, EXY잖아요. 그러니까 EXY를 제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EXY 해주시면, 아, 똑같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입의 과정만 필요하죠. 5를 가져오시면 5, 5, 25고요. 3을 가져와 주시면 3이 6이 되어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19가 되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x 빼기 y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x 빼기 y의 제곱은요, 우리가 주어진 거라고는 달랑 x 더하기 y니까요. 요걸 가지고 또 생각해 볼까요? x 더하기 y를 제곱한 거랑 뭔가 연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보시면요,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이건 제곱제곱의 마이너스 exy고 제곱제곱의 플러스 exy니까 그렇죠. 플러스 exy의 exy 제거하고 더 마이너스까지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xy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입해 주시는 과정만 남습니다. 더한 게 5니까요. 여긴 25가 되고요. 곱한 게 3이니까요. 3, 4, 12 해서 여기는 13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13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만 쭉쭉쭉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랑 다음 문제 이제 갈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연습하는 과정이지만 조금 심화 내용이지만 하나만 강조해드리면 이건 진짜 이 문제는 끝났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물어봤어. x 빼기 y가 아니야. 아, 제곱이 아니야. 이걸 물어봤어.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조건이 있어. x가 y보다 크대. 이런 조건 하나 있대요. 그리고 요거 물어봤으면 어떻게 할 거니, 얘들아?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제곱한 게 13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루트 13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제곱근을 배웠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루트 13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x가 y보다 크다고 했으니,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요.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답을 써주시면, 여러분은 중간 수준보다 더 잘하는 수준까지 저랑 공부하신 겁니다.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 풀어볼까요? 제곱제곱을 물어보고 있고요. 뺀 거를 알려줬어요. 그거에 맞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해볼게. 제곱제곱을 하시고요.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x 빼기 y의 제곱과, 물론 제곱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제곱과 연관이 있을 테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지를 따져보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곱제곱에 마이너스 exy니까 요게 되려면 더하기 exy를 해주면 돼요. 그쵸? 따라서 x 빼기 y는 4니까요. 4의 제곱 16이 되고요. xy가 3이니까요. 3이 6이 되네요.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22야.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다는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 예제는 여기까지인데, 아, 하나 더 있다. 유제도 하나 더 풀어봐야 되겠다. 요거, 역수 부분 우리 연습 안 했잖아. 역수도 한번 연습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요. 더한 게 10이에요. 그리고 제곱제곱분의 1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만들어주셔야 돼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요, a 더하기 a분의 1 저거 하나 줬으니까 우린 저거 가지고 연습해 봐야 되겠네요. 요걸 제곱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절대 같다고 쓴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면 좋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제곱, 제곱,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니까 그두배 앞에 거, 뒤에 거한 거를 제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를 제거하니까 2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이제 됐습니다. a 더하기 a분의 1은 10이고요. 10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 100에서 2를 빼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98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역수 관계까지 해서 제곱제곱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해봤습니다.

자, 곱셈공식의 활용 중에서도 곱셈공식의 변형 파트는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줄지 몰라요. 문제에서 주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대처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방법은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곱셈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요 조건을 가지고 요걸 구해낼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문제를 머릿속에서 변형해 가면서 한다. 만들어주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요 부분 연습을 생각보다 많이 해서 제가 요 오늘의 문제는 조금 했던 것보다는 난도가 있는 걸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풀어보고 같이 보실까요? 했던 것보다 조금 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이요. XY는 주어졌는데 이게 곱하기를 보통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곱하기가 아니라 뭔가 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뭔가 이거를 조작해서 가져와야 되는 데다가 여기도 X제곱, Y제곱이 아니라 가운데 XY도 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좀 해서 줬어요. 우선은요, 요 가운데 있는 요식 있죠? 요거를 우리가 해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풀지에 대한 방법을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거는요, 전개를 좀 해볼까요? 하나하나. XY. EX죠. EY죠. 그 다음은 4죠. 이렇게 한게 24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XY에 요게 X 더하기 Y로 2로 묶어주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에 X 더하기 Y가 되고, 이 4는 일단 둘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요 X 더하기 Y를 알고 있어서 곡을 여기에 넣을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XY를 알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16이니까 요 16이랑 4를 계산하면 20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요거랑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XY가 20을 넘겨주어서 4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애초에 문제에서 X 더하기 Y가 8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요, 문제 처음에 합과 곱을 주지 않고 곱을 너네가 이끌어 내봐라는 걸 줬다는 면에서 시간을 조금 끄는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물어보는 식 자체가요, 지금 제곱제곱이 아니라 가운데 뭔가 조작이 좀돼 있거든요. 이것도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XY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요. 순서만 잠깐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알고 있는 걸 생각해봐. 알고 있는 건 합이랑 곱이거든요. 합이랑 곱.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합이랑 곱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수 있을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합한 걸 제곱해서 이걸 만들어 봐. 그러면 제곱제곱에 두 배의 XY거든요. 그럼 요게 되려면 이두 배의 XY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도 하나를 더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몇? 3xy를 빼야 돼요. 이걸 그냥 한 큐에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을 외운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입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x 더하기 y는 저기 8이라고 했으니까 8, 8에 64고요. x 곱하기 y는 4라고 했으니까 4, 3, 10이거든요. 그쵸? 따라서 이들을 계산해 주시면 52가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52야 하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절대로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식을 만들어 줄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목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2단원의 문제. 이건 이제 우리가 중단원이 이 대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제 문제 두 가지 정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 더하기 3의 제곱을 전개하는데 3을 a로 잘못 보고, 아우, 정말 흔하게 나오는 소재예요. 잘못 봤대요. 그렇게 전개했더니 이게 되었다. 일단 여기까지 문제 한번 끊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x 더하기 3의 제곱을 전개하고 싶었으나 우리는 요 3을 누구로 잘못 봤어? a로 잘못 보고, 그리고 전개를 했어. 해, 그럼 전개를. 앞에 거 제곱,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전개를 했어, 일단. 그랬더니 이게 누가 됐대요? 이 친구가 됐대요.
x제곱, 8x 마이너스 더하기 b. 이게 됐다는 거예요. 큰 문제, 다이렉트리 비교가 가능.

하죠. x제곱은 같고 이제 2ax의 1차 항을 비교하시면 2a가 마이너스 8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쵸? 요거 비교하시면. 그 다음에 a제곱이 b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ab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요. a가 마이너스 4면 b는 16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b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갈게요. 문제가 한 판이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번에는 2x 더하기 1과 4x 마이너스 1을 전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뭘 잘못 봤대요? 4, 요 4를요, c로 잘못 보고 계산을 쭉 했대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 본 상태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일단 들어가 볼게요. EC의 X의 제곱이고요. 요거 X의 상수, X의 상수니까 사실은 요3 모양의 공식 그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전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떠올리고 하신다면 여기가 CX고요. 그러니까 C만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나요? 이렇게 한게 누구라고요? 이렇게 준게 문제에서는 d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비교가 또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x항이 우변에는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c가 2라는 게 바로 여러분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요 앞에 있는 ecx제곱의 ec가 여기 d제곱과 같아지는 상황이니까 결국 EC가 dx제곱의 d와 같아지는 상황이니까 EC가 d가 되어서 따라서 d는요 4가 됩니다. 이제 다 됐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요 ABCD를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걸 써주시면 b 더하기 d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요 둘을 더하고 싶은 상황이 됐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20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요게 우리가 확인하는 마지막 2단원의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흔하게. 요것 또한 물어보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이라 곱셈 공식에 변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어진 식이 조금 특이하게 주어졌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 주어진 식을 변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변형하냐면 우리는 사실 목표가 요걸 알면 좋겠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곱셈 공식 변형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주어진 식은요, x 더하기 x 제곱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을 한 상태라면 어떻게 하면 돼? 제곱 제곱에 2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만큼을 제거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요게 필요해요. 요것만 알면 우리는 이 문제는 끝나요, 사실.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내려올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식을 양변을 x로 나눠봐요. 양변을 x로 나누면 x,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x분의 1, 여기는 0, 요렇게 되나요? 그리고 나면 x 더하기 x분의 1만 남기고 요 수치만 우변으로 옮겨요. 그러면 4가 되겠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이 얼마인지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요걸 제곱해서 뭔가 변형해서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 더하기 x분의 1이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 그걸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눠서 요식을 도출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서 x 더하기 x분의 1이 4니까요. 4, 4, 16에서 2를 빼게 되어서 맞죠? 14야 라고 해서 이 문제는 이제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하는 거 요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면서 여기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2만 빼죠. 결국 요 공식을 끌어낼 수 있는지

0: 그리고 요 안에 거를 2차식에서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꽁꽁 숨겨놔서 기본적으로 내는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있게 출제될 때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이 문제는 한번 풀면 사실 잊어버리기 쉬운 아이디어는 아니거든요. 양변을 x로 나눠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도출해내는 이런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이제 한번 알려주고 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곱셈공식 활용할 때도 이제 2를 왼쪽에 넘겨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연쇄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 쓰던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한번 알면 잊어버리지 않는 문제라서 제가 가져와서 좀 한번 꼭 같이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단원을 바꿔서 인수분해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려면 곱셈공식 좀 복습 잘 해오셔야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에이, 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서프라이즈 한강이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나요?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원리깨치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에 대해서 한번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 기억이 나나요?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더 나아가서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도 친구들 준비가 됐죠? 좋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부터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소수고요.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 이렇게 쫘르르륵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다 풀고 나면 뭐 하냐? 자연수 곱하기 소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 이번 시간에 배울 것들을 총 다시 합쳐서 마지막으로 자연수 곱하기 소수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것까지 다 하고 나면 우리 자연수 곱하기 소수도 마스터하는 거예요. 와,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도 친구들 아주 눈 번쩍 뜨고 귀 쫑긋 세워서 선생님이랑 한번 수업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산 키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예요. 그래서 예시가 뭐가 나왔나요, 지금? 그쵸. 3 곱하기 1.8이 나왔어요. 그래서 3 곱하기 1.8 연산 키포인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3 곱하기 1.8을 지금 자연수로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3 곱하기 18로 먼저 계산을 했죠. 그래가지고 3 곱하기 18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5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8을 1.8로 보고 이 소수점 있죠? 소수점 보이죠? 이걸 그대로 내려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계산하냐? 한번 보세요. 38에 24, 24 적어주고요. 자, 31은 3이죠? 자, 한칸 띄워서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이거를 각 자릿수 별대로 더해줍니다. 더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54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소수점을 어떻게 했냐? 뒤에서부터 봐주는 거죠. 항상 선생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자, 뒤에서 한칸 이렇게 소수점을 옮겼으니까 똑같이 뒤에서 한칸 옮겨줍니다. 옮겨주니까

소수점을 중간에 이렇게 딱 찍을 수 있고, 결국 정답이 뭐가 된다? 이거랑 똑같죠? 5.4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 자, 해서 선생님은 이 방식대로 이제 친구들이랑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준비됐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번이네요. 2 곱하기 4.4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2 곱하기 4.4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4는 얼마죠? 자, 2 곱하기 4, 8이고요. 똑같이 1의 자릿수인 4 한번 곱해주면 2 곱하기 4 해서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원래 연산 키포인트 대도라면은 이 점이 쭉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사실 8.8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다. 언제? 나중에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때 친구들이 그래서 이 점을 그대로 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릴 수가 있다.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뒤에서 세준다. 뒤에서 한 칸, 점이 움직였구나. 똑같이 뒤에서 한 칸, 점을 움직이면 되겠다. 해서 점을 딱 찍어줍니다. 찍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8.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해서 2번의 정답은 8.8이다.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예요. 한번 7번 문제도 선생님이랑 풀어봐야죠. 자, 이번에는 몇 곱하기 몇인가요? 5 곱하기 6.5입니다. 차근차근 우리 자연수 계산하듯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5 곱하기 5부터 먼저 해볼까요? 5 곱하기 5는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25가 나옵니다. 25 한번 써보고요. 25. 그 다음 이제 5 곱하기 6도 해줘야겠네요. 5 곱하기 6은 얼마가 나오나요? 5 곱하기 6은 30이 나와요. 그쵸. 근데 30을 한칸 띄어서 적어줘야겠죠? 자,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 각 자리대로 더해준다. 5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2 더하기 0은 2가 되고요. 3 그대로 내려오면 되네요. 해서 325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수점을 정확하게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소수점을 정확하게 찍으려고 보니까 뒤에서 한칸 이동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똑같이 그럼 맨 뒤에서 한칸 이동시켜 줄게요. 이동시켜줘서 딱 찍어 보니까 친구들, 결국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그쵸? 32.5. 32.5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도 넘어갈게요. 18번 문제네요. 자, 18번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까요? 14 곱하기 얼마? 5.3입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해봅시다. 4 곱하기 3은 얼마가 나오나요? 4 곱하기 3은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2를 적어주고요. 1을 올릴 거예요. 자, 1 곱하기 3은요? 3인데, 3 그대로 적어주면 안 되죠? 위에 1이 올라갔으니까 더해서 4라고 적어봅시다. 일단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5도 해줘야겠네요. 그쵸? 4 곱하기 5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0이 나와요. 그래서 0을 적어주고 2를 올려줄 거예요. 그쵸? 1 곱하기 5는 5죠. 5인데 위에 2가 올라와 있으니까 더해서 7.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리수별로 더해준다. 더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소수점만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소수점 찍으려고 보니까 뒤에서 한칸 이동했구나. 그럼 똑같이 뒤에서 한칸 이동을 해준다 해서 찍어봅니다. 찍어보니까 정답이 뭐가 나오나요? 74.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8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정복해봤습니다. 24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겠죠. 그쵸? 자, 24번입니다. 29 곱하기 얼마? 2.7이네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9 곱하기 7부터 먼저 해볼까요? 97에 63. 자, 3 적어주고요. 6 올릴게요. 6 올린 다음에 또 계산해봐야죠.

2 곱하기 7은 14예요. 14인데 위에 6이 올라왔어요. 더해주면 20. 20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20. 적고 나서 이제 9 곱하기 2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쵸? 9 곱하기 2는 얼마인가요? 18이에요. 그쵸? 그래서 8 적어주고 1을 올립니다. 자, 2 곱하기 2는 4인데 위에 1이 올라왔으니까 더해서 5가 되겠습니다. 5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더해볼게요.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소수점. 소수점 이제 친구들 너무 쉽죠? 이제 거의 달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칸 옮기면 되겠네요. 한칸 이동해서 딱 찍어주니까 친구들 뭐라고 읽나요? 맞습니다. 78.3이구나. 78.3이 정답이구나. 알아봤습니다. 30번도 한번 풀어봐야겠네요. 82 곱하기 6.4입니다.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2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오나요? 8이 나와요. 자, 8 깔끔하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4를 해야겠네요. 8, 4, 32. 자, 적어봅니다. 32. 그 다음 2 곱하기 6도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6 얼마 나오죠? 12가 나와요. 그래서 2 적어주고 1은 어떻게 해요? 올려줘요. 올린 다음에 이제 8 곱하기 6 해주면 되겠네요. 8 곱하기 6은 48이고요. 1을 더해줘서 49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49를 적으면 돼요. 자, 이거 이제 더해볼게요. 더하니까 8, 4, 2,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보다 소수점을 찍는 거. 소수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한 칸, 똑같이 뒤에서 한칸 해서 찍어주니까 정답 뭐라고 읽습니까? 524.8.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3일차 풀어봤고요. 이제 친구들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일차 자연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입니다. 한번 넘어와 봤어요.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항상 연산키 확인을 해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시 문제는 2 곱하기 1.06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연산키를 보니까 어떻게 풀었어요? 2 곱하기 106처럼 생각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쵸? 자, 계산을 하니까 21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줬어요. 그쵸? 친구들 사실 이런 2 곱하기 106 이런 거, 뭐, 평소에 연산을 잘 하는 친구들은 바로 212인 게잘 나와요. 하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순서대로 곱셈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요. 2 곱하기 6은 12, 그리고 2 곱하기 0은 0, 맞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2 해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수점을 찍어주면 2.1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본격적인 문제 이제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3 곱하기 1.02네요. 그쵸? 3 곱하기 1.02예요. 이거를 아까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식으로 선생님이 또 아까 계산 방법대로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3 곱하기 102로 보는 거예요. 3 곱하기 102. 그쵸?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이 정도는 친구들이 할수 있어야죠. 자, 306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해야 할건 뭐였죠? 3 곱하기 102가 아니라 3 곱하기 1.02잖아요. 그래서 306에다가 그대로 소수점을 내려서 찍어준다. 이렇게 내려준다. 내려서 찍어주니까 정답이 얼마가 된다? 3.06이 된다. 이런 방식도 한번 선생님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5 곱하기 9.27이에요. 5 곱하기 9.27. 이건 한번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 곱하기 7은 얼마가 나오나요? 5 곱하기 7은 35가 나옵니다. 그쵸? 자, 5 곱하기 2는요? 5 곱하기는 10이 나와요. 한칸 띄워줘서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9, 마지막 5 곱하기 9는요? 45가 나오네요. 이거는 또한칸 띄워줘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거를 자리수대로 더해준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5, 3, 6, 4.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해줄 거. 소수점을 찍는 거죠? 자, 뒤에서 두 칸. 하나, 둘, 이렇게 가고요. 똑같이 하나, 둘 가주니까 딱 중간에 찍히네요. 이러면은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46.359구나. 아, 7번의 답은 얼마다? 46.35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14 곱하기 1.08이네요. 자,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이것도 문제풀이 해봐야겠죠. 봅시다. 48에 얼마입니까? 48에 32. 32라서 2 적어주고요. 3을 올릴게요. 자, 1 곱하기 8은 얼마예요? 1 곱하기 8은 8인데 위에 3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11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인 0도 한번 곱해봅시다. 14에 곱해줄 거예요. 4 곱하기 0은 0이고요. 그쵸? 1 곱하기 0도 0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 자연수 1. 자연수 1도 14랑 한번 곱해봐야겠죠? 4 곱하기 1은 4인데 또한칸 띄워줘서 적어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자리수별대로 더한다. 더하니까 한번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해줄 거 소수점을 찍는 거.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뒤에서 두칸 이동했죠? 똑같이 이동을 해주고 찍습니다. 찍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5.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15.12 한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이에요. 자, 차근차근 한번 풀어봐야겠죠? 문제가 뭐예요? 26 곱하기 1.14네요. 봅시다. 그렇다면 소수 둘째 자리인 4부터 26이랑 한번 곱해봅시다. 자, 6 곱하기 4는 얼마? 24. 그래서 4를 적어주고요. 2를 위로 올립니다. 올리고 2 곱하기 4는 얼마예요? 8이잖아요? 8인데 위에 2가 있어요. 더해서 10. 10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인 1도 26이랑 한번 곱해 봐야겠죠? 자, 곱해 볼게요. 6 곱하기 1은 6.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계산해 봤고요. 그 다음 자연수 1도 똑같이 계산을 해 줍니다. 계산을 해 주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한다? 우리 자리수별대로 더해 준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4 그대로 내려오고요. 6 적어주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6이네요. 1 더하기 2 더하기 6 얼마? 9죠? 9 적어주고요. 2 그대로 내려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뭐 한다? 소수점을 찍어준다. 이제는 뭐, 이젠 거의 마스터했죠? 이렇게 두 칸, 요렇게 두 칸. 자, 해서 점을 찍어주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29.64가 정답이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30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0번 가볼게요. 96 곱하기 1.81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인 1부터 한번 96이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6 곱하기 1은 6이고요. 9 곱하기 1은 9입니다. 그쵸? 그 다음 6 곱하기 8도 한번 해볼게요. 6 곱하기 8은 48. 그러면은 4가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맞죠?

그러면 9 곱하기 8은 얼마예요? 72죠? 72인데 4가 더해지니까 76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연수 1도 한번 해봐야죠. 자, 96이랑 곱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96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준다? 우리 더해준다. 더해줄게요. 자, 6 그대로 내려오고요. 9 더하기 8은 17이죠? 그래가지고 7 내려오고 1을 올려줍니다. 자, 1 더하기 6 더하기 6이에요. 얼마? 13. 그래서 3을 내려주고 1을 또 올려줘요. 자, 1 더하기 7 더하기 9입니다. 얼마 나오나요? 1 더하기 7은 8이고요. 8 더하기 9는 17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주겠습니다. 뒤에서 두 칸, 똑같이 뒤에서 두칸 하니까 여기에 딱 찍히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이 뭐가 나오나요? 173.76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자연수 곱하기 소수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키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게 마지막 자연수 곱하기 소수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우리 자연수 곱하기 소수 막을 내리게 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 곱하기 0.4 어떤 식으로? 첫 번째 방법은 0.4를 4 자연수로 보고 세로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4가 나왔고 이걸 0.4로 바꿔서 소수점만 그대로 내려줬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로식인데 이것도 자연수로 먼저 계산을 한 거죠. 16 곱하기 4는 64니까 똑같이 4가 0.4가 되려면 10분의 1배를 했듯이 정답도 64에다가 10분의 1배를 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6.4가 나온다. 이렇게 한번 이 방식도 알아본 거죠. 우리가 원리 깨치기에서 배웠던 방식이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9 곱하기 0.7이네요. 9 곱하기 0.7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아까 연산키에서 나온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이번에 선생님이 해볼게요. 9 곱하기 0.7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9 곱하기 7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어봐야겠죠? 9 곱하기 7. 9 곱하기 7은 친구들, 여기서 못 푸는 친구들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9 곱하기 7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63입니다. 63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건9 곱하기 7이 아니죠? 몇 곱하기 몇이에요? 9 곱하기 0.7입니다. 0.7. 0.7이에요. 그럼 63에서 점이, 소수점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딱 점이 박히겠죠?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6.3이라고 읽네요. 그렇게 한번 첫 번째 방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해서 9 곱하기 0.7은 얼마다? 6.3이 된다.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방식대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8 곱하기 3부터 먼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8, 3, 24. 그래서 4 적어주고요. 2를 올리겠습니다. 자, 2 곱하기 3은요? 2 곱하기 3은 6인데 위에 2가 있잖아요? 더해줘서 8이라고 적으면 될것 같아요. 자, 8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소수 첫째 자리인 4 보이나요? 4를 28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8 곱하기 4는 얼마 나와요? 32가 나와요. 그래서 한칸 띄어서 2를 적어주고 3을 또 올릴게요. 자, 2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4는 8이 나오는데 3이 있잖아요? 그쵸? 더해줘서 11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0도 한번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해볼게요.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할 수가 있으니까 0 곱하기 8은 0, 0 곱하기 2도 0.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자리수 별대로 더해줍니다. 자, 해볼게요. 4, 8 더하기 2는 10이죠? 그래서 0 적어주고 1을 올립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0은 2죠? 해서 적어주고요. 1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점만 찍으면 될 텐데, 자, 뒤에서 한 칸, 두칸 갔으니까 똑같이 한 칸, 두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겠습니다. 여기다가 딱 찍을게요. 찍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12.04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뭐예요, 지금? 가로셈이에요, 가로셈. 가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로식으로 바꿔서 세로셈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세로식으로 선생님이 먼저 적어 볼게요. 자, 21 곱하기 0.9라고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 봐야겠네요.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1 곱하기 9부터 해 볼게요. 1 곱하기 9는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9는요. 1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봤고요. 0도 한번 각각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자리수별대로 더해준다. 더해주면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럼 마지막 소수점 뒤에서 한 칸이니까 똑같이 뒤에서 한칸 찍어준다. 찍으니까 어떻게 된다, 정답이? 18. 얼마? 18.9가 나온다. 자, 18.9. 이렇듯 선생님은 이번에도 가로식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세로식으로 바꿨습니다. 굳이 가로식을 가로식 그대로 풀려고 하면은 친구들 실수하거나 어려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이렇게 세로식으로 바꿔서 세로셈을 해주는 게 친구들의 이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꼭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로식이 나온다면 이걸 꼭 세로식으로 바꿔서 세로셈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들 이해됐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21 곱하기 0.9는 이렇게 정복을 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24번은 뭐예요? 9 곱하기 0.74네요. 근데 이것도 어때요? 가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쵸. 세로식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9 곱하기 0.74. 선생님이 한번 먼저 세로식으로 바꾼 후에 세로셈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볼까요? 9 적고요. 곱하기 0.74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이제 계산만 깔끔하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소수 둘째 자리인 4부터 9랑 한번 곱해봐야겠네요. 9, 4, 36 적어볼게요. 36 적고요.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인 7도 한번 9랑 곱해보겠습니다. 9, 7에 60. 3, 63이죠. 자, 63 적어볼게요. 그 다음 0도 한번 뭐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각 자리수별대로 더한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6은 어때요?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대로 내려오고요. 3 더하기 3은 6. 자, 여기 6도 6 더하기 0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관문, 뭐죠? 소수점 찍기가 남았죠. 자, 소수점을 한번 우리 찍어봐야겠죠? 보니까 뒤에서 한 칸, 두칸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666에다가도 맨 뒤에서 한 칸, 두칸 점을 이동시켜서 찍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찍었습니다. 자, 찍으니까 이거 우리 뭐라고 읽죠? 6.66이라고 읽습니다. 6.66. 그래서 정답은 6.66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24번 정답 6.66 한번 풀어봤고요. 어느덧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 자, 친구들 집중 똑바로 하고요. 피곤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한번 마지막 문제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곱하기 6.2 가로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로식으로 바꿔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8 곱하기 6.2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8이 16 했고요. 86에 48.

이렇게 적은 뒤에 자리 수별대로 더해주면 된다 했죠? 자,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니까 496이 나왔는데 소수점 봐야죠? 뒤에서 한 칸, 똑같이 뒤에서 한칸 찍어줄게요.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49.6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적어볼까요? 49.6. 한번 정답을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문제 풀어봤고요. 학습 목표도 대 체크 한번 확인해봐야죠. 소수 곱하기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정복한 자신에게 응원의 한마디 한번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수 곱하기 소수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한번 여기까지 온나 너무 칭찬해 하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응원의 한마디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품 문제는 어떻게 한다? 친구들이 마저 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복습 철저히 한 상태로 다음 시간 소수 곱하기 소수도 한번 우리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차시 몽땅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소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차시, 7차시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7차시 5일차 문제 풀어볼 건데요. 공부 목표는요, 지금까지 배운 것총 정리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목표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해야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 두 번째는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원리 복습해 보기 전에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보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총 정리 복습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로 이 퀴즈 풀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의 퀴즈는요, 끝날 때쯤에 다 같이 푸는 게 룰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풀수 있겠지만, 잠깐 기다렸다가, 우리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같이 선생님이랑 멋지게 2.2 나누기 4의 계산 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원리 깨치기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배워 보았죠? 이미 다 배운 것들이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6 나누기 4의 계산입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하나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 이용해서 계산해 봤고요.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해 봤죠.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해 봤습니다. 2.6을 분수로 고쳐주면 10분의 26인데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가 4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분자 분모에 각각 10씩 곱해 크기가 같은 분수 100분의 260으로 바꾸어 준 거죠. 이때 우리 5학년 때 배운 것처럼 크기가 같은 분수로 바꿀 때는요. 반드시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지 분모에만 또는 분자에만 곱했다간 전혀 다른 수가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분모와 분자의

똑같이 10씩 곱해 주어야겠습니다. 왜 곱했다고요? 나누어 떨어지도록. 뭘로? 4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랬더니 100분의 260 나누기 4가 돼요. 260 나누기 4의 몫은 65잖아요. 따라서 100분의 65인데요. 요걸 다시 소수로 바꾸어주면 0.65에요라는 요렇게 결과를 적어줄 수가 있죠. 무슨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배웠던 것처럼 자연수의 나눗셈을 요렇게도 이용해 봤습니다. 260 나누기 4가 65잖아요. 이때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5의 100분의 1배 0.65예요. 요렇게도 풀어 봤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로로 계산하고 소수점을 올려 찍긴 찍는데 이때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소수점 맨 아래 끝자리에는요, 0이 숨겨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 숨어있던 0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65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공부 목표 복습해 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공부 목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계산 한번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6.3 나누기 6인데요. 자연수의 나눗셈 630 나누기 6을 계산할 때, 자, 6, 6일은 6 적었죠. 3 내려옵니다. 그런데 3이 6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몫의 10의 자리에 0을 적는 것처럼 이렇게 푼다고 했죠. 자, 6일은 6 그대로 적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3 내려오는데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몫의 자리에 0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수 또는 0을 내려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30이고요. 6, 5, 30이 되어서 계산 결과 1.05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계산하는 중에 수를 하나 더 내렸을 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 즉 3이 6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요. 몫에 0을 쓰고 소수점 아래 수 또는 0을 하나 더 내려서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배웠던 원리 깨치기이거든요. 이 원리들을 총동원해서 오늘은요, 5일차 문제 차근차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는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인데요. 연산 키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4 나누기 4입니다. 그러니까 4 8, 32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에 0 잊지 말고 적어줍니다. 빼면 2고요. 여기 숨어있던 0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20이고요. 4, 5, 20 돼서 2가 남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한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3.18 나누기 3이에요. 3, 1은 3, 그리고 1 내려오는데, 1이 3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몫에 0을 쓰고요, 8을 내려준 다음에, 3, 6, 18. 따라서, 계산 결과 1.06이다. 요렇게 또 복습해 봤네요. 자, 5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 보니까, 자,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18 나누기 4, 4, 4, 16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소수점 찍어주긴 찍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올려 찍어주고요. 자연수 부분에 0 적어주면 되겠죠. 자, 뺐더니 2예요. 그렇다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1.8맨 오른쪽 끝에 있는 0을 이렇게 하나 더 내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4, 5, 20이니까 계산 결과 0.45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일차 문제, 2번 문제. 5.7 나누기 6이에요. 5.7 나누기 6. 해볼까요? 자, 6, 8, 48, 6, 9, 54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9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잊지 말자, 소수점. 잊지 말자, 자연수 부분 0. 자, 그리고 빼주면 3이고요. 여기 뒤에 숨겨져 있던 0을 또 내려줍니다. 6, 5, 30이고요. 끝까지 계산. 따라서 계산 결과 0.95네. 이렇게 우리 계산할 수 있겠죠? 자, 5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봅니다. 이번에는요. 4.7 나누기 2예요. 2.47이 아니고 4.7 나누기 2예요.

4일은 4 적어주고요. 빼주면 1. 그리고 점 찍어주고요. 소수점 8 내려옵니다. 4, 4, 16이고요. 빼주면 2인데 여기 뒤에 있던 0을 내려주면 20. 4, 5, 20입니다. 빼주면 0. 따라서 계산 결과 1.45, 1.4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5일차 문제, 5번 문제도 가죠. 7.4 나누기 5입니다. 차근차근. 자, 자연수 분부터 보면은 7이잖아요. 따라서 5일은 5. 요렇게 적어주고요. 자, 2 적어줍니다. 친구들 중에 이 소수점 찍는 거 깜빡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미리 찍어줄게요. 같은 위치에 짱 찍어주고요. 자, 다음은요. 4 내려옵니다. 5, 4, 20. 자, 곱셈구구 잘 외우면서. 자, 4 이렇게 빼주고요. 24 빼기 20은 4. 그리고 뒤에 숨겨져 있던 또 0을 내려주자고요. 5, 8, 40. 따라서 계산 결과 1.48이네. 이렇게 또 5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6번 문제 가죠. 6.24 나누기 6입니다. 또 차근차근. 6일은 6입니다. 적어주고요. 자, 친구들이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돼요. 단, 여기. 점 빠뜨리지 말자고요. 소수점. 콩 찍어주고요. 차근차근 내려주면 2인데요. 6보다 작지요. 따라서 여기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을 적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를 내려주면 6, 4, 24예요. 6, 4, 24. 이렇게 봤을 때 0이 이쁘지 않잖아? 그렇다면 혹시 누가 9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예쁘게 0을 이렇게 적어줄게요. 6, 4, 24. 그리고 끝까지 계산해주면 1.04라고 6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갑니다. 6.12 나누기 3이에요. 해보면 3, 2, 6 적어주고요. 소수점 찍어주고요. 1인데 3보다 작지요. 따라서 여기에도 첫째 자리에 이렇게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 적어주고요. 2 내려줍니다. 3, 4, 12 끝까지 계산해주면 2.04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문제 더 풀어볼까요? 5일차 문제, 이번엔 8번 문제 갑니다. 6.14 나누기 2예요. 자, 차근차근. 2, 3은 6.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은요. 올려주자. 소수점 찍어주고요. 다음은 1이 내려오는데 2보다 작죠? 그렇다면 여기에 0을 적어줄 차례. 다음은요. 4가 내려올 차례. 다음은요. 2, 7, 14, 7 적어줄 차례. 그러니까 계산 결과 3.07이네. 3.07이네. 이렇게 또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5일차 문제 두 문제 또 풀어봅니다. 9번 문제 갑니다. 0.6 나누기 10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자, 여기 0이니까 6을 보자고요. 그런데 1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0을 적어줍니다. 다음은 잊지 말자. 소수점 잊지 말자. 자연수 부분의 0. 잘 찍어주고요. 자, 0점 여기 답이 아니죠. 0.0이 답이 아니라 여기 지금 뒤에 0이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60을 보는 거예요. 12 곱하기 5가 6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5를 적어주고요. 이렇게 적어주자. 그 다음은 끝까지 계산해주자. 그렇다면 0.05. 0.05가 답이구나. 이렇게 9번 문제 해결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5일차 문제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요, 16.2 나누기 4입니다. 이번엔 친구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먼저 16이 보여요. 4, 3, 12. 4, 4, 16이죠? 그렇다면 어디다가 몫의 10의 자리가 아니라 1의 자리에 적어줍니다. 몫의 10의 자리에 적으면 40이란 뜻이기 때문에 4 곱하기 40은요, 160이 돼요. 안 되죠? 여기선 16이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 자리를 잘 맞추어 적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요, 잊지 말자. 소수점. 뭘 찍어준다? 소수점 찍어줍니다. 자,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잊지 말자. 소수점. 다음은요, 2가 내려오겠죠. 그런데, 어라, 2가 4보다 작아요. 이땐 어떻게?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뭘 적어준다? 뭐?
그래요. 양을 잡아준다.

자, 다음은요? 끝인가요? 아니죠. 멀, 여기에 있는 멀. 맞아요. 0을 내려준다. 그래서 20이죠? 그렇다면 얼마? 4, 4, 16, 4, 5, 20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5를 적어주고요. 맨 마지막에 뭘 적어줄까요?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뭘 적어줄까요? 그래요. 0을 적어주면 정답은 얼마다? 4.05다. 4.05다. 이렇게 5일차 문제 10번 문제까지 우리 또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5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건데요. 우리 지금 쉴틈 없이 10번 문제까지 왔으니까요. 우리 대견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잠깐 뇌를 식혔다가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런 꿀팁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연산 일기를 한줄 써보세요. 인데요. 자, 생소하죠? 연산일기라는 것이요. 자, 연산일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교재로 연산 공부를 하면서 느낀 뭐 생각, 다짐, 또는 뭐, 반성, 앞으로는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아, 이렇게 써봐라고 하면 친구들 중에, 선생님,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편하게 쓰면 돼요. 편하게. 막 그림을 곁들여도 되고요. 한 줄, 좋아요. 뭐두 줄, 세 줄보다 부담 없이 한 줄만 써보자라는 겁니다. 연산일기의 가장 큰 목적은요. 바로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반성. 나의 공부를 되돌아보기. 되돌아 보기가 중요합니다. 친구들 공부할 때요, 내가 깃발을 여기 딱 꽂잖아요. 여기까지 가야지. 그리고 여기서 출발합니다. 쭉쭉쭉 가다가 앞만 보고 가면은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중간중간 뒤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내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반성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는요. 아, 중간중간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틀린 문제를 잘 검토하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틈틈이 종종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연산일기를 써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두 줄, 세줄쓸 필요도 없고요. 딱! 한 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뭘 풀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또는 뭐 다음에는 내가 한 문제 더 맞춰봐야겠다. 또는 뭐 오늘은 요런 부분이 인상 깊었다. 또는 오늘은 꿀단지 선생님이 뭐 요런 말씀을 하셨다. 요런 식으로 나의 연산 공부에 관련된 뭐 생각, 다짐, 반성 등등등 나만의 일기를 딱한 줄만 써보면 어떨까요? 언제부터?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요. 간단하게 그럼 어디다가 기록해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나만의 배움 공책도 좋고요. 또는 나만의 뭐 메모장도 좋고요. 또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도 좋고요. 선생님 남이 보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요. 나만 보는 비밀 공책도 좋습니다. 그런 노트에다가 공책에다가 오늘의 연산일기를 오늘부터 딱한 줄만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꿀팁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잠깐 쉬었으니까 힘내서 5일차 문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5일차 문제, 20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1.1 나누기 6입니다. 해보죠. 자, 11.1 나누기 6이에요. 6, 1은 6, 6, 2, 12. 그럼 6, 1은 6만 적어주고요. 빼주면 5입니다.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1 내려줍니다. 6, 8, 48 적어주고요. 빼주면 3이고요. 0 내려줍니다. 6, 5, 30 적어주고요. 끝까지 계산 따라서 1.85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풀때 소수점 올려 찍는 거 깜빡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연산 일기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소수점 한 줄만. 오늘 나는 소수점 올려 찍는 것을 깜빡

깜빡했다. 한줄더 적는다면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요 계산 과정까지 샥 곁들여 준다면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연산이 읽히겠죠. 요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다음에 봤을 때 내가 후루룩 넘기다가 아, 내가 요런 다짐을 했었네. 내가 요즘에도 토스점 올려 잘 찍고 있나? 이렇게 또 나의 공부 과정을 되돌아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연산 일기, 한줄 일기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20번 문제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소수점 찍는 것 잊지 말면서 6.42 나누기 6 한번 풀어보죠. 자, 6.42 나누기 6. 예쁘게 또 적어봅니다. 6.42 나누기 6 해보죠. 6일은 6 적어주고요. 잊지 말죠. 소수점 찍어주고요. 4가 내려오는데요. 6보다 작아요. 따라서 여기에 0 적어줍니다. 2 내려오고요. 자, 6, 7, 42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요. 0 끝까지 적어주면 1.07이 계산 결과죠. 따라서 1.1.07이라고 또잘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갑니다. 8.28 나누기 4예요. 8.28 나누기 4. 4 적어주고요. 428 적어주고요. 소수점 잊지 말죠. 찍어주고요. 2 내려옵니다. 여기다가 0 적어주고요. 8 내려줍니다. 4728이니까 차근차근 자리에 맞춰서 0 적어주면, 아하, 계산 결과 2.07이다. 이렇게 또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풀었는데 다 맞췄다. 그렇다면 연산 일기에다가 또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 그 비결은 뭐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런 다짐까지 또 곁들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5일차 문제 23번 문제입니다. 7.21 나누기 7이에요. 자, 갑니다. 7.21 나누기 7인데요. 7은 7 적어주고요. 다음은 소수점 찍어줍니다. 2 내려오고요. 7보다 작아요. 여기다가 0 적어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지요. 1 내려줍니다. 7, 3, 21 해주면 0. 따라서 1.03. 1.03. 따라서 여기다가 1.03입니다. 라고 끝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계속해서 다음 문제 24번 문제입니다. 9.81 나누기 9예요. 9.81 나누기 9 해볼까요? 9일은 9 적어주면 되고요. 소수점 잘 찍어줍니다. 다음은 8 내려오고요. 9보다 작으니까 0 적어줍니다. 1 내려오고요. 9981 이렇게 적어줍니다. 0 적어주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정답을 적어주고 1.09 적어주고요. 친구들 중에 후다닥 풀다가 여기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을 쓰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반드시 요 소수 첫째 자리에 채워줘야 돼요. 뭘로? 0으로. 그러니까 1.9가 아니라 1.09라고 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 만나봅니다. 8.32 나누기 4예요. 해볼까요? 8.32 나누기 4입니다. 우리 소수점 찍을 때요, 또 친구들 중에요,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8.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으면요, 누가 보면 8,132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을 찍을 때는요, 이렇게 찍지 말고 꼭 돌돌돌 말아서 콩콩콩 찍어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자, 해볼까요? 428 적어주고요. 잊지 말죠. 소수점 찍어주고요. 3 내려옵니다. 4가 더 크잖아. 0 적어주고요. 2 내려옵니다. 4, 8, 32. 끝까지 계산. 그렇다면 계산 결과 2.08이기 때문에 여기에 2.08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나만 볼수 있게 찍지 말고요. 누구나 볼수 있게 콩 찍어줍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5.4 나누기 5에

5.4. 나누기 5예요. 5일은 5. 쩡쩡쩡 적어주고요. 소수점 찍어줍니다. 4 내려오고요. 5가 더 크네. 0 적어줍니다. 그럼 이대로 두나요? 아니죠. 우리에겐 또 비장의 무기가 있죠. 여기 소수점 맨 아래 끝자리에 0이 숨겨져 있잖아요. 0을 내려줍니다. 다음은 5, 8, 4, 10. 끝까지 계산. 그래서 결과 1.08이기 때문에 여기에 1.08이에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12.2 나누기 4예요. 해보죠. 12.2. 12.2 나누기 4. 자, 4단 곱셈 구구 잘 외우면 돼요. 4, 1은 4, 4, 2, 8, 4, 3, 10이에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2 내려옵니다. 4가 더 크니까 0 적어주고요. 0 내려줍니다. 4, 5, 2, 10. 그리고 0 끝까지 계산. 그래서 3.3.0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연산열기를 쓰다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쓸게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쓰다 보면은. 연산열기 쓰다 보면은, 아, 진짜 오늘은 쓸게 없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하다못해 지금 나의 기분을 적어줘도 돼요. 연산일기 쓸 때. 내가 지금 연산 공부를 하니까 기분이 어떻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연산 공부를 할때 잊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공부하고 난 뒤에 나의 소감 한 줄, 되돌아보기 한 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쓸게 없을 때는 나의 기분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자, 5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죠. 28번 문제인데요. 35.4 나누기 5입니다. 35.4 나누기 5. 5, 7, 35 적어주고요. 잊지 말자. 소수점 4 내려주고요. 5가 더 크니까 0 적어주고요. 0 내려줍니다. 5, 8, 40. 끝까지 계산. 그렇다면 결과 7.08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7.08, 7.08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5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볼 건데요. 29번 문제입니다. 42.3 나누기 6입니다. 자, 또잘 적어주고요. 42.3 적어주고요. 6 적어줍니다. 6, 7, 40이죠? 이렇게 6, 7, 42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줍니다. 3 내려오는데요. 6이 더 크니까 여기 0을 적어주는 거 이제 다 알고 있겠죠. 자, 이제 여기 0을 내려주면은 6, 5, 3, 10이기 때문에, 아하, 끝까지 0, 콩콩콩 적어주고요. 계산 결과 얼마? 7.05, 7.05. 7.05라고 이렇게 우리 29번 문제까지 5일차 문제 총정리 문제 만나보았습니다. 자, 5일차 문제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원리 깨치기를 복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마저 꼼꼼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총정리 복습 한번더 해보고 가자고요. 자, 소수점 아래 0을 내려 계산해야 하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세로로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요거 기억하세요라고 했죠.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소수점 아래 0을 하나 더 내려 계산한다. 잊지 마시고요. 소수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몫의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에서는요,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몫의 0을 적어준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소수점 아래 수 또는 0을 하나 더 역시 내려서 계산한다. 소수점도 꼭꼭 빠뜨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 멋지게 한번 풀어보죠. 준비됐나요? 자, 종이 펼치시고요. 연필 드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시작. 2.2. 자, 쓰고 있나요? 누가 먼저 푸나? 자, 2.2 나누기 4예요. 자, 4, 5, 20이니까 여기다가 적어줘야지. 이렇게 적어줘야지. 그리고 소수점 찍어주고, 여기 0 적어줘야지. 다음 빼면 2니까 내려줘야지. 4, 5, 또 20이네. 또 적어줘야지. 그리고 끝까지 계산하면 얼마? 여러분도 이렇게 혹시 구했나요? 정답은? 그래요. 0.55. 0.55.

5555가 바로 오늘의 퀴즈 정답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지게 해결했기를 바라면서 친구들이 해결하는 보너스 퀴즈까지 바로 확인해보죠.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5점이 나누기 8입니다. 요 문제 멋지게 계산해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문제들 다꼭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처시, 8차시로 함께 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도시로 떠날지 기대가 되는데, 자,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0: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프랑스풍 건물이 가득한 곳이죠.
1: 그렇다면 아마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의 호치민, 아니면 캄보디아의 프놈펜, 자, 두 도시 모두 동양의 파리로 불렸다고 알고 있는데 둘 중에 어딜까요? 네.
0: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고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옛날 이름이 사이공.
1: 아, 그러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네, 바로 호찌민이죠.
0: 맞습니다. 이곳에는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가져오기까지 했다는데요. 또 그 건너편에는 노란색 건물인 중앙 우체국이 있는데요.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프 에펠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건축물이죠.
1: 네, 맞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나오니까 이 호찌민에 부쩍 좀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볼수록 유럽의 고풍스러움과 베트남의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진 도시 같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겠죠?
0: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경제활동도 정말 활발하다고 합니다. 호찌민은 어떤 도시인지 살펴볼까요?

0: 역사를 가진 도시네요.
1: 네,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이 프랑스의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호치민이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미가 있습니다.
1: 반미.
0: 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프랑스식 바게트와 샌드위치가 현지화되면서 반미로 불리게 됐다고 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커피를 굉장히 생산도 많이 하고 또그 달달한 유명한 커피 있잖아요, 베트남. 네.
0: 맞습니다.
1: 그 혹시 뭐 식민지 시절에 들어온 건가요, 그게? 네.
0: 1857년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커피를 접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우유를 이용해서 카페오레를 만들어 먹었지만 베트남은 기후가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우유보다 보관이 조금 더 쉬운 연유를 사용하면서 지금의 연유 커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 네, 이 식민 지배라는 아픈 역사가 어쨌든 음식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남긴 거죠. 네.
0: 음식만 봐도 이 호찌민의 복잡한 역사가 좀 보이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찌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찌민시는 프레이노코르라는 작은 어촌 마을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호찌민시 지역은 본디 습지대였고요. 고대부터 베트남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으나 이곳은 오랫동안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1623년 캄보디아 국왕 체타 2세는 베트남의 찐응우엔 전쟁을 피해서 온 베트남 난민들이 프레이노코르 지역에 정착하도록 허용하였고 프레이노코르에 세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서 온 이주민 수는 증가하였고요. 캄보디아 왕국은 태국과의 전쟁으로 약해져서 이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캄보디아 왕국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 서서히 베트남인들이 살기 시작하였고요. 그때부터 프레이노코르가 사이공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1858년부터 베트남에 프랑스가 침략하였습니다. 1859년 프랑스 해군은 사이공을 점령하였습니다. 프랑스에 정복당한 후이 도시는 식민지 기간 동안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전통 서양식 건축 양식을 반영한 건물들이 남아 있고요. 이는 사이공이 동아시아의 진주 또는 동양의 파리라고 불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침략을 물리친 베트남은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하고요.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이라고도 하는 그두 나라로 분단되었고 곧 미국의 개입으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의 결과 1975년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북베트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사이공 함락이라고 부르나 베트남에서는 사이공 해방이라 부릅니다. 통일 베트남의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고요. 하노이를 수도로 하였습니다. 1976년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 지도자의 이름을 딴 호찌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호찌민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했고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베트남 인민의 8항목 요구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큰 반응은 얻지 못했지만 많은 베트남 지식인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이라고도 하죠. 그 나라를 세우고요. 초대 주석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의 긴 전쟁을 이끌며 베트남 통일을 꿈꿨지만 1969년 그는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려 남베트남의 사이공은 호찌민시로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전히 남베트남의 수도명으로 쓰였던 사이공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며 이곳의 항구 이름도 그대로 사이공 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의 공항 코드인 SGN 역시 사이공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이공과 호찌민시, 여전히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도시가 가진 복잡한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과거 전쟁의 중심지에서 현재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선 호찌민시는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
1: 호찌민의 역사가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0: 선생님,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정말 고전했다고 하잖아요. 특별한 전술이 있나요?
1: 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꾸찌 터널인데요. 이 첫 시작은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에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 200km를 더 파가지고 현재 길이는 250km, 그리고 깊이는 3에서 8m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온전히 노동력으로 만든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무기 저장실, 식당, 침실, 주방,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수술실까지 갖췄다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미군이 이 터널 위에 자신들의 기지를 세우고도 몰랐다라는 거.
0: 아니,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1: 그래서 입구를 이 나뭇잎으로 완벽하게 이제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로 밟고 지나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미군이 이 터널 레츠라는 특수부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좁아서 이 대원들을 뽑을 때도 대부분 키가 165cm 이하, 네, 그런 깡마른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0: 야, 이 전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이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효과는 좀 있었나요?
1: 아니요. 입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서 많이 파악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0: 야, 정말 대단합니다. 치열하게 이 정도로 싸웠던 이유가
1: 네,
0: 뭘까요?
1: 뭐 바로 그들의 어떤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겠죠. 네, 뭐 식민 지배와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진행된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한 후에 베트남의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을 과거에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 사이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8년간 계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요. 1954년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면서 종결되었고, 자 곧이어 1954년 개최된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정에서 결정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한 베트남의 남북 분단입니다. 이로써 북쪽에는 호찌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위치를 하고 남쪽에는 베트남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둘째,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 2년 뒤에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통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1년 만에 단독 선거를 실시를 했고 1955년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이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남베트남은요,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등에업고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베트남 정권의 수뇌부는 미국의 지원을 횡령하는 등 부정부패에 아주 심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성을 한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라는 조직입니다. 남베트남 정권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으로 대했고 베트남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뜻의 코뮤니스트로 불렀습니다. 자, 이를 줄인 말이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베트콩이라는 명칭입니다. 미국은 프랑스가 물러난 뒤에 공산화된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로서 베트남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국제정치를 휩쓸었던 이론이 바로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의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베트남을 계속 지원했던 거죠. 하지만 북베트남은 미국이 원하는 베트남의 분단 유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베트남 주도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무장봉기를 적극 지원했던 거죠. 결국 미국은 남베트남이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964년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빌미로 직접 베트남에 파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을 괴멸시키고 나아가서 북베트남의 붕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0: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해안에서 첩보 작전 중이던 미국의 구축함 USS 매덕스가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어뢰쟁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틀 후인 8월 4일 같은 장소에서 USS 매덕스와 USS 터너 조이가 재차 어뢰쟁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킹만 사건 며칠 뒤에 1964년 8월 7일 미국은 보복을 명분으로 북베트남에 폭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선전포고 없이 진행된 이 폭격은 미국 대통령 존슨이 동남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에 직접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킹만 사건 당시 미국 주장과는 달리 2005년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안전국의 보고서에는 8월 4일 어뢰쟁의 공격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5년 3월부터 1968년 11월까지 진행된 이 롤링 썬더 폭격으로 북베트남에는 무려 100만 톤에 달하는 폭탄과 미사일, 로켓이 퍼부어졌습니다. 또 1965년 3월 3,500명의 미국 해병대가 베트남 다낭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방공과 경제발전 등을 명분으로 베트남의 한국군을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전쟁 반대 여론 또한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던 1968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결정했던 미국 정부는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비판했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닉슨은 베트남전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얼마 뒤 1969년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겠다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미군을 줄여나갔고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도 함께 철수를 하게 되죠. 미국이 떠난 남베트남에는요, 북베트남군에 비해 3배나 많은 대포와 2배 더 많은 탱크, 그리고 1,400여 대의 항공기가 있었고 병력 역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을 비롯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군대는요, 높은 사기와 그 다음에 전략, 조직력으로 이를 제압했습니다. 남베트남의 대통령 티에우는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고요. 1975년 4월 북베트남군은 마침내 남베트남의 중심 도시 사이공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 사이공의 이름은 북베트남의 지도자 이름이었던 호찌민의 이름을 따서 호찌민 시로 변경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야,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선생님. 잠깐 들었는데도 쌍방의 그 치열한 공격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몇십여 년이 지난 네. 지금도 근데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0: 그렇습니다. 이 고엽제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 호찌민에 여행을 가면은 이 꾸찌 터널도 가볼 수 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측면에서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뭐 유명한 얘기죠. 역사를 네.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쿠치 터널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호찌민은 베트남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0: 그들의 끈기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이 터널을 손으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1: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 감동받아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 가시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다른 도시와 함께 찾아올게요.
0: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2: 선생님, 여기 차 사진 같은데 이거 홍차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홍차와 관련이 있거든요. 홍차가 나라를 통째로 바꾼 사건입니다. 어딜까요, 선생님?
2: 홍차가? 무슨 뭐 스트레스기도 아니고 어떻게 홍차가 나라를 바꿀까요?
1: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죠? 여기 나오는 차는 그 차, 카가 아니고 이 차, T입니다.
2: 하, 완전 잘 알죠. 18세기에 배에 있던 모든 홍차를 바다에 냅다 던져서 바닷물이 한동안 희미한 갈색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는데 당시 바다에 버린 찻잎이 약 42톤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역시 역사 선생님이시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보스턴이 가진 이야기는 근데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보스턴에 대해 영상으로 잠시 살펴볼까요?

0: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해서 미국 최초의 학교도 만들고 미국의 독립운동도 처음 시작한 도시네요. 뭔가 버스턴 하면 개척자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특히 학교를 설립한 걸 보니까 뜨거운 교육열이 느껴집니다.
0: 청교도에서는 무지를 이단의 원천으로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하버드대학교가 만들어진 것도 지식을 겸비한 사람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 잠깐만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잖아요. 초반에는 좀 달랐을까요?
0: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과장을 덧붙이면 미국의 역사는 보스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스턴의 역사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자 미국의 정신적 고향으로 불리는 보스턴은 17세기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나온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보스턴이라는 이름은 영국 링컨셔주에 있는 같은 이름의 도시 보스턴에서 따왔습니다. 1630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초기 이주민들 중 상당수가 영국의 보스턴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서도 고향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교회가 여전히 가톨릭적인 부패와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비판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1세 치하에서 이들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박해가 심해지자 청교도들은 유럽 내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간섭 없이 자신들만의 완벽한 크리스티교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대서양 너머의 신대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630년 전후에 영국은 극심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흉작으로 식량 가격은 치솟았고 주력 산업이었던 직물업이 쇠퇴하면서 실업자가 속출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윈스롭은 종교적 사명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중산층 상인과 농부들에게 신대륙의 풍부한 자원과 토지 소유권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이 일확천금을 노린 독신 남성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보스턴 이주민들은 가족 단위로 건너왔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복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완전히 뿌리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스턴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따라야 할 도덕적 모델하우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선민의식과 경제적 자립심이 결합하여 보스턴은 초기부터 매우 강력하고 질서정연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보스턴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언덕지형이라 하여 트리마운틴이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보스턴의 유명한 거리인 트레몬트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훗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언덕들을 깎아 주변의 습지를 메우는 대규모 간척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의 넓은 보스턴 도심 지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스턴은 미국 교육의 핵심 도시인데요. 청교도들에게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수단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사제라는 중재자 없이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647년 제정된 이른바 올드 델루더 사탄법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은 반드시 교사를 채용하거나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공교육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정착한 지 불과 5년 만인 1635년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인 보스턴 라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라틴어와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곳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적 교육의 장이었으며 훗날 벤저민 프랭클린, 사무엘 애덤스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배출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보스턴 라틴 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더 깊은 학문을 탐구할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존 윈스롭과 청교도들은 지금 활동하는 목사들이 세상을 떠난 뒤 무식한 자들이 교회를 이끄는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으로 대학 설립을 서둘렀습니다. 1636년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 승인으로 학교가 세워졌고 1638년 젊은 목사 존 하버드가 자신의 장서 400여 건과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실제 미국 독립 과정에서 혁명의 요람 역할을 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은 독립선언서 서명부터 전쟁 지휘, 국가 기틀 마련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기여를 했으며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 애덤스입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던 철저한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자유의 아들들을 조직해 보스턴 차 사건을 주도했으며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군이 렉싱턴으로 진격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하버드 동문인 그와 존 헨콕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존 애덤스입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기도 한 그는 대륙회의에서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한 독립의 엔진이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에게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을 권유했으며 본인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의 헌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존 헨콕입니다. 대륙회의 의장으로서 독립선언서 중앙에 가장 크고 화려하게 서명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재산을 독립전쟁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놓았으며 매사추세츠주의 초대 주지사가 되어 신생국가의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를 중시했던 보스턴은 1848년 미국 최초의 대규모 시립 공공도서관인 보스턴 공공도서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초기 청교도들의 종교적 열망에서 시작된 교육 인프라는 훗날 MIT, 보스턴 대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이 모여드는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 보스턴이 생명공학과 첨단 기술의 중심지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바로 청교도의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0: 특히 실용주의가 빠질 수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커먼이라 불리는 공원이에요.
1: 커먼? 뭐 커먼 커먼? 누구든 오라는 건가요? 자, 공원이라고 부르면 시민들이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 텐데 왜 커먼이라고 불렀을까요?
0: 원래는 늘 그 마을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소방목장이었거든요.
1: 아, 예, 그래서 이 공원을 뜻하는 파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용 공간인 커먼으로 불린 겁니다.
0: 맞습니다. 물론 대목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소를 방목해서 황폐화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소 방목이 금지된 건 1830년이에요. 약 200년 동안 소들의 놀이터였던 거죠.
1: 그런데 이 법적인 금지 전에 이미 영국군들이 와서 소를 몰아냈다라는 건 들으셨나요?
0: 소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거죠? 설마 영국군이 청교도 잡으러 온 건가요?
1: 영국군이 보스턴 커먼을 주둔지로 썼거든요. 그때 미국은 독립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탄생을 결정지은 미국 독립전쟁은 인류사에서 제국주의에 저항해서 근대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특히 보스턴은 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으며 보스턴에서 흐른 피와 땀은 독립선언서의 잉크가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설적으로 영국의 전쟁 승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63년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미 대륙의 패권을 장악했지만 국가 재정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영국 의회는 전쟁의 수혜자인 식민지인들이 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세법을 제정했습니다. 첫째로 설탕법을 제정해서 당밀과 설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해서 식민지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또 인지세법으로 신문, 카드, 면허증, 심지어 유언장까지 모든 종이 매체에 영국 정부의 인지를 붙이게 했습니다. 이는 식민지인들의 일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보스턴의 법률가 제임스 오티스는 영국 헌법의 원칙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영국 의회에 우리를 대변할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는가? 여기서 탄생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이 구호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혁명의 철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보스턴은 항구 도시의 특성상 상업적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청교도적 전통 덕분에 권위에 저항하는 기질이 강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사무엘 애덤스는 선동과 조직의 귀재였습니다. 그는 비밀 결사체인 자유의 아들들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평범한 상인과 직공이었지만 밤이 되면 영국 관리들을 위협하고 인지세 납부를 거부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의 자유의 나무는 이들이 모여 독립을 모의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군대를 파견해 보스턴을 점령하자 시민들과 군인 사이의 마찰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1770년의 추운 겨울밤, 세관 앞에서 벌어진 작은 시비는 영국군의 발포로 이어져 5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무엘 애덤스는 이를 학살로 규정하고 폴 리비어가 제작한 자극적인 판화를 통해 식민지 전역에 영국의 잔혹함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식민지인들은 영국을 보호자가 아닌 침략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773년 영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동인도 회사를 돕기 위해 차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차에 매기는 세금은 유지하면서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을 주어서 식민지 상인들을 고사시키는 조치였습니다. 보스턴 시민들은 차를 실은 배가 항구를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밤 인디언으로 변장한 자유의 아들들은 보스턴항에 정박한 세 척의 배에 올라타서 300여 개의 차 상자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자, 이는 영국 왕실의 재산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타협 없는 저항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자치정부를 해산하며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 있던 13개 식민지가 보스턴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라며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75년 4월 18일 밤 영국군이 콩코드의 무기고를 파괴하고 사무엘 애덤스와 존 헨콕을 체포하기 위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은세공사 폴 리비어는 밤거리를 질주하며 민병대에 적의 기습을 알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렉싱턴 광장에서 마주친 영국군과 민병대 사이에서 누가 먼저 쐈는지 알 수 없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시인 에머스는 이를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이라 불렀습니다. 보스턴으로 폐주하는 영국군은 길가 숲에 숨은 민병대의 저격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1775년 7월 대륙회의에서 임명된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보스턴 외곽의 캠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은 보스턴을 탈환할 결정적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헨리 녹스 장군을 시켜 타이콘데로가 요새에서 노획한 이 거대한 대포들을 눈길을 뚫고 480km를 이동시켜서 보스턴 남쪽의 도제스터 고지에 배치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고지에 설치된 대포들을 본 영국군 사령관 하우는 경악했습니다. 이제 보스턴 항구의 영국 함대는 대포의 사정권 안에 놓였습니다. 결국 1776년 3월 17일 영국군은 배를 타고 보스턴을 떠나 캐나다로 철수했습니다. 보스턴 시민들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승리는 대륙 전체에 독립의 당위성을 확산시켰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쓰고 하버드 출신의 존 애덤스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독립선언서가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졸업생이자 보스턴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존 헨콕은 대륙회의 의장으로서 영국 국왕이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가장 크고 굵게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이 전쟁은 보스턴을 떠나 뉴욕, 뉴저지 그리고 남부로 번졌습니다. 벨리포지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낸 워싱턴의 군대는 1777년 사라토가 전투의 승리로 프랑스의 이 원군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 콘월리스 장군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은 마침내 영국 제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오늘날 이 보스턴은 미국 독립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보스턴 시내에는 붉은 벽돌로 표시된 4km의 길이 있습니다. 보스턴 학살 현장, 폴 리비어의 집, 올드 노스 교회, 벙커의 기념탑 등을 잇는 이 길은 미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이 보스턴이라는 작은 도시의 저항에서 시작돼서 거대한 대륙의 국가 건설로 이어진 드라마입니다. 보스턴 시민들이 보여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과 교육을 통한 자각은 오늘날 미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차상자와 렉싱턴의 총성은 단순히 영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보편적 가치를 증명한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0: 프리덤 트레일, 아, 정말 인상적이네요. 길만 따라가도 미국 독립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뿐이 아닙니다. 이 렉싱턴의 총성이 울린 그날을 미국에서는 애국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날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어요. 2013년에는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이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8차 시의 내용 만나보았죠?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 정답도 알수 있었나요?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정답은 바로 5.3이었습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비례식과 비례배분, 그 원리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 구차시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 이번 차시의 내용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1일차 비의 성질, 2일차 자연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내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우리 원리 깨치기 만나볼까요?

비례식과 비례백은 원리깨치기입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바로 비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 뭔지 알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의 성질을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익혀볼 거예요. 비의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분수나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비의 성질과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바로 비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아홉 개가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두 수를 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B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비율은 뭐예요? 비율? 자, 여기 있는 이 기호의 왼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기준량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이것을 우리가 비율이라고 불렀는데요. 비율로 나타내면 9분의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B이고 이것이 비율인데 자, 이 B에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B 5대 9에서 기호 이것 앞에 있는 수 5를 전항, 뒤에 있는 수 9를 후항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죠. 선생님, 그런데 비교하는 양, 기준량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비교하는 양, 기준량은 우리가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아, 이건 비교하는 양이야, 기준량이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요. 자, 앞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한자로 앞 전자를 써서 전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을 우리는 전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있는 수 9를 뭐라고 부른대요? 후항이라고 한대요. 뒤에 있는 수 9는 바로 후항인데요. 여기 있는 이 후는요, 한자로 바로 이렇게 뒤에 있다라는 의미의 뒤후자를 써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는 전항, 9는 후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비의 성질을 제대로 알수 있거든요. 자, 비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대 9라는 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비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비교하는 양, 그다음 기준량이니까.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서 9분의 5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비에다가 전항과 후항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보는 거예요. 1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5이 10, 9이 18. 그랬더니 10대 18이 된 거죠. 이번에는 이 비의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10, 기준량은 18이니까 18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분의 10을 2로 약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9분의 5. 어때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 비율이 똑같죠. 크기가 같은 분수잖아요. 아, 비율이 같구나. 비의 전환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1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뭐 5를 곱해도 10을 곱해도 역시 다시 한번 비율로 나타냈을 때 약분을 하면 똑같은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비의 성질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 15대 30이라는 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비율 구할 거예요. 비교하는 양은 15, 기준량은 30이니까 15를 30으로 나누어서 그렇죠. 바로 30분의 15가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 이 비의 전항과 후항을 똑같은 수로 나누어 볼 거예요.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그랬더니 5 그리고 10이 됐거든요. 그러면 5대 10이잖아요. 비율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렇죠. 바로 1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의 15. 이것을 똑같이 3으로 나눈다면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3으로 나누면 10분의 5가 되잖아요. 자, B의 전환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었더니 어때요? 비율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대 30을 3으로 나누지 않고 전환과 후항을 만약에 5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뭐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우리 6이 될 거잖아요. 3대 6. 역시 우리 똑같이 비율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B의 성질입니다. 비의 성질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여기 보이죠? 저 비의 전환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그 비율은 똑같다. 그다음 두 번째 비의 성질. 저 비의 전환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비율은 서로 똑같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알아야 하냐면요. 우리가 이 다음 차시에 배우게 될 비례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같은 여러 가지 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수 대 자연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4대 6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B의 전환과 후항을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4랑 6, 최대 공약수 무엇인가요? 그렇죠. 두 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것, 바로 2죠. 그러면 전환과 후항을 똑같이 2로 나누어서, 오, 2대 3이야.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소수 대 소수인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0.3 대 0.5. 이런 소수의 비예요. 그러면 비의 전환과 후항에 소수의 자릿수에 따라 10, 100, 1000, 점점점 등을 곱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무엇을 곱하면 자연수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10만 곱해도 바로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환과 후항이 똑같이 10을 곱하고 10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3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것이 되죠. 그 다음, 분수 대 분수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대 5분의 1인 거예요. 자, B의 전환과 후항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냅니다. 자, 두 분모를 볼게요. 2 그리고 5잖아요.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인가요? 공통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맞아요. 바로 10입니다. 전환과 후항에 똑같이 10을 곱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10은? 그렇죠. 5죠. 5분의 1 곱하기 10은 2예요. 그래서 5대 2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분수 대 소수 또는 소수 대 분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대 0.6. 이런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전환과 후항이 모두 소수 또는 분수가 되도록 고친 다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2분의 1대 0.5에서 0.6에서 2분의 1은 소수 0.5와 같기 때문에 0.5 대 0.6 이렇게 소수 형태로 바꿔 쓰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소수 대 소수인 경우 10, 100, 1000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10, 100, 1000을 다시 한번 곱해서 10을 곱해볼까요? 5대 6.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오늘의 원리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1일차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먼저 연산키 살펴볼게요. 비의 성질 3대 2, 그 다음 9대 6이 있어요. 3대 2에 전왕과 후왕에 각각 3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9대 6이 되었다. 비율을 우리가 구해보니까 3대 2의 비율은 2분의 3이었어요. 9대 6은요, 비율 바로 6분의 9입니다. 자, 3으로 약분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 2분의 3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20대 15예요. 자, 전왕과 후왕을 각각 5로 나누었어요. 똑같이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4, 그리고 3이 돼서 4대 3이 됐어요. 비율을 구해보니까 15분의 20이고요. 비율을 구해보니 3분의 4예요. 자, 그러면 3분의 4에다가 똑같이 5를 곱했을 때 분자 분모에 15분의 20이 되니까 아, 비율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비의 성질, 비의 전왕과 후왕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으래요. 우리 비의 성질에 의해서 전왕과 후왕에 똑같은 수를 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3대 4예요. 우리 전왕에 3을 곱했어요. 그럼 후왕에도 똑같이 3을 곱합니다. 3 곱하기 3은 9, 4, 3, 12가 되죠. 자, 우리 비율을 구해보면 4분의 3이고요. 비율을 구해보면 12분의 9예요. 자, 12분의 9, 우리 3으로 약분을 했을 때 4분의 3이니까 비율이 같은 비를 구한 것이 되겠죠.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5대 6에서 전왕에 1을 곱했어요. 그럼 후왕에도 똑같이 2를 곱하면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가 있겠죠? 5, 2, 10, 6, 2, 12가 됩니다. 3번. 7대 6이에요. 전왕에 4를 곱했어요. 그럼 후왕에도 똑같이 4를 곱해야겠죠? 전왕은 7, 4, 28. 후왕은요, 6, 4, 24. 다음 4번. 8대 7이에요. 8대 7에서 전왕에 2를 곱했습니다. 그럼 후왕에도 똑같이 2를 곱했을 때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8이 16, 7이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10대 7. 10대 7에 전왕에 3을 곱했어요. 비율이 같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 후왕에도 똑같이 3을 곱해줄게요. 10 곱하기 3은 30. 7, 3, 21이죠? 30대 21이 되고요. 6번, 3대 4예요. 3대 4에 전왕에 어떤 수를 곱했는지는 몰라요. 후왕에다가 5를 곱했네요. 그러면 전왕에도 똑같이 5를 곱하자. 3, 5, 15, 4, 5, 20, 15대 20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고요. 7번, 9대 2예요. 9대 2에서 전왕에는 어떤 수를 곱했는지 모르지만 후왕에는 8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비율이 같은 비가 되었대요. 전왕에도 똑같이 8을 곱해야죠. 9, 8에 72, 2, 8에 16, 72대 16 이렇게 비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8번, 11대 7이죠. 전왕에 어떤 수 곱했어요? 후왕에 6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비율이 같은 비가 되었습니다. 전왕과 후왕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하니까 6을 곱하죠. 11 곱하기 6은 66, 7, 6에 42, 66대 42가 정답이 되겠어요. 9번입니다. 20대 13이에요. 그러면 전왕에 어떤 수를 곱했는지는 모르지만 후왕에는 2를 곱했네. 자, 비율이 같은 비가 되기 위해선 전왕과 후왕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되겠죠. 2를 똑같이 곱하자. 20 곱하기 2는 40, 13 곱하기 2는 26이죠. 40대 26이 됩니다. 다음, 10번부터는 어때요? 나눗셈 기호가 나왔죠. 우리 비의 성질 두 번째 있었죠. 전왕과 후왕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그 비율은 같다. 자, 그러면 12대 66이다. 이 비에서 전왕을 3으로 나누었어요. 그럼 후왕도 똑같이 3으로 나누어야겠죠? 12 나누기 3은 4고요. 66 나누기 3은요? 그렇죠. 22가 됩니다. 그래서 4대 22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11번이에요. 16대 8입니다. 전왕을 2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비율이 같은 비를 나타내기 위해선 후왕도 똑같이 2로 나누어야겠죠. 16 나누기 2는 그렇죠. 8이고요. 8 나누기 2는 4입니다. 그래서 8대 4가 되는 거죠. 12번.

24예요. 전항을 3으로 나누었대요. 그럼 후항도 3으로 나누어야겠죠. 그럼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 수 있으니까 18 나누기 3은 6이고요. 24 나누기 3은 8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바로 나눗셈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24 나누기 3이다? 오, 그러면 3단에서 3, 8에 24지? 아, 곱셈을 떠올려야겠다. 3, 8에 24? 그러면 나눗셈의 몫이 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6대 8이 됩니다. 13번 40대 15예요. 전항을 5로 나누었다? 그렇다면 후항도 5로 나누어 주자. 전항, 우리 40을 5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5, 8에 40이잖아요? 몫은 8. 15 나누기 5예요? 5, 3, 15죠. 몫은 3. 그래서 8대 3이 되는 거고요. 14번 42대 63이에요. 여기에서 전항을 7로 나누었어요? 그럼 후항도 똑같이 7로 나누어 줘야죠. 그래서 42 나누기 7은 6, 7에 42이니까 몫은 6. 그 다음 63 나누기 7은요? 7, 9, 63이죠? 몫은 9가 됩니다. 그래서 6대 9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15번. 72대 96이에요. 자, 8로 전항을 나누었어요? 그럼 후항도 똑같이 8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랬더니 72 나누기 8은 8, 9, 72이니까 몫이 9. 그 다음 96 나누기 8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선생님이 아래에 나눗셈씩 써볼게요. 96 나누기 8은 8, 1은 8, 8이 16. 아, 몫이 12이구나. 9대 12라고 몫을 구해볼 수 있겠네요. 16번, 32대 58이에요. 자, 32대 58에서 전항을 무엇으로 나누었는지는 모르지만 후항을 2로 나누었어요. 자, 비율이 같은 B를 만들기 위해서는 B의 성질 떠올려야겠죠?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로 나누어 주는 거죠. 32 나누기 1을 하면 16이 되고요. 58 나누기 1을 하면 29가 됩니다. 그래서 16대 29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B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율이 같은 B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서 비율이 같은 B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1일차의 내용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2일차의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우리 자연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연산키 먼저 볼게요. 40대 50이라는 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하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율로 나타내었을 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 비율이 기하학 분수 형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40대 50이다라고 하면 비율 우리가 50대 40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기하학 분수 아니죠? 기하학 분수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분자 분모를 똑같은 수로 나누어 주잖아요. 약분을 해주는 거죠. 10으로 약분을 했더니 4가 되고, 10으로 약분을 했더니 5가 되네. 아, 우리 5분의 4라고도 나타낼 수 있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비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환과 후항을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10으로 각각 나누었어요. 자, 40을 10으로 나누고 50을 10으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4대 5가 되었어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된 거죠. 전환과 후항을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각각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선생님, 저 이렇게 나누기 10 하는 거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수로 일단 쉬운 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 40대 50이야? 그러면 2로 먼저 나눠볼까? 그러면 뭐 20대 25. 그러면 5로 다시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4대 5.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줘도 실제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칙적으로는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것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4대 8 있습니다. 그러면 4와 8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때 우리 4가 될수 있는 그 곱셈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곱하기 4, 그다음 2 곱하기 2. 이렇게 식을 세워 볼 수가 있죠? 8은 어때요? 1 곱하기 8 또는 2 곱하기 4.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죠.

세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는 1, 2, 4 이것이 4의 약수가 되고 8에는 1, 2, 4, 8 이것이 바로 약수가 됩니다. 이 약수들 중에서 공통된 약수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4 보이죠? 4 보여요. 이것이 바로 4와 8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4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4도 4로 나누고 8도 4로 나누어 볼까? 그랬더니 4 나누기 4는 1, 8 나누기 4는 2가 돼요. 그래서 1대 2가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것이 되겠죠. 자, 5대 15예요. 최대 공약수 무엇일까요? 네, 바로 5입니다. 자, 전항도 5로 나누고 후항도 똑같이 5로 나눠요. 5 나누기 5는 1, 15 나누기 5는 3이 되죠. 그래서 1대 3이 되는 거예요. 3번. 8대 72입니다. 최대 공약수 무엇일까요? 그렇죠. 8, 9, 72이니까 8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8로 나누자. 전항도 그리고 후항도. 그랬더니 8 나누기 8은 1, 72 나누기 8은 그렇죠. 바로 9가 된다. 1대 9구나. 다음 4번 13대 65예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약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13이라는 수는요. 사실 약수가 1 그리고 13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65가 13으로 나누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65 나누기 13 곱하기 5를 했더니 3, 5, 15, 5, 1은 5 그래서 65가 되었네요. 아, 65의 약수 중에 13이 있는 거예요. 그럼 13이 가장 큰 수겠죠? 약수 중에. 그러면 13으로 나누어 줄까? 그 다음 13으로 나누어 줄까? 13 나누기 13은 1이고 65 나누기 13은 5이니까 바로 1대 5라고 그 비를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거죠. 5번이에요. 16대 36입니다. 16대 36에서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무엇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16이다라고 하면 1, 2, 4, 8, 16이겠네. 36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무엇이 있을까?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렇죠. 바로 4입니다. 16을 4로 나누고 36도 4로 나누어 볼까? 16 나누기 4는 4고 36 나누기 4는 9이니까 4대 9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최대 공약수 안 떠오르면요.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좀 간단한 수부터 하나하나 나누어서 밑에 써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누어지는 것이 없을 때까지.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6번 20대 8입니다. 자, 20대 8에 어떤 것이 바로 20대 8에서 20과 8의 가장 큰 최대 공약수 무엇일까요? 그렇죠. 20은 1 곱하기 20도 있고 그 다음 2 곱하기 10도 있고 그 다음 4 곱하기 5도 있어요. 자, 8은 1 곱하기 8 또는 2 곱하기 4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공통인 약수? 그렇죠. 바로 4죠. 그러면 20도 4로 나누고 8도 4로 나누자. 20 나누기 4는 5고 8 나누기 4는 2이니까 5대 2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겠죠. 7번 21대 12입니다. 자, 공통인 약수 중에 가장 큰 거 무엇일까요? 네, 바로 3입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어 줄게요. 전항과 후항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21 나누기 3은 7이고 12 나누기 3은 4니까 7대 4가 되겠고요. 8번 32대 6이에요. 자, 가장 큰 공통인 약수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이 경우는요, 우리 딱 2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나누기 2, 나누기 2. 자, 모든 짝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죠. 자, 32 나누기 2는 16이고요. 6 나누기 2는 3이에요. 그래서 16대 3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33대 22예요. 자, 이 경우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뭐 11, 22, 33, 44, 77, 99. 자, 이런 수들은요. 11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33은 11 곱하기 3이고 22는 11 곱하기 2잖아. 아, 최대 공약수 11인가 보다. 11로 나누자. 그러면 33 나누기 11은 3, 22 나누기 11은 2가 돼요. 그래서 3대 2가 되죠. 10번 36대 12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다 보면 아, 36이 12의 배수다라는 것 알 수 있었을 거예요. 12 곱하기 1은 12, 12 곱하기 2는 24, 12 곱하기 3은 36, 12 곱하기 4는 48.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주 계산하다 보니까 알게 되겠죠? 자, 36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12.

2가 됩니다. 그래서 12로 나누어 주면 우리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36 나누기 12는 3이고 12 나누기 12는 1이 됩니다. 그래서 3대 1이 되죠. 11번. 48대 15예요. 48과 15의 최대 공약수 무엇일까요? 네, 바로 3입니다. 자, 3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48 나누기 3은 3, 1은 3, 36, 18. 그래서 16이고 15 나누기 3은 5이니까 16대 5가 되겠죠. 12번이에요. 54대 27. 자, 54대 27 최대 공약수 무엇일까요? 자, 우리 27 곱하기 2가 54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최대 공약수가 27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27로 나누자. 그 다음 27로 나누자. 그래서 54 나누기 27은 2, 27 나누기 27은 1. 자, 이렇게 한 번에 27이라는 것을 못 떠올려도 괜찮다고 했죠? 일단 우리가 3으로 나눈 다음,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3으로 나눠보고, 그 다음 또 3으로 나누어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 2대 1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13번, 64대 16입니다. 자, 64대 16.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대 공약수 우리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알것 같은 것으로 일단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 4로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64는 4, 1은 4. 그 다음 4, 6에 24지. 16을 4로 나눠보면 4네. 16대 4잖아. 다시 한번 4로 나눠볼게. 16 나누기 4는 4고, 4 나누기 4는 1이니까 4대 1.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네?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14번 68대 96입니다. 자, 68대 96 무엇으로 나누어 볼까요? 자, 일단 2로 나누어 볼게요. 68 나누기 2는 34. 96 나누기 2는 48이에요. 자, 2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34 나누기 2는 17. 그 다음 48 나누기 2는 24. 아, 그래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으니 17대 24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15번. 72대 24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떤 수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일단 24 곱하기 3이 72이기 때문에, 아, 24로 나누어 주면 되겠다라는 것들 알수 있습니다. 72 나누기 24는 3이고요. 24 나누기 24는 1이에요. 그래서 3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바로 최대 공약수 못 찾아도 어떻다고요? 괜찮아요.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 여러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번 81대 9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 9981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9가 되는구나. 전환과 후항을 똑같이 9로 나눠 보자. 나누기 9, 나누기 9. 자, 81 나누기 9는요, 9고요. 9 나누기 9는요, 1이죠. 그래서 81대 9는요, 9대 1이라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환과 후항을 똑같이 무엇으로 나누어 주라고요? 그렇죠. 이 전환과 후항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라고요. 최대 공약수를 찾기가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먼저 2로 나누어 보고 또는 3으로 나누어 보고 또는 5로 나누어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누는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도전 연산한 퀴즈입니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72대 54. 여기 있는 이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구차시의 첫 번째 원리깨치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다음 1일차, 2일차의 내용도 만나봤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3일차 그리고 4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친구들. 안녕!

0: 선생님, 제 꿈이 간호사잖아요.
1: 알고 있지.
0: 간호사랑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 예전에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 아이고, 그 남학생은 평등권을 침해당했구나.
0: 평등권이요?
1: 평등권은 기본권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기본권을 우선 배우고 기본권의 종류도 알아볼까?
0: 네.
2: 우리는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때에 따라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하고 겪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평등권이 침해돼서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평등권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권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기본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밑바탕에 있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가 보장하기 전부터 인간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자연적인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들이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국가는요, 이러한 인권들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바로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해당되는 권리가 맨 밑에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요, 다른 모든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권리이다.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말 그대로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권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 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평등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 즉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간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이 사례는 평등권이 침해된 사례겠죠. 왜냐하면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돼! 라는 거거든요. 즉 성별, 인종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우리는 바로 평등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이 참정권은 선생님이랑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거였죠. 대표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 선거라고 하는 거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참정권에는요, 요 사례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후보자로 나서서 내가 뽑히게 된다면은 공직에 취임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사회권과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면서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겁니다.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복지 활동들이 바로 사회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에서 청구한다라는 표현은 마치 무언가 요청한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어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속상해하고 슬퍼하겠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국가의 일정한 행위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침해받았으니까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걸 바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밑에 사례에 나와 있는 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기본권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권의 종류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다양한 사례들이 혹시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선생님, 뉴스에서 본 남학생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거군요.
2: 맞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1: 그리고 인권을 더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기본권을 만든 것도 맞죠?
2: 와, 이것도 확실하게 이해해서 뿌듯한데.
1: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찾아볼게요.
3: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0: 선생님, 오늘 급식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렌지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 와, 우리 나은이가 오렌지를 좋아하는구나. 혹시 그 오렌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0: 산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오늘 나은이가 맛있게 먹은 오렌지가 미국에서 왔다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무려 11,000km를 여행한 거야.
0: 우와,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라고 들었는데 11,000km요?
1: 우리가 먹는 식재료가 멀리서 오면 운송 과정에서 많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겠지?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도 당연하고.
0: 제가 수입 식품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지구 환경에 큰 위협이 되겠네요?
1: 맞아. 그럼 오늘은 자원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 사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발생시켰다는 것, 조금은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원. 먼저 그 의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 환경 중에서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고 또 지금의 기술로 개발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에게 불을 안겨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자원에는 크게 식량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있는데요. 먼저 식량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는 쌀, 밀,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곡물이나 육류가 바로 식량 자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변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80년대의 경우에는요. 쌀의 경우에 자급률이 100%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쌀은 우리의 주식 자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정책적인 노력이 이어졌고요.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쌀의 자급률은 100%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쌀은 우리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높아졌어요. 자, 그에 비해서 다른 자원들은 어땠을까요? 보리, 식량 자급률 낮아졌고요. 밀, 옥수수, 콩 다 낮아졌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해외 식량 수입에 의존을 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식량 자원이 멀리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석유, 그리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가 물론 포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력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도 포함이 됩니다. 재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오늘 얼마를 소비하더라도 내일의 공급량, 내일의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최근에는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들은 고갈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이 없는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이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000년대에도 그리고 2022년에도 여전히 석유, 또 천연가스, 석탄,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자원, 어떤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천연가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석탄의 경우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없는 삶,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사회는요, 이미 과거에 특정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학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 자원을 특정 국가 혹은 특정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에 서남아시아 지역에 불안 그리고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었을 때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석유를 생산하던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전 세계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됐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공황 상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깨달은 바가 있었죠. 첫 번째, 너무 특정 국가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채굴해야 되겠다. 세 번째,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의 지속가능한 확보 방안, 이것이 국가의 생존을 건 과제로 여겨지고 있기도 한데요. 네,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요. 대중교통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냉난방에 들어가는 전기를 절약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노력들부터 시작해볼 수 있겠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다양한 나라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원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또 해외의 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소비하는 것이 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의 이동 경로가 짧아진다는 거는요, 그만큼 방부제를 적게 사용해서 우리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탄소 포인트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전자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소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포인트로 쌓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현금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쌓은 포인트가 무려 2만 3천 원이나 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실천해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오늘 이 시간이 보다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은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0: 선생님! 일상 속 한 조각의 과일에서 세 개의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트나 급식실에서 접하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꼭 확인해보고 싶어요. 멀리에서 온 식재료를 찾는 게 꼭 좋은 소비는 아니었네요.
1: 훌륭한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생산하고 운반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지구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지.
0: 앞으로는 제 선택이 지구와 자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고 생활할게요.
1: 우리 나은이가 점점 성장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기특해. 이제는 식사할 때 내가 먹는 한 끼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야. 그럼 이 지구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1주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휘들 살펴볼 거예요. 자,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낱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낱말의 뜻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낱말의 뜻과 함께 그 단원과 관련된 수학적인 개념, 원리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림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마트에서 받아온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품목, 뭘 샀는지가 나와 있어요. 과자, 음료수, 물을 샀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각 과자, 음료수, 물이 하나에 얼마씩인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1,500원, 1,000원, 600원.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걸 몇 개씩 샀는지 각각 수량이 나와 있어요. 과자 3개 샀고요, 음료수 5병 샀고요, 물 2병 샀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 금액이 나와 있고요. 이 금액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하나의 가격, 즉 단가의 수량을 곱해서 곱셈으로 구했겠죠. 이런 식으로요. 1000 곱하기 5는 5000, 600 곱하기 2는 1200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곱셈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산 것들의 금액의 합, 합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금액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덧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7,000원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어머나, 쿠폰 할인이 있대요. 할인해준다는 것은 값을 깎아준다는 거니까 이 1,000원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뺄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최종 금액,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라고 쓰여 있나요? 9,70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9,700원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어떤 셈들을 한 거예요? 곱셈, 덧셈, 뺄셈. 그리고 이러한 계산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혼합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혼합 계산과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등장하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혼합계산,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낱말이 되겠죠? 섞이다, 차례, 먼저, 괄호, 안까지.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익숙한 낱말들도 보이네요. 그럼 이 낱말의 쓰임새, 낱말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낱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혼합계산입니다. 어떤 것을 혼합하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섞어서 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혼합, 섞어서 합한다. 그러니까 식 하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식이 섞여 있는 계산을 우리 혼합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덧셈, 더하기, 뺄셈, 빼기, 곱셈, 곱하기, 나눗셈, 나누기. 자, 이러한 기호들이 한데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혼합계산이라고 합니다. 혼합계산에서는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무엇을 먼저 계산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먼저 계산하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자, 이러한 것들만 있어요. 괄호도 없어요. 자,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곱셈과 나눗셈을 더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과 섞여 있을 때요? 덧셈이나 뺄셈과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다면 둘 중에서

저는 더 앞쪽에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다음 낱말은 섞이다입니다. 27 더하기 4 빼기 16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인 거죠. 즉, 섞이다. 여기서 섞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한데 합쳐진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합쳐져 있잖아요.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인 것이죠. 이 섞이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이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와 섞여 잘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의 말씀, 소리, 그리고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의 섞이다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다른 말이나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섞이다. 두 가지 모두 다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차례입니다. 줄을 선 차례대로 입장하다. 차례대로 한 명씩 입장하다. 이때의 차례의 뜻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게 쓰여 있어요.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려나가는 관계 또는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아, 너무 어려워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차례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줄을 선 차례대로 입장한다는 것은 줄을 선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섰으면 먼저, 뒤에 섰으면 뒤에, 줄을 선 순서대로 입장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말 차례도 있습니다. 설과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낸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차례를 지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명절에 차례를 많이 지내는데요. 이때의 차례는 뭐 명절이라든지 조상의 생일 때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어때요? 같은 낱말인데 소리는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르죠. 순서대로 할때 차례랑 그다음 차례상을 차리다 할때 차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먼저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낱말인 거죠?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자, 먼저는 더 앞에 계산한다는 뜻이죠.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시간적으로도 앞인 거고요. 순서도 앞인 거예요. 그래서 앞선 때를 뜻하는 말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혼합 계산식을 한번 볼까요? 30 더하기 7 빼기 3 곱하기 2. 뭘 먼저 앞서서 계산해야 할까요? 덧셈, 뺄셈, 곱셈 중에서는 곱셈을 먼저 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이 동등하니까 그 중에서는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두 번째로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뺄셈을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혼합 계산식에서는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라고요. 다음 낱말은 괄호입니다. 괄호, 어떻게 생긴 거 우리 괄호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괄호라고 하죠. 자, 여기도 있네요. 괄호. 괄호는 문장 부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단어, 숫자, 문장 이런 것들의 앞뒤를 이렇게 막아서 다른 것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는 이 괄호로 묶은 부분이 달라지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괄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12 더하기 16 나누기 4 빼기 2. 인데요. 지금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앞쪽에서는 12 더하기 16, 덧셈 있는 부분에 괄호 표시를 해주었고요. 뒤쪽의 식에서는 4 빼기 2, 뺄셈 있는 부분에 괄호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는 괄호가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뺄셈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덧셈이든 괄호가 있는 부분 무조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식에서는 덧셈을 가장 먼저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낱말은 안입니다. 자,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요. 안과 박 떠올리면 되겠죠? 이때 안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공간에 둘러싸인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괄호 안이라는 것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쪽,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안이 아니라 바깥, 밖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있다면 괄호 안인 3 빼기 1, 뺄셈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겠죠? 자, 여러 가지 낱말을 살펴보았으니까 우리 또 다른 단원에 있는 낱말들도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몇 명씩 짝을 짓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짝을 지으면 몇 명이 남게 돼요? 한 명의 친구가 외롭게 남게 됩니다. 다섯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 이렇게 짝을 지으면 남는 친구가 없겠죠. 자, 네 명이 짝을 지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두 명이 남게 됩니다. 세 명이 짝을 지으면요. 셋, 셋. 자, 남는 친구 없어요. 두 명이 짝을 짓게 되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찬가지로 남는 친구가 없죠. 자, 한 명씩 혼자 하게 되면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남는 사람이 없죠. 자, 몇 명씩 짝을 짓냐에 따라서 남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떨 때 남는 사람 없이 짝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몇 명씩 짝을 지을 때요? 바로 이 문제는 6의 약수를 구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학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약수, 방금 전에 6의 약수라고 이야기했죠? 배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성질, 공통, 최대한.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그말 같아요. 자, 괜찮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입니다. 약수에서 약은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수인 거예요. 즉, 약수는 어떤 수를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인 겁니다. 그러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을 1로 나누면 몫이 6이고, 자, 나머지 없습니다.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 없습니다.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는 없겠죠. 6을 4로 나누면 몫은 얼마예요? 1이고, 나머지가 2가 생기는 거예요. 6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6을 6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는 어떤 수들인 거예요? 1, 2, 3, 4, 5는 안 되죠. 6, 1, 2, 3, 6입니다. 그래서 자, 6은 1, 2, 3, 6으로 나누어 떨어짐으로 바로 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1, 2, 3, 6이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는 같고 뜻은 전혀 다른 말인 약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뒷산에서 약수를 길어 오신다. 물을 길어 온다. 자,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약수는 약효가 있는 샘물을 뜻하는 겁니다. 마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샘물을 뜻하는 거예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요. 자, 그 다음은 약수가 아니라 배수입니다. 약수와 배수였잖아요. 배수의 배는 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1, 2, 3, 4, 5 배한 수를 뜻하는 거예요. 뭐 10배가 될 수도 있고 20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1 하면 5잖아요. 5 곱하기 2 하면 10이잖아요. 5 곱하기 3 하면 15잖아요. 그래서 자, 5를 몇배한 수인 5, 10, 15,

20 이런 수들이 오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배수도 마찬가지로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노는 배수가 잘 된다. 비가 많이 와도요, 물이 잘 빠져요. 이때의 배수는 안에 있거나 고여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거나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보내는 구멍을 배수구라고 하는 거고요. 물을 내보내는 길을 배수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낱말은 공약수입니다. 자, 공약수. 약수는 약수인데 공약수예요. 약수는 뭔지 알잖아요. 이때의 공은 공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인 약수입니다. 자, 12의 약수는 어떤 수들이 있어요?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이니까 1, 2, 3, 4, 6, 12. 이 수들이 12의 약수입니다. 18의 약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2, 3, 6, 9, 18이 있습니다. 자, 그럼 12의 약수도 되고 18의 약수도 되는 공통인 약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자,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 공통된 약수에는요, 겹치는 것들이니까 1, 2, 3, 6.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수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입니다. 1, 2, 3, 6이 바로 12와 18의 공약수라는 뜻이 되겠죠. 공약수, 공통된 약수라고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낱말이 이번에는 공약수는 공약수인데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최대라는 거는 뭐예요?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12와 18의 공약수 뭐라고 했지요? 1, 2, 3,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6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는 얼마인가요? 6입니다. 그러므로 이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최대가 있으면 최소도 있겠죠. 최소 공약수는 말 그대로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우리 자연수에서 1이라는 수는 모든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수, 모든 공약수에 이 1이라는 수는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니까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 되는 것이겠죠. 최대 공약수 알아보았고요. 이 최대 공약수가 어떤 성질을 또 가지고 있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16과 24의 공통된 약수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1, 2, 4, 8. 이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얼마인가요?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8입니다. 자, 그러면 두 수의 공약수인 1, 2, 4, 8과 최대 공약수인 8의 관계를 살펴보자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1, 2, 4, 8은 8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8의 약수인 거예요. 최대 공약수인 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들이 1, 2, 4, 8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와 똑같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뭔지를 구한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한다면 그게 바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성질, 이제 잘 알겠죠? 그 다음 낱말은 공통입니다. 자, 공통. 24와 30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니까 둘다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나 여러

사이에서 모두 통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통. 자,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이거래요. 즉, 가장 큰 수니까 최대 공약수. 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최대 공약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들을 작은 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타낸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마치 나눗셈 세로식을 뒤집은 것과 같은 이러한 식을 통해서 2 곱하기 3 최대 공약수를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낱말은 최대한인데요. 너무도 익숙한 낱말이죠. 최대한.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연필 30자루 지우개 24개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가장 큰 수를 찾아야겠죠.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자, 그러면 두 수에 뭐를 구하면 돼요? 최대한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30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그러므로 6명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줄때 6명까지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반대로 최소한이겠죠. 이건 가장 적게 잡는 거예요. 가능한 작게 잡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을요, 빨리 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천천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일을 끝내는데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제일 적게 잡아도 최소한 4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보다 적게 걸리진 않아요. 4시간 이상으로 걸린다는 거겠죠.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최대한, 최소한입니다. 자,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자, 통, 례, 약, 괄 있네요. 첫 번째,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무엇인가요? 약수라고 했죠. 어렵지 않네요. 두 번째, 둘 이상,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두, 전부,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통. 세 번째, 문장 부호에 하나로서 단어, 숫자, 문장 등의 앞뒤를 막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기호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괄호라고 한다고 했죠. 자, 마지막 순서 있게 구분하여. 자, 중요한 말이 순서였습니다.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버려나가는 관계.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차례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안! 자, 가운데로 가는 거, 중심으로 가는 거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의 공간을 둘러싸인 가에서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이렇게 3번이랑 이어주면 되겠네요. 먼저 계산해요. 시간이나 뭐 순서상으로 앞서서 계산해요. 라는 거니까 1번.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대한, 대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정도를 뜻합니다. 2번이랑 이어지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밑줄긋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요. 첫 번째, 1, 3, 5, 15는 15의 약수래요.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들이라는 뜻이니까 기역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물, 약수를 마시니 톡 쏘는 맛이 났다. 이때의 약수는 먹거나 몸을 담그거나 하면 약효가 있는 생물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써주면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뜻일까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앞선 때를 뜻하는 거죠? 앞선. 두 번째, 섞이다.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한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합 계산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다. 세 번째, 최대 공약수의 성질 무엇이었나요? 두 수의 이것은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약수의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5번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글자들이 6글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15와 45에 이것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5이므로 15와 45의 최대 공약수는 15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5는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45는 어때요?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요.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3 곱하기 5. 3 곱하기 5, 즉 15인 거잖아요. 그래서 15와 45의 최대 공약수가 15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뭘까요? 둘 다에 모두 들어있는 거니까 공통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빈칸에 공통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구점에서 8권에 6천원 하는 공책 한 권을 샀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 권에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8권에 6천원이니까 6천을 8로 나눠주면 되겠죠. 한 개에 450원 하는 지우개를 3개 샀다고 했으니까 자, 지우개 값은 얼마예요? 450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더해주면 물건 값이 되겠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괄호로 묶어서 5,000원에서 빼주면 나머지가 거스름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뺄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어요. 모두 다 섞여 있는 혼, 합, 계, 산이라고 합니다. 혼, 합, 개, 빈칸에 잘 써졌고요. 6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의 가로 열쇠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라고 했으니까 공약수가 되겠죠. 공약수. 다음으로 세로 열쇠 2번 볼게요. 어떤 수를 1, 2, 3배 한 수니까 배수라고 합니다. 약수 아니죠. 배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먼저 가로 열쇠 1번입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세로 열쇠 2번입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정도니까 최대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자, 오늘의 낱말은 무엇인가요? 공약수입니다. 매우 여러 번 나왔죠. 공약수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라고 했습니다. 이 공약수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거예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의 뜻도 알고 개념들도 익히고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수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수학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요, 좋아질지도 몰라요. 자, 오늘 배우게 될 어휘는요,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들어가는 어휘입니다. 여기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밀가루가요, 4kg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봉지가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봉지가 2개가 있으면 4kg이니까 2kg씩 넣으면 될것 같고요. 봉지가 4개가 있으면 1kg씩 넣으면 될것 같고요. 봉지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4kg 다 넣으면 될것 같은데, 아니, 7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넣지? 하고 고민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밀가루 4kg을 봉지 7개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 이제까지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몫이 분수가 되기 때문이야.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낱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낱말입니다. 목이에요.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어 얻는 수. 나누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여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으로 숫자로 바꾸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3 나누기 7에서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피자가 하나, 둘, 세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피자 세 판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죠. 그럼 피자 세 판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예요. 그래서 피자 세 판을 일곱 명이 나누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7로 나누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7이 나누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7을 하는 거죠. 그럼 피자 세 판을 일곱 명이서 나눠 먹으려면은 한 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곱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다 일곱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똑같이 먹어야죠. 그래야지 안 싸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지금 살짝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건 이게 똑같이 나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피자 세 판을 각각 일곱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씩,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먹는 거죠. 그러면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을 먹으면 되니까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7은 7분의 3이 되는데요. 이 7분의 3을 나눗셈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었을 때 나온 이 7분의 3이 바로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몫을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몫이라는 낱말은 써요. 여러 수로 나누어진 각 부분 또는 각 부분의 양을 말하는데요. 내 몫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여러 수로 나누었을 때이 내가 갖게 되는 부분, 내가 갖게 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1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1 나누기 자연수에서 2를 분자로. 나누는 수. 이제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라고 했죠. 나누는 수. 이 자연수를 분모로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1 나누기 5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피자 한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다섯 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을 똑같이 무엇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저 5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럼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거를 다섯 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좀 크게 되는데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섯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을 먹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1 나누기 5에서 1을 분자로 보내고 나누는 수, 이 자연수를 분모로 보내서 5분의 1이다라고 나타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은요, 이게 낱말도 어휘도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예요. 아까는 1 나누기 자연수였죠? 그러니까 피자 한 판만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피자 한 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나누어지는 거는요, 어떤 거야? 아, 나누어져야 되니까. 자, 앞에 있는 수가 나누어지는 거고요. 몇 명이서 나누어 먹냐? 나누는 수가 뒤에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3 나누기 4로 볼게요. 3 나누기 4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무엇이죠? 앞에 있는 수 3이에요. 이것은 분자가 되고요. 나누는 수 4는 분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자, 3 나누기 4, 피자 한 판, 두 판, 세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는다? 네 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자, 그러면 이한 판을 똑같이 다네 조각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피자 세 판은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3이고요. 네 명이서 나누어 먹는 거니까 나누는 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그래서 합해서 4분의 3만큼 먹게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3 나누기 4에서 나누어지는 수 3을 분자로 보내고 나누는 수 4를 분모로 보내면 되더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본다. 알겠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다시 보면 어떤 수나 식을 다른 수나 식으로 나눌 때그 처음에 나오는 수나 식을 말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 나누어 져버린다. 피자를 나누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요. 어떤 수를 나누는 수.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나누는 수죠. 8 나누기 9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무엇이다? 처음에 나오는 8이고요. 나누는 수는 뒤에 나오는 9가 되겠죠. 이것도 딱 보면, 아, 피자 8판을 9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 어려워요, 선생님.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요. 1 나누기 자연수에서 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갔다가 이번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었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두 가지 상황으로 나왔거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 계산한다. 복잡하죠? 자, 다시 또 우리 천천히 그림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는, 그다음에 7분의 6에서 분자가 여기죠. 6이 자연수 2의 배수냐 이거예요. 자, 6이 2의 배수인가요? 그렇죠. 2, 3은 6하고 배수이죠. 그럴 때는 분자 6을요. 자연수 2로 나누어 가지고 6 나누기 2는 3이니까 7분의 3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7분의 6을 2로 나눈다 하면은 피자를 이제 이번에는 7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6조각만 있어요. 한 조각은 누가 먹었나 봐요. 6조각이 있는데 이거를 몇 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두 명이서 나누어 먹는 상황인 거예요. 두 명이서 나눠 먹으려면은 간단하죠. 왜냐면 여기 세 조각, 여기 세 조각 먹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여섯 조각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좋게 야, 너세 조각 먹어. 나세 조각 먹을게. 하고 탁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당 7분의 3조각씩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수의 배수가 분자가 될 때에는 그냥 6 나누기 2 해서 바로 7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가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6분의 5하고 3을 봤을 때이 분자 5가요, 자연수 3의 배수가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 계산한다. 6분의 5하고 크기가 같은 분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6분의 5에서 분모와 분자의 2를 다 곱해도 되고요. 3을 곱해도 되고요. 4를 곱해도 되고요. 이렇게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죠. 그럴 때이 분자가 이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꿔버리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3을 곱해버리면 18분의 15가 되고요. 이때 이 15는 3의 배수가 되니까 15 나누기 3을 하면 18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6분의 5 나누기 3이에요. 6분의 5는요, 피자를 6조각으로 나누고 나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 그 중에 5조각이죠. 하나, 둘, 셋, 넷, 5조각이요. 이거를 3명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아니, 5조각인데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먹고 애매하게 2조각 남는데, 아, 너는 먹지 마! 하고 한 명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여기 잘게 쪼개가지고 다 3조각씩으로 만들자. 다 3조각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자, 3조각씩으로 다 나누니까 분자하고 분모의 3씩을 곱해버리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3조각씩 다 나누면 전체가 18조각이 되고 그중에서 이 색칠된 부분은 15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18조각 중에 15조각. 15조각이니까 이제 3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5조각씩, 이 작은 거 5조각씩 먹으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는 더 쪼갠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분의 6 나누기 2에서 분자 6은요, 2의 배수이니까 분자는 6 나누기 2 해서 3이 된다. 7분의 3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자연수분의 1로 바꾼 다음 곱한다라고 되어 있죠. 6분의 5 나누기 3과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려면 나누는 수 3을 3분의 1로 바꾼 다음 곱셈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피자 6분의 5 조각이 있는데요. 3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요, 3분의 1씩을 먹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 나누기,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는요,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버리면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자, 이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해 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고 분수의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1과 5분의 3 대분수입니다. 자, 대분수라는 건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수 1과 진분수 5분의 3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이 대분수를 가분수 5분의 8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8이 2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럼 8 나누기 2로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과 5분의 3을 5분의 8이라는 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가분수는 우리 뭐예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거든요. 5분의 8에서 분자 8이 5보다 크니까 가분수가 되죠. 그래서 가분수 5분의 8을 2로 나눈다. 우리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5분의 8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 약분도 배웠어요. 약분으로 해가지고 5분의 4다라고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1단원 말고요, 2단원으로 가서 각 기둥과 각 뿔에 대한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수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좀 도형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선물을 넣을 상자를 고르고 있는데 상자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 보이지? 이 상자들은 모두 밑면이 합동인 기둥 모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먼저 각 기둥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각 기둥과 관련된 낱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입체 도형이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여서 공간에서 부피를 가지는 도형이다.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 색종이가 있어요. 색종이는 납작합니다. 부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를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평면 도형은 평면에 그려진 도형을 말을 하죠.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자, 이런 것들은 평면 도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것은요, 여러 개의 평면, 이 사각형이라는 평면이 둘러싸여가지고 공간에서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도형이 바로 입체 도형이다라고 합니다. 한자를 봤더니요, 설립이에요. 서 있는 물체다. 지금 보면 서 있잖아요. 납작한 평면 도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입체 도형이죠. 자, 그럼 우리 각 기둥이 무엇일까요? 입체 도형 중에 이제 각 기둥도 있는데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자,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평행하죠? 그리고 합동. 여기 모양도 같고 다 같아요. 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여기 봤더니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기둥이고요. 밑면이 사각형인 사각기둥, 밑면이 오각형인 오각기둥, 밑면이 육각형인 육각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은요, 하나의 직선이 그와 나란한 직선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아서 이 공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 바로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모양의 케이크를 샀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각 기둥의 밑면이에요. 각 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여기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다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밑면이에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각 기둥의 밑면은요, 밑에 있는 면이라기보다는요, 기본이 되는 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있지만 다 이름은 밑면, 기본적인 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기둥의 두 밑면은 옆면과, 저기 있는 이 옆면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밑면은 사물의 밑바닥을 이루는 평면이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주방 조리기구는 밑면이 넓어야 열 효율이 좋다. 그래서 주방의 조리기구를 보면은 이 밑바닥을 이루는 평면이 넓어야 여기에 이제 불이 네, 이 조리기구에 더 많이 닿아서 열 효율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각 기둥의 옆면이에요. 각 기둥에서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 각 기둥의 옆면입니다. 여기 밑면이 있는데 이 밑면과 만나는 요 면이 옆면이 되겠습니다. 각 기둥에서 옆면의 수는 더 유심히 살펴본다.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 삼각 기둥에서 한 밑면의 변의 수가 3개이니까 옆면의 수도 3개야. 하나, 둘, 3개니까 옆면의 수도 3개고요. 앞, 뒤에 대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이다. 그래서 이제 수학 시간 외에도 건물을 볼때 앞면이나 뒷면보다 옆면을 더 유심히 살펴본다.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각 기둥의 모서리예요. 각 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 기둥의 모서리라고 하는데요. 삼각기둥의 모서리는 9개다. 여기 지금 삼각기둥이죠. 여기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기둥의 모서리가 있는데요. 이 모서리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밑면의 변의 수, 3개죠. 그거에 하나, 둘, 셋 하고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 기둥의 꼭지점이에요. 각 기둥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사각 기둥이 있어요. 사각 기둥의 꼭지점은 8개이다.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이 모서리의 개수는 3을 곱했잖아요. 이제 각기 중에 꼭지점은 한 밑면의 변의 수 하나, 둘, 셋, 넷에서요. 2를 곱하면 돼요. 왜냐하면 위쪽이랑 아래쪽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각기 중에 모서리나 꼭지점 어떻게 구하는 것까지 알겠죠? 자, 이제는요. 각기 중에 높이예요. 각기 중에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각기 중에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기 중에 밑면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 여기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각기 중에 높이는 밑면의 한 꼭지점에서 다른 밑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와 같다. 자, 밑면의 한 꼭지점에서 다른 밑면의 여기 다른 밑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이 길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이해해 보세요. 각기 둥의 높이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모서리의 길이와 같다. 옆면이 여기죠. 옆면끼리 만나면 여기죠. 여기 모서리예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이 모서리의 길이와도 같아요. 그래서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인데 이 밑면에서 위에 이제 수직으로 그은 선문. 그래서 옆면과 옆면이 만난 이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리는요.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 등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를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00m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가 200m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입체 도형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 나누기 자연수에서 1을 나누는 수를 으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1 나누기 자연수는 1이 뭐가 되나요? 올라가서 분자가 되고요. 나누는 수, 여기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9분의 4 나누기 8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할 때에는요. 나누기 8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곱하기 8로 바꾸면은 이거는 안 되죠. 곱하기 8분의 1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8분의 1로 바꾼 다음 계산한다. 자, 다음 3번이에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대분수를 진분수, 가분수로 나타내고 분수의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대분수를 뭐로 바꾸어야 되죠? 그렇죠.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9분의 8 나누기 4를 합니다. 이때 4의 배수가 이제 8이 되니까요. 8 나누기 4를 바로 해서 9분의 2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자연수의 무엇일 때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그렇죠. 배수일 때는. 자, 5분의 2 나누기 3을 해봤을 때 2가 3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로 15분의 6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6은 3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럼 15분의 6 나누기 3을 계산해서요. 15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여러 수로 나누어진 각 부분 또는 각 부분의 양.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어 얻는 수. 자, 우리 둘 다 몫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니은은요, 1번에서 쓰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억은 2번처럼 쓸 때 쓰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렇게 풀었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각기둥의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말을 합니다. 각기둥에서 이렇게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그렇죠. 밑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각기둥의 가장 기본적인 면이다 라는 의미예요. 각기둥의 각기둥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모서리랑 모서리랑 만나는 이 점, 각기둥의 그래요.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꼭지점.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각기둥의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기둥의 그렇죠. 모서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를 해볼게요. 입체 도형, 평면에 그려진 도형이다. 평면에 그려진 도형은 평면 도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입체 도형이 아니겠네요. 각기둥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맞나요? 그렇죠.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다 라고 하고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각기둥의 옆면입니다.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다. 자,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은요. 밑면이죠. 그래서 옆면이 아니라 밑면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각기둥에 무엇이 육각형이면 육각기둥이다. 밑면, 옆면. 각기둥에 밑면이 육각형이면 육각기둥이다 라고 하죠. 사각기둥의 수는 12개이다. 자, 사각기둥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 밑면에 있는 도형이 사각형이라서 여기 이제 4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개가 꼭지점의 수를 말하는 건지 모서리의 수를 말하는 건지 생각을 해볼게요. 꼭지점의 수는 여기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하나, 둘 해서 2만 곱하면 됐거든요.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3을 곱하면 됐어요. 그럼 4에 12가 되면 모서리의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각기둥에 그러면 2를 곱했으니까 5에 2를 곱해서 10이니까 꼭지점의 수가 10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수학 시간처럼 열심히 달렸어요.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꼭꼭 넣고요.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신나는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글을 읽고도 낱말이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글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주변에 있는 낱말의 뜻을 잘 익혀서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이 쑥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어휘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어휘가 독해다 6단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어떤 낱말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10개의 낱말 준비해 왔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조바심, 조급하다, 자제하다, 심드렁하다, 비방하다, 곱씹다, 애달프다, 어리둥절하다, 업신여기다, 오싹거리다. 자, 이렇게 10개의 낱말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뜻을 미리 알고 있던 것들도 있고 잘 모르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함께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어휘는 무엇일까요? 사진 속의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이나요? 매우 무엇인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 보여요.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이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바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뭔가가 두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조마조마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이는 상태에 조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조바심이 났다.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시험을 잘 봤을까?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긴장되겠죠. 걱정되겠죠.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이 조바심인 거예요. 다음 어휘 볼까요? 사람이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을성 없이 몹시 급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조급하다입니다. 조급하다에서 이 급이라는 글자가 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을성 없이 몹시 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조급하다인 거예요. 회의에 늦어서 조급한 마음에 뛰어갔다. 회의에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가야겠죠. 지금 마음이 급한 상태예요. 조급한 마음에 뛰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어휘입니다.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화가 나도 함부로 화를 내선 안 돼! 사고 싶은 물건이 많지만 모든 물건을 내 마음대로 다살순 없어. 그러면 안 돼. 이와 같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우리는 자제하다라고 합니다. 자제하다에서 자라는 글자가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라는 글자는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억누르는 것,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우리는 자제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자제했다. 화를 난다고 해서 다 내버리면 안 되겠죠. 표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억눌렀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자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어휘입니다. 이 친구의 표정이 지금 어때 보여요? 흥미가 없어 보여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마음에 들지 않아 관심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심드렁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때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내가 관심 있는 장면이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재미없어.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진 속에 있는 이 친구와 같은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심드렁하다예요. 수업이 지루했는지 반 친구들의 반응이 심드렁했다.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흥미가 없어 보였어요.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 심드렁하다였습니다. 다음 어휘는요. 먼저 그림을 볼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면서요. 남을 비웃고 있어요. 헐뜯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 무엇일까요? 바로 비방하다입니다. 비방하다, 남을 헐뜯고 비웃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근거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마구 비방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태도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주 기분 좋게 예쁘게 웃는 웃음을 무엇이라고 하죠? 미소라고 하죠. 그런데 예쁘게 기분 좋게 웃는 게 아니라요. 남을 비웃는 웃음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런 웃음은 비소라고 하는 거예요. 비소, 비방하다, 헐뜯고 비웃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연관지어서 생각해 두면 뜻을 기억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낱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탐정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밤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단서들을 가지고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이나 생각, 사건 등을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곱씹다입니다. 우리 덧셈, 뺄셈, 곱셈 할때그 곱,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르니, 이사, 이삼은 육, 곱셈을 하면 수가 거듭해서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곱이라는 글자는 거듭하다, 반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생각, 사건 등을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하다가 곱씹다의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말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음식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씹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체하지 않도록 음식을 곱씹어 삼켰다. 여러 번 씹어서 삼켰다는 뜻이고요. 형사는 단서를 곱씹으며 여러 번 생각하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이럴 때도 이 곱씹다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요, 이 친구의 표정을 보세요. 매우 슬퍼 보여요. 서럽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죠? 바로 애달프다입니다.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리다 또는 애처롭고 쓸쓸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낱말 중에 슬프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산가족의 애달픈 슬픈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는 애달픈 표정으로 아주 슬픈 표정으로 울먹였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다음 어휘는요. 조금 길어요. 머리 위에 물음표가 뿅뿅뿅 떠 있어요. 아니,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지? 바로 어리둥절하다입니다.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나 봐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신이 얼떨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로는 어리벙벙하다가 있습니다. 나는 친구가 우는 이유를 몰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친구가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인 거죠. 다음 어휘는요. 우리 지금 하인과 양반이 같이 서 있는데요. 양반이 하인을 아주 낮추어서 바라보고 있어요. 업신여기다입니다.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업신여기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겠죠? 양반이 하인

무쌍거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어휘의 뜻을 살펴봤으니까 이외에 또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기 쉬운 표현 또는 더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발과 관련된 관용 표현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새롭게 새로운 뜻으로 쓰이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관용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파요. 이때 배가 아프다는 것은 정말로 복통이 있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산 모습을 보니 부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두 개의 낱말이 모여서 또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관용 표현 중에서 발과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우리 신체 발 뭔지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아는 사람이 많아서 활동의 범위가 넓다. 아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은 발이 넓다입니다. 동생은 전교생을 거의 다알 정도로 발이 넓다. 전교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다알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두 번째, 어떤 일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나는 거예요. 독서를 한번 시작하면요.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발을 빼기가 어렵다. 두 번째 표현은 발을 빼다입니다. 완전히 그만두는 거예요. 세 번째, 알맞은 조치를 빠르게 취하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거예요. 발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가 발 빠르게 움직여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가 알맞은 조치를 빠르게 취해준 덕분에 손해를 줄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관용 표현입니다.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했다. 그녀는 아기를 찾지 못해 발을 굴렸어요. 발을 그냥 쿵쿵쿵 했다는 게 아니죠.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쓸수 있는 관용 표현은 발을 구르다입니다. 그래서 발과 관련된 관용 표현, 발이 넓다, 발을 빼다, 발이 빠르다, 발을 구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철수는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저녁 축구 모임에서 발을 뺐다인가요? 발을 넓혔다인가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축구보다는 공부를 좀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축구 모임에서 축구를 그만뒀다라는 뜻이니까 발을 뺐다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디자이너는 새로운 변화에 발을 구르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디자이너는 유행에 민감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잘 대처를 해야겠죠?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어휘들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비방, 안달, 자제, 존경이라는 낱말들이 보기에 나와 있네요. 1번입니다. 건강을 위해 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야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 무엇이었어요? 자제였습니다. 그래서 야식을 자제하고 일찍 자기로 다짐했다. 스스로 다짐했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그 순간 나를 향한 욕설과 이것을 들으니 화를 참기가 어려웠다.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 무엇이었어요? 비방이라고 했죠. 욕설과 비방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나빴겠죠. 화를 참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3번입니다. 방학이 되자 내 동생은 해수욕장에 놀러 가고 싶어서 뭐가 난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요. 속을 태우면서 조급하게 구는 것, 안달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안달이

해놨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4번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어떤 대상인 거예요? 훌륭한 인격이나 행위를 우리가 높이고 받들어요.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존경.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과 어울리는 낱말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글쎄, 나는 별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는 거예요. 심드렁한 상태인 거죠? 니은과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한 모습인 거죠? 어리둥절하다와 연결해줄게요. 옷차림이 저래서 뭘할수 있겠어? 상대방을 낮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어요. 업신여기다와 연결해줄게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느긋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리을과 연결해줄게요. 조급하다와는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이 몇 시인데 왜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애태우고 있어요. 조바심을 내다와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이에요.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A와 B가 각각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매일 지각하는데 뭐 잘하는 게 있겠어? 너 그렇게 사람을 뭐 하는 것은? 사람을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낮게 보고 있잖아요. 낮추어 보고 있으니까 업신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다음으로 그 아이가 부모를 만난 사연 들었어? 응, 듣기만 해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모를 만났다고 헤어졌다가 만났어요. 매우 슬픈 생각이 들었겠죠. 애달픈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애달픈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그 영화 어땠어? 지금도 등골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섭긴 무서웠나 봐라고 했잖아요. 소름이 우도도 돋았다는 거죠. 오싹거리는 것을 보니 오싹거리느니 어울리네요.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예요. 기역부터 리을까지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에 어울리게 고쳐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곱씹다부터 심드렁하다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어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심청전 연극을 보고 나온 가족의 모습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나요? 아빠, 이 연극은 다시 이것 할수록 감동이에요. 연극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곱씹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기억은 곱씹을수록 감동이에요. 연극 심청전은 표를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표 구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 아빠가 아주 어떻게 움직여서 예매에 성공한 거예요?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하신 거죠. 어떻게? 발 빠르게. 니은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발 빠르다. 자,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매에 성공했지. 다음입니다. 신봉사가 딸을 찾을 때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신봉사가 딸을 찾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주 슬픈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찾고 있었겠죠?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은 애달프다입니다.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어찌나 애달프던지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애달프까지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민수는 왜 그렇게 아까부터 표정이 어때요? 민수의 표정이 지금 어때 보여요? 난 관심 없어. 흥미 없어. 이런 표정이죠. 그러면 심드렁하다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심드렁하니, 심드렁까지만 써주면 되겠죠. 민수가 뭐라고 했나요? 나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서 온 거거든. 그래서 흥미 없어,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어휘들을 이용해서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어휘를 아는 것이 곧 독해를 잘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독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글을 읽어볼게요. 인간은 자연을 개발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되고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편리한 만큼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생물들이 보금자리를 잃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는 모습을 뜻하는 거겠죠. 계속될 경우에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고 그만하자는 거죠. 이제 개발을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 실천 방안으로 저는 두 가지를 추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보호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나 봅시다. 첫째, 종이를 아껴 쓰는 것입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낭비되는 종이를 줄여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이면지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포장을 줄이면 종이를 아껴 쓸 수가 있습니다. 둘째, 종이 아껴 쓰는 것에 이어서 둘째는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을 우리 일회용품이라고 하죠. 일회용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우리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이런 게 바로 일회용품인 거잖아요. 등의 사용을 줄이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충분히 자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 보호해야 해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드렁하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비웃음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누구도 자연을 함부로 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생물들의 보금자리를 사라지게 만들면 우리 삶의 터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연을 위해서 노력해주면 자연도 그만큼 아름다워질 거고요. 내가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결국 우리가 받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 이 말을 한번더 곱씹어 볼 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라는 거예요. 1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뜻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자, 조급해집니다. 밑줄 있죠? 몹시 급해진다. 조급해진다. 맞아요. 니은,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고 스스로 억누른다는 뜻이니까 니은 맞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심드렁하기도 하고 난 관심 없어, 내일 아닌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아 관심이 없기도 하고 디귿 맞습니다. 리을은 어디 있어요? 저에게 비소를 보내기도 합니다. 미소 아니고요, 비소입니다. 비소, 즉 비웃음, 비웃는 웃음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번에는 비난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죠? 소리가 아니라 비웃는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아닌 겁니다. 5번, 미음은 곱씹어 볼 때입니다. 여러 번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 정말로 글쓴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1번, 작은 생명이라도 하찮은 것은 없다. 2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3번, 생활 속에서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4번,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5번, 종이컵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줄여야 한다. 글쓴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연을 개발해서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얻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연이 파괴되고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졌는데 그러다 보면 인간도 삶의 터전을 잃게 돼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은 자제하고 더 이상 마구마구 개발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종이를 아껴 쓰자.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3번. 생활 속에서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잘 풀어보았으니까요. 선생님이 선물로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새로운 표현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만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 화분이 깨져 있어요. 이게 왜 깨져 있지? 아까 현수가 축구공을 차는 걸 봤는데 그 축구공으로 깨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현수야, 네가 공놀이 하다가 이 화분 깨뜨렸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수 어때요? 어? 무슨 소리야? 나안 그랬어.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으이그, 표정을 보니 너 맞구나. 네가 그랬구만. 저번에도 내 노트에 물 쏟고 아닌 척하더니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아닌 척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번에 진짜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사실은요. 뒤에서 여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현수야, 미안해. 사실 화분을 깨뜨린 친구는 바로 뒤에 숨어있는 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라고 했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시치미 떼다 해서 이 시치미는 고려시대에는요, 매를 이용해, 매 알죠? 매를 이용해서 다른 동물을 잡는 매 사냥이 유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나의 매, 남의 매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매에다가 이름표 같은 것을 달아 놓았는데 그 이름표가 바로 시치미예요. 다른 사람의 매에 달려있는 이 시치미를 떼버리고 마치 나의 매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 말이 바로 시치미 떼다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알면서 모른 채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표현 뭐가 있을까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다. 아닌 척 하다.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거겠죠?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어떤 낱말이에요? 어리둥절하다입니다. 오늘 공부한 낱말이죠? 여기 있는 낱말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직접 지어보고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양한 낱말로 재미있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0: 안녕하세요.
1: 생활 속 경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위대한 부자 수업.
2: 명절에 세뱃돈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세뱃돈 통장에 넣어줄게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왜 세뱃돈이 통장에 잘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3: 그렇다면 은행은 왜 내 돈을 맡아주고 또 맡겨둔 돈은 왜 또 조금씩 늘어나는 걸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4: 벌써 10만 원이나 모였네? 이것도 여기에 넣어둬야지. 근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5: 은행에 맡겨두면 안전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4: 이자요? 내 돈을 보관해주는데 돈까지 준다고요?
1: 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앞서 배웠는데 모두 기억하고 있겠죠? 바로 예금입니다. 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과 또 그렇게 맡겨둔 돈을 뜻하는 말인데요.
3: 근데 이런 은행은요, 우리가 맡긴 돈을 그냥 금고에

0: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맡긴 예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이나 혹은 필요한 기업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은행이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고요? 여러분들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조금 더 돈을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은행은요, 돈을 맡기려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서 경제 전체의 자금이 잘 흐르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이 은행이 돈을 맡기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내 돈을 맡아주면서 거기에 조금씩 돈을 더해주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우리가 맡긴 돈을 은행이 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맡긴 사람에게는 돈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길 때에는 내가 얼마 동안 맡길 것인지 또 돈을 얼마나 더 받을 것인지도 우리가 꼭그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조건에 따라서 원금에 더해지는 돈을 바로 이자라고 합니다.
1: 자, 여기서 금전 거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원금과 이자가 여러분 다시 등장했습니다. 두 용어의 뜻을 우리 유나쌤에게 여쭤봐야 되겠죠?
2: 네, 이 원금은 으뜸 원의 쇠 금자를 써서 이자가 붙기 전, 처음 맡기거나 빌린 돈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자는요, 이로을리의 아들자자를 쓰는데요. 즉, 은행에 돈을 맡긴 대가로 원금에 더해서 받는 돈이다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0: 근데 그렇다면은 은행이 이자를 얼마나 더해줄지는 과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 경우에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은행 상품 같은 홍보지를 잘 보면은요, 2%, 3%라는 식으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금리라고 하는 걸 나타낸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자, 이때 금리의 금은 돈을 뜻하죠. 그리고 리는 이 이자, 이익을 뜻하는데요. 즉, 금리는 원금에 비해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뜻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이자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이자는 실제로 받는 돈, 금리는 그 이자를 계산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원금 10만 원에 금리가 연 10%라고 한다면은 1년 동안 붙는 이자가 얼마일까요?
0: 10%는 100분의 10이니까 원금 10만 원에 100분의 10을 곱하면 정답은 만 원?
1: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원금 10만 원에 이자 만 원이 더해지니까 여러분 1년 뒤에는 11만 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맡길 때와 돈을 빌릴 때 이름이 달라져요.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예금 금리라고 하고요. 은행에 돈을 빌릴 때는 대출 금리라고 합니다.
2: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자금원으로 삼아서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고 또 돈을 예금한 사람에게는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행에 내 돈을 맡겨서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내 돈을 관리하고 불리기 위해서 투자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주식이나 펀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투자 방법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투자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먼저 이 저축, 쌓을 저에 쌓을 축 자를 씁니다. 즉, 말 그대로 지금 가진 돈을 모두 쓰지 않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죠. 네, 예금이나 적금이 대표적인 저축 방법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저축은요, 사실 큰 수익을 얻으려기보다는 필요할 때 사용할 돈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모으는데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방법이 바로 투자입니다.
2: 네, 투자는 던질 투의 재물자. 자를 쓰는데요. 즉, 미래의 수익을 얻거나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며 주식

0: 기업이나 펀드 같은 대상에 돈을 넣는 것을 뜻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투자로는 회사의 지분의 일부를 갖게 되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고 또 투자자들이 사고 팔수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돈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을 펀드라고 합니다.
2: 저축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처음 넣은 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한 돈이 줄어드는 것을 바로 손실이라고 합니다.
1: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을 쓸 목적과 시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반드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0: 그러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이 일어난다? 생각만 해도
2: 안
0: 네, 버티기
2: 힘들어요.
0: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돈을 저축하고 어떤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2: 그럴 때에는 돈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부터 생각하는 것도 바로 방법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현장 체험학습에 가서 써야 될 돈이 1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달 뒤에 현장 체험학습을 가고 이 돈은 한달 뒤에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자, 이러한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즉,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보다도 비교적 안전하게 모아두는 저축이 더욱 알맞습니다.
1: 반대로 몇년 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위험을 충분하게 살펴보고 그 돈의 일부를 여러분 투자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3: 저축과 투자 중 어느 쪽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지혜롭게 구분한 다음에 그 목적에 맞춰서 돈을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0: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 용돈 예산 세울 때도 그방 기억나시죠?
4: 아,
0: 교통비 방,
4: 맞나요? 저의
0: 간식방,
4: 방이론.
0: 저축방 이렇게 칸을 나눠서 예산을 세운 것처럼 이 저축과 투자를 결정할 때도 비슷하게 방법을 좀 활용하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모아둘 방을 용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두는 거예요. 내가 곧 사용해야 될 돈, 또한 갑자기 필요할 때 써야 될 돈, 때로는 오랫동안 모아두어도 되는 돈이라는 식으로 돈마다 이름표를 붙여서 해당되는 방에 잘 넣어두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곧 사용해야 할 돈이다.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모아두셔야 하고요. 갑자기 필요할 때를 대비한 돈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해서 마련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아까 이제 좀 오랫동안 놔둬도 되는 돈은 좀 투자에 활용해 보는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2: 맞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한 내용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원금을 같은 금리로 같은 기간에 맡기더라도 나중에 받는 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자가 붙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0: 네, 단리의 단은 호탄, 하나라는 뜻이죠. 또 복리의 복은 겹칠 복자를 씁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리는 이자를 뜻하죠. 네, 그래서 풀어보면 말 그대로 단리는 이자가 호트로 붙는 방식, 또 복리는 이자가 겹쳐서 붙는 방식인데요. 네, 윤복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1: 네, 단리는 처음 맡긴 원금에만 계속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요. 복리는 원금에 앞서서 받은 이자까지 더해진 다음에 원금과 이자가 더해진 거기에다가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을 뜻합니다.
2: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은 조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숫자를 넣어서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만 원을 연금리 10%의 매년 한 번 이자를 계산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년 동안 한번 맡겨볼 건데요. 자, 먼저 단리라고 하는 거는 처음 맡긴 원금 10만 원에 계속 그 10만 원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의 10%는 아까 얼마였죠?
4: 만 원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이 만 원이니까 해마다 똑같이 만 원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11만 원, 2년 뒤에는 12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뒤에는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1: 네, 복리는 앞서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첫 해에 원금 10만 원에 이자 만 원이 붙어서 11만 원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둘째 해에는 이 11만 원에,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에 10%가 더해져서 만 천 원이 붙게 돼서 결국에 12만 천 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3년 뒤에는 13만 3,100원, 4년 뒤에는 14만 6,410원, 그리고 5년 뒤에는 약 16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1: 자, 그런데 여러분, 5년 뒤를 비교하면은요, 달리는 아까 전 얼마였죠?
4: 15만 원.
1: 네, 15만 원이고요. 복리는 16만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11,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11,000원 이거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기간이 아주 길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점점 더 액수가 커지겠죠? 이것처럼 기간이 길어져서 이걸 또 오래 유지할수록 전체에 쌓이게 되는 금액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0: 아,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을 할 때는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기도 하는군요. 그러면 아까 그 주식 같은 투자 얘기도 하셨는데 이때도 복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2: 아, 이거는 조금은 다릅니다. 예금이라든지 적금 상품에서는요, 복리 방식은 앞서 받은 이자에도 다시 정해진 이자율이 따라서 붙는 거를 의미했었잖아요.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이자율이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경우에는 복리 효과라고 할 때 얻은 수익을 다시 투자해서 그것이 다음 수익의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0: 아, 그러면 이 주식 같은 투자에서도 이 수익을 다시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예금이나 적금처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이자가 붙는 건 아니군요.
1: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을 투자할 때 손실도 생길 수 있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한 곳에 전부 다 넣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령 그걸 떨어뜨려봐요. 그럼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0: 네, 너무
1: 다 깨지잖아요. 근데 그게 뭐 돈, 달걀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번에 다 잃어버려요. 너무 속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투자할 돈을 여러 곳에다가, 여러 투자의 대상에다가 나눠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2: 방금 윤복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속상한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에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분산이라고 할 때는요, 나눌 분 그리고 흩 틀산자를 써서 말 그대로 여러 곳에 나누어 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 맞아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가 완전한 위험을 없애는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그 투자의 상품에 대한 어떤 위험도라든가 수익성, 안정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오늘은 이렇게 내 돈을 은행이 맡아주는 이유부터 저축과 투자의 차이, 그리고 단리와 복리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0: 네, 돈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쓸 돈인지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또 내 상황에 맞는 방법, 뭐 저축, 투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 아, 은행에 예금한 돈은 은행에서 다른 기업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0: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나에게 이자를 주는 거구나.
1: 우리가 안전하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은행은 돈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닌 경제시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새로운 투자를 하여 수익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행 이자 관련 정보는 금융상품의 종류, 금리 결정 방식, 그리고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 여러분, 돈 관리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이 생긴 뒤에 이제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받은 그 용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아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위대한 부자석. 다음 시간에도 부자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0: 아, 드디어 편집이 끝났다. 내레이션은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1: 영상 콘텐츠에 사용할 목소리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AI입니다. 주로 수학을 사용하죠. 음성 복제 기술이란 사용자의 목소리 특징을 학습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려면 먼저 목소리 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1: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수백 번 반복해 들으면서 목소리 높이, 소리의 세기, 울림 같은 수치들을 세밀하게 추출합니다. 이 값들은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0: 이때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우는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평균은 여러 대표값 중 하나로 자료 전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값입니다. 이 평균값이 일시적인 잡음이나 숨소리를 제거하고 목소리의 전체적인 톤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저는 평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말투와 가장 가까운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텍스트만 입력하세요. 제가 당신의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지동입니다. 이 목소리를 복제하는 AI 속에도 중학교 수학에 쓰였죠. 예를 들어 목소리 톤, 굵기, 그 다음에 특정한 억양 등 다양한 목소리 요소들을 우리가 중학 수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중학교 수학 중에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대표값과 평균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평균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중학교 수학에서 대표값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같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슬쩍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변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량이란 나이, 점수, 키 등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뭐 키가 160이다, 170이다 이런 거 다 수량이죠. 그 다음에 점수, 수학 점수 90점, 60점 이런 것도 다 수량입니다. 자, 그 다음 대표값은 무엇이냐면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전체적인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6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한 번에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사실 평균이긴 한데 중학교 교육 과정상 대표값을 여러 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했던 평균이 있고요. 또 하나,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앙값은 뭐죠? 이걸 크기 순으로 나타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 최빈값은 뭐였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은 평균이었고, 평균 어떻게 계산하죠?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뭐를? 자료의 총합을.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점수 계산할 때 점수를 하나하나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죠. 이 아래에 있는 학생 5명을 볼게요. 이렇게 키가 5명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들의 키를 다 더하고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네, 5명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 키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I가 되어서 어떻게 목소리를 복제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톤을 결정해요. 그럼 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그 목소리 톤, 헤르츠를 단위로 쓰거든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근데 이 평균은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회, 2회, 3회, 4회 때까지는 똑바로 말했는데 갑자기 5회 때 기침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톤이 바뀌겠죠. 그렇게 특별히 이상하게 생기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 때문에 평균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냐면 너무 이상한 값은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는데 5회 값에 갑자기 팍 튀는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AI는 5회는 따지지 않고 1회부터 4회까지의 평균만 계산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개수 몇 개? 4개. 그 다음 자료 192, 198 더하기 203 더하기 207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분모 4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볼게요. 앞에 거 두 개 계산하시면 390, 뒤에 거 계산 410 나오죠? 둘이 합치면 800이네. 800 나누기 4니까 4분의 800, 즉 얼마? 네, 200. 아, 따라서 이 사람의 기준 톤 얼마다? 약 200Hz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는 건 말하기 속도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AI가 학습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하는 속도를 다 들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총 네 번의 말하기가 있었네요. 평균을 구해봅시다. 4분의 4개를 다 더해. 1600 더하기 1650, 3250이죠. 더하기 1550 더하기 1700 합치면 또 3250이 나와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4분의

500이 나오네. 그럼 얼마죠? 4로 나누면, 아, 이거 얼마지? 1625가 나오나요? 네, 1625. 그리고 평균적으로 1625, 이거, 네, 밀리세컨드 동안 읽는 습관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렇구나. 판단. 평균적으로 1625 밀리세컨드 동안 우리가 어떤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장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AI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 문장 전체를 보지 말고 하나의 음절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면 0, 0을 따지는 거죠. 0을 4회 측정했더니 그 0의 발음 길이가 215, 220, 225, 230이 나왔대요. 똑같이 다시 평균을 해요. 4분의 앞에 거 둘이 합치면 435. 뒤에 거 둘이 합치면 455네요. 합치면 얼마죠? 4분의 49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890이죠. 이렇게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어. 890. 나누기 3이 얼마죠? 222.5 나온다. 평균적으로 222.5의 속도로 0을 얘기합니다. 평균 222.5가 되겠습니다. 밀리세컨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절을 넘어서서 음소로 분해합니다. 0이면 니은, 여, 이응이겠죠? 각각의 발음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여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이 평균 4분의 120 더하기 125 더하기 128 더하기 130. 이거는 숫자가 조금 복잡하네요. 그럼 4분의 얼마죠? 앞에 거 계산하면은 245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은 258. 그러면 4분의 503이 되겠죠? 그러면 125.7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균은 얼마? 125.75.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는 바, 아, 우리가 음소 단위로 분해를 해봤더니, 여라는 모음에서 125.75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소리 지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 톤은 200Hz이고, 속도는 꽤나 빠른 편이야. 그 다음에 0 중에서는 가장 길었던 음소가 여였어요. 그래서 아, 여를 조금 길게 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를 약 200Hz의 높이로 0 모음 중0 모음인 여를 조금 길게 끌어서 전체적으로 빠른 말투로 발음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AI가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균이 사실 평균 점수, 평균 키처럼 일상생활의 다양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꽤나 흥미롭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AI 속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말하기 연습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럼 바로 오늘의 패턴 확인해 봐야겠죠? Today's pattern. 요즘 달리기에 푹 빠져 있어. 달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러닝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즐겨하는 그런 취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지 버디와의 대화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i, Hyunwoo. What have you been up to after school lately?
2: Hi, buddy. I fall into running these days.
1: You mean you're into running these days?
2: Yes, I'm into running these days.

0: Sounds good.
1: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바로 한번 대화 확인해 보면서 어떤 표현을 소개해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What have you been up to after school lately? 너 최근에 방과 후에 어떻게 지내? 뭐 하면서 지내?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현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하고 나서 I fall into running these days. fall into, fall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달리기에 떨어져 있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달리기에 푹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ou mean 너 이 말하고 싶은 거지? Running these days 앞에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들으셨나요? 바로 You are into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 달리기 요즘 푹 빠져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해서 우리 현우가 Yes, 맞아. I'm into running these days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I'm into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푹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So sounds good 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화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 패턴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m into 무언가에 들어가 있다 라는 의미라 무언가에 푹 빠져 있어 라는 뜻이 돼요. So I'm into 다음에 그 뒤에 말을 붙여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푹 빠져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예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m into K-pop. K-pop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의 그런 팝송, 노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영어로 I'm into K-po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m into baseball. Baseball, 야구죠. 야구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때 I'm into baseball이라고 하면 야구에 푹 빠져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걸 말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I'm into reading English novels. Reading English novels. 영어 소설을 읽는 거죠. 자, 이렇게 뭐 하는데 푹 빠져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럼 오늘의 패턴 I'm into가 포함된 우리 버디어의 대화 한번 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현우 똑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Hi, buddy. I'm into running these days. 나 요즘 달리기에 푹 빠져 있어. I'm into 무엇에 빠져 있다. 관심사나 흥미를 얘기할 때 써줄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 줘요. It makes me feel really good. 그건 내가 정말 기분이 좋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줘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달리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달리면 막 숨이 바빠지고 그러면서 신나고 정말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Oh, really? How often do you run? 너 얼마나 자주 달리는데? 라고 물어봐요. 이때 How often do you?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볼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니? 라는 말로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 빈도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쓸수 있다. So every other day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데 every other day? 아마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every other란 말 뒤에 어떤 말이 붙여지면 하나 걸러 하나란 말이라 every other day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응용해서 한 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을 건너서 2주마다 한 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면 every other week라고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주로 달리는데 공원 주위를 달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 말이야. So that's awesome.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달리기는 너의 건강에 또한 좋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yeah라고 대답을 하고 it really helps me clear my mind.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준데도 도움이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maybe I should give it a try라고 버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ive it a try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다, 시도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디가 sounds nice라고 얘기하고 나도 한번 언젠가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Let's go for a run. 한번 달리자 together sometime. 언제 한번 같이 달리자라고 하면서 대화를 예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패턴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oday's pattern. 요즘 달리기에 푹 빠져 있어. 자,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한다? I'm into running these days.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So I'm into라는 건 여러분들이 푹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today's mission. 오늘의 미션은 I'm into라고 하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흥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I'm into라고 하는 이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이 I'm into라는 건 정말 흔하게 쓰는 표현이고 푹 빠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 이 표현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같이 또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스토리 한국 사투 활동북으로 함께하는 박용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일제의 통치 정책 변화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부터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핵심 개념 확인해보고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먼저 흐름으로 핵심 개념 확인해볼까요? 일제의 통치 정책 변화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 먼저 일제의 이른바 문화 정치와 삼미 증식 계획입니다. 이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정치로 통치의 기조를 바꿉니다. 겉으로는 보통 경찰제 실시, 한글 신문 발행 가능 등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찰의 수를 늘리고 입맛대로 검열을 통해 기사를 삭제하곤 했지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부족해진 쌀을 한국에서 생산해 채우고자 삼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참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확인 문제 두 문제 만나봅니다. 자, 1번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은 3.1운동 이후 일제가 겉으로는 보통 경찰제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찰의 인원수는 오히려 증가했고요. 2번, 3.1운동 이후 한국인의 신문 발행이 가능해졌으나 일제의 검열, 그러니까 사전의 심사에서 그 발표를 통제하는 검열로 인해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친일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 일제의 침략, 약탈 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무리를 친일파라고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친일파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 일제는 1930년대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고요. 2번, 일제는 일본인들이 믿는 종교 시설인 신사에 가서 절을 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3번, 일제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와 우리 말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제주도에서 소년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 돌연 경찰이 대회 우승기를 뺏고 주최 측을 조사한 후 개최를 불허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경찰은 치안 유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치안 유지법은요. 1925년도에 제정된 법으로 일제가 이 치안 유지법을 통해 우리 민족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92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주면 되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장룡령은요, 조선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특수부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 궁극기무처는 1894년 갑옷개혁을 추진했던 기구이고요. 3번이 정답인데요. 이 1920년대 일제는 일본에서 부족해진 쌀을 한국에서 채우고자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독부라고 하면 이 조선 식민지배에 앞장섰던 기구의 이름입니다. 자, 4번은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광복 직후에 비밀리에 조직되었던 건국준비단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인데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한국인의 고등교육 실현을 위해 전개했고요. 전국에서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일제 감시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제 강점기 초 우리나라에는요. 대학이 없었습니다. 대학은 일본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했지만 굉장히 현실상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택지 4번에 있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선택지 1번에 있는 새마을 운동은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운동이고요. 국채 보상 운동은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전개된 모금 운동이었습니다.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 아래 우리 민족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었죠. 이번에 정답은 4번이네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호에요 호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께서 승하, 황제가 돌아가신 것 승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이 순종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순종의 장례일에 바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족 독립운동인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따라서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바로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번에 헤이그 특사 파견은요.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3번의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에 일제가 실시한 사업의 이름입니다.
이 4번의 제너럴 셔

성문호 사건은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해 들어온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인데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이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을 손을 잡고요, 기회주의자를 배제하고 일제에 함께 맞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회주의를 배제하고 일제에 맞서 싸운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한 단체는 바로 선택지 1번에 있는 신간회입니다. 이 토홀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만든 연극 관련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한강복회는 1910년대에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조선어학회는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맞은 단체는 바로 정답 1번,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5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1929년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로 촉발된 것은 바로 이 광주에서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항하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따라서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에 있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고, 2번에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한 것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의 모금운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3번의 인산일은요, 왕이나 황제 직계가족의 장례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일어난 것은요, 아까 보았던 60만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6번인데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이 연극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이 사람의 회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하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사람의 활동이 주요 내용이다. 봉오동 전투라는 큰 도움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은 바로 선택지 4번에 있는 홍범도 장군입니다. 1번의 나석주는요, 주로 폭탄을 던지며 무력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던 의열단의 단원이고요. 이번에 안중근은요, 이 조선 식민지배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청천은요, 한국 광복군을 이끈 인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어서 홍범도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어 나오는데요. 7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니까요. 3번을 보면 독립군 연합부대 홍범도의 지휘 아래 이것을 승리로 이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홍범도 장군이 진두지휘에서 승리로 이끈 이 전투의 이름은요. 방금 6번에서 본 것처럼 바로 봉오동 전투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따라서 7번에 이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선택지 1번에 있는 봉오동 전투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번에 있는 쌍성보 전투는요,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의 승리로 이끈 전투를 쌍성보 전투라고 하고요. 3번의 우금치 전투는 동학 농민군이 광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운 전투를 바로 우금치 전투라고 합니다. 이 청산리 전투는요, 봉오동 전투 이후에 전개된 전투인데요. 잘 알려진 장군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김좌진 장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봉오동 전투입니다.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역사 속 오늘 대한독립 만세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를 보겠습니다. 1932년 1월 8일은 일본 도쿄에서 가의 단원인 이봉창이 일항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일으킨 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봉창이라는 도움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봉창이란 인물은요, 바로 한인 애국단의 단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한인 애국단은 바로 김구의 주도로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 한인 애국단으로 잘 알려진 단원으로는 이봉창뿐만이 아니라 윤봉길도 있습니다. 윤봉길은요, 바로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일제 주요 인사들에게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봉창과 윤봉길이 속해 있었던 한인애국당이 바로 가에 들어갈 단체로 알맞겠네요. 일본의 보안에는요, 1900년대 일제강점기 초에 학무지 개강권에 반대 운동을 벌였던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이고요. 조선어학회는 바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8번 문제의 정답은 4번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 가 특별사진전이라는 제목 아래 밑에 사진을 보니까 첫 번째 도움말은요. 한인애국단에 가입했다. 방금 8번 문제에서 보았던 그 한인애국단이고요. 두 번째는 훈코우 공원 의거를 일으킴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는 김구에게 시계를 남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인애국단에 가입했고 훈코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요.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윤봉길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3번 윤봉길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선택지 1번의 김원봉은요, 바로 의열단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2번의 나석주는요, 이 의열단의 단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9번 정답은 3번 윤봉길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인데요. 밑줄 그은 나로 오른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나는 독립운동을 하던 중 체포되어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어. 이때 부여된 수감 번호를 이름처럼 사용하였다오. 이제 나의 시 광야를 낭독할 터이니 들어보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문학으로 만나는 독립운동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는 이 광야라는 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시 광야로 잘 알려진 이 인물은 바로 선택지 3번에 있는 이육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택지 1번은요. 아까 보았던 그 의열단을 주도적으로 조직했던 그 인물 김원봉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신채호는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을 말합니다. 4번의 한용우는요, 이육사처럼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는데, 시, 님의 침묵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바로 3번 이육사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 모습인데요. 그 아래를 보니까 이 문서는 학생에게 발급된 통지표의 일부래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이 시기에 발급된 것으로 일제가 한국식민서사 암송을 강요하고 국민학교 명칭과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하였음을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제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던 이 시기는요, 바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1930년대 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때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주면 1번 한성순보는요, 조선 정부가 발행하던 신문, 2번, 공출을 독려하는 애국방 반장, 이때 공출이라고 하면은 전쟁에 필요한 쌀이나 이 세부치 같은 것들을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을 바로 공출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공출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는 유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선 책략이라는 것은요, 조선이 이 외국에 강제적으로 항구의 문을 열었던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 이후에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 조선 책략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담겼어요. 우리는 중국과 미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이때 이 내용을 보고 일부 유생들이 반발했습니다. 당시 조선은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나라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일부 유생들이 이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했죠. 4번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유경공원은요, 바로 조선 정부가 세운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바로

공출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네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조선 의용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볼까요? 조선 의용대가 나왔고요. 두 번째, 김홍봉 등을 중심으로 창설되었다. 세 번째, 부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김원봉은요, 먼저 3.1운동이 일어나던 그해 1919년도에 의열단을 조직합니다. 의열단은 주로 이 폭탄을 투척하는 무력 항일 투쟁을 이어가던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바로 이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는데요. 당시 중국도 일본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항일 투쟁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면은 선택지 4번에 있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답이고요. 이번에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번에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은 러시아에서 독립군 부대가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번 문제와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스토리 한국 사투 활동북으로 함께한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역사 이야기 함께 이어나가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반갑습니다. 2016 제2회 중학 영어 듣기 능력평가 1학년 해설 강의를 함께하게 된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1회 해설 특강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흘렀고요. 그리고 오늘 2회 특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회 때는 그래도 내가 처음 듣기 평가를 접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을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어색했을 테지만, 우리 이제 2회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1회 때에 비해서 좀 실력 향상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나는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계속 오늘 쌤과 해설 특강 함께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해설 특강 1부는요,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these가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항상 1번에는 이렇게 그림 파악하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되고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바지가 나와 있네요. pants. 그리고 2번에는 scissors, 가위가 보이고요. 3번에는 안경입니다. glasses. 그리고 4번에는 쌍안경, binoculars. 그리고 마지막은 headphones.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 얘네들의 명칭을 영어로 알아야 되지는 않아요. 그쵸? 요거에 이제 설명을 잘 듣고 종합적인 힌트를 가지고 정답을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만 사실 잘 알아들으면 돼요. 생김새를 묘사할 수도 있고요. 이 물건의 실제 쓰임, 용도를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1번에서 가져가야 되는 표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Listen.
1: Many people use these every day.
0: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날마다 씁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계속 들어보죠.
1: They have two glass parts for your eyes.
0: 자, 여기서 이제 생김새를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게 가지고 있어요. Two glass parts. 아주 큰 힌트죠.

0: 두 개의 유리로 된 부분이 있다. For your eyes. 여러분의 눈을 위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들어도 3번일 것 같아. 근데 4번도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좀 들어보는 거죠.
1: You wear these to see better.
0: 자, you wear this to see better.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To see better. 그러면 더잘 보기 위해서 이것을 씁니다. 라고 했어요. 아직도 3번과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Without them, some people cannot read books or watch TV clearly.
0: 자, 이 부분이 결정적인 힌트 문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Without them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with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무슨 뜻이죠? 뭐뭐 없이, 뭐뭐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some people cannot read books or watch TV clearly.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도 없고요. TV를 선명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 쌍안경으로 TV 보고 책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역시나 3번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They stay on your nose and behind your ears.
0: 자,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Stay 하면 원래 어디 어디에 있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They stay on your nose, 코와 and behind your ears. 그래서 behind는 무슨 뜻? 뒤에. 그러니까 우리 안경 쓸때 이렇게 코에 걸쳐서 이렇게 뒤로 귀 뒤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코와 귀 뒤에 걸쳐져 있습니다. What are these?
1: What are these?
0: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여러 가지 힌트를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요 형광펜치란 문장이 가장 중요했던 문장인 것 같죠? 자, 우리 2번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장난감을 골라볼 건데요. 자, 언뜻 보기에는 전부 다 일단 로봇이라고 하는 공통된 물건이 보이고, 그다음에 특징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들릴까? 좀 예측을 해주면 좋은데요. 자, 2번과 4번에 눈에 띄는 것이 날개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릴 거라고 예측해야 돼요? 날개는 영어로 wing. 근데 두 개니까 아마도 wings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3번과 4번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또 뭐더라? 바퀴는 wheels. 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예측하며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shield, 방패를 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로봇을 골라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문제 한번 또 같이 들어보죠.
2: Hello, I'd like to buy the Thunder K
0: 자,
2: robot.
0: 시작해서 I'd like to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저 사고 싶어요. Thunder K 로봇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1: Okay, we have different models.
0: 우리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라고 하지만요. 어떻게 방금 귀에 들렸어요? Models 이렇게 들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different는 다른 또는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볼까요?
1: Do you want the one with wings or without wings?
0: 좋아요. 이거 중요하죠? Do you want the one with wings? 그러면 날개가 있는 것과 or 또는 without. 이거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중요한 전치사로 뭐뭐가 없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거랑 없는 것 중에서 뭐가 좋냐라고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힌트 답변 들어주셔야 합니다.
2: I like that one with wings.
0: 자, 여자의 선택에 with wings라고 했단 말이야. without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날개가 있는 거니까 우리 선택지에서 날개가 없는 애들은 전부 다 탈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2: But do you have that model with wheels on the legs?
0: 자, 우리가 예측했던 표현이 또 들렸습니다. wheels. 그쵸? 바퀴가 어떻게 들린다고? wheels. 이렇게 들려요. 뭐두 개니까 지금 s가 붙어서 들리면서. 그런데 혹시 다리에 wheels, 바퀴가 달린 모델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1: Yes, we do. This one has both wings and wheels.
0: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찾는 거는 wings and wheels 둘다 있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델이

0: 둘다 있어요. 4번이 되겠네요.
1: Great, I'll buy it.
0: 좋아요.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저리 날개와 바퀴를 반드시 알아들었어야 되는데요. 이 핵심 문장 한 번만 더 들어보죠.
2: This one has both wings and wheels.
0: 좋아요. This one has both wings and wheels. 해서 날개와 바퀴가 둘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번 문항으로 갑니다. 항상 우리 날씨 파악하기 문제가 3번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날씨 파악하기에서는 원하는 날씨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날씨는 문제 속에 숨어 있고요. 자, 먼저 강화도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들어주시고, 그다음 강화도에서도 내일의 날씨다. 자, 그럼 또 예측을 해야 되겠죠. 내일이 영어로 뭐니까? Tomorrow. 그럼 나는 강화도 그리고 Tomorrow가 언급될 때 날씨를 골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볼까요?
2: Hello. Here's the weather report for 강화도.
0: 자, 그런데 시작에서 강화도를 말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부터 우리가 듣게 될 모든 일기예보는 강화도의 일기예보일 테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뭐야? Tomorrow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2: Today, it's cloudy and windy.
0: The cloudy and windy.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날씨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으로 cloudy가 바로 2번의 날씨죠. 흐린 날씨를 말하고요. 그리고 windy가 4번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tomorrow가 아니라 today의 날씨였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면 되겠죠?
2: The wind is very strong near the sea.
0: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아주 강하대요, near the sea. 바다 근처에서.
2: Please be careful when you go outside.
0: 그러니 외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e careful. 조심하세요, when you go outside. 밖에 나갈 때요.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들어보죠.
2: Tomorrow it'll be sunny, so it'll be a great day for a walk.
0: 여기서 끝났죠. 자, 우리가 원했던 표현이 나왔어요. Tomorrow. 우리가 기다렸던 표현은 바로 내일의 날씨인데요. Tomorrow it'll be sunny라고 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의 날씨는 sunny 할 거야.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날씨에서 어떨 거예요라고 할때이 it will의 축약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귀에 들릴 때는 It'll be처럼 들렸습니다. 자, 핵심 문장 다시 들어보죠.
2: Tomorrow it'll be sunny, so it'll be a great day for a walk.
0: 좋아요. 마지막에도 it'll be 이렇게 들리면서 a great day for a walk. 그래서 날씨가 화창할 거라서 아마 산책하기 굉장히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도 한번 써보면 3번은 뭐 rainy, 4번은 snowy, 뭐 이런 식으로 날씨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답은 1번이었고요. 계속해서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은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한 마지막 말의 의도. 그래서 마지막 말의 의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을까? 역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같이 들으면서 확인해 보죠. Listen.
2: Mom, I'm worried about tomorrow's soccer game.
0: 엄마, 저 내일 있을 축구 경기가 걱정됩니다. 해서 우리 be worried about.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뭐뭐가 걱정이 됐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그쵸? be worried about. 내일 있을 축구 경기가 걱정됩니다.
1: Why? You practiced a lot after school.
0: 왜? 너 방과후 연습 많이 했잖니? 라고 했어요. So practice 하면 연습하다. 알고 있죠? So a lot은 많이란 뜻이고 After school, 방과 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2: Yeah, but I might lose the ball or make a mistake.
0: 근데 뭐를 걱정하는 거야? I might lose the ball. 제가 공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는 make a mistake.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해서 make a mistake 표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다라고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make 동사를 써서 make a mistak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 정리해 주시고,
1: Everyone makes mistakes. Don't think about it too much.
0: 모두 실수를 한단다. 누구나 실수한단다라고 하면서 한번더 makes a mistake 나왔죠. So everyone makes. 자, 이게 make a mistake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mistake을 복수로 makes mistakes 이렇게 말해도 돼요. 둘다 가능하고. 자,

0: 그러면서 don't think about it too much.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1: Just enjoy the game.
0: 그냥 경기를 즐기렴.
2: I really want to do my best for the team.
0: 팀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거든요. 라고 했고요. 여기서 여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들어보죠.
1: You'll do great. Don't worry.
0: You'll do great. Don't worry. 너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엄마는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도 당연히 격려의 의도였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5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담화의 미언급 문제인데요. 자, 이거 풀 때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틀려요. 알고 있죠? 그래서 선택지에 눈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귀 쫑긋 세우고, 내 귀에 들리는 거 바로바로 소거합니다. 지우다 보면 한개 남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정답이 되겠죠. 같이 한번 지워가면서 들어보죠. Listen up.
2: Thanks for joining this volunteer program.
0: 우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2: Let me explain a few things.
0: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집중을 해야 됩니다.
2: We'll meet this Sunday at 10 a.m.
0: 자, 만나는 시각이 언급이 됐죠. 우리 만날 건데요. This Sunday at 10 a.m.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오전 10시에 우리 만날 겁니다. 1번 지워지고요.
2: The meeting place is the main gate of Kentown River Park.
0: 자, meeting place 언급되는 순간 2번도 지우시면 됩니다. 자, 만나는 장소는 The Main Gate of Kentown River Park의 정문입니다라고 2번 언급해줬고,
2: We'll pick up trash along the river.
0: 자, we'll pick up trash along the river. 그래서 강을 따라서 쓰레기를 pick up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뭔가를 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울 거예요가 뭐예요? 활동 내용이 됩니다. 3번도 지워집니다.
2: Please bring your own gloves.
0: 자, 이런 거 항상 나오거든요. Bring your own gloves. Bring이 뭐예요?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준비물 말할 때 영어에서 단골로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갑을 가지고 와라. 이런 해석이 되겠죠. 5번도 지워지겠죠.
2: See you soon.
0: 곧 봐요 하면서 끝까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참가 인원.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잘 푸셨죠? 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은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날 시각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간 정보는 항상 후반부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후반부를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항상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이 나온다는 거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풀어보죠.
1: Junsu, what are you doing tomorrow?
0: 준수야, 내일 뭐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2: Nothing special. Why?
0: Nothing special.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이런 해석이죠. 왜?
1: I'm going to the light festival.
0: 자, 이제 영어에서 be going to를 활용해서 여기서는 그냥 진행을 쓴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 시제를 써서도 질문에서도 진행 시제 썼죠? 미래를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가려고, 나갈 거거든 이런 식으로 미래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he light festival. 나 비축제에 갈 거야.
1: Do you want to come?
0: 너도 가고 싶니?
2: Sure. When does it start?
0: When does it start?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데라는 질문이고요.
1: It starts at 7 p.m.
0: 자, 첫 번째 시간 정보가 나오지만 이거 고르시면 안 돼요. 이 7 p.m.에 이 비축제가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1: But let's meet early and have dinner.
0: 그치만 좀더 일찍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자라고 했고요.
2: Okay. Then, how about meeting at 5:30 p.m. at the mall?
0: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시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할 때 쓰는 중요한 표현으로 how about이 있어요. 그래서 how about meeting? 그럼 만나는 게 어떨까?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나왔죠. At 5:30 p.m. at the mall. 그래서 몰에서 5시 반, 오후 5시 반에 만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요 부분. 네, 끝까지 대답까지 들어주셔야 되겠죠?
1: Sounds good.
0: 여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5:30 p.m.으로 언급됐었던 것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우리 그럼 계속해서 7번으로 이어갑니다. 7번은 여자의 장래희망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운동선수, 그래서 뭐 athlete, 그리고 2번은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3번은 영상 제작자, video producer, video 뭐 creator 이렇게 언급될 수 있고요. 기상캐스터는 뭐 weather forecaster, 마지막에 스포츠 기자는 sports journalist 혹은 sports reporter 요 정도로 들려요. 그래서 장래희망은 영어를 직접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언급되는 근데 누구예요? 여자의 목소리에서 언급되는 장래희망을 잘 듣고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Listen up.
2: Gina, you're always watching sports.
0: 진아야, 넌 항상 스포츠를 보고 있구나라고 남자가 대화를 시작하고요.
1: Yes, Minjun. I'm learning about sports.
0: 응, 맞아. 나는 스포츠에 대해서 I'm learning 배우는 중이야라고 합니다.
2: What do you mean?
0: 무슨 말이야? 무슨 의미야? What do you mean?
1: Well, I hope to be a sports reporter.
0: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자가 장래희망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I hope to be a sports reporte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 sports reporter. 스포츠 기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구나.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1: I want to write news about sports
0: 그래서 I want to write news about sports
1: and talk about it on TV.
0: and talk about it on TV.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장래희망은 want to 아니고 한 번만 똑같은 발음 겹칠 때한 번만 발음돼서 I want to. 원래는 여기서도 hope to도 되지만 I want to be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나 이런 거 되고 싶어. I want to be something in the future. 보통 이런 구조를 많이 쓰는데요. hope to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뉴스를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스포츠에 관한 뉴스고 그리고 TV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스포츠 리포터의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2: That's a wonderful dream.
0: 아주 멋진 꿈이구나.
1: Thanks. I hope people will love my news reports.
0: 좋아요. I hope people will love my news reports. 그래서 사람들이 내 뉴스 보도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5번이 정답이죠. Sports reporter 이렇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이어갑니다. 8번 문제는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이 심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항상.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사건을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심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뭐 화가 났니, 아니면 두렵니, 지루하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심정을 추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사람 사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잘 한번 들어보죠. Listen up.
1: What's the matter, Brian?
0: 자, 이렇게 시작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남자의 심정은 사실 마이너스일 겁니다. 왜냐면, What's the matter, Brian?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서의 matter 하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what's the matter은 보통 상대방에게 이 문제가 좀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을 때, 표정이 안 좋아, 이럴 때 물어보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린 충분히 남자의 심정은 지금 네거티브 할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2: My smartphone is not working.
0: 좋아요. 그래서 역시나 사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My smartphone is not working. 그래서 내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아서 welcome 여기서 꼭 일하다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제 작동하다라고도 정말 많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작동을 안 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1: Oh no, what happened?
0: 저런 what happened? 무슨 일이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라고 물었고요. 그다음
2: My little brother took my phone and he dropped it on the floor.
0: My little brother took my phone and he dropped it on the floor.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로 잘 묘사를 하고 있고요. 내 남동생의 폰을 가져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1, 2, 3, 4, 5번에서 사실 마이너스 정도의 감정이 뭐 1, 3, 4 정도인데 이 중에서도 1번에 가깝죠? 부분 작동 안

0: 변하고 이 사건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죠. 남동생이 폰을 가져다 바닥에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1: That's too bad. You must be upset.
0: 여기서 그리고 여자가 추측해서, 추측하는 표현에서 남자의 심정을 확실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You must be upset. 그래서 upset이 뭐다? 이게 화가 난 또는 속상한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의 분명하다, 뭐뭐인 게 틀림없다라고 강한 추측을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너 분명 화났겠구나라는 해석이에요.
2: Yeah. And you know what? I just bought it 2 weeks ago.
0: 그리고 그거 알아? 야, 나 그거 산지 2주밖에 안 됐잖아. 이런 뜻이죠. I just bought it 2 weeks ago. 그래서 이거는 뭐뭐 전에, 2주 전에 구입했다고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느낌이죠. 정답은 1번이었다. 자, 이어지는 9번입니다.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직후라서 아무래도 후반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포인트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또 같이 한번 들으면서 풀어보자.
2: Ashley, did you finish packing for camping?
0: 자, Ashley, did you finish packing for camping?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 finish라는 동사, 물론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인 거 알고 있죠? 항상 이렇게 ing 동명사와 쓰입니다. 뭐뭐 하는 걸 끝냈다라고 할때 finish ing 구조를 쓴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캠핑 짐 싸는 거다 끝냈냐? 짐다 쌌니? 라는 해석이 되겠죠.
1: Yes, Dad. I just need to find my earphones.
0: 맞아요, 아빠. 근데 I just need to find my earphones라고 합니다. 그냥 제 이어폰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라고 해석이 되고요.
2: I saw them in the kitchen.
0: 아빠가 I saw them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봤단다. 여기서 발음 주의해 주시고 이 see의 과거 동사죠?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see 과거 saw인데 so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안 들려요. 그래서 saw라고 발음이 되는구나. 그거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봤단다.
1: Really? Why are my earphones in the kitchen?
0: 정말요? 왜내 이어폰이 부엌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아빠가 대답해 줍니다.
2: You left them there after dinner yesterday.
0: 너가 어제 저녁 먹고 거기에 두었기 때문이지. 너가 거기에 두었잖아. 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의 또 left. 요거는 또 원래 형태가 뭐예요? leave. 두다, 남겨두다. 라는 뜻이 있고요. 요거의 과거 형태가 바로 left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너가 어제 그거 거기다 두었잖아.
1: Oh, I forgot. Thanks, Dad. I'll go check there now.
0: 아, 저 깜빡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여자의 마지막 말이 I'll go check there now. 지금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랬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어디 가서 뭘 확인하는 거야? 부엌에 가서 이어폰을 찾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꼭 마지막만 들어서는 풀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다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우리 그러면 1부의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자,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우리 이 무엇은 핵심 소재를 파악하는 문제라서 전반부에 나와. 전반부에 소재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부 놓치지 않으면 좀더 쉽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Oliver, your daughter looks really nice in this photo.
0: 올리버, 너의 딸이 사진 속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사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번밖에 없어요, 소재가. 그 다음.
2: Thanks. I took it in the park.
0: 고마워요. I took it in the park. 어디에서 찍었대요? 공원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시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할때 동사를 뭐 쓴다? take를 쓴다. take. 과거 형태가 took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 분사는 taken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아 그거 공원에서 찍었어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1: How do you take such good pictures?
0: How do you take such good pictures? 어떻게 이런 멋진 사진을 찍었어요?라는 뜻인데요. 찍어요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such good pictures 이 such를 넣으면 좀 강조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멋진 어떻게 그러한

0: 멋진 사진을 찍어요. 이런 느낌으로 무언가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도 내가 이 search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 I just focus on the person's eyes and use natural light.
0: 자, 남자가 이제 사진을 찍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소재가 포토인 거는 전반부에 이미 나왔고요. 그 사진 중에서도 지금 이 person's eyes 이런 거 나오니까 아, 사람. 여기서도 daughter, 이 인물 사진을 말하는 거여서 인물 사진 촬영에 관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focus on은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사진 찍을 때 어디에 집중한대요? 사람의 눈. 네, 좀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natural light 그러면 자연광을 사용합니다. 자연광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요라는 내용이 되겠죠.
2: Oh, is light important?
0: 아, 빛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었고요.
1: Yes, you need to use it correctly to take a good picture of people.
0: 자, 그래서 you need to use it 사용해야 합니다. It은 light를 말하고요. correctly 잘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To take a good picture of people. 인물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인물 사진 촬영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우리 10번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후에 11번부터 20번까지는 2부에서 또 함께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8: 2016 제2회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주관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문제로 함께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바로 1번 문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부산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날씨를 묻는 문제 매년 매회 1번 문제를 출제가 되지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도록 합니다.
9: Good morning. This is today's weather for major cities in Korea.
8: 자, 일기예보인데요. 오늘의 날씨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Major cities, 한국의 주요 도시들에 대한 일기예보예요.
9: Seoul will have heavy rain for the whole day.
8: 자,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바로 부산의 날씨였죠. 근데 초반에 지금 언급된 날씨는 바로 서울의 날씨입니다. 정답을 맞추는 데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였고요. 어쨌든 Seoul will have heavy rain for the whole day. 서울은요, 하루 종일, 온종일 will have heavy rain. 뭐예요? heavy rain, 많은 비, 폭우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에는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릴 거란 이야기예요.
9: It's raining in Daejeon now.
8: 일단 여기까지 대전의 날씨가 언급이 됐는데 역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고요. 대전은 It's raining. 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9: But it'll stop in the evening.
8: 근데 But it'll stop in the evening. 저녁에 비가 멈출 거라고 얘기하네요.
9: In Jeonju.
8: 이번에는 전주의 날씨를 얘기하고 있죠. 역시 정답과는 상관없는 정보였고요.
9: The sky will be clear and sunny.
8: The sky will be clear and sunny. 하늘이 맑을 거고요. 화창할 거래요.
9: Busan will be windy all day.
8: 자, 드디어 정답이 나왔네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바로 부산의 날씨였기 때문에 이 문장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9: Busan will be windy all day.
8: Busan will be windy all day. 뭐야? 부산은 하루 종일, 온종일

0: 바람이 많이 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1: So, stay away from the sea.
0: 이미 정답은 나왔는데요. 좀 전에 들었던 내용처럼 그래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니까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정답은 나왔지만 표현 하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Stay away from. 뭐뭐에 가까이 가지 않다, 접근하지 않다란 표현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바다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네요.
1: Because the waves will be quite high today.
0: 자, 이유가 나와주는데요. Because the waves will be quite high today. 뭐라고요? Because the waves will be quite high today. 오늘 파도가요, 상당히 높을 거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에 가지 마라. 바다에 접근하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1번의 정답 바로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날씨를 파악하는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정답이 나와준다라는 특징도 잡아주셔야 돼요. 이어진 2번 문제 볼까요? 남자가 구입할 파우치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대화 내용 들어보도록 합니다.
2: Sweetie, didn't you say you need a new pouch?
0: 네가 새로운 파우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대화 내용이 시작이 되고요.
1: Yes, Dad.
2: They're selling some here. Let's take a look.
0: 자, 여기 몇 개가 판매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Let's take a look. 한번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1: Oh, I like the ones with heart patterns.
0: 들으셨나요? I like the ones with heart patterns. 자, 지금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는 the ones with heart patterns. 하트 모양이 있는, 하트 무늬가 있는 거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보기 가운데 하트 무늬가 있는 거 바로 3번, 4번, 5번이에요. 1번, 2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1: They look cute.
0: They look cute. 그것들 귀여워 보이네요. 어쨌든 첫 번째 힌트는 I like the ones with heart patterns. 이 문장에 들어가 있었고요. 하트 무늬가 있는 거. 우리 보기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2: How about this pouch with a bear on the zipper?
0: 자, 지금 남자가 제안하는 거. How about this pouch with a bear on the zipper? 지퍼에 곰이 있는 이 파우치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1: I prefer the flower on the zipper.
0: 자, 안 들린 단어가 있었나요? prefer라는 단어는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라는 의미야. prefer.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좀 전에 지퍼에 곰이 있는 이 파우치 어떠냐라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얘기하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1: I prefer the flower on the zipper.
0: I prefer the flower on the zipper. 뭐래요? 오, 지퍼에 꽃이 있는 거가 더 좋다란 이야기예요.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이 단어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자, 하트 무늬가 있고요. 지퍼에 꽃이 있는 거 바로 그러네요. 4번 보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2: Okay. I'll buy the heart patterned pouch with the flower for you.
0: 다시 한번 정답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I'll buy. 내가 구입할 건데 the heart patterned. 하트 무늬가 있는 파우치예요. 근데 with a flower. 꽃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바로 4번 보기 2번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거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1: Thanks, Dad.
0: 자,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 4번 정답이었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심정을 묻는 문제는 그렇죠. 대화 전반에 힌트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 Kate, the speech contest results will come out soon.
0: 처음에 남자가 케이트 이름을 부르고요. 말하기 대회 결과가 will come out soon. 곧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하네요.
1: Yeah, my hands are shaking.
0: 첫 번째 힌트가 등장합니다. My hands are shaking. 내 손이 떨리고 있다. 손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쌤도 긴장될 때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어떤 때는 막 손이 떨리거든요. 막 땀도 흘리고. 근데 지금 여자가 My hands are shaking.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 And I keep looking at the clock.
0: 그리고 And I keep looking at the clock. 우리 keep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게 되면 계속 뭐뭐 하다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내가 계속 뭐야? 시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2: You did a great job on stage.
0: You did a great job on stage. 네가 무대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고요.
2: I think you'll win this contest.
0: 네가 이 경연대회 우승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줍니다.
1: Thanks. But waiting makes me feel stressed.
0: 두 번째 힌트가 등장합니다. But waiting makes me feel stressed.

0: 뭐야? 기다리는 것이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느끼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지금, 아, 결국에는 말하기 대회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여자는 My hands are shaking. 손이 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게 만든대요.
1: Why don't you take a deep breath?
0: 자, 표현 하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Take a deep breath. 뭐예요, 여러분들? 심호흡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심호흡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2: I tried,
0: 내가 해봤는데,
2: but I can't relax at all.
0: but I can't relax at all. 자, relax라는 단어가 마음을 좀 편히 하는 거죠. 마음을 진정하는 겁니다. 긴장을 풀고 진정하다. 이 명사형 가능하고요. 여기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에 애돌이 붙게 되면 전혀라는 의미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요. 내가 해봤지만 전혀 진정할 수가 없다.
1: Just stay calm until they call the names out.
0: 자,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남자가 제안한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Just stay calm. 침착한,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이름들, 결국 수상자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름들을 부를 때까지. 어쨌든, 우리 힌트 봤던 대로, 여자는요, My hands are shaking. 손이 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기다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여자는 지금 긴장한 상황입니다. 초조한 거지요. 우리 보기 가운데 바로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1번의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3번의 peaceful, 평안한, 평온한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rprised, 4번은 논란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의 disappointed, 실망한. 정답은 3번의 2번 보기였고. 이어진 네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2: Jeff, are you still working on your video project?
0: 자, 일단 우리 work on이라는 표현이 work on, 뭔가를 공들여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프에게 Are you still working on your video project? 너는 너의 그 비디오 프로젝트를 여전히 공들여 하고 있냐? 여전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 줍니다.
1: Yeah, mom. My teacher told me to put some music in the video.
0: 자, 어려운 단어 없었죠, 여러분들? My teacher told me to put some music in the video.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공부한 문법 내용이 또 적용이 됩니다. 우리 2학년 교육 과정에 tell이라는 동사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지요?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tell이라는 동사가 과거 형태로 나와줬고요.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하라고? to put some music and video. 영상에 음악을 좀 넣으라고 말씀하셨다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법을 문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내용 이렇게 듣기에도 또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2: Oh, I see. So you're adding music now.
0: So you are adding music now. 그래서 지금 음악을 추가하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죠.
1: Several songs and finally chose one.
0: 어렵지 않았죠? 다시 한번 이 문장 들어보도록 할게요.
1: Last weekend, I listened to several songs and finally chose one.
0: 지난 주말에 내가 몇 개의 노래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침내 chose one. 하나를 골랐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지난 주말에 한일 결국에는 그렇지요. 5번에 영상에 놓을 노래 고르기. 바로 정답으로 나와준 문제였고.
2: What song did you choose?
1: Do you want to listen to it?
2: Yes, I'd love to.
0: 자, 어떤 노래를 골랐는지 물어봐 줬고요. 그랬더니 그걸 들어보기 원하냐? 라고 물어봐 주고, 아, 그러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4번에 우리 마지막 보기인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5번 문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적절한 거 골라준 문제였고요. 장소를 파악하는 유형, 대화 전반적으로 반복적으로 힌트가 나와주는 문제 유형입니다.
1: Hi, it's my first time here. Can I buy the one day pass?
0: Can I buy the one day pass? 자, one day pass는 1일 이용권. 우리말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2: Sure, it's 15,000 won.
0: 자, 15,000원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뭔가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장소다라는 거첫 번째 힌트가 되는 거고요.
1: Okay, what should I do
0: 자,
1: first?
0: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봐 줍니다.

0: 해라 신이란 이야기예요.
1: All right. Can I climb any wall?
0: 두 번째 힌트가 나와줍니다. Can I climb any wall? Can I climb any wall? 그런데 climb이라는 단어, 이 단어 B가 발음되지 않는 묵음이에요. climb가 아니라 climb 이런 식으로 발음되지요. Can I climb any wall? 제가 어떤 벽이든 올라가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 No, you can start with the yellow wall.
0: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You can start with a yellow wall. 노란색 벽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2: It's for beginners.
0: It's for beginners. 그게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래요.
1: I see. And what's this white powder for?
0: 자, 남자가 또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And what's this white powder for? 이 흰색 가루가 무엇을 위한 건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2: You put it on your hands.
0: You put it on your hands. 자, 그걸 뭐예요? 손에다 두면 된다는 얘기는, 손에다 두라는 얘기는 손에 바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2: It'll help you hold tight.
0: 마지막 힌트죠? It'll help you hold tight. 그것이 도와줄 건데, 너로 하여금 hold tight. 꽉 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남자가 질문했던 내용이 흰색 파우더가, 흰색 가루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봐줬고요. You put it on your hands. 뭐야? 손에다 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뭐 하는 걸 도와주는 거야? Hold tight. 꽉 붙잡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니까 대화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힌트가 등장했고요. 결국에는 대화는 장소 바로 암벽을 등반하는 곳입니다. 1번 보기 바로 5번의 정답이었고 이어진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1: Minha, are you free next Saturday evening?
0: 일단 남자가 미나에게 다음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는지 한가한지 물어봐 주죠.
2: I need to check my schedule.
0: I need to check my schedule. 나의 스케줄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2: Why?
1: I'm having a small party for my birthday.
0: 자, 전반적인 대화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I'm having a small party for my birthday. 나의 생일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 거다라고 얘기하네요.
2: Your birthday party? That sounds fun.
0: 너의 생일 파티 재밌게 들린다. 재밌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1: Yeah. A few friends are coming to my house.
0: A few friends are coming to my house. 자, 일단 주어진 형태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그래요. are com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지금 미래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몇 명의 친구들이 나의 집에 올 것이다, 올 예정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었고요.
1: You should come too.
0: You should come too. 너도 와야 돼 라고 얘기하네요. 결국 지금 대화 내용은 남자가 여자 미나에게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 Let me see. Oh, I have a family gathering that evening.
0: Oh, I have a family gathering that evening. 문제가 있네요. 그날 저녁에 여자는요, 가족 모임이 있는 겁니다.
1: That's too bad.
0: That's too ba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말 안 됐다.
2: I'm sorry, I can't make it this time.
0: 자,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That's too bad.
2: I'm sorry, I can't make it this time.
0: 자, 여자가 I'm sorry, I can't make it this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이 결국에는 아까 우리 봤던 대로 남자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여자를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뭐예요? I have a family gathering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여자는 가족 모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make it 이 표현 잡아줘야 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가능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모임 같은 거에 참석하다, 가다 이미 사용 가능하고요. 여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결국 남자가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 결국 6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다라는 거 우리 쉽게 판단이 됩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힘내주시고요. 자, 7번 문제는 남자가 가져올 물건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는 문제였지요.
2: Danny, Look at these t-shirts I'm making.
0: 내가 만들고 있는 이 티셔츠들을 봐. 이렇게 대화가 시작하고 있고요.
1: Oh, did you paint them yourself?
0: 네가 직접 그것들 그림 그린 거야? 라고 물어봐 주네요.
1: You're so talented.
0: You are so talented. Talented. 이 단어 알고 계시나요?

0: 재능 있는 이란 의미죠.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1: Thanks. I'm making them to sell at the school festival.
0: 자, 여자가 왜 티셔츠를 만들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만들고 있는데 뭐 하려고? To sell. 판매하려고. 어디서? 학교 축제에서 판매하려고 그것들을 만들고 있다란 이야기예요.
2: That's a great idea. Do you need any help?
0: 자, 여기부터 중요하겠네요. 왜냐면 남자가 가져올 물건을 묻고 있는 문제야. 그런데 남자가요, That's a great idea 라고 얘기한 다음에 Do you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봐 줍니다.
1: Actually, yeah. I need more clothes paint.
0: 자,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했죠. 내가 뭘 필요한다고 얘기했죠? 더 많은 의류용 물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 Could you bring some from the art classroom?
0: 자, Could you bring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잘 들으셨죠? 미술실에서 좀 가져다 줄수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 Sure, I'll bring the clothes paint now.
0: 다시 한번 정답이 나와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중요한 정보가 담겼고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단어.
2: Sure, I'll bring the clothes paint now.
0: 바로 의류용 물감입니다. 지금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네요.
1: That'll help a
0: That'll
1: lot.
0: help a lot. That'll help a lot. 그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고요. 결국에는 남자가 가져올 물건, 그래요. 의류용 물감. 바로 4번 보기가 7번의 정답이었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을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은 보통, 그렇죠. 대화 후반부에 정답에 대한 단서가 나와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 Good morning, Dad. What are you making? It smells really nice.
0: What I'm making? 아빠에게 일단 아침 인사를 했고요. 뭘 만들고 계신지 물어봐 줍니다. It smells really nice. 정말로 좋은 냄새가 난다.
2: Good morning, Diane. I'm making potato soup for breakfast.
0: 멋진 아빠시네요. 아침 식사로 감자 수프를 만들고 계신다라고 대답했고요.
1: I want to help. What should I do?
2: The soup is almost done.
0: 자, 여자가 아빠를 도우길 원하는 거야. 뭘 해야 되는지 물어봐 줬는데요. 스프는 거의 다 됐다라고 아빠가 말씀하셨고요.
2: Maybe you can wake up your mom for me.
0: 자, 이 문장에 또 우리 첫 번째 힌트가 나와준 겁니다. Maybe you can wake up your mom for me.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우리 wake up이 잠에서 깨다라는 의미로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처럼 어떤 대상이 목적으로 나와줄 때는 그 대상을 깨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 엄마를 깨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여러분들 엄마를 깨워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1: She's still in bed?
0: 그녀가 아직도 여전히 침대에 있나요? 라는 얘기는 여전히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고요.
2: Yeah, she had to work late last night.
0: She had to work late last night.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ha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일해야 했는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해야 했다. 그 어머니가 피곤하신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지금도 주무시고 계신 거고요.
1: Okay, I'll wake her up right now.
0: 다시 한번 힌트가 나와준 거죠. 이 문장 또 들어보도록 합니다.
1: Okay, I'll wake her up right now.
0: I'll wake her up right now. 들으셨죠, 여러분들? I'll wake her up right now. 내가 바로 지금 엄마를, 그녀를 깨울게요.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힌트 나와줬고요. 반복되는 힌트가 또 대화 후반부에 등장한 거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 결국에는 4번에 엄마 깨우기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되네요. 자, 이어진 우리 9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스노우 힐 스케이팅 링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거를 골라준 문제였고요.
2: Jamie, do you want to go skating with me?
0: 자, 일단은 제이미에게 남자가 Do you want to go skating with me? 나와 함께 스케이트 타러 가기를 원하니? 이렇게 대화가 시작하고 있고요.
1: Sure. I heard Snow Hill Skating Rink is good.
0: 나는 들었다. 스노우 힐 스케이팅 링크가 좋다란 얘기를 들은 거예요.
2: Okay, let's check their website
0: 자,
2: first.
0: 먼저 웹사이트를 확인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정보겠죠?
1: Oh, the entrance fee is $10 a person.
0: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0: Entrance fee가 바로 입장료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Oh, the entrance fee is $10 a person. 입장료가 우리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1인당 10달러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보기 가운데 1번 보기 입장료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1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1: And using skates costs $7.
0: 그 다음에 그러네 여러분들 또한 번의 금액이 언급이 되는데 요번에는 스케이트를 사용하는 거 7달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2번 보기 역시 언급이 됐고요.
2: It also has a parking
0: It
2: lot.
0: also has a parking lot. 또한 주차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2: It's free.
0: It's free. 무료다, 공짜다라고 얘기하네요. 주차요금도 언급이 된 겁니다.
1: That's good. The rink is open every day from 8 a.m. to 8 p.m.
0: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여러분들? 링크가요. 매일 문을 여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운영 시간 언급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언급되지 않은 거 바로 마지막 보기인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9번 문제였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2: Let's go.
0: Let's go. 우리는 열심히 듣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화는 결국 아, 가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주시고요. 9번 문제 정답 바로 5번 보기였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는 담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 유형이었죠.
1: Hello, newcomers.
0: Hello, newcomers.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어진 내용.
1: Welcome to Hankook Middle School.
0: Welcome to Hankook Middle School. 한국 중학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newcomers는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한국 중학교의 신입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1: I'm Junu, a second-year student.
0: 자, 남자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준우고요. 2학년 학생이다라고 얘기해 주네요.
1: We're in the library now.
0: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대요? 도서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담화의 주제를 묻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담화의 초반에 정답의 단서가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는 일단 앞쪽 내용은 신입생들에게 환영하는 인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2학년인 준우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남자가 하는 말의 내용, 바로 결정적인 힌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있다라고 얘기해 줬고, 그렇다면 당연히 도서관과 연관된 뭔가 어떤 내용을 소개하는 거겠죠. 우리 보기 가운데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 보기는 2번 보기뿐이 없었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남은 내용도 들어보도록 합니다.
1: This library was made from six classrooms 3 years ago.
0: 자, 역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 도서관이 3년 전에 6개의 교실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6개의 교실을 개조해갖고 합쳐갖고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1: It has over 20,000 books.
0: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있는지를 언급해줍니다. 2만 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있고요.
1: We can even use the copy machines for free.
0: 자, 이 문장 들으셨나요? We can even use the copy machines for free. 일단은 표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For free, 뭔가요? 무료로, 공짜로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심지어 복사기를 무료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들어보도록 할게요.
1: We can even use the copy machines for free.
0: We can even use the copy machines for fre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심지어 무료로 공짜로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 5번 보기에 복사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 복사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We are in the library now.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학교 도서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복사기가 언급이 된 거예요.
1: It's one of the favorite places for
0: 자,
1: students.
0: 어려운 단어 없었는데요.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one of가 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그래 여러분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들려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문장의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 You'll spend a lot of time here soon.
0: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ll spend a lot of time here soon. 여러분들이 곧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결국 여러분들 담화의 주제를 묻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도 언급했던 대로 담화의 초반에

0: 정답의 단서가 결정적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되는 문제였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는 바로 남자가 하는 말에 대해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듣기 평가를 공부할 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은 2016 제2회 전국시도교육청 공동주관 영어 듣기 능력평가 중학교 2학년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이해드릴 테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러스트 윤쌤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중학교 3학년 제2회 듣기 평가가 끝이 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풀어본 유형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거의 같았죠. 하지만 난이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있지 않았나,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됐고 어떻게 풀면 좋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항상 그림 문제가 나오는데 이 그림들 간의 차이에 주목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가 주문할 휴대폰 케이스예요.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귀여운 개구리가 있죠. 근데 이 개구리가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여기 지금 dot pattern, 어떤 점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 Susie, what are you looking at?
2: Hi, Ethan. Can you help me choose a cell phone case online?
0: 자, what are you looking at? 지금 뭘 보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답이 이제 Can you help me? 나를 좀 도와줄래? 뭐 하는 거요? Choose, 선택하는 거. 휴대폰 케이스를 온라인으로 살까 하는데 지금 어떤 걸 고를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우리 단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1: Sure. There are some with a dot pattern and others that are plain.
0: 자, 여기 보시게 되면 dot pattern이 있습니다. dot pattern은 뭐냐면 점이에요. 점 모양들, 이런 거. 그쵸? 이거랑 others, 다른 것들은 plain. plain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 모양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여자는 어떤 걸 더 좋아할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2: The plain ones look better.
0: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좀 더 좋다고 합니다. Look better이란 말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이렇게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1: Oh, there are plain ones with a frog.
2: The frog looks really cute. I'll go with the one that has a frog.
0: 자, 그러면 선택지 3번, 4번, 5번인데 개구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 볼게요. The frog looks really cute. 개구리는 look, 뭐뭐처럼 보입니다. 정말 귀여워 보여. 여자는 개구리가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개구리가 있는 걸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역시 5번도 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의 차이점은 모자를 썼는지 아닌지의 차이점이 있죠. 요거만 잘 듣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Good choice. Which one would you prefer? One frog is wearing a hat and the other isn't.
0: 자, which one은 어느 것이라는 물어보는 것으로 선택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prefer, 더 선호해? 어떤 거? 우리가 개구리인데 모자를 쓴 거?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 여자의 대답에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2: I'll take this one without a hat.
0: 자, 나는 이것을 택할 겁니다. without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뭐뭐 없는, 뭐뭐 없이. 모자가 없는 걸 선택할 거래요. 그러면 여자의 선택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1: Sounds good.
2: Perfect. I'll order this.
0: 자, sounds good, perfect. I'll order this. 나 이것을 주문할 거야. 그럼 여자가 주문할 것은? 예,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hool poll contest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대화 미언급 되겠습니다. 미언급 같은 경우 여러분, 대화의 순서와 선택지의 순서가 같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가 대상을 언급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을 언급하는지 아닌지. 근데 갑자기 2번에서 뭐 4번 사진 제출 마감일을 넘어가요. 그럼 끝까지 듣고 대주제를 만약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대화의 순서와 선택지의 순서가 같기 때문에 우리 일단 참가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Sophie, you know what? Our school is holding the school photo contest.
0: 자, 소피 그거 알아? 우리 학교가 학교 포토 컨테스트 사진 대회를 개최한대?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계속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2: Wow! Can I participate?
1: Sure. It's open to all students.
0: 자, participate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참여하다, 참가를 되겠습니다. 와우,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라고 했죠. 참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남자의 대답은요. It's open to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 대상은 모든 학생들 되겠죠. 이렇게 지어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2: Good. What's the theme?
1: It's our daily life.
0: 우리는 심사 기준이 나을 걸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자가 말한 거 What's the theme? Theme 하기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봤고 남자는 Our daily life라고 대답을 했죠. 그럼 바로 대주제로 건너뛴 거예요. 그럼 아마 정답은 2번일 건데 우리 4번, 5번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hat sounds easy. When is the due date?
1: We have to hand in the photos by next Friday.
0: 자, when is the due date? Due date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마감일 되겠습니다. 마감일은 언제야? 라고 물어봤을 때 we have to hand in, hand in은 제출하다 되겠죠? 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 제출 마감일 역시 언급되었습니다. 혹시 시상품 같은 거 있을까요? 같이 한번 듣고 확인해 볼게요.
2: Okay. Is there any prize for the winners?
1: Winners will receive gift cards and certificates.
2: Nice. I think I'll join. Thanks for the information.
0: 자, 어떠한 prize가 뭡니까, 여러분? 상이에요, 상. 상이 있을까요? For winner, 우승자에게? 네, 우승자는 gift card와 certificate. Certificate는 증명서 같은 겁니다. 증명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시상품까지 모두 언급이 됐는데 심사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데 문제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럼 아마도 남자의 말에서 예, 맞아요. 목적이 언급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화 주제를 파악하시고 남자의 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Hello, this is K-Food Restaurant. How may I help you?
1: Hi, this is Danny. I ordered lunch sets to be picked up today.
0: 자,

0: 지금 여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자는 식당이에요. 그쵸?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남자는 자, 제가 어를 주문했습니다. 런치 세트를 오늘 가져가기로 주문했나 봐요. 그쵸? 자, 그러면 남자는 지금 식당에 전화했구나. 자, 계속.
1: Let me check. You ordered five sets of lunch menu A, right?
2: That's right. But I have a small request.
0: 자, 어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런치 메뉴 A 세트 다섯 개를 주문했습니다. 네, that's right. 자, 그런데 I have a small request. 저 되게 작은 요구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요구 사항이 아마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1: What is it?
2: Could you pack each meal in a separate bag instead of packing them all in one bag?
0: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could you pack? Pack은 포장하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각각의 식사를 separate bag 이 단어가 필수 단어였습니다. separate는 분리된, 각각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eparate bag 하려면 개별 포장을 말할 겁니다. 개별로 포장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packing them all in one bag. 하나의 포장에 다 넣지 마시고 좀 개별로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입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1: No problem. We'll do that.
2: Thank you very much.
1: You're welcome. See you later.
0: 자,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자, 그럼 남자가 식당에 전화를 건 목적은, 예, 맞아요. 음식에 개별 포장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즉, 여자가 피아노 연습실을 예약한 시간을 고를 건데, 시간 같은 게딱 1시다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몇개줄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이 시간이 좋아요? 아닌데. 이 시간이 좋아요?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을 제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답에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같이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Hello, this is Steve from Sound Studios.
1: Hi, I'd like to reserve a piano practice room for tomorrow.
0: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do like reserve 나오는데 reserve가 이제 예약하다 말이죠. 자, do like는 would like의 줄임말이로써 네, 원하다의 표현 되겠습니다. 저 예약하고 싶습니다.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계속.
2: Sure. Would you prefer the morning or the afternoon?
0: 자, 이제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자, would you prefer 선호하다 되겠습니다. 혹시 오전 시간이 좋은지, 아침 시간이 좋은지, 아니면 오후 시간이 좋은지 이렇게 우리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자, 계속.
1: Afternoon, please. Do you have any rooms after 1 p.m.?
0: 자, 오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After 1 p.m.이니까 1시 이후에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대답.
2: We have a room available at 2 p.m. and 4 p.m.
0: 자, 지금 2시랑 4시가 가능합니다. 대답은요?
1: I prefer 2 p.m. Is it possible to use it for 2 hours?
0: 자, 나는 2시가 더 좋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이거 2시간 동안 쓸수 있는 거? 자, 여자가 2시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자의 대답이 네, 가능합니다. 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대답 들어볼게요.
2: Sorry, but that's not possible. Then, how about the room at 4 p.m.? You can use it for 2 hours.
0: 아, 대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Sorry, 죄송합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2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4시 어때요?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 얘기가 그러면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자의 대답이 네,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대답 들어볼게요.
1: Great. I'd like the room at 4 p.m., please.
0: 자, 여자는 4시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피아노 연습실을 예약한 시각은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되겠는데, 대화의 흐름과 그 다음에 심정을 추론할 수 있는 단어

0: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주목해 주시면 정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Dad, look at the weather forecast. It says it's going to rain all weekend.
0: 자, weather forecast는 일기예보 되겠습니다. 아빠 일기예보 한번 보세요. 자, 주말 내내 비가 올 거래요 라고 했습니다.
2: Then I'm afraid we can't go camping as we planned.
0: 자, 그러면 우리는 캠핑을 갈수 없겠구나. As we planned,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러면 보통 캠핑이나 놀러 가는 거 기대하고 있을 텐데, 비 때문에 못 가면 좀 속상하지 않을까요? 자, 계속 들어볼게요.
1: Oh no! I was really looking forward to sleeping in a tent and fishing.
0: 자, 여기 보시게 되면, be, 그 다음에 looking forward to란 말이 있습니다. look forward to는 뭐냐면, 정말 기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일 소풍 가는 거 너무 기대된다. 나는 너를 만나게 되는 걸 너무 기대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자는 어때요? 텐트에서 자고 낚시하는 거 너무나 기대했는데, 아, 비 때문에 못 가는구나. 속상합니다. 자, 계속 들어보면서 여러분, 이 속상한 것이, 그쵸, 실망한 것이, 다른 걸로 바뀌지 않는 한 아마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2: I know, Mina, but it's too dangerous to go camping in heavy rain.
1: I understand, but I waited so long.
0: 자, 아버지께서 얘기하시죠?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이런 heavy rain은 무거운 비가 아니라 폭우입니다. 비가 되게 많이 내리는 거죠? 이런 폭우 속에서 캠핑을 가는 걸 위험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 오래 기다렸는데. 계속.
2: We can go another weekend instead if the weather is clear.
1: I really wanted to go this weekend. I guess I have no choice.
0: 자, 끝까지 반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자, 만약에 뭐 날씨가 괜찮으면 다른 주말에 가면 되지라고 했고, 우리 딸은요, 나 진짜 이번 주말에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러면 어때 여러분? 캠핑을 가고 싶었는데 날씨 때문에 가지 못해서 disappoint, 실망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 2번의 excite는 신난다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의 scared는 무서운 되겠습니다. 4번의 bold는 지루한데? 그쵸, 지루한. confident는 이제 뭐 자신감 있는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는 건데, 이거는 그림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자가, 아우, 눈부셔. 커튼 좀 쳐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남자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2: Number one.
1: Can I eat my sandwich here?
2: Sorry, food isn't allowed in this area.
0: 자, 샌드위치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지금 샌드위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2번.
2: Number two.
1: Did you see the magic show at the park yesterday?
2: No, I didn't know there was a magic show.
0: 자, 어제 공원에서 매직쇼 봤어? 라고 물어봤고요. 아니, 나는 매직쇼가 있는지도 몰랐네. 마술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 Number three.
1: The sunlight is too strong. Do you mind closing the curtains?
2: Not at all. I was about to do it.
0: 자, 우리가 원했던 단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Sunlight, 햇볕이죠. 햇볕이 너무 강해. Do you mind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표현입니다. 커튼 좀 닫아줄래? 쳐줄래라고 했죠? Not alone, 물론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햇볕도 나왔고 커튼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5번도 같이 들어볼게요.
2: Number four.
1: Walking in the park is really good for your health.
2: Yes, I feel more relaxed.
0: 자, 공원에서 걷는 것은 정말 너의 건강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I feel more relaxed. 나는 좀더 기분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 5번.
2: Number five.
1: Can you tell me where the nearest subway station is?
2: Go straight two blocks and then turn right.
0: 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고요. 쭉 투 블럭 가서 그다음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러면 길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가 되겠죠? 될 수가 없어요.

0: 맞습니다. 6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다음 7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 되겠는데,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부탁을 하기 때문에, 뭐 남자의 말에서 Can you 혹은 Could you 이런 부탁의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Mom, I finally finished my social studies homework.
2: Good. Would you like spaghetti for dinner?
0: 자, 엄마와 아들에 대화입니다. 자, 엄마, 저 소셜 스터디, 뭐 사회 숙제를 이제 막 끝냈습니다. 오, 잘했어. 자, 그러면 Would you like spaghetti for dinner? 저녁으로 스파게티 먹을래? 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1: Sounds great. Did you start making it?
2: No. I need to go to the supermarket to get some sauce.
0: 자, Did you start making? 뭐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자, 나는 슈퍼마켓에 가야 돼. To get some sauce. 소스를 사러 가셔야 되나 봐요. 엄마가. 자, 계속 가볼게요.
1: Okay, then can I ask you a favor?
0: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Can I ask you a favor?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면 뭐 엄마는 그래, 뭔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부탁의 표현이 나오면 바로 그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 Sure, what is it?
0: Sure, what is it? 했죠. 물론이지, 무엇인데? 자, 그 다음.
1: Everyone's talking about a new ice cream called Momo. Could you buy one for me?
0: 바로 요 부분 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스크림, 모모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아이스크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핫한 건가 봐. 그쵸? 그리고 could you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could you라는 표현이 바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표현이에요. 약간 can you보다는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한테 그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줄수 있어요? 라고 했죠. 자, 엄마의 대답은요?
2: Of course, I'll pick one up.
0: 물론이지, 내가 사다 줄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부탁은 뭐였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캐서린 존슨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담화 미언급입니다. 역시 선택지의 순서와 담화 순서가 같을 건데, 이때는 역시 직업에 나왔으면 이렇게 지어가면서 건너뛰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첫 번째 직업부터 언급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Hello, students. Today, we'll learn about Katherine Johnson, an African-American scientist and pioneer in space travel.
0: 자, 저희가 직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프리카계 미국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뭐 우주 여행의 개척자이고요. 그러면 직업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출생 영도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는지 저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She was born in West Virginia in 1918.
0: 자, 우리가 be born이 이제 태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as born. 태어났습니다. 1918년에. 그럼 역시 출생 연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신 기관은 혹시 언급이 되는지 같이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Katherine Johnson studied math in college and graduated at the age of 18.
0: 자,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18살에 졸업했습니다. 아직 근무 기간은 언급 안 됐어요. 자, 계속.
2: She worked at NASA for many years.
0: 나왔다. 그쵸? 그녀는 여러 해 동안 나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4번과 5번밖에 안 남았어요. 출판 도서면 책에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떤 책 제목 같은 게 언급이 될 거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뭐 award란 말 있습니다. 이게 상인데 be award 하게 되면 상을 받았다거든요. 어떤 건 언급하고 어떤 건 언급하지 않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At NASA, her calculat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merica's first space flight to the moon.
0: 자, 나사에서 calculation 계산 같은 거죠. 뭐 그녀의 계산은 play an important role, play a role이 역할을 하답니다. 그러면 play an important role 하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 출판 도서나 역시 수상 경력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0: 자, 마지막 들어볼게요.
1: She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Medal of Honor in 2015.
0: 자, she was awarded, be awarded라면 상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도서는 언급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정답은 예,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 9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같이 골라볼 겁니다. 지금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다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길이는 뭐 목이 길고 다리도 길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 사슴은 뭐 눈이 예쁘다? 그쵸? 그런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표범, 낙타, 코끼리 각각의 동물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동물의 특징이 하나씩 두 개씩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특징은 이 동물이랑 말이 안 맞는데? 라는 것 지어주시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듣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This animal lives mainly in Africa. It has a light-colored body with dark brown spots, and each animal's pattern is unique.
0: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주로 아프리카에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밝은 색의 바디가 있는데요. 그쵸? 그리고 dark brown spot, 약간 어두운 갈색의 무늬, 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밝지도 않고 이런 점 같은 것도 없죠. 낙타도 없고 사슴? 사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두고요. 그 다음 표범과 길이는 명확하게 맞아요. Dark brown spot이 있습니다. 자, 계속
2: It can survive for 2 to 3 days without drinking water. Because it gets water from the plants it eats.
0: 자, 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틀에서 3일 동안은요. Without drinking water, 물 안 마셔도 살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It gets water, 물을 얻어요. 자, from 뭐뭐로부터요? 이것이 먹는, 나왔습니다. 먹는 식물로부터요. 이것이 먹는 plant는 식물입니다. 표범은 육식동물이에요. 그쵸? 식물을 먹지 않을 거예요. 자, 계속
2: It's easy to recognize because of its very long neck and long legs, which help it watch for danger.
0: 자, 완벽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알아보기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It's very long neck, 목이 길어요. 그리고 다리도 길어요. 라고 했죠. long neck과 long legs가 나왔으면 당연히 길이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2: Unlike other animals, it can sleep while standing. It's the tallest land animal in the world, and it can see far across the grasslands.
0: 자, unlike 뭐뭐와 다르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이것은 서에서, 서 있으면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 동물 중에서는 가장 키가 큽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목이 길고 그쵸? 가장 큰 거는 네, 맞습니다. 기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럼 10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한 거 같이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 Number 1.
2: Do you want to see a play with me tomorrow?
1: Sorry, I can't. I already have plans tomorrow.
0: 자, 내일 나랑 연극 볼래? 아, 미안. 나 이미 다른 계획 있어.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 2번.
1: Number 2.
2: There's a problem with my bike.
1: You should take it to the repair shop.
0: 자, 내 자전거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수리점에 가져가야지.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3번.
1: Number 3.
2: Are you ready to leave for school now?
1: Almost. I just need a few more minutes.
0: 자, 여러분, leave만 보지 마시고 leave for랑 같이 봐야 돼요. 어디 어디로 향하다, 어디 어디로 떠나답니다. 그러면 너 학교로 떠날 준비 됐어? 학교 갈 준비 됐어? 라고 물어봤고요. 대답은요, 거의 다 됐습니다. 단지 몇 분만 있으면 돼요. 시간 좀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4번.
1: Number 4.

0: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o Hawaii?
1: Let's go to Hawaii this summer.
2: 여러분, how long, 그 다음에 does it take 나오면요.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와이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뭐 5시간이요, 6시간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여름에 하와이 가자 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1: Number 5.
0: It's going to be much colder today.
1: We'd better put on our jackets before leaving.
2: 자, it's going to be much colder today. 오늘 much colder니까 훨씬 더 추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떠나기 전에 자켓을 입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역시 대안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번부터 저희 10번까지 일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었죠? 자,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김지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선생님, 네. 제가 아주 신기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1년에 단 며칠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곳이 있대요.
0: 1년에 며칠만이요? 어딘데요?
1: 바로 전남 진도인데요. 매년 특정 시기에만 며칠 동안 40m 폭의 바닷길이 쭉 열리는데 이때 사람들이 건너편 섬까지 걸어갈 수 있대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0: 와, 모세의 기적이면 스케일 남다르네요. 그런데 선생님, 진도는 과거에도 그 모세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어냈던 섬이라는 거 아시나요?
1: 어떤 기적이요?
0: 목숨을 건 결사항전이 두 번이나 펼쳐졌던 곳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낸 최후의 배수진이 되어준 곳, 바로 진도입니다.
1: 와, 바닷길에 또 이런 역사가 녹아있었네요.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영상 먼저 확인할까요?

0: 침략을 이겨낸 일이나 세계 최강 몽골 제국을 몇 년이나 버텨낸 일은 사람이 만든 기적이잖아요. 어쨌든 미라클 진도 인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진도였나요?
1: 지형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섬과 육지 사이에 물살이 워낙 거세거든요. 그래서 몽골 함대도 쉽게 못 건넜고 전투 때는 이를 활용해서 전술을 짜기도 했습니다.
0: 진짜 요새 그 자체 없네요.
1: 맞아요. 삼백초가 이 진도에 자리를 잡고 나서 진도를 황도로 정했는데요. 황제가 사는 도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개경으로 돌아간 고려 정부와는 별개로 진도에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자신들만의 도읍으로 정한 거죠.
0: 와, 배짱 한번 진짜 대단한데요? 이 고려시대 진도에서 일어난 이야기 얼른 들려주시죠.
1: 네, 몽골을 향한 고려의 마지막 저항, 삼백초의 항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세계 최강 몽골 제국과 맞서 싸운 사람들을 아시나요? 13세기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항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전쟁에 지친 고려 조정은 결국 몽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그러나 모두가 이 항복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다! 라며 끝까지 저항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가 전라남도 진도에서 벌인 뜨거운 항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별초가 도대체 어떤 부대였길래 왕의 명령까지 어겨가며 저항을 선택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별초의 탄생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려시대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무신 정권 시절, 최고 권력자 최후는 밤에 수도의 치안을 유지하고 도둑을 잡기 위해 야별초라는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이 부대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왼쪽과 오른쪽, 즉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게 되죠. 여기에 몽골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해 온 병사들로 이루어진 신의 군이 합쳐지면서 마침내 세계의 별초 삼별초가 탄생하게 됩니다. 삼별초는 오늘날의 단순한 경찰이나 일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신 정권의 핵심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사병 집단이자 몽골과의 40년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피 흘리며 싸웠던 고려의 최정예 전투부대였습니다. 1270년, 고려의 원종은 마침내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란 수도였던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삼별초에게도 무기를 버리고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게다가 몽골군을 돕기 위해 삼별초 병사들의 명단을 적어 몽골 쪽에 넘기겠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삼별초 병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데 이제 와서 항복하고 적의 손에 자신들의 명단이 넘어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개경으로 돌아가면 무신 정권 아래서 누렸던 막강한 권력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도 컸겠죠. 결국 배중손을 비롯한 삼별초 지휘부는 개경환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반란의 깃발을 올립니다. 삼별초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강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물은 양반으로서 배 안에 있으면서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목을 베리라. 아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배에서 내렸다. 이런 가운데 삼별초는 왕족이었던 오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며 몽골에 항복한 개경의 조정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들만의 진짜 고려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여척에 이르는 배에 군사와 백성, 물자를 싣고 남쪽 바다를 향해 기나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삼별초가 새로운 근거지로 선택한 곳은 전라남도의 큰 섬, 진도였습니다. 왜 하필 진도였을까요? 진도는 육지와 가깝지만 섬과 육지 사이 바닷물살이 무척 거세서 몽골의 배들이 접근하기 힘든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0: 게다가 진도 낸 땅이 넓고 기름져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기 좋았고 남해안의 곡식들이 수도 개경으로 올라가는 바닷길, 즉 조은로의 핵심 길목이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한 삼별초는 가장 먼저 용장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층층이 건물을 올렸는데 개경의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웅장했습니다. 육지 전투에만 강하고 바다에 약한 몽골군과는 달리 해전에 능했던 삼별초는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남해안 일대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개경으로 향하는 세금 배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경에 있던 고려 조정은 세금을 거두지 못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진도의 삼별초는 단순한 반란군을 넘어 한때 제주도에서 남해안 일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독립적인 해상 정권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삼별초의 거센 기세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길이 막혀 국가 운영에 치명상을 입은 고려 조정과 몽골 제국은 1271년 마침내 대규모 여몽 연합군을 결성하여 진도를 총 공격합니다. 삼별초는 거센 물살과 튼튼한 용장성을 의지해 치열하게 방어했지만 세 방향으로 밀고 들어오는 연합군의 치밀한 작전과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삼별초를 이끌었던 배중송과 그들이 왕으로 세운 오는 목숨을 잃었고 화려했던 용장성은 처참하게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죠. 그러나 저항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통정 장군이 살아남은 무리를 이끌고 더 남쪽인 제주도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의 항파두리 성에서 2년 넘게 몽골에 맞섰습니다. 1273년 대규모 연합군의 총공격으로 제주도마저 함락되면서 삼별초는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1: 몽골 제국을 상대로 40년을 싸우고도 또 끝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진도라는 섬에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유명한 게 또 있는데요. 진돗개 아시죠?
1: 그럼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고 충성심 강하기로 소문난 개잖아요.
0: 네,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개 한 마리가 몇 달 만에 300km의 거리를 넘어 진도의 주인집으로 돌아온 일화는 유명하죠.
1: 300km면 근성 한번 대단하네요. 어쩌면 이 섬 자체가 그런 기질을 가진 곳인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300년 후에 여기 진도 앞바다에서 또 한 번 근성이 터지게 되거든요.
0: 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1: 몽골에 대항한 삼별초에게 이 거센 물살이 방패였다면 조선의 수군에게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16세기 말 조선을 침략한 일본 함대에게 맞선 이 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인데요. 13척의 배로 133척에 맞선 기적의 전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순신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장수들에게 내린 격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상황을 떠올려 보면 거의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는데요.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사실상 전멸합니다. 이순신이 다시 지휘권을 되찾았을 때 남아있던 전력은 고작 13척. 반면 그들이 맞서야 했던 일본 수군은 100척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싸움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싸움, 13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명량대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조선 수군은 풍전등하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0: 나옵니다. 장군은 포기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8월 29일 결전의 장소인 진도 벽파진으로 이동합니다. 장군이 선택한 전장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 명량이었어요.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우리말로 울돌목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지점이 약 300m에 불과한 이곳은 거센 조류가 특징인데요. 장군은 이 좁은 물길과 조류의 변화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수백 척의 일본 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길목에 그들을 가두고 조류가 바뀌는 타이밍을 노려 적은 수의 배로 몰아붙이겠다는 치밀한 계산이었죠. 9월 16일 새벽, 일본 수군 133척이 명량으로 진입합니다. 이순신은 일렬로 전선을 펼쳐 좁은 해협을 나가섰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진짜 변수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였죠. 처음에는 일본군이 밀어붙였지만 어느 순간 물살이 바뀌었습니다. 북서로 흐르던 물이 남동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일본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흐름에 휘말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선 수군은 총통과 불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적선 31척을 격파하며 일본 수군은 패하게 됩니다. 명량 대첩은 좁은 해협과 거센 조류를 활용한 판단이 결정적이었고 동시에 이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수군과 주민들의 협력 또한 전투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승리로 일본 수군은 서해로의 진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고 조선은 다시 해상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강해 보이는 장군이었지만 그 이면에 있던 또 다른 모습을 보며 강의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명량의 대승 이후 불과 한 달 뒤인 10월 14일의 일기입니다. 곧 봉투를 와락 펼쳤더니 둘째 아들의 글씨가 보였는데 바깥면에 통곡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졌다. 하늘이 어찌 이토록 무지신가. 불쌍한 내 어린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막내 아들의 전사 소식 앞에서는 하룻밤이 1년 같다며 밤새 통곡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개인의 거대한 슬픔을 억누르며 나라를 지켜냈던 그 고통스러운 책임감이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을 더욱 위대하게 기억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1: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나와 있습니다.
2: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13척 대 133척이면 10배가 넘는 적군을 이겨낸 거잖아요. 진짜 보통 물살이 아니네요.
3: 그럼요. 오죽하면 다리마저 이겨먹었겠어요. 응?
2: 어떤 다리요?
3: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진도대교 말이에요. 물살이 너무 세서 일반적인 다리 기둥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케이블로 다리를 매달아 지탱해야 했거든요. 이게 바로 국내 최초의 사장교가 되었습니다.
2: 울돌목 물살이 그렇게까지 센 것도 놀라운데 또 그 거센 조류를 버틸 다리를 결국 만들어낸 거잖아요. 진짜 의지의 한국인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3: 이런 걸 보면 하면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삼별초도, 이순신 장군도 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점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2: 네, 맞아요. 진도와 울돌목에 남겨진 우리 선조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불굴의 항전 의지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3: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2: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3: 도시로 보는 한국사.
2: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 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7번째 시간이고요. 벌써 또 2단원 분슬곱셈 7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뭘 할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죠. 이번 시간에는요, 북2가 필요합니다. 북2,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문제 풀어볼 겁니다. 2단원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몽땅 풀어볼 건데요. 자, 갈 길이 머니까 바로 시작해보기 전에 먼저 또 닫혀있던 생각을 활짝 열어봐야 되겠지요. 이번 시간 생각을 활짝 OX 퀴즈, 바로 이겁니다. 자, 노벨상 들어봤죠?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5초 세겠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수학상 있을까요? O, 4, 3.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3. 헷갈리죠? 2, 1.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정답은? 오가 아니라 바로 X였습니다. 맞췄나요?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아, 노벨상은요, 이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1901년도에 제정된 상인데요.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개인이나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이 노벨상에는요, 크게 6개 부문이 있다고 해요. 물리학, 생리의학, 화학, 또 평화, 문학, 경제학, 이렇게 6개의 부문이 있고요. 아, 수학상은 없습니다. 대신 이 수학에는요, 이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두 개가 있거든요. 바로 필즈상과 아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수학계의 노벨상이 있습니다. 필즈상과 아벨상. 혹시 모르죠?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 미래에 이 대한민국 대표로 이 필즈상과 아벨상을 수상할 친구들이 있을지도요. 선생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 필즈상과 아벨상을 받는 그날까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OX 퀴즈로 생각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갈 길이 머니까 그럼 바로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북 2 다 펼쳤죠?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볼 거니까요. 아, 끝까지 집중하고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이 있고요. 그 아래 식이 있습니다. 2분의 1이 3개가 있어요. 즉, 2분의 1의 3배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1의 3배와 같지요. 2분의 3과 같기 때문에 결국 1과 2분의 1과 같아요. 이렇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잘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 자, 1번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우리 배운 것처럼

그럼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고쳐 보는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즉, 9분의 20 곱하기 4이고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면 80, 즉 8과 9분의 8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2번, 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3과 4분의 3을 역시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15 곱하기 6입니다. 약분을 할 거면 반드시 가분수로 고치고 약분해야지, 이 상태에서 약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꼭꼭 기억하고요. 2, 4, 2, 3은 6. 즉, 2분의 45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2분의 45를 다시 또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즉, 22와 2분의 1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잘 적어주면 2번 문제 해결. 다음은 3번 문제. 6 곱하기 3분의 2만큼 색칠하고 알맞은 수를 쓰라고 했는데요. 자, 이 정도는 풀수 있어야 되겠지요. 0부터 6까지 전체를 3분의 2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3분의 1만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똑같이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 3분의 1, 즉6 곱하기 3분의 1만큼이고요. 여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두 배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부분 더 색칠해 주면 이렇게 색칠 가능하겠네요. 알맞은 수를 적어보면 그냥 4 바로 적어도 되고, 자연수 곱하기 지분수 약분이 가능하면 계산식에서 바로 약분 가능할 수 있죠.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적어줘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는 문제. 자, 먼저 가장 큰수 구해보죠. 1, 10, 4분의 1, 5와 15분의 13, 9분의 1.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바로 10이고요.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4분의 1과 9분의 1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는 분모가 크면 클수록 작아집니다. 전체를 많이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질수록 단위 분수는 작아지겠죠. 따라서 가장 큰수 10, 그리고 가장 작은 수 9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즉, 9분의 10이기 때문에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1과 9분의 1 이렇게 곱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계산 결과가 5보다 큰것 묻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문제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계산해봐도 좋지만, 우리 배웠던 이런 원리를 이용해봐도 되죠. 어떤 자연수에 1을 곱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요. 어떤 자연수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원래 자기 자신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1번은 5 그대로겠다. 2번과 4번은 5보다 작겠네. 자, 3번은요, 15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즉, 원래 자기 자신인 15보다 작아지겠구나. 5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알수 있는데요. 이건 한번 계산해 볼까요? 5, 1은 5, 5, 3, 15이기 때문에 결과가 3, 5보다 크지 않지요. 5번 볼까요? 5 곱하기 1과 2분의 1, 5에 1보다 더큰 수를 곱했습니다. 이럴 때는 원래 자기 자신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5보다 큰 것은요, 다 계산하지 않고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5번이구나라는 것 이렇게 구해 볼 수도 있죠. 다음 6번 문제. 수를 통과시키면 보기와 같이 계산된대요. 11분의 10을 통과시켜 나온 결과를 한번더 통과시킨다. 이런 함정이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삐리리 한번더 통과시킨다라는 것. 실수하지 말고 해보죠. 11분의 10을 통과시키면 11분의 10의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신나게 약분. 그렇다면 11분의 1, 이게 정답이 아니죠. 함정이에요. 한번더 통과시킵니다. 즉, 11분의 1에 다시 10분의 1 단위 분수끼리의 곱셈, 11 곱하기 10분의 1과 같죠? 즉, 110분의 1. 정답은 110분의 1. 이렇게 적어보는 6번 문제였습니다. 그리 어렵진 않지만, 이런 한번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기와 같은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볼까요?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의 곱셈. 이 대분수를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주는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죠.
10 곱하기 1과 3분의 1은 10 곱하기

여기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3분의 4 이렇게 적어주고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계산해 봅니다. 분모 그대로, 그리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10 곱하기 4 이렇게 적어주고요. 즉, 3분의 40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즉, 13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보기가 어떤 방법인지를 잘 보고요. 이 방법대로 해야지.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8번 문제. 계산 결과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계산 문제입니다. 세 분수끼리의 곱셈이에요. 자, 선생님은요. 약분한 뒤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3,1은 3, 3,3은 9, 7,1은 7, 7,2, 14. 즉, 10 곱하기 2 곱하기 1, 20이고요. 1 곱하기 3 곱하기 1, 3입니다. 20분의 3. 오른쪽 볼까요? 1은 2, 1은 2. 자, 그렇다면 분모는 1 곱하기 4 곱하기 5, 20. 분자는 1 곱하기 3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똑같네요. 20분의 3으로 같다 표시 넣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9번 문제. 역시 또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라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아, 곱을 끝까지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대분수끼리의 곱셈은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해 볼 수가 있지요. 즉, 3과 4분의 3을 4분의 15로 고치고 2와 5분의 1을 5분의 11로 고쳐 계산해 봐야지. 다음은 2와 4분의 3을 4분의 11로 고쳐 3과 5분의 1을 5분의 16으로 고쳐 계산해 봐야지. 그렇다면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샥샥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10번 문제. 정육각형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친구의 이름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빗금친 부분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정육각형에서 요렇게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은요, 전체를 똑같이 6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고요. 빗금친 부분은 그 보라색 한 부분에서도 요 작은 정삼각형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즉, 요 삼각형을 네 부분 나눈 것 중에 세 부분과 같기 때문에 결국 이 빗금친 부분은 전체 6분의 1, 그 중에서도 다시 4분의 3이구나. 따라서 6분의 1에 4분의 3, 6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이 빗금친 부분이구나. 그래서 병규가 바르게 나타냈기 때문에 친구의 이름 병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요, 병규처럼 이 그림만 딱 나왔다면, 자, 이 그림을 보고 빗금친 부분을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믿어봅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평행사변형이 나왔습니다. 자, 기역니은 디귿 리을에서 선분 기역니은과 평행한 선을 다음과 같이 그었대요. 선분 기역니은과 평행한 선 이렇게 그었나 봐요. 이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요. 우리 1학기 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배운 내용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배울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지요. 한번 말해볼까요? 자, 일단 평행사변형은 어떤 사각형이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크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좋아요. 자,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뭐 곱하기 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밑변은 어떤 변이죠? 밑변은 어떤 변이에요? 밑에 있어서 밑변인가요? 평행사변형에서? 아니죠. 이름이 밑변이라고 해서 밑에 있어서 밑변이 아닙니다. 어떤 변이에요? 평행한 두 변이 바로 밑변입니다. 밑에 있어서 밑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요? 그 평행한 두 변을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가 바로 가장 짧은 거리.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것이죠. 평행한 두 변을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의 길이가 바로 높이입니다.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문제를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문제의 조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분 기역, 니은과 평행한 선을 그었대요. 그렇다면, 먼저, 원래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할 건데, 선분 기역, 니은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선과 이 선분은 서로 또 평행할 겁니다. 결국,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밑변을 구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나와 있으니까. 자, 전체가 6cm이기 때문에 여기서 2와 5분의 1cm를 빼면 요만큼의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6 빼기 2와 5분의 1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6 빼기 5분의 11이 되겠죠. 자, 이제 이6 빼기 5분의 11을 계산해 보면 되겠는데요. 즉, 5분의 30 빼기 5분의 11 이렇게 적어주고 5분의 19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를 구하면 3과 5분의 4cm라고 밑변의 길이를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넓이를 구해 볼게요. 밑변의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결국 3과 5분의 4 곱하기 높이 2와 2분의 1인데요.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19 곱하기 2분의 5입니다.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고, 결국 2분의 19는 9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9와 2분의 1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11번 문제는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중요한 넓이 공식까지 나오는 문제였는데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밑변은 밑에 있어서 밑변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 한번더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기역과 니은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부터 한번 구해보죠. 8분의 1 곱하기 얼마가 48분의 1일까요? 기역은 바로 단위 분수 6분의 1이어야 8 곱하기 6분의 1, 48분의 1이 되겠죠. 자, 니은은요, 5분의 1 곱하기 니은이 45분의 1이래요. 니은은 단위 분수 9분의 1이어야 5 곱하기 9분의 1, 45분의 1이겠죠. 두개 곱을 구해 보겠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9분의 1, 즉 54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54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13번 문제. 이어 붙인 색 테이프의 전체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요,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길이가 8분의 5라고 했고요. 세 장을 붙였는데요. 겹치게 붙였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겹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8분의 5를 세번 더하거나 곱하기 3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겹친 부분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지요? 바로 해보죠. 8분의 5를 세번 더하거나 우리는 곱셈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3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세장 붙였기 때문에 말이죠. 즉, 8분의 15가 되기 때문에 결국 1과 8분의 7 미터겠다. 그런데 겹친 부분이 있죠. 16분의 1이 두 개니까 16분의 2겠죠? 이제 빼보겠습니다. 전체 길이에서 겹친 부분 16분의 2를 빼주죠. 즉, 8분의 15 빼기 16분의 2고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분모 16으로 통분해 줄게요. 16분의 30 빼기 16분의 2고, 즉 16분의 28이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약분이 가능하면 해 주자고요. 4, 4, 16, 4, 7, 28, 4분의 7이기 때문에 결국 1과 4분의 3 미터입니다. 전체 길이 1과 4분의 3 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 붙인 전체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겹친 부분의 길이를 빼준다. 13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14번 문제,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결국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기역부터 해보죠. 기역은요,
자연수 4 곱하기 배분수, 그러니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8, 3분의 30이고 10과 3분의 2 구해줍니다. 자, 니은은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러니까 6분의 35 곱하기 2입니다.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고, 3분의 35이고요. 즉, 11과 3분의 2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디귿도 한번 구해보죠. 디귿은요, 대분수끼리의 곱셈 10분의 39 곱하기 3분의 10입니다. 약분이 가능하면 쭉 해주면 결국 13이네요. 자, 큰 순서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큰건 13이죠. 디귿 적어주고요. 둘 중에 더큰건 11이 더 큽니다. 따라서 니은 마지막으로 기역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15번 문제. 자, 문장제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차분히 풀어보죠. 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보름 후에 오후 2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 묻고 있습니다. 몇시몇 분인지 말이죠. 보름은 15일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조건은 하루에 5분의 4분씩 일정하게 빨라진다라고 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시계를 정확히 맞추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풀이 과정 적어 볼게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보름 후는 15일 후이므로 하루에 5분의 4분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4 곱하기 15일을 하면 5일은 5, 5, 3, 15, 4 곱하기 3은 12. 따라서 12분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구하고요. 빨라집니다. 말로 설명하듯이 따라서 보름 후 오후 2시에 그대로 적어보죠.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몇시몇 분? 오후 2시 12분. 12분입니다. 이렇게 적어보고요. 12분입니다. 그리고 정답에도 적어보죠. 오후 2시 12분. 이렇게 끝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 과정 적는 15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자, 보름이 15일을 나타내는 순우리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날짜를 나타내는 순우리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틀, 2일이잖아요. 그럼 3일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인데요. 3일은 바로 사흘. 4일은 나흘, 그리고 5일은 닷새라고 합니다. 아, 풀이 과정을 적을 때요, 뭐 사흘, 나흘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 헷갈리지 말고요. 3일, 4일, 5일, 사흘, 나흘, 닷새. 이런 우리말도 기억해 두자고요. 자, 15번 문제 풀어봤고요. 16번 문제입니다. 서윤이네 밭에 5분의 3은 채소를 심고, 그중 3분의 1은 고추를 심었대요. 고추를 심은 밭은 서윤이네 밭 전체 얼마인지 그림으로 나타내고 계산 결과를 구해봐라고 했습니다. 자, 밭에 5분의 3은 채소를 심고요. 그 중에서 3분의 1은 고추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약분하고 계산하면 15분의 3인데 약분하면 결국 5분의 1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림으로 하면 전체를 15부분 나눈 것 중에 세 부분과도 같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계산해서 5분의 1 약분해서 이렇게 나타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고대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 문제입니다. 빨대의 길이를 이만큼 줄여서 불어보면 낮은 도 음계가 솔 음계로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낮은 도 음계인 빨대 길이가 15cm라면 솔 음계의 빨대 길이는 15cm의 3분의 2, 즉15 곱하기 3분의 2겠고요.

0: 쓰여 약분을 해준 다음에 자연수와 분자끼리 곱하면 얼마예요? 5 곱하기 2, 즉5 곱하기 2는 10cm.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빨대 길이 10cm. 이렇게 또 재미있는 사실로 관련된 17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기역은 12분의 7이래요. 니은은 14분의 5래요. 그대로 넣어보죠. 12분의 7 곱하기 14분의 5 곱하기 5분의 1. 세분세 곱셈 약분이 가능하면 신나게 약분해주죠. 그렇다면 분모끼리 곱하면 24, 분자는 1. 따라서 24분의 1.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인데요. 문장제 문제입니다. 정육각형과 정팔각형을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어느 색실을 몇 센티미터 더 많이 사용했냐? 먼저 각각 구해야겠네요. 자, 빨간색 실부터 구해보죠. 빨간색 실부터 구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와 8분의 3. 센티미터인 정육각형을 한개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실로 한 변의 길이가 4와 4분의 3cm인 정팔각형을 한개 만들고라고 했어요.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총 6개의 변이 있죠. 곱하기 6을 하면 되겠고요. 계산해 보죠. 8분의 43 곱하기 6입니다. 2, 4, 8. 2, 3은 6. 따라서 4분의 43 곱하기 3, 129, 즉 32와 4분의 1cm 사용했구나. 이렇게 구하고요. 파란색은요, 파란색도 해보죠. 파란색은 4와 4분의 3인데요. 한 변의 길이가 4와 4분의 3, 팔각형이니까 곱하기 8 해주겠습니다. 4분의 10. 9 곱하기 8입니다. 4, 1은 4, 4, 2, 8. 즉, 38cm 사용했대요. 누가 더 많아요? 파란색이 많죠? 따라서 파란색 실을 더 많이 사용했고요. 얼만큼 많이 사용했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즉, 38에서 32와 4분의 1을 쫙쫙 빼주면 되겠지요. 즉, 계산하면 37과 4분의 4. 빼기 32와 4분의 1, 즉 5와 4분의 3cm 더 많이 사용했구나. 파란색 실을 5와 4분의 3cm 이렇게 두 가지 정답을 잊지 말고 잘 적어주면 19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냐라는 풀이과정 문제예요. 먼저 12분의 5 곱하기 10을 구해보죠. 12분의 5 곱하기 10은요, 얼마냐면 2, 6, 12, 2, 5, 15, 6분의 25는 결국 4와 6분의 1이므로 말로 설명하듯이 이므로 네모는 작아요. 4와 6분의 1보다 입니다. 따라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요, 4와 6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면 다 돼요.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까지 가능합니다. 4, 5, 6, 7, 8, 9, 10, 1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답 10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따로 없죠? 따라서 정답은 10만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시험 만점 1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와, 1번부터 손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하고 보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까지 확인해 보기 전에 지난 시간 퀴즈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 풀이과정 써보기 문제였는데요.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은 친구들이 내가 고른 문제를 풀이 과정을 문장으로 잘 적어 주었습니다. 이 풀이 과정 쓰는 거 쉽지 않죠. 자, 쓸 때는요,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던 마담배, 마지막 문장, 단서 찾고 배운 내용 떠올리며 풀어보면 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처럼 풀이 과정 쓰는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아까 풀었던 23번 문제인데요. 이 색테이프 전체 길이 구하는 문제,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고른 문제가 아니라, 이 13번 문제를 풀이과정 쓰는 문제로 시험에 나왔다면 내가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쓸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또 문장으로 잘 풀어서 풀이과정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마담배 기억하면서 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 또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미리 풀어오면 더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북투 교재 같이 공부했었죠. 우리 중단원 전반적인 개념 복습하고 또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풀면서 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문제를 지금 맞히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보기들까지 하나하나 그 내용을 여러분이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보기들 중에 어떤 내용이 여러분 학교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보기 하나씩 같이 분석하면서 문제 계속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 드디어 대단원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내용 나누어서 공부했었죠. 먼저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두 손을 쓰면서 도구를 활용하던 이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그리고 고대,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그 쭉 흐름들 오늘 대단원 전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는 12문제, 12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확보한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였습니다. 자, 아주 많이 반복됐던 그 명칭이 있었죠. 그 지역을 우리는 강동 육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서희의 외교 담판은 어떤 북방 민족과의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죠. 거란이었죠. 이 거란, 여진, 몽골. 이 나라들의 이름도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내용 정리하고 이제 대단원 복습하러 가봅시다. 네, 오늘은 북원 교재이고요. 우리 교재 46쪽이에요. 여러분 교재에도 이 빈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리 스스로 빈칸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 들어보세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 중단원 선사시대부터 나오죠. 선사시대와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 제일 처음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였어요. 둘 다 어떤 석기라고 하는 것은 돌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서 만든 이 뗀석기를 사용하던 때는 그렇죠. 구석기죠. 구석기 시대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이 도구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죠. 더 이상 그냥 깨뜨리는 게 아니라 갈아서 조금 더 정교한 모습으로 만든다. 돌을 갈고 다듬어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다. 이게 신석기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금속의 시대가 열려요. 제일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게 바로 청동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금속, 즉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청동은 재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만들기도 어려워서 주로 제사, 도구 또는 무기,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이 청동은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금속이었죠.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재료를 각각 구하기도 어렵고 재료를 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알맞은 비율로 잘 섞어서 만들어내는 방법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우리 백성들이 사용하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힘들었고 지배자들 있죠. 이 지배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도구, 무기,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청동기 시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고조선이었어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고조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고요. 이 고조선의 다스리는 법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팔조법이었는데요. 현재는
세 가지 조항만 전해 내려왔죠. 그렇지만 우리 그 세 가지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고조선은 이런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문제 풀면서 자세하게 복습해 보도록 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고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두 번째 중단원에 들어갔죠.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익숙한 그 이름들, 고구려, 백제, 신라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나라 순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백제 공부했죠. 백제는 누가 세웠다? 그렇죠. 주몽의 아들이라고 전해진 온조가 세운 나라였습니다. 백제. 자, 그런데 이 백제는 왜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온조는 한강 유역에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4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의 이름이 바로 근초고 왕이었죠. 그리고 근초고 왕이 했던 그런 업적들 따로 공부했습니다. 크게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었다라는 부분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5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 주몽이지요. 말도 잘 타고 이 활도 굉장히 잘 쏜다라고 유명했던 주몽이었고요. 그리고 이 고구려를 아주 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전성기를 이끈 두 왕이 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영토를 크게 넓혔다라고 했었고, 이 장수왕 때는 한강 유역 전체를 고구려가 차지했다 라는 부분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전성기를 가장 늦게 맞이한 게 바로 신라였죠. 신라는 우리 지도에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백제를 거치든지 고구려를 거치든지 어떤 다른 나라를 항상 거쳐야 했기 때문에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신라 건국한 사람 박혁거세라고 했죠. 박을 닮은 알에서 나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박혁거세라고 했었고, 이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왕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진흥왕이죠. 진흥왕이고요. 6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진흥왕이 우리 신라가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삼국뿐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되는 다른 나라 가야 연맹이 있었어요. 가야는 하나의 큰 국가가 아니라 그 안에 작은 여러 나라들이 그냥 협력하고 있는 연맹 형태로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에는 그 안에 있는 금관 가야라고 하는 곳이 이 가야 연맹을 이끌었었고, 그리고 그 힘이 후기에는 대가야로 넘어가지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다. 이 부분까지 쭉 그 흐름으로 우리 친구들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과 가야의 국가 유산과 생활 모습이에요. 자, 여기 이 내용들 보면은 전체적인 국가 유산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은 우리 개념 학습했던 것들을 참고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 이름들을 쭉 눈으로 읽으면서 이거 생각 안 나는데 라는 거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구려예요. 장군총 무덤이었죠. 큰 돌이 여러 개 쌓여있는 이 피라미드 형태를 닮은 고구려의 무덤이었습니다. 장군총. 그 다음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맞아요. 이 불상인데 이 부처 뒤에 어떤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런 형태도 뒤에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로 할 때 여러분은 사진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용총 수렵도라고 하는 거, 이 무용총이라는 무덤 안에 그려진 고분 벽화였고요. 수산리 고분 벽화도 마찬가지로 이 고려시대의 생활 모습을 알려주는 이 무덤 속 그림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백제로 넘어옵시다. 공주 무령 왕릉이에요. 벽돌로 지어진 이 옛날 무령왕의 무덤이지요. 자,
공주, 무려 왕릉, 백제 것이다. 그다음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거 아주 규모가 큰 석탑이죠. 기억나죠? 여러분 사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그다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금동 대향로 우리 문제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백제는 유난히 금속 공예 기술이 뛰어났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현재 이 금속 공예자들이 그걸 따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였죠. 머릿속에 사진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다음 신라 봅시다. 경주 대릉원. 경주 대릉원은 이 경주에 가면 넓은 평지에 우뚝우뚝 어떤 동산처럼 무덤들이 솟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주 대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주 하면 또 첨성대 있죠. 이 천문을 관측하던 첨성대. 그쵸? 그 다음 경주 황룡사 9층 목탑 있어요. 9층짜리 아주 높이가 높은 목탑인데 이것은 어떤 외세의 침입을 부처의 힘을 빌려서 이겨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기억해 보고요.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이것도 석탑이에요. 돌이긴 한데 벽돌의 모양처럼 돌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치만 문제에서 모전석탑 벽돌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돌이에요. 돌인데 그 모양만 벽돌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가야 있었어요.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이것은 경주 대릉원이랑은 대조되는 그런 사진이었죠. 저기 산등성이를 따라서 산의 높은 곳에 무덤들을 만들었다라고 했던 부분. 금동관입니다. 신라 때, 금동관. 금관은 신라 것인데, 이 금동관, 구리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그 왕관은 가야예요. 금동관 하면 가야를 떠올리면 되겠고, 또 가야 하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철이죠. 철을 잘 다루는 나라였어요, 가야. 그래서 철제, 갑옷, 투구, 이런 것들 아주 유명했었다. 외국에서도 탐내는 것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기, 기마, 인무량, 뽈짠, 이런 것들까지 가야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쭉 읊으면서 여러분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삼국과 가야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 생활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었다. 그리고 이네 개의 나라 모두 신분 제도가 있어서 신분에 따라 생활 모습도 달랐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 고분 벽화를 통해서도 잘알수 있었죠. 자,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내용 봅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 지역을 차지했죠. 북쪽은 누가 차지했어요? 당나라가 차지했었죠. 자,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바로 발해였죠. 옛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해서 발해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세련된 당의 문화까지 합해서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세 번째 중단원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후삼국 통일과 고려의 발전입니다. 자, 왕건이 바로 등장하네요. 그 전에 후삼국 시대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자, 왕건이 신라와 후백제의 항복을 차례로 받아내서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자, 그 전에 후백제 있었고 신라 있었죠. 고려는 큰 절을 세우고 이것을 널리 장려했습니다. 맞아요. 불교죠. 태조 왕건이 특히 이 불교를 널리 장려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죠. 그렇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바로 유교를 바탕으로 통치했었다. 이 부분도 기억해야겠죠. 자, 고려 사회의 모습. 고려도 마찬가지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달랐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남녀가 비교적 평등했다라고 하는 부분, 사회가 아니라 가족이었죠. 가족 안에서는 남녀, 아들, 딸 평등했어요. 그치만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관직에 진출하는 건 어려웠다. 이렇게.
자, 고려의 문화들 대표적인 거 기억해둬야겠죠? 팔만대장경, 직지. 자, 팔만대장경은 목판, 직지는 그렇죠. 금속 활자였죠.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입니다. 활자. 그리고 우리 고려 청자 아주 아름다운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반적인 대단원 첫 번째 내용 다 복습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은 12번 문제까지 같이 만나보도록 해요.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가에 들어갈 시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이 시대 사람들이 만든 주먹도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 이름이죠? 주먹도끼. 어떤 시대에 있었다? 그렇죠. 바로 구석기였죠. 구석기 시대에 대표적인 뗀석기 주먹도끼였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쥐고 이 주먹도끼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거. 자, 1번에 이 구석기 시대 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했다. 맞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불을 활용했습니다. 2번,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해서 살았다. 자, 정착하지 않았죠. 구석기 시대에는 여기저기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했다. 라고 했어요. 3번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지냈다. 그쵸? 이제 어차피 조금 있으면 또 이동할 거니까 굳이 튼튼한 집을 짓지 않고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이 몸을 보호하는 정도로 살았다라고 했었던 거. 4번에 짐승을 사냥해서 먹을 거리 구했다. 맞죠? 그리고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었다. 어떤 실로 옷감을 만든 게 아니라 동물 가죽을 활용해서 몸에 걸치는 형태로 옷을 입었다라고 했던 거. 알맞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유적을 남긴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유적은요. 움집입니다. 움집. 움집이라고 하는 거 어떤 시대에 있었죠? 구석기? 아니죠. 신석기죠. 아까 이야기했었죠.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땅을 움푹 파서 튼튼하게 짓는 움집이 필요가 없었어요. 막집에서 살아갔었죠. 그렇지만 이제 신석기 때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움집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살펴볼게요. 청동 거울은 아직 아니죠. 청동기 시대겠죠. 처음으로 국가를 세웠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인데,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철제 농기구, 아직 철이 나오지 않았죠. 불상과 불탑을 제작한 것, 즉, 불교가 유행했던 것은 삼국시대 들어와서예요. 아닙니다. 자, 5번에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었다. 구석기랑은 다르게 이 가락바퀴라는 것을 사용해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었던 신석기 시대였죠. 정답 5번. 3번 문제. 다음 유적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자,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야 되죠. 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탁자 모양을 닮은 탁자식 고인돌이 되겠네요. 이것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고인돌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고인돌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을 적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사진에서는 비교적 작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이돌 위에 올라간 돌 50톤이 넘는 아주 아주 무겁고 거대한 것이라고 했죠. 이걸 한 번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했어요. 한 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구? 지배자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스리는, 거느리는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거이 고인돌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4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역사 속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이 사람이 건국한 것으로 전합니다. 자,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 누구였죠? 네 글자였는데? 그렇죠. 단, 군, 왕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도 전해져 내려왔었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이거 환인, 환웅 나오고, 곰, 호랑이 나오고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복습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단군 왕검이라는 거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아니죠.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었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단군 왕검이다 라고 했었죠.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고조선은 이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철기였나요? 아니죠. 그 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었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지만 고조선의 말기쯤에는 철이 등장해서 철기 문화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고조선의 완전 후기에 있었고 처음 세워질 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5번 중요한 문제죠. 다음을 통해 알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나라가 세워지면요. 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고조선도 마찬가지죠. 이 고조선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바로 팔조법이죠. 팔조법. 그 팔조법 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조항들 중 하나입니다. 내용이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곡식이라는 거, 그리고 갚는다라는 거. 자, 먼저 곡식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만큼 곡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갚는다라는 말은 내게 있고 너게 있다. 내거 너거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의 것을 상대방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개인의 재산이 있었구나.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던 시대였구나라는 그런 부분들 알수 있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폐를 사용했다. 여기 화폐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급이 있는 사회였다. 계급도 나오지 않았어요. 3번에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만큼은 당신의 것이고, 이만큼은 또 당신의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4번에 살인을 엄격하게 다스렸다는 내용 없고,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길렀다는 내용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 6번. 다음 지도의 나라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부여, 고구려 있죠.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있죠. 자, 언제 생겨난 나라들일까요? 그렇죠.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에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이었어요. 한에 의해 멸망했다는 건 고조선이고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게 바로 이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고, 비파형 봉검 청동기 시대죠. 주로 채집을 통해서 자연에서 먹을 거리를 얻은

0: 아스트로 대왕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기의 설명도 모두 살펴보세요. 8번, 다음 지역을 왕성으로 삼은 국가가 영토를 넓히며 발전한 것은 4세기 어느 왕 때인지 쓰세요. 자, 문제를 여러분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이 지역, 서울 풍납 토성이죠. 이 지역을 왕성으로 삼은 국가, 어디예요? 그렇죠. 백제죠. 자, 그런데 문제의 답이 백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이 백제가 영토를 넓히며 발전한 것은 어느 왕 때인가요를 물어봤어요. 자,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때그 왕은? 그렇죠.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문제를 끝까지 읽고 무엇을 적으라고 했는지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자, 9번. 다음 유적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보기에 낱말을 모두 사용해서 서술하세요. 자, 이 유적은요. 서울 북한산에 세워진 신라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순수비라는 뜻이 이 임금이 그 지역을 직접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곳에 비석을 세웠다라는 거죠. 신라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웠어요. 자, 그 말은 즉 신라가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 비석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라가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보기의 낱말 모두 활용해서 문장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김수로 왕 등이 세웠어. 주변 나라에 철을 수출하며 발전했어. 바로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이지요. 골품제 신라고 진대법은 고구려지요. 금성을 수도로 삼은 것은 신라고요. 고구려 왕을 전사시킨 거 백제의 전성기 때 이야기고 여러 나라가 연맹을 이루었다라는 설명이 바로 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가야 연맹. 11번.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벽화는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분의 차이가 나타나 있는데 누군가는 크게, 누군가는 굉장히 작게 그려졌어요. 여기 작게 그려진 이 사람의 신분은 그렇겠죠. 노비였겠죠. 노비니까 노비는 천민에 해당된다. 정답 4번이 되겠어요. 4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다음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유적은 지금 어떤 사람의 무덤인데 벽돌로 만들어진 공주 무령 왕릉입니다. 바로 백제의 것이죠. 나무로 방을 만들었다. 나무가 아니라 벽돌이다라고 했어요. 가야 왕족이 아니라 백제죠. 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을 쌓아 만든 무령 왕릉입니다. 고분 벽화는 찾아볼 수 없고 신라왕 땡 틀린 설명이지요. 12번의 정답 3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첫 번째 대단원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 복습했고요. 그 뒤에 1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나가요. 고조선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 정답을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우리 오늘 12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은 13번부터 25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볼 거예요. 문제 미리 풀고 채점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파워.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두 사진을 볼까요? 왼쪽은 맑은 날 들판이고 오른쪽은 저기 먹구름이 잔뜩 낀 들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하늘의 모습이 다른 건 이것 때문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1번 하늘의 기분, 2번 구름의 취향, 3번 공기가 누르는 힘. 정답은 3번이죠? 1번 하늘이 어제는 기분이 최고라 파란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우울해서 회색 옷으로 갈아입은 걸까요? 하늘도 사춘기인가요? 2번 구름이 오늘 입을 옷을 먹구름으로 고른 건가요? 구름도 패션의 진심? 정답 3번이죠?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아, 우리 친구들 방금 퀴즈 봤죠? 하늘의 모습이 다른 건 공기가 누르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기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요, 기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부하고요. 또 기압이 셀 때, 그리고 기압이 약할 때 날씨도 달라진대요. 그 현상에 대해서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개념왕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공기도 무게가 있을까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무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기도 무게가 있습니다. 자, 공기에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 무게로 생기는 힘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뜻을 살펴보면요. 기압이라는 것은 일정한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로 생기는 힘을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압, 한자 그대로 풀면요. 공기의 압력, 공기에 누르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누른다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누른다? 그럼 중력도 작용하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만 기압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기압은요,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기압을 느끼지 못할까요? 공기가 누르는 이 힘만큼 우리 몸에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안과 밖의 균형이 생기니까 우리는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를 더 낼게요. 자, 공기. 차가운 공기도 있고 따뜻한 공기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에 무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생님이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상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가 더 무거울까요? 따뜻한 공기가 더 무거울까요? 예상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따뜻한 공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자, 정답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실험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큰 통에 머리 말리개, 그러니까 헤어 드라이어로 차가운 공기 30초 넣어서 전자저울로 무게 재보고요. 그리고 똑같은 통에 머리 말리개로 30초 동안 또 따뜻한 공기를 넣어서 전자저울로 무게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내 예상이 맞는지 실험 관찰 보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실험을 할 때는 머리 말리개에 뜨거운 바람에 손이 대지 않도록 면장갑을 꼭 착용하고요. 머리 말리개를 이용할 때 뜨거운 바람을 너무 한쪽 부분에만 오래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저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평평한 곳에 전자저울을 올려두고 수평을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0점 단추를 눌러 0점을 맞추고요. 이제 물체를 적

머리에 올려두고 무게를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 플라스틱 통에 차가운 바람을 30초 동안 넣어볼까요?

뚜껑을 닫고 차가운 공기의 무게를 측정해 볼까요? 차가운 공기의 무게는 242.2g이죠?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를 30초 동안 넣어서 무게를 측정해 볼게요.

공기의 무게는 몇 그램일까요? 따뜻한 공기의 무게는 242.0g이죠? 아하,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더 무겁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내 예상이 맞았나요? 정답은요, 바로 차가운 공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차가운 공기 무게 268.9g. 자, 따뜻한 공기의 무게 268.7g. 바로 차가운 공기가 더 무겁습니다. 어때요? 맞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죠? 그러면 왜 차가운 공기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공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공기 알갱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기 알갱이는요, 뜨거워진다, 따뜻해진다, 그러면요,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워졌어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공기 알갱이는 잘안 움직여요. 그래서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기억해요. 여러분 막 뜨거워요. 막 뜨거워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죠. 그리고 서로 멀리 막 떠면 더워 저리가 이러면서 멀리멀리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활발하게. 그래서 알갱이들 간의 거리도 멉니다. 그런데 추워요. 아, 추우니까 움직이기 싫다. 딱 붙어 이러면서 촘촘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같은 크기의 공간에 이 공기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런 상자에 공기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선생님 그림을 다르게 그리지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 같은 크기의 공간 안에 여기 지금 따뜻한 공기 알갱이 수는 어때요? 적어요. 그런데 차가운 공기 알갱이 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이 무거운 거예요? 맞아요. 여기 차가운 공기가 이 따뜻한 공기보다 공기 알갱이 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기 알갱이 수, 공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르는 힘도 더 세겠죠.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이 차가운 공기에는 공기 알갱이 수가 많아서 무거우니까 기압도 높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요.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기압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변보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기압이 낮습니다. 자, 연결됐어요. 대체로 보통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거워요. 공기의 알갱이 수가 어때요? 더 많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기압도 높고요. 주변보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어떻다고요? 같은 공간의 크기라면 공기의 알갱이 수가 적어요. 가벼우니까 기압이 낮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기압이 높다라는 것을요,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로 높을 고지.

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이고요. 기압이 낮다 하면은요, 바로 낮을 저자를 써서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고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을 이야기하고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몇 도부터 고기압이에요? 몇 도여야지 저기압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이 말이 붙어 있죠. 이게 괜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공기가요, 주변에 어떤 공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고기압이 되기도 하고 저기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키가 168cm인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럼 그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와, 키 크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농구 선수들 틈에 가면요, 키가 작게 되겠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이두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둘 시소인데요. 자, 왼쪽 그림을 볼까요? 자,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섭씨 20도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섭씨 30도가 있습니다. 자, 섭씨 20도와 30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차가운 공기죠? 그렇죠. 바로 이 섭씨 20도가 차가운 공기고요. 섭씨 30도는 따뜻한 공기입니다. 자, 차가운 공기니까 여기 공기 알갱이 수가 더 많겠죠? 더 무거워요. 더 무거우니까 어때요? 공기에 누르는 힘이 기압이 높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섭씨 20도가 고기압이 되고요. 섭씨 30도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시소를 볼까요? 자, 섭씨 20도가 있어요. 그리고 섭씨 10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도, 10도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차갑죠? 그렇죠. 섭씨 10도가 차가운 공기고요. 섭씨 20도는 따뜻한 공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요, 섭씨 20도가 따뜻하잖아요. 10도보다 더 따뜻하니까 더 가벼워서 이때는 바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도, 섭씨 20도인 공기 근처에 섭씨 30도인 공기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섭씨 20도인 공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섭씨 20도인 공기 근처에 섭씨 10도가 있으면 오히려 이 섭씨 20도인 공기가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어떤 공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고기압이 될 수도 있고 저기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압이 높다고 고기압, 기압이 낮다고 저기압이 아니라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이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이 저기압이라는 거 반드시 정확하게 생각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저기압과 고기압은요, 이렇게 딱 공기 덩어리, 작은 공기 덩어리가 딱딱 콕콕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분포하고 있으면요, 하늘의 형태, 즉, 날씨가 달라져요. 그럼 그 날씨가 어떤지는 무엇을 보면 알수 있느냐? 바로 여기 두 사진이 보이죠? 기상, 위성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하늘의 상태를 알려주는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그래서 기상, 위성 사진을 보면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분포했을 때 날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이두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 오른쪽 사진 보면요.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자, 왼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라고 써 있어요. 보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는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얀색 무언가가 덮고 있죠? 이 하얀색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구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요, 이렇게 저라고 써 있습니다. 아하, 그럼 우리 알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분포하고 있을 때는 구름이 없죠? 구름이 없거나 적어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잘 보여요. 구름이 없다라는 건 날씨가 어떻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바로 맑은 날씨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맑은 날씨인 거예요. 그런데 저기압이 분포했을 때 어떻다고요? 지금 기상위성 사진을 보니까요. 구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즉, 이렇게 저기압이 분포했을 때는 저기압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게 되는 거예요. 고기압이 분포할 때는 날씨가 맑고, 저기압이 분포할 때는 날씨가 흐립니다. 그럼 지금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 또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합니다. 아,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공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차가운 공기. 이 차가운 공기는 어때요?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기압이 높아서 고기압이라고 했는데, 그럼 고기압은 차가운 공기니까 차가운 날씨 막 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날씨가 맑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압이 분포하면은 이거 따뜻한 공기면은 이 날씨가 이거 맑고 따뜻해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바뀌었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건 우리 친구들이 차가운 공기는 차가운 날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차가운 공기가 차가운 날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라는 것은요, 공기의 움직임, 공기의 성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라고 해서 꼭 차가운 날씨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자, 여기 고기압이 분포하고 있을 때는요, 고기압에 있는 공기는요, 자꾸 이렇게 어떻게 아래로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구름 배울 때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렇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응결되어서 떠 있는 것이 구름이라고 했죠. 그런데 고기압에 있는 공기는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수증기가 증발해버립니다. 이러면 구름이 잘안 생기겠죠? 구름이 잘안 생기니까요. 바로 맑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니까 구름이 잘안 생겨서 맑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압에 있는 공기는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구름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죠.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이 분포할 때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므로 구름이 많이 생겨서 날씨가 흐린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고기압과 저기압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있어요. 점으로 콕콕 이렇게 한 공기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역에 따라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분포가 다르고요. 기압의 분포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고요? 날씨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고기압이 분포한 지역은 구름이 잘안 만들어지니까 대체로 구름이 없거나 적어서 맑은 날씨이고요. 저기압이 분포한 지역은요, 구름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체로 구름이 많아 흐리니까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 습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 이렇게 기상 요소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기압이 분포한다. 그러면 어때요? 구름의 양이 적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름, 이렇게 없음 맑음 또는 구름 조금 이렇게 기상 요소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어때요? 구름이 없으니까 햇빛 잘 받죠. 그래서 기온이 높다.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다라고 할수 있고요. 자, 저기압이 분포할 때 날씨를 기상 요소로 표현하면요. 기온이 낮아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습도도 높고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구름 속에 있는 그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 커지죠? 커져서 무거워지니까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비고요. 또 기온이 너무 낮아지면 얼어요. 그게 바로 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온이 낮고 날씨가 흐리면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정리가 좀 됐나요? 간단하게 오늘 별로 내용은 없었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잘 헷갈려하는,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제 선생님과 함께 쓰고 기억해요에 딱 정리해두고 확실히 머릿속에 넣자고요. 먼저 오늘의 한 문장부터 크게 읽어볼게요. 무거우면 고기압, 맑은 하늘. 가벼우면 저기압, 흐린 하늘. 다시. 무거우면 고기압. 무거우니까 누르는 힘이 세져요. 고기압. 근데 구름은 잘안 생기니까 맑은 하늘. 가벼우면 어때요? 저기압. 그런데 구름은 많이 생기니까 흐린 하늘이다. 됐나요? 자, 이건 기억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고, 이제 제대로 배운 내용을 과학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꼭 손으로 함께 쓰는 겁니다. 자,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공기 알갱이 수가 같은 크기의 공간 안에 많으니까 무거워요.

자, 무거워요. 공기 알갱이수가 많아요. 무거우니까 그만큼 누르는 힘도 세지겠죠? 그래서 고기압입니다. 자, 하지만 날씨로 봤을 때는 자꾸만 이 공기가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어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날씨는 맑음이다. 이렇게 이 말을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으로 정리해 두고요. 자, 저기압입니다. 자, 주변보다 어떤 공기라고요? 따뜻한 공기죠. 자, 따뜻한 공기 알갱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같은 크기의 공간이라면 알갱이 수가 적으니까 가볍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누르는 힘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자, 그러면서 어때요? 가벼우니까 또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응결돼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날씨는 흐리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 내 글씨로 적어보면서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배운 개념 문제 써먹을 수 있는지 문제왕 도전해볼까요? 자, 먼저 우리 빈칸 채우기부터 해결해 보자고요. 자, 일정한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로 생기는 힘,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공기의 압력, 바로 기압이라고 하죠. 같은 부피일 때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더 어때요? 야, 붙어, 붙어 이러면서 많이 공기의 알갱이가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무겁게 되고요.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그만큼 누르는 힘도 세져서 기압이 높고, 주변보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다. 정확하게 구별해 두고요. 자,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것, 높을 고자를 써서 고기압.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 낮을 저자를 써서 저기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기압, 저기압이 분포했을 때 날씨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죠. 대체로 구름이 없거나 적고 날씨가 맑을 때는 고기압이 분포한 지역인가요? 저기압이 분포한 지역인가요? 그렇죠. 바로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은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오려고 해서 구름이 잘안 생겨서 맑아요. 자, 대체로 구름이 많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며 습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건 구름이 잘 생기는 저 가벼워서 위로 막 올라가지요. 저기압이 분포한 지역이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일정한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로 생기는 힘. 아, 이것만 봐도 우리 친구들. 아, 공기의 무게로 공기가 누르는 힘이 생기지? 그걸 공기의 압력, 기압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2번을 자신 있게 찾아주어야겠죠. 자, 기체는 뭐예요? 공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 기체. 자, 그다음에 날씨. 그렇죠. 맑은지 흐린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상 요소로 날씨를 나타내지요. 자, 기온은 기상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공기의 온도, 공기가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의미하고요. 기상 요소, 날씨를 나타낼 때 사용하죠. 지금 대기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다섯 가지 기상 요소 배웠죠. 기온, 습도, 바람, 구름의 양, 강수량.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봅시다. 다음은 온도에 따른 공기의 무게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같은 부피일 때더 무거운 걸 찾으래요. 선생님, 이 그림만 생각하라 했죠? 내가 말로 하면서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공기 중에는 공기 알갱이가 있다고 했는데 따뜻해졌어. 아, 뜨거워. 막 돌아다녀요. 넓게 넓게 돌아다닙니다. 차가워졌어요. 야, 딱 붙어, 딱 붙어. 추워서 움직이기도 싫어.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바로 같은 부피,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자, 이만큼이다. 똑같아야 돼요. 이만큼이다. 어떤 게 공기 알갱이 수가 더 많다? 선생님, 그림을 약간 다르게 주면 똑같은 크기인 거예요. 어디가 더 많다? 그렇죠. 여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같은 부피일 때 공기 알갱이 수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무겁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친구들 말로 하면서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일 때 따뜻한 공기보다 차가운 공기가 더 무겁다라고 정답을 표시해요.

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림 그리면서 꼭, 아, 차가운 공기는 공기 알갱이 수가 이 따뜻한 공기보다 더 많아서 더 무거운 공기가 된다라고 자꾸 반복하면서 기억을 꼭 해줘야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3번입니다. 다음 두 기상위성 사진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기상위성 사진을 보면 하늘의 모습, 하늘의 형태를 알수 있다라고 했지요. 자, 왼쪽, 오른쪽 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고라고 써 있어요. 고기압이 분포해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 우리나라에는 저라고 써 있어요. 저기압이 분포합니다. 이 사진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고기압이 분포했을 때 어때요? 지금 하얀색이 없어요. 하얀색 구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구름이 지금 없다라는 뜻이죠. 구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자, 구름이 적어요. 그럼 어떤 날씨다? 그렇죠. 맑은 날씨겠죠. 그래서 고기압이 분포할 때 맑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저기압입니다. 하예요. 지금 구름이 하늘을 많이 덮고 있습니다. 구름의 양이 많아요. 구름이 많으니까 어떤 날씨다. 그렇죠. 흐리죠. 그리고 때로 비나 눈이 올수 있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 해봅시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분포와 그 지역의 구름의 양은 지금 같아요, 달라요? 지금 사진만 봐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죠. 고기압이 분포했을 때, 저기압이 분포했을 때 구름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날씨도 달라지는 것이죠. 또 고기압과 저기압은 비교적 좁은 지역에 걸쳐 있나요? 넓은 지역에 걸쳐 있나요? 작은 공기 덩어리가 콕, 콕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넓게 걸쳐 있죠. 그래서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일기예보에서 뭐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런 말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바로 그 내용이네 라는 것을 우리 날씨 일기예보 볼 때, 이런 사진 볼때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4번 봅시다. 다음 가와 나중 고기압이 분포한 지역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 교를 쓰시오.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에 나왔나요? 맞아요. 바로 뻔뻔한 퀴즈에 나왔죠. 가를 보니까요. 구름이 없는 어떤 날씨? 그렇죠. 맑은 날의 들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는 어떤가요? 그렇죠. 구름이 잔뜩,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흐린 날의 모습입니다. 자, 맑은 날, 흐린 날, 고기압이 분포한 지역의 모습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말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고기압이 분포하면요. 고기압에 있는 공기는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되는 것이고요. 자, 흐린 날씨는요. 그렇죠. 바로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위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구름이 잘 만들어집니다.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날씨가 흐리겠죠. 그리고 날씨가 흐리면서 비도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날이 되겠죠. 자, 따라서 고기압이 분포한 지역의 모습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차가운 공기, 주변보다 차가운 공기, 무거워서 고기압이지만 날씨는 어떻다? 맑다는 거. 자, 그리고 주변보다 따뜻한 공기, 가벼워서 저기압이지만 날씨로 봤을 때는 흐린 날씨다.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기억해 두기로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학 왕 인증 해야겠죠? 뉴스에서요, 일기예보를 합니다. 내일 우리나라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오겠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엔 무엇이 발달한 것일까요? 고기압이 발달해 있을까요? 저기압이 발달해 있을까요?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리는 친구, 선생님이 과학왕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올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요, 재미있는 기상현상, 자연현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고 뻔뻔하게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하자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성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쪽지 시험 문제도 풀어보고 핵심 내용도 복습해 보았죠? 맞아요. 이번 단원에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두 모아서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는 꽉꽉 퀴즈 풀어보았나요? 꽉꽉 퀴즈의 정답 한번 알아볼까요? 리본 24.3m를 한 사람에게 5m씩 나누어주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몫의 자연수 부분까지 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4명이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날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교시험 만점왕 1회입니다. 우리 학교시험 만점왕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두고 풀어본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험 만점왕 문제는 모두 20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684 나누기 2의 몫이 얼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68.4 나누기 0.2, 68.6.84 나누기 0.02의 몫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을 해보아야겠죠? 684 나누기 2의 몫을 구해볼게요. 2, 3은 6. 그 다음, 2, 4, 8. 그 다음, 2는 4. 뺐더니 0이죠. 몫은 바로 34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68.4 나누기 0.2. 여기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하면 684 나누기 2가 되잖아요. 몫도 같더라. 6.84 나누기 0.02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0배를 하면 684 나누기 2가 되니까 몫은 똑같이 34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번에는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3.5 나누기 0.5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서 10분의 35 나누기 10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35 나누기 5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5, 7에 35죠? 그래서 몫은 7이 되는구나. 2번. 2.08 나누기 0.13은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그러면 분수로 바꿀 때에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100분의 208 나누기 100분의 13이죠? 그럼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208 나누기 13을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한번 여기에다가 계산해 볼게요. 208 나누기 13입니다. 13 곱하기 1은 13이고요. 빼면 7이고 8을 내려주세요. 13 곱하기 6은 36, 18, 16은 6. 그래서 78이 됩니다. 몫은 16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은요,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바꿔 생각할 수 있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계산해 보세요. 5.4 나누기 0.6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생각할 건데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해도 몫은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5.4 나누기 0.6은 결국 54 나누기 6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 9, 54이니까 몫은 9가 되는구나.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3.96 나누기 0.18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396

나누기 18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계산해 볼게요. 396 나누기 18. 18 곱하기 2는 36이고 39에서 36 빼면 3. 6을 내려요. 18 곱하기 2가 36이므로 몫은 바로 22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간단한 나눗셈식은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도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승우와 서연이는 멀리뛰기를 하고 기록을 재었습니다. 승우의 멀리뛰기 기록은 서연이의 멀리뛰기 기록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자, 승우의 기록은 1.36이고요. 서연이의 기록은 0.85예요. 승우의 기록이 서연이의 멀리뛰기 기록의 몇 배인지 구하려면 승우의 기록을 서연이의 기록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1.36 나누기 0.85를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해 줄게요. 136 나누기 85가 됐죠? 85 곱하기 1은 85이고 136에서 85를 뺀다. 그러면 바로 51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줄게요. 그럼 510이죠. 510은 85 곱하기 6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6에 30, 86에 48. 그래서 몫은 16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바로 몫의 소수점,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이동한 곳에 맞춰서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이 되는 거예요. 몇 배? 바로 1.6배가 된다.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마지막에 확인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5번 둘레가 62.56cm이고 한 변의 길이가 7.82cm인 정등학형이 있습니다. 이 정등학형의 이름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로 나누어주면 이 변의 수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둘레의 62.56을 한 변의 길이 바로 7.82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782가 몇 번 들어갈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약 한 8번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28에 16, 88에 64, 그 다음 78에 56. 바로 6256이 됐네요. 자, 그러면 정당학형은 변의 수가 8개예요. 그러면 이 정다각형의 이름 바로 정팔각형이 되겠죠. 정팔각형. 여러분도 이렇게 도형의 이름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다음 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25.84m인 트랙 위에서 장애물 달리기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물을 1.52m 간격으로 세울 때 필요한 장애물은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단 출발선과 결승선에는 장애물을 놓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만큼이 트랙인데요. 장애물을 놓는데 출발선과 결승선에는 장애물을 놓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장애물의 수와 간격의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트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선이랑 우리 결승선에는 장애물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간격이 하나일 때는 장애물이 0개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만약에 1개가 있다면 간격의 수는 몇 개인가요? 2개죠. 장애물이 3개 있다면 간격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간격의 수랑 장애물의 수를 비교해보면 장애물의 수가 간격의 수보다 하나만큼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간격의 수가 몇 개나 될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빼기 1을 해서 장애물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간격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25.84m인 트랙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25.84 나누기 1.52를 해주는 거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2584 나누기 152가 되는데요. 그럼 152 곱하기 1이 152이고 258에서 152를 뺐으니까 바로 106이 되죠. 여기에 4를 내려주세요. 그 다음 우리 152가 1064에 몇 번이나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 7을 곱했을 때 27에 14, 57에 35. 그러면 17은 7이니까 1064가 되죠. 그래서 간격의 수는 17개가 됩니다. 그럼 장애물의 수는요? 이것보다 하나만큼 적으니까 16개가 되는 거예요.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장애물 사이의 간격이 1.52m이므로 그 간격은 25.84 나누기 1.5.

오이. 즉, 2584 나누기 152이니까 17군데입니다. 출발선과 결승선에는 장애물을 놓지 않으므로 필요한 장애물은 17 빼기 1. 그래서 16개가 됩니다. 16개라고 정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먼저 간격의 수랑 장애물의 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이 문제 틀리지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7번, 몫이 더큰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왼쪽과 오른쪽 몫을 각각 구한 다음 비교해보는 방법도 좋고요. 여러분, 이렇게 쓱 보니까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 또는 나누는 수를 똑같은 수로 하나를 통일을 해준 다음에 비교하는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여기에 있는 이 나누어지는 수가 77이 되도록 한번 우리가 나눗셈 식을 바꿔서 써볼게요. 그러면 7.7이 아니라 77이 되기 위해서는 7.7 나누기 0.07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77 나누기 0.7이 되겠죠? 그 다음, 0.77 나누기 0.7이에요. 77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그렇죠.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7 나누기 바로 7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몫이 더큰 것을 찾아보래요. 나누어지는 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똑같다면 나누는 수가 커야 할까요? 작아야 될까요? 몫이 커지려면? 그렇죠. 나누는 수가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몫이 더큰 것은 바로 왼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쉽게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눗셈해서 몫을 비교해봐도 좋습니다. 다음 8번 계산해보세요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3.64 나누기 2.8입니다.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서 36.4 나누기 28을 생각해볼게요. 28 곱하기 1은 28이고요. 36에서 28을 뺐으니 8이죠. 4를 내리세요. 28 곱하기 3을 했더니 83, 24, 23은 6. 그래서 84가 되었네요. 몫의 소수점 올려 찍어주세요. 바로 1.3이 됩니다. 66.5 나누기 0.95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0배를 해줄게요. 그랬더니 소수점을 두 자리씩 이동시켜서 6650 나누기 95가 되었죠. 그러면 95 곱하기, 그렇죠. 7을 했을 때 57에 35, 97에 63. 그래서 665가 되니까 몫은 바로 70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다음 9번.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자, 왼쪽과 오른쪽 크기를 비교해 볼 건데요. 한쪽에는 나눗셈식이 나타나 있고, 한쪽에는 자연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나눗셈식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9.3 나누기 1.5예요. 그러면 9.3 나누기 1.5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자. 93 나누기 15가 되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6을 했을 때 5, 6에 30, 그 다음 1, 6은 6이니까 바로 90이 됩니다. 빼면 3이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30. 15 곱하기 2는 30이니까 몫은 바로 6.2가 되는구나. 그러면 6.2랑 6이 있어요. 뭐가 더 큰가요? 그렇죠. 6.2가 더 크죠? 왼쪽이 더 크다. 그 다음 7. 27.52 나누기 4.3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나눗셈씩 계산해 볼게요. 27.52 나누기 4.3.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시켜주면 275.2 나누기 43이 됩니다. 그러면 43 곱하기 6을 했을 때 36, 18, 그다음 5, 4, 6에 24, 258이죠. 그러면 275에서 258을 빼는 거예요. 17이죠. 여기에 2를 내리세요. 43 곱하기 4를 했을 때 3, 4, 12, 4, 4, 16이니까 172가 됩니다. 몫의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6.4가 됩니다. 그럼 6.4랑 7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렇죠. 7이 더 크죠? 왼쪽이 더 크더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다음 10번. 어림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알맞게 찍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여기 보니까 7.98 나누기 1.9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자연수로 한번 어림해 볼 거예요. 7.98, 약 무엇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아마 약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1.9는 어때요? 1.9는 약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약8 나누기 2겠구나. 그럼 8 나누기 2의 몫은? 그렇죠. 4니까 아마 약4 정도 되지 않을까? 0.42, 4.2, 42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수는 바로 4.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수점의 위치를 어림하는 것을 습관을 잘 들이다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할 때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눗셈식을
두 번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9.15 나누기 0.5입니다. 9.15 나누기 0.5.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을 때 바로 91.5 나누기 5가 되겠네요. 5일은 5, 빼면 4, 1을 내려요. 5, 8에 40, 빼면 1, 5를 내려요. 그 다음 5, 3, 15죠. 빼면 0. 소수점까지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8.3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계산식. 두 번째는 18.3을 무엇으로 나눠요? 0.3으로 나눠요.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183 나누기 3이겠구나. 그러면 36, 18이고 3을 내리고 3일은 3이니까 바로 몫은 얼마? 61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2번. 1570 나누기 314와 몫이 같은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몫이 같은 나눗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보니까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나누어지는 수를 주어진 거랑 똑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나누는 수를 주어진 식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우리 그러면 나누는 수를 314로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수들이 소수점 위치만 다르니까. 157 나누기 3.14예요. 3.14를 314로 만들려면 100배 해줘야겠죠. 그러면 157에 100배를 하면 15,700이 됩니다. 15,700 나누기 314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1.57 나누기 31.4예요. 31.4를 314로 만들려면 10배 해주면 돼요. 그럼 나누어 지는 수에도 똑같이 10배를 했을 때 바로 15.7 나누기 314가 되겠네요. 자, 디귿 15.7 나누기 3.14예요. 3.14를 314로 만들려면 100배 해줘야겠죠. 그러면 15.7에도 100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1570 나누기 31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주어져 있던 이 식, 1570 나누기 314와 몫이 같은 나눗셈 어떤 것이 있나요? 그렇죠. 바로 디귿 있었죠. 그래서 바로 디귿을 정답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누는 수를 314로 한번 모두 다 통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몫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우리 몫이 같은 나눗셈식 찾을 수 있습니다. 13번 1분의 1.8리터씩 물을 받을 수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서 물 9리터를 받으려면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1분의 1.8리터씩 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9리터를 받기 위해서는 9를 1.8로 나누어서 몇 분이 걸렸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할게요. 90 나누기 18이구나. 18 곱하기 5를 했을 때 바로 40, 5일은 5, 90이 되기 때문에 몫은 바로 5가 된다. 몇 분이 걸리나요? 바로 5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식만 잘 세우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14번 두 나눗셈의 몫의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일단 각각 몫을 구한 다음에 차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4 나누기 0.4예요. 14 나누기 0.4.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시켜주면 바로 140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4, 3, 12 빼면 2예요. 0을 내리고 4, 5, 20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는 바로 3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48 나누기 1.6도 해볼게요. 48 나누기 1.6.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그럼 480 나누기 16이 되잖아요. 16 곱하기 3을 했더니 6, 3, 18, 그 다음 1, 3은 3, 48이 되니까 몫은 바로 30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나눗셈의 몫의 차를 구할 거예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35 나누기, 35 빼기 30이 되죠. 그래서 5가 된다. 정답은 바로 5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1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넓이가 3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의 가로가 2.4m일 때 화단의 둘레는 몇 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가로의 길이만 나타나 있잖아요. 세로의 길이를 몰라요. 그럼 세로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바로 넓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세로를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세로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넓이를 가로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3 나누기 2.4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봤더니

30 나누기 우리 24가 된 것이죠. 그러면 24 곱하기 1은 24. 뺐더니 6이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요. 60이에요. 24 곱하기 2는요. 바로 48이고요. 뺐더니 12죠.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120이니까 24 곱하기 5가 120이더라. 그러면 몫은 얼마예요? 그렇죠. 우리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 옮긴 곳에 맞추어서 찍어주어야 하니까 바로 1.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로의 길이는 1.25구나 라는 것을 구했어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둘레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 2.4 더하기 세로의 길이 1.25에다가 2를 곱해주어서 구할 수 있더라. 2.4 더하기 1.25는 3.65이고 여기에다가 2를 곱했다? 그러면 7.3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풀이 한번 써볼까요? 풀이 지금 이대로 쓰면 됩니다. 화단의 세로는 화단의 넓이 나누기 가로 2므로 화단의 세로는 3 나누기 2.4, 즉 30 나누기 24이고 이것은 바로 1.25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화단의 둘레를 구할 거예요. 화단의 둘레는요, 2.4 더하기 1.25에 곱하기 2를 해준 것이다. 결국 3.65 곱하기 2고 이것은 7.3이다. 그래서 7.3m가 바로 화단의 둘레가 되는구나.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값을 구해볼 수 있죠. 16번. 5.3 나누기 0.6을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래요. 자,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8.833333 이렇게 몫이 나와 있네요. 몫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어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첫째 자리를 봐야겠죠. 소수 첫째 자리 수가 8입니다. 이 경우는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8이 아니라 바로 9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고요.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소수 둘째 자리를 봐야 돼요. 소수 둘째 자리 수가 바로 3이에요. 그럼 버려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8.8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7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식 3개, 오른쪽에 식 3개가 있는데요. 각각 계산한 다음에 우리 몫의 소수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볼게요. 먼저 9 나누기 7을 계산해볼게요. 9 나누기 7. 그랬더니 7일은 7이죠. 빼면 2예요. 보이지 않는 0을 이렇게 내려 써주면 20. 그 다음 7이 14고요. 빼면 6이죠.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러면 7, 8에 56입니다. 뺐더니 4가 되죠. 자, 이렇게 1.28점점점점점점 이어지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 몫을 나타낸다? 그러면 1.3이다 나타낼 수 있죠. 25 나누기 9예요. 그러면 25 나누기 9는 9이 18입니다. 빼면 7이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9, 7에 63. 뺐더니 7. 또 역시 보이지 않는 0을 내렸더니 9, 7에 63. 뺐더니 7이죠. 자, 그럼 2.7777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몫을 나타내면 바로 2.8이 됩니다. 그 다음 17 나누기 12도 해볼게요. 17 나누기 12예요. 12 곱하기 1은 12죠. 빼면 5예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면 50이죠. 12 곱하기 4는요, 48이고요. 뺐더니 2예요.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요. 20이죠. 12 곱하기 1은 12이니까 빼면 8이 됩니다. 그럼 1.41점점점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게 되었을 때 바로 1.4가 되는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번엔 오른쪽 3.9 나누기 1.4를 계산해 볼게요. 3.9 나누기 1.4입니다. 그럼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켰을 때 39 나누기 14가 되잖아요. 14 곱하기 2는 28이고 39 빼기 28은 11이 되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럼 110이죠. 14 곱하기 7을 했더니 47에 28, 그 다음 7일은 7이에요. 그럼 98이 되죠. 뺐더니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12가 됩니다. 0을 하나 더 내려주세요. 그러면 120이죠. 여기에다가 14 곱하기 8을 해볼게요. 4, 8에 32, 그 다음 1, 8은 8이에요. 112죠. 뺐더니 8이 됩니다. 자, 2.78점점점점 이어져요. 자, 그럼 간단하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6. 뺐을 때 14가 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0을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그러면 142죠. 34 곱하기, 그렇죠. 4를 해줬을 때 136이니까 뺐더니 4. 1.4000 간단하게 나타내면 1.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했죠? 자, 그럼 똑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2.8, 2.8, 1.3, 1.4, 1.4, 1.4.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8번. 4.3 나누기 0.7을 계산하고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4.3 나누기 0.7,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43 나누기 7이 됩니다. 그럼 76에 42. 뺐더니 1이 되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10이 됩니다. 7 곱하기 1은 7이죠. 그 다음, 뺐더니 3.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30이죠. 7, 4, 28. 뺐더니 2가 돼요. 그 다음, 우리 2가 되니까 보이지 않는 0을 한번더 내려볼까요? 그러면 20이죠. 7이 14. 뺐더니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몫이 이어지는데,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보는 거죠. 2죠? 그러면 버려줍니다. 그래서 6.14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19번. 태어났을 때 82kg이었던 코끼리의 몸무게가 1년 뒤 274.5kg이 되었습니다. 1년 뒤 코끼리의 몸무게는 태어났을 때 코끼리의 몸무게의 몇 배인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몸무게, 그러니까 1년 뒤 몸무게를 태어났을 때 몸무게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274.5를 무엇으로? 82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82 곱하기 3을 했을 때2 3은 6, 8 3 24죠. 그럼 274에서 246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8. 여기에 5를 내려줍니다. 82 곱하기 3을 했더니 역시 246이 되었는데요. 285에서 246을 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렇죠. 3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3까지 여러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자. 소수 첫째 자리 수가 3이니까 버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3배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라라고 했다면 그 아랫자리까지, 그 다음 자리까지 몫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20번. 고구마 34.1kg을 한 상자에 6.2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의 수와 남는 고구마의 양을 구한 것입니다.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34.1 나누기 6.2를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62 곱하기 5는 310, 62 곱하기 5는 310. 그래서 5.5라고 이렇게 몫을 구해 놓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담을 수 있는 상자의 수 5개고 남는 고구마의 양 0.5kg. 이거 맞나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만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몫의 소수점 어떻게 소수점 위치 옮겨서 찍어주고 341 나누기 62를 계산했을 때62 곱하기 5는 25, 10, 65, 30. 그래서 310인데요. 뺐을 때 31이잖아요. 그 다음 소수점의 위치 맞추어서 찍어줘서 아, 담을 수 있는 상자의 수는 5개고 남는 고구마의 양은 3.1kg이구나. 이렇게 해주어야 올바른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5.8 나누기 7을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어 보세요. 정답은 어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겁니다. 오늘 학교 시험 만점왕 1회를 함께 해결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시험 만점왕 2회로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내준 문제는요,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 활동을 벌이는 운영 방식을 무엇이라고 했죠?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정답은 시장 경제입니다. 자, 시장 경제, 우리나라의 기본 규칙이다라고 했는데요. 시장 경제,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개념을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의 의미 공부했죠? 시장 경제의 의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공부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계와 기업이 뭐라고 했나요? 자, 우리 가계와 기업의 의미를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가계란 가정 살림을 함께 꾸리는 생활 공동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 사용하는 우리 집을 가계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계는요, 여러 곳에 가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벌고 그 소득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기업은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가 기업이었어요. 자, 그런데 기업은 여러 사람이 모인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1인 기업도 있다. 혼자 일해도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윤을 얻는다면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계와 기업의 의미를 공부하고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서로서로 관련이 전혀 없어 보였나요? 아니면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나요?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죠? 자, 우리 가계와 기업의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상호라는 거는요, 서로 상, 서로 호, 그러니까 서로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에요. 즉, 가계와 기업은 서로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는 관계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장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은 경제 활동의 중요한 주체이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계와 기업은 경제 활동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상호 의존 관계예요. 자,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자, 가계는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죠. 예를 들어, 가계의 어떤 구성원이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자, 그럼 기업으로부터 뭐를 받아요? 임금을 받죠? 자, 이 임금을 받아 소득을 얻는 거예요. 소득을 얻어요, 가계는. 자, 그런데 기업은 어때요? 기업은 가계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죠. 자, 가계가 기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계에 노동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즉, 가계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겁니다. 관련이 있죠? 자, 기업 입장에서 가계가 없다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일할 근로자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가계 입장에서 기업이 없다면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혼자 일할 수 있지만 지금의 경우는 어떤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득 얻을 수 없겠죠. 즉, 가계와 기업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 의존 관계예요. 자, 그리고 다른 예도 볼게요. 자, 기업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은요, 가계가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가계에 공급을 해주죠. 자, 그리고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계가 소비함으로써 기업은 수입을 얻는 거예요. 즉, 기업은 가계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주고 공급해줘요. 자, 그리고 가계는 이것을 소비해준다고요. 자, 가계 읽어볼게요. 가계는 지출을 하며, 자, 지출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돈을 쓰는 거를 지출이라 그래요. 자, 가계는 지출을 하며 기업이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을 내고 소비를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살 사람, 이것을 소비할 가계가 없으면 이윤을 얻을 수 있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2단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 공부할 텐데, 우리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문제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수 있을까요? 내가 라면 먹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 내가 라면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즉, 가게도 기업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중요한, 의존하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다. 상호 의존 관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게와 기업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자, 우리 가게 안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근로자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요. 자, 우리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근로자가 뭘까요, 친구들? 근로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근이요, 부지런하다라는 뜻이고, 로가 일하다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노동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노동자의 뜻을 먼저 좀 알아볼까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자, 노동자의 노가요, 일하다라는 뜻이고, 동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해요. 자, 근로자와 노동자는 의미상 같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두 개의 낱말의 어감이 조금 달라요. 자, 근로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자,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자가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약간 더 진취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노동자라는 낱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근로자와 노동자는 의미상 같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다시 근로자의 권리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근로자의 권리는 왜 보호해야 할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근로자, 노동자란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 노동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느냐? 아까 우리 앞에 상호 의존 관계에서 공부했지만,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이 정상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죠. 즉, 노동력을 근로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있기에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기본권을 가진 민주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해요. 자, 우리 6학년 1학기 때 민주주의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중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거 있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귀하다, 존귀하다, 존엄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로자는요, 민주시민입니다. 자,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까닭을 알았죠. 자, 그러면 보장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권리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일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학년 1학기 때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쓴 전태일 열사를 공부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당시 서울 평화시장 보조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했지만 임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정말 적은 액수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로자들은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자, 우리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저임금입니다. 자, 예를 들어, 2020몇 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근로자가 1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1,320원은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

320원은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선. 그러니까 1320원보다 많이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1320원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자,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즉, 이 금액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이제 임금의 액수가 바로 최저임금이죠. 근로자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서 일을 했어요. 1시간? 그런데 이제 고용주가 나에게 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거 최저임금 제도 어긴 거잖아요. 그럼 그 고용주는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 이게 최저임금입니다. 즉,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휴게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 휴게실은 쉬는 장소이지요. 자, 휴게가 쉬다라는 의미예요. 즉, 일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왜 휴게 시간이 필요할까요?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윤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계속 일해라, 계속 일해라 한다면 근로자들이 어떨까요? 자, 굉장히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근로자는요, 휴게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 주어야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에 근로자들이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인데요. 노동조합을 설립했어요. 자, 노동조합이 뭐냐면 이 노동은 노동자,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조합은요,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만든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단체를 만들 권리, 그리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 기업에서 휴게 시간을 안 줘요. 자, 이때에 근로자 한 명이 이제 기업의 대표에게 가서 휴게 시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근로자 여러 명이 이런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휴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래요. 단체가 더 영향력이 있겠죠? 여러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의 근로자들이 가입할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예요. 근로자 단체, 즉, 노동조합이 기업과 협상할 권리가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을 들어주세요 하면 기업의 대표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협상을 해야 이제 서로 이제 합의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노동조합이 기업 대표에게 협상 좀 합시다. 휴게 시간 좀 주세요. 협상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무시하거나 협상 안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벌받습니다. 왜? 근로자 단체 노동조합은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 기업의 대표는 기업은 노동조합과 근로자 단체와 협상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파업 등과 같이 단체로 행동할 권리도 있어요. 자, 파업이라는 거는요,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고 중단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왜 파업을 할까요? 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이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파업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좀 곤란하겠죠? 약간 압력을 주는 행동이잖아요. 파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없어요. 자,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 압력을 주면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파업 등과 같이 단체로 행동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 어쨌든 기업에 손해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0: 청구할 수 없어요. 왜? 파업 등과 같이 단체로 행동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권리를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다. 자, 노동조합. 자, 그리고 파업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 일하지 않는 것, 자, 이게 바로 파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의 권리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 경제 공부했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어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은 이런 말 들어봤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자,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벌어들인 만큼 사회적 책임도 같이 가지고 가야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멋진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편안하게 읽어볼게요.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자,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생산 비용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기업이 지나치게 이윤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좋아요. 자, 그런데 기업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윤만 추구하면은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상품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왜? 이윤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만들면서 더러운 물, 폐수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을 생각한다면 내가 비싸더라도 정화 기계를 사서 이 폐수를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처리 비용도 비싸고 이 정화 기계를 사는 것도 비싸니까 기업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몰래 이 폐수를 강해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겠죠. 즉,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면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이윤만 너무 추구한 나머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더 일하세요.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더 일하세요. 쉬지 말고 계속 일하세요. 혹은 근로자에게 적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적은 임금. 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소비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어요. 자, 건강에 해로운 재료를 사용하거나, 자, 이윤 때문에 이 건강에 해로운 재료가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자를 만드는 기업이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 재료 사용하면 생산 비용이 줄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재료는 사람들 건강에 해로운 재료야. 아, 그래도 이윤을 위해서 내가 이 재료를 사용할까? 자, 그럴 경우 소비자 권리 침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들끼리 짜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라면 기업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달부터 라면 가격을 100원씩 다 올리자고요? 해서 다음 달에 100원씩 다 올렸어요.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라면의 가격이 100원씩 올랐으니까 뭐 선택할 때뭐 기존과 달라지겠어요? 다 100원씩 올랐는데? 자, 누가 피해 보는 겁니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겁니다. 자, 기업들이 이윤만 이렇게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따라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기업은 자유롭게 이윤 추구하는 거 좋죠. 하지만 이유를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다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어떤 것들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나라에서 정한 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자,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기업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회적 책임이죠. 자, 그리고 자원도 절약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기업은 몸이 튼튼한 사람만 고용하겠어요라고 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겠죠. 이런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하기, 기부하기. 자, 이것은 기업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어쨌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해 주었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갖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그런 사랑을 이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기부. 자, 이런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 문제 풀면서 개념 확인해 볼게요. 문제 풀면서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1번 문장. 자, 이것은 가정 살림을 함께 꾸리는 생활 공동체예요. 자, 뭐예요? 가정 살림을 함께 꾸리는 생활 공동체 가게이지요. 자, 개할 때 계산하다 개 적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는 그렇죠, 기업입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할게요. 자, 1번 가게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죠? 맞습니다. 자, 2번 가게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기업에 판매하나요? 바뀌었죠? 기업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가게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쵸? 틀렸어요. 3번 가게는 소득을 고려하여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소비죠. 즉,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큰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게 합리적 소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업의 역할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기업의 역할부터 읽고 그림 연결할게요. 자, 기업은 이런 역할이 있어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자, 연구하는 그림 뭐예요? 여기 연구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기업은요. 생산 활동에 참여할 사람을 고용하는 일도 하죠. 근로자를 뽑습니다. 자, 지금 여기 면접 보고 있네요. 이 그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자, 보기 보면 임금, 소비, 생산. 친구들 모르는 낱말 없죠?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낱말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김 동그라미 씨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동그라미 씨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해요. 자, 그리고 무엇을 받아 소득을 얻나요?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임금을 받아 소득을 얻어요. 자, 기업은 김 동그라미 씨에게 임금을 제공한 대가로 이김 동그라미 씨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거죠. 자, 이 글을 봤을 때 가게와 기업은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정답 뭐예요?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기업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자, 우리 오늘 근로자의 권리 공부했죠? 근로자라고 하죠. 자, 노동자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넣어서 읽어볼게요. 근로자 혹은 노동자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업은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기 어렵죠?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자, 우리 오늘 근로자의 권리 공부했어요. 근로자의 권리와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권리 읽어보고 그림 연결하지요. 자, 근로자는요,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그림 골라주면 될까요? 여기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자, 근로자 권리를 위한 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 만들었대요. 자,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 단체가 기업과 대화할, 협상할 권리가 있어요. 근로자 환경 개선이나 근로자의 어떤 복지 같은 것들을 위해서 협상할 권리가 있어요. 자, 지금 협상하고 있죠. 그렇죠? 노동조합과 기업이. 그래서 이 그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하세요. 자, 1번.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2번.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하죠. 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기술 개발보다는 생산 비용을 늘리려고 노력해요. 이게 안 맞죠. 자,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비용은 줄이려고 노력하죠. 생산 비용이 줄어야 이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친구들,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쓰세요. 자, 사진을 딱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매연이 나오고 있어요. 대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앵커가 얘기합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 지금 이 물건을 만드는 이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노력해야 돼요? 기업, 공장에 오염 물질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죠. 이게 지금 사회적 책임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정화 장치가 비싸더라도 해야 돼요. 정화 장치를 설치하면서 기업의 이윤이 줄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사회적 책임이니까. 자, 니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다? 물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자, 기호로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호, 기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 시장 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전부 공부했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가계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오늘 문제에서도 우리가 해결해 보았는데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아주 알찬 사회 공부 또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가

함께 하게 된 17번째 시간인데요. 2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새로운 내용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재미도 있죠. 오늘의 미션 무엇인지 같이 살펴봅시다. 짜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질이 탈때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실험도 선생님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물질이 탈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물질이 탈때 나타나는 현상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울 수 있는 물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과학 시간에 실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찾다 보니까 양조와 알코올 램프 속에 알코올이 있었죠. 두 가지가 탈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보았어요. 양초의 불꽃 어땠나요? 모양은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불꽃의 주변이 밝아졌어요. 어두운 곳에서 양초에 불을 붙이면 밝아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아하, 물질이 타면서 빛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꽃의 색깔은 어땠나요? 이 사진 속의 불꽃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노란색, 붉은색 등이 불꽃 안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함의 정도는 손을 가까이 가져가서 확인해 볼수 있었는데요. 가까이 갈수록 더 따뜻하면서 뜨거움까지 느껴지기도 했죠. 물론,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손이 데일 수 있으니까요. 즉, 불꽃에 가까울수록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걸 보고 뭘알수 있어요? 물질이 탐으로써 뭐가 만들어졌다, 열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무엇을 관찰할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양초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양초는 여기서 타는 물질인 거잖아요. 즉, 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알코올 램프 속의 알코올은 어땠나요? 불꽃의 모양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이었고요. 주변이 밝아진 걸로 봐서 양초와 마찬가지로 빛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불꽃의 색깔은 푸른색, 붉은색 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에, 불꽃 가까이에 손을 가져가 보았더니 어땠어요? 따뜻함이 느껴졌죠? 즉, 가까울수록 더 따뜻해졌어요. 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알코올 램프의 유리병 속에 알코올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빛과 열이 발생하고 타는 물질의 양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질이 탈때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물질이 탈때탈 물질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사진 속에 보면 뭐가 있어요? 크기가 다른 양초 두 개가 있습니다. 양초를 태울 때 탈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양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탈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크기가 다른 양초 두 개를 준비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크기가 같으면 안 되고요. 이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다른 양초 두 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개의 양초에 불은 동시에 붙여야겠죠. 붙이는 시각을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동시에 불을 붙이고, 이때 어느 양초가 더 오래오래 타는지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양초의 크기에 따라서 타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심지 중요하죠. 우리 심지가 연료를 이동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의 길이가 다르면 이게 또 실험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초의 크기는 다르되 심지의 길이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심지의 길이가 다르다면 가위로 잘라서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심지의 길이에 따라 불꽃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지의 크기를 반드시 같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짧았던 양초는요, 다 양초가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꽃이 꺼져 버렸어요. 그리고 길었던 것도 짧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타오르고 있는 거죠. 즉, 양초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먼저 불꽃이 꺼졌고요. 양초의 크기가 큰 경우는 더 오래 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탈 물질의 양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 친구들 알수 있겠나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실험 결과 더 정리하기 전에요. 양초가 타는 원리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고체 양초에 몸통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불을 붙여요?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처음에 고체 상 태였던 양초가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액체 상태인 양초가 심지를 타고 따라 올라가는데, 그리고 심지의 끝부분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변했으니까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날 수 있겠죠? 산소와 만나게 되면서 타오르는 겁니다. 연료를 쭉 끌어서 심지가 올려다 주면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산소와 만나면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더 짧은 것은 먼저 꺼져버렸고 긴 것이 오래 타게 된 거잖아요. 즉, 뭘알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타려면 양초나 나무 등과 같은 이러한 탈물질이 중요하다. 탈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물질이 작은 것은 빨리 꺼져버리는 거고요. 탈물질이 큰 것은 더 오래 탈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이 타는데 탈물질을 공급하는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탈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거예요. 밸브를 열어서 가스를 공급해줍니다. 우리 가스레인지 쓸때 밸브를 잠그면 가스가 이동하지 못하므로 이런 식으로 불을 피울 수 없거든요. 밸브를 열어서 가스를 공급해주면 이때 가스가 탈물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로에 장작을 넣어서 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장작을 넣지 않아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어지면은 꺼져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작이 탈물질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휴대용 가스 버너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가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빈통이면 안 되고요.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통 안에.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작동이 안 돼요. 불꽃이 안 나요. 이럴 경우에는 연료가 가득 찬 통으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이때 탈물질은요, 이 연료 통 안에 있는 연료, 가스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탈때 탈물질이 이만큼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물질이 탈때 이번에는 탈물질 말고 산소는 어떤 영향이 있냐, 산소의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선생님과 할 실험도 이 실험입니다. 산소의 영향을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쭉 있는데요. 큰 아크릴통 안에 보면은 이런 작은 비커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은 비커로 실험을 해도 되고요. 선생님, 이 뒤에서는 우리 교재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삼각 플라스크 가지고 실험을 할 거거든요. 어떤 것으로 실험을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냥 담는 용기가 바뀌는 것뿐이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아크릴통 하나에다가는요, 그냥 양초만 넣을 거고요. 남은 아크릴통 하나에다가는 양초 옆에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뭔가를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소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아이오디나 칼륨을 같이 넣어줄 겁니다. 섞어서. 그러면 이두 가지가 반응해서 그 안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묽은 과산화수소와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아이오딘과 칼륨이 같이 들어있는 것에서는 뭐가 더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산소가 더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있지 않은 것은 산소가 원래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만큼 그 산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산소 발생량이 더 많구나. 알아두면 되겠네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해야 할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두 개의 양초 옆에 비커 또는 삼각 플라스크를 세워줄 겁니다. 한 개의 비커에 아이오디나 칼륨을 반 숟가락 정도 넣은 뒤에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30ml 정도 넣습니다. 이두 가지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아크릴통 안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인 뒤 크기가 같은 아크릴통으로 양초와 비커를 동시에 덮어줘야 돼요. 크기가 같은 통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불을 붙이고 나서 하나, 둘, 셋 동시에 덮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덮는 시간을 다르게 하면 산소의 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두 명이 동시에 아크릴통을 짠! 하고 덮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덮어두고 나서 어떤 양초가 더 오래 타는지, 뭐가 먼저 불이 꺼지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재미있는 실험이거든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같이 실험해 보도록 해요. 물질이 탈때 산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크릴통, 양초, 삼각 플라스크, 묽은 과산화수소수, 아이오디나 칼륨, 약수가락, 점화기, 보안경, 실험용 장갑, 면장갑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탈때 산소의 영향을 알아봅시다. 두 개의 양초 옆에 삼각 플라스크를 놓습니다. 한 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아이오디나 칼륨을 반 숟가락 정도 넣은 뒤 묽은 과산화수소수를 30ml 넣습니다. 양초 두 개에 불을 붙인 뒤 크기가 같은 아크릴 통으로 양초와 삼각 플라스크를 동시에 덮습니다. 어떤 양초가 더 오래 타는지 비교합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둘중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아이오디나 칼륨이 담긴 삼각 플라스크와 함께 있는 양초가 더 오래 탔습니다. 즉, 산소가 발생하는 아크릴 통속 양초가 더 오래 탄 것으로 보아 산소가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아이오디나 칼륨이 담긴 비커, 우리는 삼각 플라스크로 실험을 했죠. 이것이 함께 있는 양초가 더 오래 탔나요? 짧게 탔나요? 더 오래 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은, 그냥 양초만 있던 것은 먼저 불꽃이 꺼져버렸죠. 하지만 묽은 과산화수소수와 아이오디나 칼륨 같이 있던 것은 더 오래 타는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즉, 이 실험을 통해 우리 뭘알수 있는 거예요? 산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는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산소가 생성되었잖아요. 양초가 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타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산소가 발생하는 비커와 함께 있는 이 양초가 더 오래 탔던 거예요. 산소의 역할을 확인해 볼수 있었죠. 이것 말고도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산소의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게요. 공기가 든 직기병이 있고요. 공기에 산소를 더 넣은 직기병이 있습니다. 산소를 어떻게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산소 캔에 있는 산소를 조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뭐 그냥 우리 공기 중에 산소 양만큼만 있는 거겠지만 산소를 더 집어넣은 곳은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요. 그 외의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양초의 크기라든지, 심지의 길이라든지, 직기병의 크기라든지, 직기병을 덮는 시간이라든지. 양초 두 개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촛불

거를 지키병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짠 하고 덮습니다. 자,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실험 안 했지만 대답할 수 있겠죠? 공기가 든 집기병보다 공기에 산소캔에서 산소를 더 넣어줬던 그 집기병 속에서 양초가 더 밝고 오래 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전에 했던 실험과 이 실험을 통해서 뭐알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물질이 탈때이 산소를 공급하는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물질이 더잘 타게 만드는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선로, 우리 신선로 먹어본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선생님도 못 먹어봤습니다. 옛날 음식이죠? 이 음식 자체를 신선로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신선로 음식을 담는 그릇을 또 우리가 신선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 보면은 전골 요리인데요. 아래쪽에 연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구멍이 또 뚫려 있어요. 만약에 연료만 넣을 수 있고 완전히 막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집기병으로 덮었던, 아크릴통으로 덮었던 양초 꺼져버리듯이 금방 꺼져지겠죠. 꺼지겠죠. 그런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안으로 구멍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기 안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서 음식을 데워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숯불구이용통의 아래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숯 꺼지면 안 되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또 공기에 산소가 있잖아요. 공급을 해줌으로써 더잘탈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숯불, 숯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숯에 불을 붙일 때 그냥은 잘안 붙거든요. 공기를 같이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덕분에 숯에 처음 빠르게 불을 잘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예는 물질이 타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서 물질이 더잘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두 가지 살펴보았네요. 물질이 탈때 무엇의 영향? 자, 방금 살펴보았던 산소의 영향이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살펴보았던 탈 물질의 영향이 있었죠. 지금부터는 물질이 탈때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요, 직접 점화기를 이용해서 붙이지 않고도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온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점화기 없어도 돼요.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마른 나뭇길이 비빕니다. 마찰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찰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 열에 의해서 불꽃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점화기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주 힘들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볼록렌즈로 햇빛을 모아서 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한두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빛을 모아서 뜨겁게 해서 온도를 높게 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점화기 사용한 거 아니죠? 자, 또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성냥 머리 부분으로 성냥갑을 촥 하고 긁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마찰을 시키는 거죠. 마찰 열에 의해서 온도가 팍 높아지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점화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죠. 즉, 이것만 봐도 물질이 탈때 온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는데요. 이것을 실험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실험 장치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성냥의 부위를 달리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성냥의 머리 부분이 있고요. 성냥의 몸통 부분, 나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크기는 똑같이 잘라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냥의 머리 부분이랑 성냥의 나무 부분을 동시에 가열을 할 건데요. 가열판 위에 철판을 올려놓고 철판이 있어야 이 열을 잘 골고루 전달할 수 있겠죠.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핀셋으로 집어 철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실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철판을 가열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뭘 관찰해야 될까요? 철판을 따라서 열이 올라오는 거죠. 둘 중에 어디에 먼저 불이 붙는지.

붙는지를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붙는지 아니면 둘 중에 뭔가 하나에 먼저 불이 붙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실험을 해봤더니요. 와르르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였죠? 성냥의 머리 부분이었잖아요. 즉, 성냥의 머리 부분이 나무 부분보다 먼저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뭘알수 있어요? 우리 직접 붙인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아도 이 온도 중요합니다. 온도를 높여서 이것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탈수 있는 온도에 짠! 하고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래에 나오죠? 어떤 물질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그 물질의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화점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타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물질이 타라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냥 머리 부분과 몸통 나무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가 발화점이 더 낮다는 얘기예요? 쉽게 탈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타올랐던 성냥의 머리 부분이 발화점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먼저 도달해서 이와 같이 불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는요, 물질이 탈때 온도의 영향,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연소의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연소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 잘 했는데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느리게 반응하면 안 돼요. 빠르게 반응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철을 공기 중에 오래 놔두었을 때이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녹이 스는 것을 연소라고 하지 않거든요.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이 현상을 우리는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잘 기억해야겠죠? 이 물질이 연소하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 첫 번째, 탈물질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는 산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 발화점은 물질이 타오를 수 있는 온도였죠. 그것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뭐가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연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간단한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식초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섞으면 물질의 성질이 어때요? 우리 식초에 탄산수소 나트륨 섞으면 어땠나요? 뽀글뽀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달라집니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2번입니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연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빈칸에는 연소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잘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좀더 다양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질이 탈때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각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조건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았더니 뭐가 달라요, 지금? 양초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양초의 크기가 다른 것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탈 물질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초가 긴 것이 더 오래 탔잖아요. 그래서 탈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았더니요, 공기가 든 직기병이 있고, 공기에 산소를 추가로 더 넣은 직기병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뭐가 더 오래 탔어요? 어디에 있는 양초가 더 오래 탔어요? 산소가 들어있는 직기병 속에 양초가 더 오래 탔잖아요. 뭘 확인해 본 거예요? 산소의 영향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동그라미 해주면

0: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먼저 붙는다고 했어요? 발화점이 더 낮기 때문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성냥의 머리 부분에 먼저 불이 붙는 겁니다. 옳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서윤이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요? 바로 연소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소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연소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래서 연소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연소에 필요한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산소, 연소에 필요한 거 맞나요? 맞죠. 산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 산소, 맞습니다. 니은, 탈물질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 밸브를 열어서 가스를 계속 공급해줘야, 탈물질을 계속 공급해줘야 불이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에 이산화탄소, 자, 이런 얘기 한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는 연소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리을, 발화점 이상의 온도 어떤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성냥 머리와 나무 부분 실험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온도를 올라가게 해서 불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마찰열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발화점 이상의 온도도 반드시 연소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니까 알겠네요. 연소에 필요한 조건 세 가지, 산소,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기호로 쓰면 되니까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모든 문제 잘 풀어봤으니 오늘의 미션 이제 해결해 볼수 있겠죠?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짜잔! 그렇죠. 연소입니다. 우리 친구도 이제 연소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미션 잘 해결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17강의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별을 17개나 모았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 그리고 좀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느낀 점, 이러한 일들을요,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올린 글도 같이 공유해서 읽어보면 더욱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벌써 5일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5강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궁금하죠? 짜잔!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돈이 세상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돈에 남겨진 인물들 관련된 글 읽어보고요. 그리고 5일 차니까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마무리 학습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독해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등장했어요. 돈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 글을 읽으면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돈이 있으니까 무엇 할수 있나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재미있는 장난감도 살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 학용품도 책도 살 수가 있죠. 돈이 있으면 이런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어떤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수 있어요. 값어치, 값어치가 뭔가요? 값어치는요, 어떤 것이 지니는 인정할 만한 가치. 우리 가치 그 전에 배운 적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물건의 값어치를 보고 가격을 보고 아, 이거는 3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구나. 이거는 1,000원어치의 값어치가 있구나. 이거를 이 돈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은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 물건의 값어치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돈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돈이 없었다고요? 돈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물건은 어떻게 사고 그곳의 값어치는 어떻게 할수 있었나요? 그리고 돈은 처음 생겨난 후부터 그 형태, 모양이 계속 조금씩 변화해 왔어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그 돈의 모양이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돈이 없던 시절에는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 시절에는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해야 했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물고기를 잡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산짐승을 잡았어요. 내가 먹으려고 한 거,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직접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산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서는 이제 산짐승을 탁 잡았어요. 근데 아, 물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는 바다에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과 물고기를 바꾸어 왔어요. 내가 잡은 산짐승 줄 테니까 너 물고기 주라. 그러면 나는 생선 구워 먹고 너는 고기 구워 먹고 서로 줬잖아. 이렇게 물건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물건과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일을 물물교환이라고 해요. 자, 맞바꾼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서로 바꾸는 것, 서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맞바꾼다라고 해요. 물고기랑 산짐승을 맞바꾼다. 이거를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했어요. 뭐 사냥도 하고 이렇게 과일도 채집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랑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게 물물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물교환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생각만 해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 생각이 떠오른가요? 같은 물품을 돈으로 썼어요. 자, 조개나 곡식. 곡식은 뭔가요? 쌀, 보리, 밀등 주로 주식으로 쓰이는 먹거리. 자, 주식이라는 것은요, 주요한 먹을식, 먹을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이 밥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주식은 밥쌀이에요.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먹거리가요, 곡식이에요. 곡식. 그래서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은 뭐예요?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이 물건을 물품이라고 합니다. 조개나 곡식 같은 그런 물건을요, 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조개나 곡식을 우리가 돈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개나 곡식 등은 구하기 어렵지만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 조개랑 곡식 어떻게 갖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가지고 다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사과를 가지고 다닌다, 아니면 뭐 귤을 가지고 다닌다, 어때요? 곡식이나 조개에 비해서 다 짓눌려져서 물이 나오고 썩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갖고 다니기 편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도 깨지거나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갖고 다니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이것들도 조개껍질도 깨지고요. 곡식도 나중에 못 쓰게 되거나 썩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처럼 쇠붙이로 된 돈을 만들었어요.

네, 교재 24쪽입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글의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돈이 세상에 등장.

만들어서 이후 동전보다 가볍고 쓰기 편리하도록 종이로 만든 지폐도 등장했지요. 이렇게 돈은 점점 사용하기 편리하게 형태가 변화해 왔어요. 자, 돈의 형태 처음엔 어땠어요? 직접 사람들이 다 물건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서로 바꿨죠. 우리 바꾸자, 맞바꾸자,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니까 곡식이나 조개를 사용해서 이거를 돈처럼 사용을 했어요. 야, 나 곡식 이만큼 줄 테니까 산짐승 그럼 주라. 이거 조개껍질 이만큼 줄 테니까 나 물고기 좀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이나 조개도 썩기도 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드니까 돈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쇠붙이로 만들어진 이 돈이 나왔고 나중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어때요? 카드도 등장하고 계속해서 이 형태가 바뀌고 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서로 바꾸다. 뭐예요? 맞바꾸다입니다. 맞, 바, 꾸, 다. 맞바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랑 니 거랑 우리 맞바꾸자. 저기요, 제 자리랑요, 좀 맞바꿔줄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맞바꾸다를 쓸 수가 있겠죠? 쌀, 보리, 밀등 주로 주식으로 쓰이는 먹거리는 곡식이라고 하지요. 자, 저 들판에 이 곡식이 잘 자라고 있네. 하고 곡식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마니는 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자, 역할, 뭐예요? 자, 역할, 역할, 이거 틀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할아버지께서 만 원짜리 지폐, 지폐, 뭘까요? 이것도 지폐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씁니다. 지폐 한 장을 꺼내 주셨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교재 25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중심 내용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돈이 없던 시절에 무슨 무슨 교환과 돈의 뭐뭐가 변화해온 가정. 돈이 없던 시절은 어땠어요? 그쵸. 물물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생기고 나서는요, 조개랑 곡식에서부터 동전, 지폐까지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변화해온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글에 소개된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의 특징이 아닌 것에 X표 하세요. 자,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의 특징이 아닌 거를 찾는 것입니다. 구하기 어렵다. 조개나 곡식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이게 돈이 될수 있는 거죠. 저거 꼭 필요한데 구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나 이거 가질게. 구하기 너무 쉬워요. 돌멩이 같은 것들. 그러면은 네가 안 줘도 나 저기서 다 구해서 쓸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워요.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다.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어서 이 조개나 곡식 말고 그 다음 돈의 모양이 나온 거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저 오랫동안 그나마 보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니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돈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종류, 값어치, 무게 이게 있네요. 돈은 물건 살 때만 쓸모가 있을까? 돈이 있으면 물건에 무엇을 알수 있어? 자, 우리 돈의 역할 두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있었고요. 그 물건의 값어치도 알수 있었어요. 이거는 비싸니까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거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물건의 종류를 알수 있다. 물건의 값어치를 알수 있다. 물건의 무게를 알수 있다. 이거 비싼 거니까 무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니죠. 물건의 값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값어치를 알수 있다라고 써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런데 물물교환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디리리리리 어려운 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을 돈으로 썼어요. 이 물물교환에 어려운 점이 나올 것입니다.
바꿀 물건을 들고 다니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하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에요. 물물 교환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매번 들고 다니는 게 힘들겠죠. 들고 다녔어. 나 깜빡했는데 그것도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돼. 바꿀 물건 계속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글의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요. 돈이 있어서 할수 있는 일이 처음에 나왔어요.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요. 돈이 없던 시절에 물건을 얻는 방법은요, 서로 바꾸는 이 물물 교환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돈의 형태, 이 모양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떻게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변해 왔어요. 처음에는 조개와 곡식을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엔 세부치로 된 동전, 그리고 종이로 된 지폐까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독해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26쪽입니다. 같이 글 한번 읽어보기 전에 예, 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돈에 남겨진 인물들. 우리 돈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일까요? 오늘 글을 읽어보면은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돈에는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100원 동전에는 이순신, 1000원 지폐에는 이황, 5,000원 지폐에는 이이, 만원 지폐에는 세종대왕, 5만원 지폐에는 신사임당의 초상이 있어요. 초상이 뭐예요?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초상이에요. 그럼 우리 지폐에 보면은 동전이랑 이 글, 동전이랑 지폐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초상이 있어요.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분들은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훌륭한 위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훌륭한 위인들이에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각각은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해지네요. 100원 동전에 누구 있다고 했어요, 아까? 이순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요,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장군이에요. 외적이 뭐예요? 외적. 띠리리띠리. 적으로서의 일본이나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거나 우리를 뭐 힘들게 했을 때 그때의 일본인을 부르는 말이 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입해 온그 일본인을 우리는 외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때 그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100원 동전에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외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리가 뭐예요? 불리. 불리는요, 이롭지 아니하다. 이롭다라는 건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일 때, 그때 이순신은 수많은 외적을 물리쳤어요. 겨우 10여 척의 배를 이끌고 13여 척이 넘는 외적과 맞서 싸워 이기기도 했어요. 자, 척이라는 건 뭐예요? 배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10대 이렇게 말안 하고 10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척의 배로 13척의 배를 맞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한 척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세 척의 차이가 났다라는 건 많은 사람의 숫자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동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은요, 1,000원 지폐예요. 1,000원 지폐에 있는 이황, 5,000원 지폐에 있는 이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학자예요. 학자라는 것은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황은요, 뛰어난 학자로서 나라를 위해 일했고, 고향에 돌아간 이후에는 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이는 특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백성들은 누구예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우리 국민들을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대요. 만원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옛날에는요,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리를 마련을 했죠. 농사가 잘 돼야지 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백성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백성들이 잘살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황과 이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다양하게 학문을 연구하고 했던 학자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는데 한글도 만들고 이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5만 원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은 누구인가? 신사임당은요, 뛰어난 예술가였어요. 5천 원 지폐에 있는 이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네요. 신사임당은요, 훌륭한 시와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니까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던 이 뛰어난 여성이 바로 신사임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초상이 뭐였어요? 초상. 1번.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초상이라고 한다.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초상이라고 한다. 뭐예요? 띠, 그렇죠. 2번이 답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이 사진에 나타내거나 그림에 나타냈을 때 우리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상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 할머니의 초상이 담긴 그림을 우리는 벽에 걸어 두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초상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다음 백성입니다. 한 집안에서 먼저 태어나 살다가 돌아가신 어른.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민 무엇인가요? 띠, 그렇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민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적으로서의 일본이나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데 적으로서의 일본인을 외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외의 적. 자, 그다음 이롭지 아니함. 이롭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 그런 거를 우리는 분리라고 한다고 했죠. 분리. 자, 그럼 분리를 넣어서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게임은 내가 불리해. 이런 말 우리 친구들 쓰죠. 이거는 나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롭지 않아. 좋지 않아. 이게 불리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외적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외적이 우리나라에 침입해 배가 활활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2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 쪽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힘내요. 이거 하고 마무리 학습까지만 좀만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응원할 테니까 다시 집중합니다.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넣으세요.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어디에 남겨진 인물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돈에 남겨진 이 인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나라 돈에 남겨진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와 있었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 안 나와 있었어요. 셀수 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던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돈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을 글에서 찾아 빈칸에 알맞게 각각 써 넣으세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지? 라고 하고 있네요. 100원짜리예요. 이 100원짜리에 있는 인물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 외적을 물리친 장군.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

순신이야 수많은 외적을 물리치셨어.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신사임당과 이의 관계. 자, 신사임당과 이의 관계는 뭐였어요? 신사임당이 어머니였고요. 이의가 아들이었습니다. 이 관계 알 수 있어요? 천원지폐에 그려진 인물의 이름. 천원지폐에 그려진 이름 알 수 있죠? 이순신이 맞서 싸운 상대. 그렇죠. 외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 일. 저 한글도 만들고 이동사를 잘 짓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이가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이이가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를 알아요. 그 전에 저도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서 가봤어요. 이거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고요. 위에 글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글의 구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남겨진 인물들인데요. 동전과 지폐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동전 100원짜리에는 누구 있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는요? 그렇죠. 이황 있었죠. 자, 그리고요. 5000원짜리에 이 있었고요. 만원짜리에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있었던 지폐는 5만원짜리였습니다. 5만원. 우리 친구들 오늘 집에요. 한번 동전이나 지폐 있는지 찾아보고요.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지 직접 찾아보면 더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은요, 돈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물건의 값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 물건을 얻는 방법은요,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물물교환이었고요. 돈의 형태는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는데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조개, 그리고 어떤 것들이요? 곡식, 이런 것들이 돈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동전을 쓰고, 그리고 지폐까지 쓰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돈에 남겨진 인물들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동전에 100원짜리에는요, 이순신이 있고요. 지폐에 1000원짜리에는 이황, 5000원에는 이이, 만원에는 세종대왕, 5만원에는 신사임당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다섯 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쭈쭈쭈. 이 한 주의 마무리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 서로 관련이 있는 말이 연결되도록 사다리 타기를 해보세요. 그랬어요. 사다리 타기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나요? 내려오다가 길이 보이면은 바로 꺾어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순 없고요.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우리 수영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관련된 글 읽어보았어요. 그죠? 한번 수영장 가보도록 할게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왔습니다. 수영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수영복, 수영모, 구명조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함께 글을 읽어보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쓰레기. 쓰레기는 어떤 낱말을 만나게 될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띠디디디디띠띠디디디띠띠디디디띠. 어때요? 분리배출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으로 종이 뭐 코팅된 거는 따로 버려라. 그리고 종이팩은 또 따로 모아라. 유리병이나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비우고 나서 버려라. 이런 내용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신문입니다. 신문 가보도록 할게요. 띠띠띠띠띠띠 맞나요? 네, 신문 육하원칙. 신문은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글이에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 제목부터 먼저 읽고요. 그 내용을 읽을 때는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육하원칙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였죠? 좋습니다. 그럼 진달래꽃 가보도록 할게요. 진달래꽃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

0: 디디디 맞나요? 진달래꽃은요, 잠꽃으로 왔네요.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해봤죠? 이 진달래꽃이 왜 참꽃이었어요? 그래요, 먹을 수 있어서요. 별명이 참꽃이었어요. 그럼 철쭉꽃의 별명은요? 그래요, 개꽃이었어요.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만원 집회 가보도록 할게요. 디디디디디 띠띠띠띠. 자, 만원 지폐 세종대왕 맞나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사슴벌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오, 맞아요. 사슴벌레는 큰 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큰 턱은요, 수컷과 암컷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생각나나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한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쫙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해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 저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은 다 보입니다. 이제 다른 새로운 글을 만났을 때요, 읽을 수 있는 그 힘이 훨씬 더 길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4주 중에서요, 한주 왔어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다음 강부터는요, 또 새로운 이 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아, 좋다고요?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씩씩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새벽부터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1: 아,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허다시 뛰는 겁니다.
0: 스톱!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수거 때문. 수거해야 할 종류도 참 많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정말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1: 무게가 기본은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0: 수거 중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2: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혀 이렇게 박살을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0: 대형 폐기물 외에도 수거해야 할 쓰레기들이 다양합니다.
3: 세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쓰레기 양이 많아 한정된 공간에 많이 싣는 게 관건.
4: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5: 그래야지 다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0: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면 되죠.
1: 숨 돌릴 틈도 없는 고된 노동. 그야말로 매일 펼쳐지는 쓰레기와의 치열한 전쟁.
0: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1: 무섭게 쏟아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2024년 발생한 생활 쓰레기는 약 1,700만 톤. 그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사람들이 모여 신호에 맞춰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2: 8, 3, 4, 5, 6, 7, 8.
3: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4: 아, 여기는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로서 각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1: 무거운 쓰레기를 연신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인지라 부상을 막기 위해 출발 전 사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1: 그래서 쓰레기 종류에 따라 전담 수거팀이 따로 움직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폐기물 수거 담당 박운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10군데 이상 정도 수거할 예정인데 대형 폐기물은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팀원인데요. 이름 문경환이라고.
6: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5: 눈치는 산만한데 그래도 빠릿빠릿하고 오늘은 좀 어때?
6: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무거운 것도 든든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5: 자, 여기는 최승희라고. 예소하지만은 진짜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오늘도 좀 손목이라 발목 조심하고. 네,
6: 조심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자, 오늘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6: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이 출발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7: 이건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 폐기물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 대형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거를 보고 품목이랑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빨리 가보자.
1: 가구나 가전처럼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한 품목과 장소를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수거에 나섭니다.
8: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시겠는데요?
7: 네,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고 양도 너무 많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평수도 크다 보니까 나오는 양도 굉장히 많죠.
1: 이런 좁은 골목에선 신경을 써야 합니다.
9: 우측 차옵니다. 대기요. 우측 오라요. 앞에 차옵니다.
1: 대형차 특성상 상시 주의 경계가 필수입니다.
9: 골목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상차원들이 옆에서 봐주면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7: 여기 나왔다.
9: 네. 잠시만요. 내릴게요.
7: 근데 차가... 일단 차가 될 데가 없다.
9: 일단 여기다 대고.
7: 일단 예. 잠깐만.
9: 여기요.
1: 목적지에 도착해 차가 정차하자 바퀴에 무언가를 받쳐 놓습니다.
7: 이건 고인목이라고 그래서요. 차 브레이크를 하고 내려온다고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돼요.
1: 첫 수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물품을 확인한 뒤 작업자가 사진을 찍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7: 이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그 시민분께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거거든요. 대출하신 분이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이렇게 접수 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 품목에다 붙이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수거를 하는 거죠. 일단 나무 먼저 뜯고 네.
9: 준비 좀 할게요.
1: 수거에 앞서 먼저 나무와 철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9: 나무는 소각이고요. 철재는 이제 또 따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합니다.
1: 작업의 효율을 위해 현장에서 소각 대상인 나무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꼼꼼히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차에 상차를 합니다.

0: 마무리 이동하자.
1: 네.
2: 첫 번째 수거를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0: 너 이쪽 잘 봐봐.
1: 네, 보겠습니다. 이게 저쪽 위쪽 포인트 같은데?
0: 위쪽 포인트야?
1: 네. 저쪽 저 흰색 차 옆에 저거.
0: 여기다.
1: 아, 앞에요?
0: 그치, 앞이지. 네, 네. 어, 앞이다. 앞에.
3: 지금 왜 이렇게 찾으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서?
0: 아, 저희가 그 접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좌우 살피면서 그 품목들을 한번 확인해서 실어야 되거든요.
2: 사전 접수된 폐기물은 위치 파악이 쉽지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 것은 위치를 알 수 없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티커나 접수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폐기물이 눈에 띕니다.
1: 시민들이 그냥 불법으로 내려놓고 이제 사라지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2: 이럴 땐 쓰레기 부적정 배출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3: 폐기물 스티커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3: 100만 원이요?
0: 예, 예.
3: 아, 그렇게 비싸요?
0: 예.
2: 다시 수거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후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이거 공사장 폐기물이니까 이거 무거워서 조심해야 된다.
1: 네.
2: 전용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0: 이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해서요. 네. 인테리어나 할 때 돌이라든가 타일, 석고보드 이런 건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로, 건축 폐기물로 따로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2: 전용 마대에 담긴 공사장 폐기물들. 보기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3: 많이 무거운가 봐요?
0: 네, 공사장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은 돌이고 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혼자 들기에는 힘들어요.
1: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4: 아, 저 들어봐요?
1: 네. 한번 올려보세요, 진짜.
2: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
4: 그렇죠. 와. 와, 너까지 물을 이렇게.
1: 맞아요. 지금 소리도 웅탁하게 되는 게 이게 돌이에요.
4: 이게 조그만 마대로도 20kg 그냥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요.
2: 말 그대로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 폐기물들이 대부분입니다.
4: 아, 둘, 셋.
2: 그 중에서도 수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이 지금 작업하는 냉장고와 소파, 식탁, 장롱 등의 가구류입니다. 보통 하루 수거하는 양이 적을 때는 5톤에서 많을 때는 8톤에 육박합니다.
3: 소파를 번쩍번쩍 드는게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1: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운동했던 게 지금 효과 발휘하나 봐요.
3: 아니, 무슨 운동을 하셨는데요?
1: 어릴 때요?
3: 네.
1: 어릴 때 씨름도 하고, 전에는 막 다른 회사들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뭐 상사 트러블, 아니면 고객이랑 트러블, 이러면서, 이제, 아, 나만 좀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쪽 일에서 일을 하고, 그쪽 일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나랑 맞겠다 해가지고, 저도 지원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죠.
2: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수거품 역시 묵직한 소파와 변기입니다.
0: 야, 저 소파부터 올리자.
1: 네, 알겠습니다.
0: 승희야.
1: 승희야, 소파 올리자.
0: 소파부터 올려.
1: 조금만 옆을 빼보자.
2: 하나, 둘, 셋. 아차하는 순간 그만 변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0: 야, 괜찮아?
1: 네, 괜찮아요.
0: 하신 데 없어?
1: 네. 아, 죄송해요.
0: 야, 조심해.
1: 고맙습니다.
0: 야, 좀 가져와.
1: 네. 일거리 또 많다.
3: 어이구,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은데. 네.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깨버려가지고.
0: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히면 저렇게 박살나서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2: 다치지 않게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유리 종류는 배출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0: 그릇이든 뭐든 깨지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다 배출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깨진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이런 거는 따로 건설 폐기물 그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2: 종량제 봉투는 찢어질 수 있어 반드시 불연성 전용 봉투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벌써 오전 10시입니다.
5: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려서?
1: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지정된 그 식당이 있어서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2: 새벽 5시부터 쉼없이 달려온 작업. 이제야 잠깐 숨을 돌려봅니다. 아침 메뉴는 한식 뷔페입니다.
0: 대부분이 저희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먹고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지금 먹는 게 첫 끼죠.
2: 허기진 속을 따뜻한 밥으로 푸짐하게 채우며 고된 하루를 다시 버텨낼 힘을 보충합니다.
0: 그리고 이게 남들이 좀 꺼리는 일이잖아요.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치우는 업무다 보면 남들이 더러운 일인데 저희는 그걸 침으로 해서 주변도 깨끗해지고 동네 이제 저희가 관리한 지역 자체가 청결해지고 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도 해주고 또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죠.
2: 이런 보람이 힘든 일을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엔 새벽부터 수거해 트럭 가득 찬 폐기물을 내려놓는 대형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1: 버리는 곳이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춰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실은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내리려고 역순으로 다 실어서 온 겁니다.
2: 폐기물 종류에 따라 내려놓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가구류부터 전자제품 또 매트리스까지 하차 위치가 전부 제각각. 그래서 수거 차량에 실을 때부터 내릴 순서를 철저히 계산해 품목별로 모아둡니다.
5: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0: 아니요, 이제 이게 지금 첫 차고요. 이제 또 실으러 가야죠.
5: 아, 또 나가야 돼요?
0: 네, 또 나가야죠.
2: 지정된 지역을 모두 돌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수거할 곳에 도착. 한눈에 봐도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0: 건물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내놨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 가구를 부셔가지고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차곡차곡 쌓고 네. 너는 중간에 나르고 네. 같이 시작하자.
2: 신기하게도 모서리를 누르니 가구가 손쉽게 해체됩니다. 거참 신기하네.
0: 지금 같은 게 부실 때는 장롱을 먼저 큰 거 먼저 심고요. 그 위로 이제 조그만 것을 심죠.
2: 부피를 줄이기 위해선 손이 많이 가도 일일이 가구를 해체해 실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이렇게 싸버리면은 언덕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물건이 앞에 있는 물건이 뒤로 확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뒤쪽을 좀 높게 싸고 앞쪽을 낮게 싸가지고 언덕 올라가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6: 하나, 둘, 셋.
2: 상단에는 일부러 묵직한 물건을 올려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별것 아닌 듯 보여도 무너지지 않게 쌓는 데는 숙련자들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해체해 놓으니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0: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제 안마의자밖에 안 남았지?
6: 네.
0: 야, 물 가져와. 물 마시면서 쉬었다 가자.
6: 네.
2: 사시사철 쉬울 때는 없지만 한낮에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엔 특히 더 작업이 고됩니다.
0: 뭐 제일 힘든 게 더위죠, 더위. 왜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탈수 등산을 아무리 많이 그게 제일 힘들죠, 더위가.
2: 이제 안마 의자 하나 남았습니다.
1: 하필 제일 무거운 거 남았어?
6: 아, 땡큐.
2: 안마 의자는 폐기물 중에서도 무거운 제품 베스트 3에 드는데요. 장정 셋이 함께 들어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0: 해서 그 끝으로 끌어. 오. 밑으로.
1: 네. 네, 이거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무거워요. 안에 기계다 보니까 철기계다 보니까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0: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1: 하나 둘 셋.
0: 이렇게 가요.
2: 한 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그 많던 폐기물 상처를 모두 끝냈습니다.
3: 자, 이제 빨리 버리러 가자. 다음 대로 또 가야 되니까.
0: 네.
3: 빨리 이동하자.
0: 예.
2: 쉼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하차장에 내려놓는 작업. 이 고된 과정을 하루에도 두세 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3: 자, 차량 좀 닦고.
0: 네.
4: 하자. 네, 이렇게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5: 저희가 평상시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끝나는데 지금 여름철 하반기에는 5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4: 지금 3시가 넘었는데요?
5: 네.
4: 늦게 끝났네요.
3: 마무리 하셨냐?
0: 네, 마무리 하셨어.
3: 오늘 고생들 했다. 퇴근들 하자.
0: 네, 고맙습니다.
3: 고생했어요.
5: 저는 이 일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이만한 직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족감도 있고, 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도 있고, 이런 직장 어디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건강하고 제 힘 닿는 데까지 계속 해야죠.
2: 치열하게 수고해온 재활용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 저마다의 쓰임을 다한 다양한 폐기물들이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6: 여기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선별하게 되는 1차 선별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하루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 양은 대략 20톤에서 25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주 전 지역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들이 밀려듭니다. 작업자들이 온종일 서서 일일이 손으로 직접 골라내야 하는 고된 과정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하나하나 신속하게 분류해냅니다.
6: 이게 이제 플라스틱 압축기인데 위에서 호퍼에서 내려주면 이제 압축기를 가지고 쭉 밀어서 부피를 변형해주고 있습니다.
2: 단단히 압축한 플라스틱은 철사로 묶어 고정한 뒤 최종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6: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연간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한 연간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 이번엔 버려진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가용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6: 스티로폼 자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녹여서 부피를 줄여주는 가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가용 작업의 첫 단계는 이물질을 제거한 스티로폼을 잘게 분쇄하는 일입니다.
6: 파쇄가 된 이제 스티로폼을 즉 이 공기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녹여주게 되고 이 녹여주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2: 파쇄한 스티로폼은 열로 녹여 잉곳이라 불리는 덩어리로 압축합니다.
6: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 포장 완충재라든가 건축 단열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 다음에 찾아간 곳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7: 음식물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순수 음식물만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2: 충주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사무실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8: 팀장님, 뭔 소리야? 형성 소화주 유입펌프 과거로 인해서 지금 트리 걸렸어요.
4: 지금 무슨 일이에요?
7: 아, 지금 저 산발해주에서 형성 소화주로 보내주는 펌프가 지금 저 과부하 걸린 것 같습니다.
2: 작업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4: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인가요?
7: 네, 이건 저 원료가 이송이 안 되면 저희 가스 생산에도 차질이 빚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2: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 펌프의 상태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6: 아주 펌프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0: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뽀뽀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뽀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1: 펌프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신속하게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교체 작업 중 갑작스럽게 정체 모를 액체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0: 안 안에 들어있던 소화액입니다. 고장나서 지금 교체하려고 양쪽에 밸브를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1: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2: 선생님 괜찮으세요?
3: 네, 괜찮습니다. 이거 독성이 있거나 뭐 위안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이상 없고요. 이게 저보다 냄새가 나니까요. 이게 한번 몸에 뵈면은 잘 안 빠집니다.
1: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온몸에 배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업자들은 서둘러 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2: 지금 다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속으로 교체만 하면 교체만 하면 됩니다.
1: 음식물 소화액을 발효조에서 소화조로 이송하는 펌프가 고장난 건데 1년에 서너 번은 발생하는 일이라 늘 새 펌프를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치열했던 교체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4: 펌프 잘 되나?
5: 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0: 펌프 교체 다 끝났고요. 현금 소화도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소 충전으로 공급될 겁니다.
1: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를 충전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6: 여기는 음식물 센터에서 넘어온 가스를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된 수소를 압축하는 압축 시설입니다.
1: 바이오 가스를 정제 및 고질화해서 바이오 메탄으로 만든 뒤 개질 과정을 거쳐 수소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약 500kg. 도심을 누비는 버스와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 에너지로서 대기 오염 및 각종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1: 그럼 이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되어 오는 걸까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 수거 차량 운전하고 있는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서 직원들이 병을 수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8: 그냥 어때? 많아? 우리 와, 양 많지?
9: 평상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8: 정말
9: 많이
8: 있어 보이네.
9: 무겁다.
7: 제 조심하고 오기 때문에.
9: 깨지고 있네.
7: 이런 거 깨진 병 같은 경우 사실 재활용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많이 다쳐요, 깨진 병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리가 꼬맨 데가 벌써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위험하고.
1: 유리는 파손 위험도 크고 무게 또한 묵직합니다.
8: 확지 너도.
10: 예.
8: 괜찮아, 무겁지?
10: 예, 무겁습니다.
8: 아, 예. 깨진 거 조심하고.
10: 예.
8: 네, 오늘도 저희는 신속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또 작업을 이어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업자들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11: 저분들은 걸어가시네요?
12: 네, 아무래도 저희가 뒤에 차량 뒤에 탑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도보로 작업하고 있어요.
11: 아, 그럼 차는 따라가고요?
12: 네, 저는 따라가고.
1: 2018년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로 청소 차량의 발판 탑승이 전면 금지되면서 작업 내내 걸어다니며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크게 여섯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11: 이게 어디 나오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13: 이게 나오는 데는 항상 뻔하니까 그 위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이제 보고 그러는 겁니다.
1: 주민들이 늘 같은 자리에 재활용품을 버리다 보니 수거 장소는 어느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후미진 곳이나 구석진 자리에 가려진 쓰레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보물 찾기 하듯 눈과 발로 찾아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11: 그렇네. 이게 걸으면서 찾는 것도 일이네요.
13: 그렇죠. 아무래도 차 사이에 숨어져 있고 뭐 구조물 사이에 숨어져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0: 얘기를 거두는 것만큼이나 걷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1: 아니 이거 진짜 많이 걸으시겠어요?
2: 저희가 이제 골목골목 걷는 거랑 뭐 이렇게 다 따지면 하루에 한 10km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0: 수거한 쓰레기들을 집화장에서 쉽게 내리기 위해 수거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구분해 씻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부피를 줄이는 건 역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3: 이게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지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네.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0: 상차 작업을 끝내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또 난관이라네요. 차가 커서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1: 이런 좁은 골목은 진짜 운전 어려우시겠어요.
3: 네, 많이 어려워요.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0: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많아 통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1: 간신히 지나가는데요?
2: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골목길에서는.
3: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까 특히 요 시간에 출근 시간대 이때가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시간대입니다.
0: 아슬아슬했던 골목 수거를 마치고 이제 대로변 작업 차례입니다.
3: 이제 대로 나가야 되니까 차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희를 따라갈 테니까 니네가 먼저 수거를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차고를.
1: 네, 알겠습니다. 네,
3: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막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차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안전한 데 정차해 있다가 작업원들이 먼저 수거를 해서 앞으로 가면 제가 작업원들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0: 바쁜 출근길 도로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수거 방식도 바꿉니다. 작업자가 차보다 앞서가며 쓰레기를 모아두면 차는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갑니다. 도로 위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벌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3: 이제 다 차가지고 이동할 겁니다.
1: 어디로 가는 거예요?
3: 이제 저희는 박스만 따로 버리는 집화장으로 가서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또 수행할 거예요.
0: 차량 가득 수거한 재활용 종이를 비워낼 시간. 묵직한 차량을 이끌고 집화장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도착한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가져다 놓은 재활용 종이들. 집화장 한편에는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차 작업을 합니다.
2: 다른 차들은 유압으로 이렇게 쏟아버리는데 재활용은 일일이 수작업이라 너무 힘들어요.
0: 장비 없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에 섞여있던 스티로폼은 다시 씻습니다.
1: 스티로폼은 어떻게 해요?
3: 이제 이거는 또 버리 하차하기도 좀 더 애매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같이 실려있는 거랑 같이 한 번에 하차하려고 합니다.
0: 종이 수거와 하차를 끝낸 후 스티로폼 수거를 위해 이동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번엔 또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1: 스티로폼이 엄청 네. 많이 나오네요.
3: 그렇죠. 보통 아파트 이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0: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고 양도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차에 더 실으려면 싣는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아, 이렇게 세게 쳐야지 고정이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손이 좀 아프긴 한데.
1: 아, 스티로폼 부셔져도 괜찮아요?
2: 아,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요, 그 뭐지? 그 재활용 자체는 거기서도 부수기 때문에.
3: 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0: 스티로폼이 한 차 가득 찼습니다.
1: 또 가시는 거예요? 내려놔요?
3: 네, 이제 또 하차하러 또 가야 됩니다.
1: 이 왔다 갔다 계속 이게 반복이네요.
3: 네, 이게 되게 단순 반복 같은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0: 다시 차를 타고 15분 남짓을 달려 이번엔 스티로폼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지도 않고 차를 세우자마자 서둘러 스티로폼을 밖으로 내립니다.
2: 이제 스티로폼 수거는 끝났고요. 이제 면소재지 가가지고 이제 재활용 수거할 예정입니다.
0: 충주는 시내뿐 아니라 외곽의 면 지역들도 있어 별도의 수거가 필요합니다.
3: 저희가 면 소세지 집화장이에요. 재활용이 모이고

0: 영양제가 뭐 있냐고.
1: 면 지역은 면사무소 따로 집화장이 있어 주민들이 모아둔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한 대 모아 수거합니다.
0: 여기서는 똑같이 시내랑 똑같이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 모아있는 쓰레기들을 서둘러 차에 싣습니다.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다 방법이 있다네요.
2: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춰야 돼요.
1: 무너지지 않게 수평을 맞추며 쌓아 올리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2: 자, 마지막.
1: 마지막 남은 봉지 하나까지 꼼꼼히 밀어 넣습니다. 오늘의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0: 자, 다 했다. 야, 일로 와. 나도 씻고 와서. 야, 일로 와.
1: 찌는 듯한 폭염 속 온몸에 열기를 식히려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왈칵 쏟아붓습니다.
3: 힘든데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2: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남들도 일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네.
1: 덤덤하게 내뱉는 한마디에 속 깊은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2: 아니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3: 재밌으세요 그래서?
2: 네, 재밌어요.
0: 마무리하고 가자.
4: 네네,
0: 고맙습니다.
4: 네,
0: 나도.
1: 서로가 있어 고된 노동도 웃음으로 넘겨봅니다. 드디어 오늘 분량의 수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 수거해놓은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0: 여기는 이제 저희 충주시에 나오는 재활용품이 다 여기로 모이는 곳이에요.
1: 도시 전체에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0: 자, 마무리해서 가자. 들어가자.
1: 드디어 수거와 하차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적재함 쪽에 좀 지저분한 거 좀 물청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 매일 길을 누비는 일이 고단해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이 더 큽니다. 퇴근을 앞두고 꼭 거치는 일과가 있는데요.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겁니다.
0: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이게 쓰레기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항상 뿌리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5: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물 수주 분반하는 김학수입니다. 이제 음식물 수주 분반을 일을 하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뭐요 뭐요 이제 일 나가야지.
6: 네.
5: 호선아.
6: 네.
5: 오늘 너는 통돌이 하면서
6: 네.
5: 통 꽉 차거나 하면 형한테 전화해서 알겠습니다. 위치 알려주면 형이 또 찾아갈 거니까.
6: 네.
5: 그리고 찬영이는 차 따라다니면서 형이 놓치는 부분 너가 보고 너가 놓치는 부분 형이 보고. 네. 협업. 오케이.
7: 자기들끼리.
1: 음식물 쓰레기 작업자들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수거를 위해 출발합니다.
8: 음식물 그 수거는 네.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5: 음식물 수거는 일단 시내 지역은 문전 수거라고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다 자기 집 앞에 다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다 직접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1: 수분이 많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수거차는 5톤 이상의 대형 차량. 차가 멈춰서기 무섭게 작업자가 통을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5: 골목에 보시면 되게 길이 좁거든요. 차량들 주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음식물을 다 수집을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저희 차량을 만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1: 주택가 골목길은 워낙 좁아 덩치 큰 대형 수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일일이 집 앞을 돌아다니며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합니다.

0: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쓰레기 봉지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골목 사이를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1: 이 시간대에는 차가 아직 출근하시기 전 시간이기 때문에 차 뒤에 숨겨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됩니다.
0: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열심히 헤매던 중 주황색 뚜껑에 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 음식물 전용 칩이라고 해서 봉다리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통에서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으로 넣으실 때는 꼭 항상 칩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얘를 먼저 부러뜨리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뚜껑 열면은 이렇게.
0: 전용 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구매한 납부 필증을 꽂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1: 칩만 있으면 일반 검정봉투, 흰봉투 상관없이 담겨져 있으면 실을 수 있습니다.
0: 그 시각 차량팀도 바쁘긴 마찬가지.
2: 찬영아, 저쪽 옆에 골목에 거기 확인. 앞에 한번 확인해봐.
0: 차량팀은 주로 넓은 큰 길을 따라 이동하며 길가에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해 수거합니다.
3: 간혹 가다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0: 작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 안에 넣으면 리프트가 작동해 차량 상단으로 올려보낸 뒤 내부에 적재합니다.
4: 식물 쓰레기는 왜 이렇게 기계로 차 안에 담는 거예요?
3: 아무래도 음식물은 국물이 많아가지고 던지게 되면 터져서 바닥에 흐트러지고 사고입니다. 나중에 그거 다 치우고 물로 하고 하면 환장 안에 노릇입니다.
0: 사람이 직접 들고 올리다 자칫 쓰레기 국물이 바닥에 흐르거나 터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 안에 넣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통돌이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합쳐서 같이 또 이제 다른 이제 코스로 갑니다.
2: 가자!
0: 이번엔 대로변 음식물 수거. 넓은 길가라 골목보다 수월할 듯 하지만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 흐름에 방해 없이 속도를 맞춰야 해서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5: 흔들을 할 때는 탔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시네요?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도로를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걷게 되면 차도 엄청 느리게 되고 교통이 이제 또 마비가 돼버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0: 도로 위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터주기 위해 일이 끝나면 곧장 달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5: 그렇게는 안 힘드세요?
1: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0: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쓰레기를 놓치기 일쑤라 차에 타고 있는 작업자들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천천히 가! 쉬었다 해! 쉬었다! 쉬었다 해!
1: 마실게요.
0: 한여름 뙤약볕을 뚫고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4: 덥다.
0: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쉬어줘야 한다네요.
3: 햇빛 피할 때도 없는데 계속 수거해야 되고 냄새도 그렇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뛰어야 되냐 하고.
6: 왜 이렇게 뽀송해요?
7: 미안하다. 나도 이래야 되는데 미안하다.
6: 에어컨 꺼.
0: 숨가쁘게 달리다가도 길가에 수거 용기가 보이면 놓치지 않고 쓰레기가 담겼는지 뚜껑을 열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끝난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가.
2: 이동하자.
0: 다음 수거 장소로 이동하던 그 순간.
1: 이거 나왔어 내가.
2: 진짜 사고다.
0: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도로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요. 차량 외부에 거치돼 있던 수거통이 쓰러져 안에 담긴

0: 음식물 쓰레기가 도로 위로 쏟아지고 만 겁니다. 2차 사고와 심각한 악취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며 현장을 정리합니다.
1: 왜 그런 거예요?
2: 아, 이게 가끔 그렇긴 한데 통에 음식물을 붓다 보면은 통이 제대로 거치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0: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들고 도로 위 쓰레기를 구석구석 쓸어 담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길 위에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3: 국물이 적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2: 가자!
0: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 하루 길 위에서 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채 목적지인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2: 여기가 음식물 버리는 곳입니다.
4: 아, 여기서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2: 예, 여기서 하차 작업하면 됩니다.
0: 수거차 한 대가 하루 사이에 이곳으로 실어 나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는 10톤에서 많게는 15톤 정도나 됩니다.
4: 이제 다 끝난 거예요?
3: 네,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여기서 이제 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저희의 이제 할 일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0: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사무실 앞마당에 모여 뭔가를 준비하는지 모두 분주합니다.
5: 지금 뭐 하시려고요?
6: 저기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5: 아, 여기서요?
6: 네네네.
5: 가끔 구워 드세요?
6: 네, 가끔씩 구워 먹어요.
0: 골판 위에서 삼겹살이 맛있게

0: 영양부충도 좀 하면서 해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폭염 속 고된 노동으로 충난 몸을 달래고 기력을 보충하려 다 함께 모이는 고기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2: 다시 먹어.
3: 와우. 많이 드세요.
1: 아침부터 쉬지 않고 뛰어다닌 뒤라 허기가 져서 그런지 고기가 더 꿀맛입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일하면서 낀 먼지가 싹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4: 일 끝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도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함께 밥을 먹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오늘 고생했습니다. 자, 갑시다.
6: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7: 저희를 거쳐간 이후에 또 도로가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힘 닿는 데까지 정년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 누나, 형 중심쯤 해줘라.
9: 네, 알겠습니다.
8: 시원하게 뿌려줘.
9: 형 엉덩이 더 들어야 되는데.
8: 시원해.
9: 형 잘했어요. 일어나세요.
8: 아닙니다.
1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1: 자전거.
1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0: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독수리가 떴습니다. 3,000km를 날아 우리나라에 온 겨울철새. 몽골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먹입니다. 전 세계 2만 마리 중 약 2천 마리가 한국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 치열한 생존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0: 옆으로 돌아가지고.
1: 수리야, 어이, 수리야. 어, 날아오고, 날아오고.
2: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독수리 한 마리.
3: 잠깐 안 보니까 한 몰아치면 돼, 몰아치면. 더 해가지고.
1: 자, 여기 우리 씨 기다리고. 예. 그대로, 그대로 오세요.
3: 진짜 다 됐어, 다 됐어.
2: 가까이 다가가도 높이 날지 못하는 독수리.
3: 저쪽 돌아, 돌았어. 자, 오케이. 그물로 준비하고.
2: 녀석을 잡으려면 네, 그물로 준비하고. 한바탕 진짜, 소동이 벌어집니다.
4: 하나 있을게. 하나 있을게. 머리를 흔들게.
1: 야, 힘들게 그러냐, 너.
4: 이런 소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반항도 못하는 독수리 상태를 헤아리는 건 수리. 김덕성 씨입니다.
1: 수리야.
5: 됐어. 됐어.
1: 보자.
5: 아이고, 녀석이. 어이, 가볍다. 많이 굶었구나. 응? 기다리고 있어. 응? 가자, 가서 밥 줄게.
1: 탈진, 탈진. 힘이 못 먹어서.
5: 밥 먹어, 괜찮아.
1: 어, 이쁘다. 밥 먹자, 밥 먹자. 옳지, 어, 밥 먹으세요.
5: 먹었어, 괜찮아. 니가 안 뺏어 먹는다.
2: 아니, 왜 이런 걸까요?
5: 사람들이 많아놓으니까 이런 대기 경계를 하네.
2: 20년간 독수리를 돌봐온 김덕성 씨는 독수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1: 어, 냅니다. 그, 저, 따신 물 좀, 커피포트에 물 좀 끓여줄래? 독수리가 한 마리가 못 먹어갖고 탈진이 돼서.
2: 전화한 지 5분도 채 안 돼. 김 씨의 친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온도 확인부터 하는데요.
1: 어, 설탕이었나?
6: 설탕 조금이었지. 탈진됐는데.
1: 역시 우리 김사장이 제일 빨라요. 내한테는 설탕을 안 주더만.
7: 물 먹고 밥 줄게. 저 안쪽, 쭉 안쪽에다. 오케이, 위로. 오케이. 주세요. 더 넣었어요, 떨어. 옳지. 물 좀 더 주고. 더 주세요. 옳지, 옳지. 어, 잘 먹는다. 어, 잘 먹어.
2: 행여 날개가 상한 건 아닌지 이리저리 살펴보는 김덕성 씨. 독수리에게도 독수리 아빠라는 별명을 얻을만 합니다.
1: 수리야, 밥 먹고 내일 아침에 갑시다. 응? 수리야, 응? 혼자 잘 자세요. 알았죠? 응?
2: 경남 고성, 드넓은 논 한가운데 오늘도 어김없이 김덕성 씨가 떴습니다.
8: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8: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9: 예, 지금 이제 독수리가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예. 지금 독수리 지금 이제 숫자 파악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8: 아, 그래요?
9: 예.
8: 아, 저기 있는 것들이 독수리인가요?
9: 예, 독수리죠.
8: 아, 엄청 크네요. 예. 멀리서 보면 뭐 염소 크기만한 느낌이에요.
2: 수리류 가운데 가장 큰 맹금류인 독수리는 몸길이 1m가 넘고 날개를 펼치면 그 길이가 최대 3m에 이르는 대형 규류입니다.
8: 근데 독수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9: 네, 제가 좀 오래 전부터 독수리 밥을 줬어요.
8: 아, 그래요?
9: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식당을 안 잊고 찾아오죠, 몽골에서.
8: 아, 그러면 저기 독수리 입장에선 여기가 식당인 거예요?
9: 네, 식당이죠.
8: 아니, 아, 독수리가 야생이잖아요.
9: 예.
8: 야생이면은 이렇게 야생에서 이제 뭐 맹금류이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새를 뭐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야생에서 뭐 좀 잡아먹으면서 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돼요? 네,
9: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몽골에서 오는 독수리들은 네.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똑같은 맹금류지만 얘들은 죽은 사체만 먹는.
8: 아, 독수리가요?
9: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독수리 하면 이글이다. 그래서 네. 모든 것을 야생에서 포획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8: 예, 예.
9: 이제 그렇게 포획할 수 있는 종류도 있죠. 수리부엉이나 네. 네. 검독수리나.
8: 네.
9: 근데 지금 여기 친구는 이글이 아니에요. 검독수리나 수리부엉이는 영어로 이글이라 그래요.
8: 예, 예.
9: 얘들은 블랙볼츠라 그래가지고
8: 예, 예.

0: 야생의 축은 동물만 먹어 치우는 야생의 청소부입니다.
1: 야생의 청소부요?
0: 예.
1: 사체만 먹는요?
0: 예.
2: 사체 청소부와 헷갈리는 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검은 눈동자에 갈색 눈. 사냥에 최적화된 날카로운 발톱. 검독수리는 날렵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여우를 낚아채 숨통을 끊어놓고 맙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다릅니다. 반짝이는 검은 눈을 가진 독수리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큰 날개를 이용해 높이 날지만 감각은 죽은 사체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야생에 버려진 사체를 먹고 살지만 이 먹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0: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는 애들은 가장 어린 애들이에요. 한 살, 두 살.
1: 아.
0: 그러니까 거기서는 먹이 서열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1: 예, 예.
0: 우두머리부터 내려와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얘들은 아무래도 힘이 없다 보니까 아주 이곳까지, 먼 곳까지 3,000km를 날아서 먹이를 찾아서 오는 애들이에요.
2: 독수리 한 마리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몽골에서부터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날아옵니다.
1: 한 살, 두 살이에요?
0: 예.
1: 한 살, 두 살이 저렇게 커요?
0: 예.
1: 아. 그러면 저 한 살, 두 살이 여기에 식당 있는 걸 어떻게 알고?
0: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날개에다가.
1: 네.
0: 그 남발을 붙여놔요.
1: 네.
0: 그 윙택이라 그러는데.
1: 네.
0: 이제 그 친구가 3년, 4년 데리고 오다가.
1: 네.
0: 5년 되면 안 와요. 왜?
1: 네.
0: 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서열도 되고.
1: 네.
0: 내가 밥을 아무리 배고프지만 먼 거리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친구들이 우리 유치원 가면 부모가 데리고 가듯이.
1: 네.
0: 끌고 오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 저 독수리들이 쉽게 말하면 선생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서?
0: 밥을 주니까 오겠죠.
1: 선생님께서는 지금 독수리 밥을 얼만큼 주고 계신 거예요?
0: 한 20년째 됩니다.
1: 아, 20년 동안. 예. 지금 대단하시네요.
0: 아니요.
1: 20년 동안, 아니요. 20년 동안 사는 몽골의 독수리들은 다 선생님을. 그리고 선생님 때문에 3,000km를 날아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0: 그렇죠.
1: 아, 대단하시네요.
0: 아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1: 예.
0: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1: 예.
2: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온 독수리 덕분에 경남 고성은 해외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명소가 됐습니다.
3: 와, 수고해, 이봐요. 위에 봐.
1: 네.
2: 멸종 위기종 수백 마리를 한 번에 보는 진풍경. 일본에서 볼 수 없는 독수리의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4: 猛禽類特にこんな北半球では最大と言われてる猛禽類がこんなにたくさん集まるというのを聞いてもう心ワクワクしてきました。あの日本だとめったに来ない鳥なので特に日本に来るのは幼鳥が多いんですね。ですのでこれだけの至近距離でたくさん見られ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魅力です。
2: 오전 10시 김덕성 씨의 독수리 식당이 문열 채비를 합니다.
5: 항상 먹이를 줄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1: 예, 예.
5: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한 14, 15년 동안을 이 옷을 입으면 좀 애들이 경계심이 좀 풀어지고.
1: 아, 그
2: 독수리 손님을 위해 15년간 같은 옷을 고집해왔다는데요.
1: 아마 알 거예요. 예.
5: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1: 예.
5: 미국 그 저기 밴버 동물원의 케니 박사라고.
1: 네.
5: 제가 머리 똑같아요.
1: 네.
5: 하얀 머리 그런데.
1: 여기 왔었어요?
5: 예. 5년 동안 왔었어요.
1: 예.
5: 그래서 제가 이 잠바를 주고 친구 입어봐라.
1: 예.
5: 처음에는 오더라고요.
1: 네.
5: 근데 한 2, 3분 있으니까 다 멀리 떨어져요.
1: 아.
5: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나는 체취라든지 이런 냄새가
1: 있고. 그 느낌이 있고. 예. 모습이라든지. 예. 느낌이 완전 다른 거죠.
5: 예, 예. 그래서 예. 이 옷만 입으면 애들이 정말 먹이를 줄 때도 빨리 앉아요.
1: 예.

0: 지금 이제 애들이 오기 시작했죠.
1: 네. 아, 다 독수리예요?
0: 네.
1: 아, 저게요?
0: 네, 여기 이제 하나의 한 무리예요.
1: 와, 어마어마하게.
0: 예, 그 다음에 저쪽 밑에 보면 파란 저게 컨테이너 저게 창고. 네. 거기에 또 한 무리가 또 있죠. 요게 다른 종이에요.
1: 아, 저쪽이에요.
0: 요쪽 무리, 요쪽 무리.
1: 아, 예. 그렇군요. 저 먹이를 뭐 준비하죠.
0: 예. 뒤에 드십시오.
1: 이거를.
0: 예, 예. 아니요.
2: 독수리 식당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이 한 자루의 무게가 무려 30kg. 독수리들이 보통 한 끼에 먹어 치우는 양은 200kg이나 됩니다.
1: 이 정도면 뭐 제가 겨울철, 이 정도만 있으면 겨울철 내내 먹어도 될 것 같은 양인데.
3: 아, 해수가 많으니까.
1: 내가 독수리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3: 그렇죠.
2: 아, 독수리 먹이는 보통 이틀 간격으로 줍니다. 후각이 발달한 독수리들이 냄새를 맡고 논 주변으로 찾아옵니다.
1: 독수리하고 똑같아. 나도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 벗고 저 독수리 무리 속에 이렇게 있으면 독수리예요.

0: 독수리지. 어, 독수리가 지금 내가 양손 편 거보다 날개가 더 기니까. 지금 저기 있는 독수리가 지금 날개를 폈잖아요. 제 양손 핀 거보다 날개가 더 길어요.
1: 독수리는 기류를 이용해 하늘을 납니다. 그래서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고 유유히 비행하죠.
0: 다 날개만 피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저렇게 한 마리 날개짓을 안 하지? 다 피...
1: 하늘에 그냥 떠 있는 것 같은데 날고 있다니 신기하죠. 독수리 식당의 메뉴는 와... 육류 가공 공장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0: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네. 야, 이거 뭐 한 덩어리 꺼먹고 싶지만
2: 먹어도 되죠.
0: 독수리를 위해서 참아야지.
2: 얘들은 어릴 때에 잘 먹이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후세대는 못 볼 수도 있어요.
0: 아, 전 세계 지금 멸종 위기 중이니까.
2: 예, 예.
0: 아. 아, 저기다가 설치해놨구나. 위장막을. 예. 어우, 진짜 몰랐네. 위장막이 진짜 논하고 똑같아서 저 친구가 보여서 내가 지금 저기가, 어, 위장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 친구 없었으면 아마 그냥 시골에 이렇게 덤불? 덤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
1: 감쪽 같은 위장소 속에 들어가 먹이를 먹으러 올 독수리를 몰래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3: 그래서 독수리는 눈이 참 이뻐요. 네. 우리 어린 애들 눈처럼 둥글고.
4: 네.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흰꼬리 수리는 색깔이 좀 갈색 종류죠.
4: 네.
3: 얘들은 검어요.
4: 눈이요?
3: 예.
4: 사람 눈처럼.
3: 예. 그러니까 우리 아주 그 어린 애들.
4: 네.
3: 100일 돌된 애들이 얼마나 눈망울이 이뻐요.
4: 네.
3: 그 정도로 이뻐요. 그래서 눈 때문에 관하죠.
4: 아, 그 정도?
3: 예.
4: 아, 왔어요. 지금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까마귀 옆에 한 마리가 앉았거든요.
3: 이 녀석들은 보면 무조건 먹이를 물고 와요.
4: 아주 작은 새도.
3: 예, 저기 할미새가 와 있는데, 예. 저 녀석도 이제 겨울에는 단백질이 없으니까,
4: 어.
3: 이제 작은 이제 기름이나 이런 이제 고기를 먹으러
4: 와요. 먹으러 오는 예. 할미새가?
3: 예.
4: 아, 먼저 까마귀들이 몰려드네.
3: 예.
4: 아, 까마귀 대단하네요.
3: 그러니까 저렇게 먹성이 좋으니까 쟤들은 지구상에서 멸망이라는 게 없죠.
4: 어, 멸종이 안 되죠. 멸종이 안 되는데. 예.
3: 지금 이제 오죠, 애들이.
4: 네. 야, 그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까마귀한테 먼저 어느 정도는

0: 매주 생각을 하고 먹이를 줘야 되네. 아, 1차적으로 까만개들이 먼저. 그 독수리 입장에서는 먹이가 있는 걸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까마귀들이 먼저 먹이 쪽으로 오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독수리들은?
1: 일단은 큰 무리가 지금 이제 안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제 조금 낮게 내려오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내리는 것은 지금 저쪽에 처음에 앉았던 데 거의 다 내리거든요. 지금도 떨어지네요, 보니까. 저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이 근처에는 바로 착지하지 않습니다,
0: 진짜 착지를 하지 않네요.
1: 얘네는.
0: 야생동물이 조심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조심성이 강하니까 살아남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독수리 입장에서는 한 방만 치면 뭐 까마귀도 다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네요. 지금 까마귀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1: 예.
0: 까까. 독수리는 소리를.
1: 소리가 비릴비릴하는데 등치에 비해서 소리가 영또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그건 또 아니네요.
1: 예.
0: 독수리 정도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웅장하게, 그죠?
1: 예, 그런데 영.
0: 도. 아, 이거 소리는 독수리답지 않네. 이거는 뭐 할미새가 낸다 그러면 이제.
1: 그래서 무리에서 이제 보스가 먼저 앉죠.
0: 네.
1: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이제 어린애들이 앉고 먹이도 이제 점차 이동할 때도 가장 좀 먹이터에 가까이 오는 친구들은 보면 굉장히 좀 용감하거나 아니면 보스에 기지
0: 리더.
1: 예.
0: 지금 저 외가리가.
1: 이거 알아보죠. 이거 특이한 거예요.
0: 외가리가 고기를 먹어요?
1: 재밌죠. 까치들 쫓았어요.
0: 까치들 쫓았네요.
1: 예.
0: 야, 지금 까마귀들이 외가리를 저쪽으로 밀어냈거든요.
1: 예, 그렇죠. 밀어냈죠. 지금 이제 서서히 모이면 독수리들이.
0: 까마귀들이 엄청
1: 모였어요,
0: 지금.
1: 예, 모였어요. 예. 지금부터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까마귀들이 먹이를 먹고 있으면 아, 저긴 안전하다. 이제 그 이제 계속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쭉. 이제
0: 독수리들이.
1: 예.
0: 아, 저쪽 까마귀들 먹고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 라고 판단 내면 이제 들어오는군요.
1: 이제 다 들어올 거예요.
0: 멋있다.
1: 예.
0: 웅장하게 들어오네요.
1: 완전히 그냥.
0: 와, 크네. 와, 진짜 멋있다. 야, 저쪽에서 날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엄청나네요.
1: 여기 앞에서 와서 먹이 시작하면 밑에 이제 먹이를 먹고 나면 먹이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오거든요.
0: 예. 7m 앞까지 온 독수리 군단. 와.
1: 그리고 이제 까마귀 독수리 따라가는 녀석도 있고.
0: 저.
1: 따라가자.
0: 그 까마귀 왜.
1: 예, 못 먹게 하려고. 올라타고 그래.
0: 와. 그게 독수리들도 뭉쳐 있네요. 지금 까마귀하고 독수리하고 기싸움.
1: 그렇죠.
0: 기싸움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1: 먹이터를 이제 여태까지는 까마귀들이 선점을 했는데 독수리들이 많으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0: 네. 그 까마귀도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큰 등치의 옆에.
2: 까마귀 녀석들, 뭘 믿고 저럴까요? 몸집이 독수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녀석에 독수리 골탕 먹이는 재미에 사는 것 같습니다.
1: 저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0: 까마귀요?
1: 예. 제가 이제 한번 실험을 했어요.
0: 네.
1: 이제 중국에 가면 그, 저기 맹금류 연두를 많이 만들거든요.
0: 네.
1: 그걸 사가지고 한번 날려봤더니 이 까마귀들이 그 연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 영역이 돌았다고.
0: 아, 자기 영역에?
1: 예, 그 정도로 이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0: 연을 공격하는 건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
1: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건 네. 새하고 꼭 비슷하게 닮아서 만드는 연이기 때문에.
0: 아, 새하고?
1: 예, 날리는 연이죠.
0: 예, 예.
1: 까마귀가 우리는 학교에서 보면 농담으로 선생님들이 야, 임마, 이 까마귀 공기 묻나 이런 소리 하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숫자를 가지고 인지도를 조사를 하니까 까마귀가 가장 높아요.

0: 7번까지 숫자를 과연 하더라고요. 네.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한번.
1: 까마귀 똑똑하네요.
0: 예, 예.
2: 제작팀이 직접 까마귀 인지 능력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쪽 구멍이 막힌 실험 도구 속에 까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고 먹이를 꺼내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먹이가 담긴 실험 도구를 까마귀에게 넣어주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막대기를 움직여서 안 막힌 쪽으로 먹이를 꺼내야 하는데 아이코 이상하다. 두드려보는 녀석. 생각하고 오우 성공. 이제 안 건가요? 까마귀의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자, 이제 때가 됐나 본데요. 독수리들이 저쪽에 있었던 예. 독수리들이 아, 예, 다 왔습니다. 이때가 됐네.
4: 한 마리가 몰래 잡으니까 다 달려드는 거 보니까 와, 아, 먹이 생태전이 엄청 벌어지고 있네.
0: 네, 네. 지금 밑에서
4: 저 밑에서는 네. 그렇죠. 막 큰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0: 네, 네.
5: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한 2년 동안에 두 살, 세 살 살 수 있는 확률이
4: 네.
5: 20%가 안 돼요. 17%가
1: 아, 태어나서 네. 알에서 부화가 예, 돼서 예. 독수리로서 성체가 되는 과정은
5: 예.
1: 아주 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5: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식 환경, 먹이 부분이죠.
2: 몽골에서 번식하는 독수리는 암벽에 둥지를 틀고 주로 한 개의 알을 낳아 새끼를 키웁니다. 9월경이면 녀석도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그때까지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독수리는 늘 위험에 노출됩니다. 둥지 밖으로 나와도 혼자 먹이를 찾아야 하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녀석이 가보는데요. 힘센 어른에게 제압당합니다. 이런 독수리가 우리나라로 옵니다.
5: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왜 야성성을 망가뜨리는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느냐.
1: 예.
5: 그래요. 저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봐라. 얘들 식당 와서 밥만 먹고 간다. 날아가는데 여기서 앉아갖고 그냥 뭐 푸지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5: 자기 활동해요. 또 가서 날개도 말리고 비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소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먹이 주고 나면 내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먹었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주니까. 하여튼 그걸 기억을 해요.
1: 아, 그래요?
5: 네.
2: 독수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1: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먹이들이 좀 남아있어요.
5: 예.
1: 한번 가볼까요?
5: 예, 가보죠.
1: 예, 나가보시죠.
5: 예.
1: 아, 여기 털들이 많이 빠졌네요.
5: 예, 예. 날개들.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를 보다가 또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또 다르죠.
1: 예.
5: 자, 요거는 보면 표가 나죠. D자로.
1: 예.
5: 요거는 아주 이제 부드럽게 보이고.
1: 예.
5: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3번 깃털 안쪽에.
1: 예.
5: 아까 이제 긴 것들은 1번 깃털, 그다음에
1: 2번 요게 깃털, 2번 3번인데.
5: 3번 깃털은 이제 좀 안쪽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1: 예. 예. 보니까
5: 요 2번 깃털
1: 요 요게 이제 갈퀴가 나 있는 예, 예, 여기까지 예. 1번. 예.
5: 아니
1: 1번, 1번, 1번, 1번, 2번, 예. 3번, 예,
5: 그렇죠.
1: 예, 이렇게. 요 3번 쪽에 이제 나 있는 게.
5: 예, 예.
1: 이 독수리 다 어디로 갔을까요?
5: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자기들 그 누워 자는 대로.
2: 먹이를 먹은 독수리가 날아간 곳은 인근의 한 사슴목장이었습니다. 경남 고성에 날아오는 독수리 가운데 일부는 이곳에서 쉬고 잡니다.
1: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슴하고 지금 하는

0: 들이 지금 독수리가 다 떠 있단 말이죠. 독수리가 지금 여기 있고 사슴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있네요.
1: 같이 있죠.
2: 경사면이라 독수리가 이착륙하는데 편하고 사슴과도 큰 마찰은 없어 보입니다.
1: 사슴들이 독수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0: 네.
1: 독수리가 또 사슴을 지켜주는 거죠.
0: 지켜주기도 하고.
1: 같이 이제 예. 공생을 하죠.
0: 서로는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1: 예.
0: 그냥 사슴들이 쫙 있는 곳에 독수리도 와서 같이 자네요.
1: 예.
0: 아, 여기가, 야, 독수리들도 이곳이 잠자기는 정말 좋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얘들이 와서 우리 모기태 식당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0: 예.
1: 이 친구들은 매년 여기에서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올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2: 높은 바위는 독수리가 즐겨 찾는 곳입니다. 독수리 가는 곳에 까마귀가 빠질 리 없는데요. 괜히 옆에 와서 시비를 걸어보는 까마귀. 밉지가 않네요. 독수리들이 무리지어 살다 보니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봄 고향으로 돌아가 둥지를 틀지도 모를 일입니다.
0: 마치 여기는 분위기는 약간 우거진 몽골 같은 느낌이.
1: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0: 응?
1: 그렇죠. 자연 환경이
0: 예.
1: 뭐 나무만 조금 더 있다 뿐이지 아주 그냥 재밌는.
0: 예, 우거져 있는 몽골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2: 고향 몽골처럼 편안한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독수리들. 녀석들은 나무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1: 수면도 잘 취하고 또 내일 또 먹이 활동도 할 테고
0: 네.
1: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하고 똑같겠죠. 뭐 하루의 피곤함을
0: 네.
1: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0: 이 독수리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나요?
1: 예, 예, 예. 243-1이었죠.
0: 아, 그것까지 정말 그게. 아, 230?
1: 243-1이죠.
0: 예, 예. 예. 천연기념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머물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
1: 예.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번식을 하고.
0: 네.
1: 또 애를 낳아서 다시 또.
0: 또 일로
1: 예,
0: 오고.
1: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이렇게 편하게 자고 편하게 먹고 여기서 활동을 잘하고
0: 네.
1: 튼튼해야지만 또 다른 또 밑에 이새도 또 날아오고
0: 네.
2: 소나무 사이에서 독수리는 오늘 밤도 고운하게 잠에 빠져듭니다. 다음날 아침 겨울비가 내립니다. 비는 독수리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까마귀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지만요.
0: 네, 선생님. 지금 독수리가, 아, 어제는 독수리가 쫙 있었는데, 오늘 독수리가 정말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1: 예.
0: 있죠?
1: 예.
0: 그러니까 이 날씨 때문에 지금 까마귀만 그대로 있고요.
1: 예.
0: 독수리는 뭐 날씨 때문에 결국은 안 오는 건가요?
1: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독수리는 이제 날씨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0: 네.
1: 날이 따뜻하든지 오늘처럼 네. 비가 올 때는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예.
2: 그런데 이 비 속에 독수리 한 마리가 논 한가운데서 꼼짝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0: 저 독수리 한 마리가
1: 네, 앉아있죠.
0: 비가 오고 있는데도 지금 독수리가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1: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0: 네.
1: 아마 탈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
0: 네.
1: 지금 탈진이 됐으면 지금 오늘 저 포획을 해야 돼요.
0: 아, 저거 안 그러면 오늘 상태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데 내비되면
1: 예.
2: 아무래도 저 독수리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3: 예, 그러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다른 저 사기라든지 예. 너구리나 다른 야생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을 수가 있죠.
2: 예,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예. 움직이지 못하는 예,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가서 예. 저희들이 근처에 가서 갔는데 날아가면 예. 정말 다행인 거고 예, 예. 날아가지 못하면 지금 탈진 예, 예.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구조를 해야 되는
3: 거예요. 구조를 해야 되죠.
2: 예, 예. 하지만 1m가 넘는 새를 구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자, 여기에서 작전 회의를 짜야 되겠다. 예. 아마 보면 틀림없이 한 두 번, 세 번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세 번 넘어가면 그냥 쓰러져요.
2: 아,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 탈진된 상태라는
3: 예,
2: 얘기죠.
3: 예, 예. 그러니까 내려가기 예. 위해서는 저쪽에는 이제 저기서 이쪽으로 쏟고 이제 저기 반대쪽으로 하면 도로에 나가면 예. 차에 부닥칠 염려가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이제 예, 차 쪽에서 뭐.
3: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하고는 요 지금 컨테이너 쪽으로 해서 걸어서 예. 요쪽 논으로 걸어가죠. 피디님은 지금 저 차에 의해서 예. 이제 우리가 반쯤 가서 이제 이쪽 저게 지금 저게 논을 안 가르픈 대로 예. 저희들이 들어가면 내려서 이쪽으로 모으라 그러세요. 천천히 해가지고.
2: 일단 세 팀으로 나눠서 독수리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포위망을 좁혀가기로 했는데요. 경험이 많은 김덕성 씨는 차분하게 독수리 행동 반경까지 고려해서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독수리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은데요.
4: 그쪽으로 더 가지 말고!
2: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독수리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못 가고 옆 논에 내려앉은 독수리. 이미 젖은 날개가 무거운 듯 힘겨워 보이는데요.
4: 말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저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뛰어야 돼 그쪽으로. 그러니까 빨리 하라니까. 빨리 뛰어와 뛰어 빨리.
2: 그래도 저만큼 움직였네.
4: 잠깐, 됐어. 밑으로 봐라, 밑으로. 자, 빨리 오세요. 고대로. 빨리 뛰어 잡으시면 돼요. 빨리 뛰어 오세요. 살짝. 빨리 뛰어, 짧게 뛰어야 돼. 머리 쪽으로. 하나, 빨리. 오케이.
2: 오케이.
4: 머리 다 쉬어야 돼.
2: 머리.
3: 됐어요.
2: 독수리가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4: 들으세요. 고개 나왔다. 가만히 있어. 미안하다. 됐어. 자, 멜시입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5: 장난이 아니네. 이게 독수리가 워낙 크니까요.
3: 네. 자, 한번 매보세요.
5: 아, 이걸요?
3: 아니, 그 고기로.
2: 괜찮아야 할 텐데. 축 처진 독수리는 두 사람이 들기에도 버거웠습니다.
5: 여기서 딱 순식간에 절로 뛰네요.
3: 예.
2: 급한 대로 독수리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5: 상태를 한번 좀 점검 한번 해보시죠.
4: 봅시다. 어이구, 이쁜이 일로 와라.
2: 독수리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는데요.
3: 예. 잠깐만요.
5: 아, 고기를 안 먹고서 머리를 지금 숨기고 있네.
3: 예, 머리를.
2: 명색이 맹금는데 고개도 못 드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만 합니다.
5: 지금 뭐.
3: 예. 불이 조심하세요.
5: 예.
3: 불이만.
2: 아직 세 살도 채 안 된 새끼가 무려 3,000km를 날아와 야생에서 살아남는 게 녹록했을 리 없습니다.
5: 알았어. 독수리. 알았어. 가만히 있어.
2: 탈진하도록 힘들었을 독수리를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먹을 힘조차 없는 독수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고기를 잘라 넣어주는 것뿐.
5: 그렇지.
2: 먹었네요. 그죠?
5: 네.
2: 잘했어.
3: 잘 먹는다. 자.
2: 지금까지 김덕성 씨가 이렇게 탈진한 독수리를 살려낸 것만 해도 200여 마리나 됩니다. 5시간 후 독수리는 그제서야 제법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탈진대에 있는 독수리를 안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0: 가서 제가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서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때는 그 링을 보고 아, 우리나라에 어떤 동물이 언제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이제 그런 정보가
1: 네.
0: 그날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아침에 하고
2: 치료를 받은 이 녀석은
0: 보니까
2: 현재 건강한 상태입니다.
0: 모기가 소화돼가지고
2: 녀석을 만났으니 선물로 먹이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 아. 배고플걸? 그래서 이거 먹어야지만 또 이제 하늘을 날아가지고 겨울철 잘 보내고 이제 몽골로 날아가지. 먹어.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먹이를 먹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야생에서처럼 발로 먹이를 잡고 부리로 야무지게 뜯어먹는 걸 보니 흐뭇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곳에 들어올 당시 탈진한 녀석은 몸무게가 불과 6kg, 몹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3: 그동안 한 6개체가 있었는데 골절이 한 2개체 정도 있었고 그냥 경주에서 막 버스에 충돌을 되는 경우도 있고 저쪽에 충남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사체를 먹고 사체 먹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나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4: 아,
3: 좀
4: 중독이 됐군요.
3: 중독도 좀 경우가 좀 있고
2: 우리나라에서도 독수리의 겨울나기는 험난합니다. 독수리 식당에 오늘은 좀 특별한 먹이가 마련됐습니다.
5: 오늘은 이제 로드킬 당한
4: 네.
5: 야생에 있는 고라니를 한번
4: 진짜 야생에
5: 야생에서 애들이 어떻게 먹느냐. 아마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저기 야생에 있는 이런 애들이 뜯어 먹는 거나 이런 보면 좀 야생의 기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4: 그렇죠.
5: 예.
4: 아, 진짜?
2: 몽골에서처럼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독수리의 야생성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고라니 세 마리를 구해왔는데요. 우리나라를 찾아온 야생 독수리들이 이 먹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습니다.
5: 완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3: 예, 진짜 야생이네요. 이 안에 흙이 있네?
5: 예, 아마 이제 로드킬 해가지고,
3: 예.
5: 애들이 좀 뜯어먹은 것 같아요, 중간에서.
3: 아, 요 새들이요?
5: 예. 그래서,
3: 여기에?
5: 예, 간혹 이제 그 지방도에서 보면,
3: 네. 예.
5: 고라니가 새벽에 저 차에 받쳐 죽고 나면
3: 예.
5: 또 애들이 그 도로를 그냥 독수리가 앉는 바람에 차들이 그냥 섰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3: 아, 그래요?
5: 예.
2: 먹이 주변엔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떤가요? 좀 감쪽 같나요?
6: 이렇게 구워먹은 거예요.
2: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죽은 사체에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맹금류는 흰꼬리수리입니다. 흰꼬리수리는 살아있는 먹잇감을 사냥하지만 죽은 사체도 좋아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요. 먼저 온걸 보니 대장입니다. 오자마자 흰꼬리수리를 몰아내는 녀석. 녀석의 뒤를 이어 무리가 먹잇감을 향해 모여듭니다. 흰꼬리 수리는 먹이 다툼에 끼고 싶지만 덩치가 작아 역부족입니다. 먹이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독수리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사체에 한 녀석이 접근하는데요. 독수리는 제일 먼저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죽은 동물의 가죽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이 나니 다른 놈들이 덤벼듭니다.

0: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다툼은 불가피합니다. 먼저 쉽게 먹이를 차지하려는 야생동물의 본능입니다. 수가 많아질수록 먹이터는 싸움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흙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독수리 발에 걷어채여 엉망이 됐습니다. 심지어 독수리들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녀석이 물어뜯네요. 독수리 수가 늘어나면서 먹이 경쟁은 치열해지고 급기야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야생의 먹이를 먹을 때 녀석들은 특히 내장을 좋아합니다.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겠죠? 무리가 떠나고 홀로 남아 끝까지 사체를 발라먹는 독수리. 관찰 카메라가 이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와서 먼저 인사를 해보는 녀석. 반응이 없자 가짜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거침없이 공격하네요. 그래도 반응이 없자 자리를 뜹니다. 독수리들이 먹고 간 자리에 카메라는 부서졌고 고라니는 껍질만 남았습니다.
1: 야생동물들은 죽어서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2: 그러죠.
1: 살아서도 일을 생존하고 죽어서는 또 다른 야생의 먹이가 되고 죽어서도 일을 하는 거죠.
0: 지난 1월 18일 아침부터 울산 야생동물보호센터가 부산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치밀하게 이동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목적지는 경남 고성 독수리 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방사할 독수리는 지난 겨울 탈진해서 약 10개월간 재활훈련을 한 독수리입니다. 이제 야생으로 돌아가 적응한 뒤 무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독수리에겐 최선입니다.
3: 옳지, 옳지, 옳지. 잘 가. 자, 이렇게 애들이 이제 한 명.
0: 그러나 독수리는 쉽게 날지 못했습니다.
3: 네, 날개에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소리야, 소리야.
4: 아니, 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네.
5: 다시 울산으로 갈래?
4: 갈 생각이 없는 거네.
0: 모든 게 낯설기만 한 독수리. 그러나 본능적으로 날아야 한다는 걸 아는 모양입니다. 과연 이 독수리는 날 수 있을 것인가?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동했는지 마침내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날아올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창궁을 향해, 독수리는 이렇게 야생을 향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1: 지금 화면으로 볼 때는 그냥 뭐

0: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손에, 그 바람의 압력이 느껴져요. 이렇게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1: 예. 팔을 이렇게.
0: 그러니까 안 올리고 그냥 딱 붙이고 예, 있을게요. 예. 이거 하나씩만 들고 있는 거예요. 오, 올라가요. 아, 일부러 올린 건 아니에요. 올라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진짜 올라가요.
1: 이게 됐을 때.
0: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9번은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자이자 도시역사연구자 박희훈입니다. 이전에는 일본 도시개발회사 모리빌딩에서 최초의 한국인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다양한 도시개발 과정을 지켜봐왔고요. 이후 현대산업개발로 이직해서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자의 관점으로 도쿄를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쿄는 위치적으로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글로벌 대도시의 수도라서 서울과 도쿄는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게다가 도쿄는 한국보다 다양한 도시 문제로 먼저 아파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도시개발자의 눈으로 도쿄를 여행해 본다면 한국의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른 시각에서 모색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볼까요?

1960년대 고도경제 성장기에 도쿄는 빠르게 외곽으로 확장해 갔습니다.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을 동경하면서 자랐던 도쿄의 새로운 중산층은 교외에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자동차를 갖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이 민간 철도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하는 도시 디벨로퍼들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교외형 뉴타운과 주택단지들이 수도권 전방향으로 개발되어 갔습니다. 도쿄 외곽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또는 저층의 아파트 단지들이 난개발 형태로 늘어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밀도 개발로 인해서

통근 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거였죠. 집은 계속 할지 몰라도 직장은 모두 도심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쿄의 중심지로 장시간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수도권 내 열악한 도로 환경과 자동차 유지비가 굉장히 비싸기에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마다 일본의 지하철은 지옥철로 변합니다. 그리고 열차에 승객을 한 명이라도 태우려고 온 힘으로 승객들을 여사에 쑤셔넣는 푸시맨도 등장했습니다. 극도의 전철 중심에 직장 주거 분리 도시 구조 때문에 시민들은 평균 2시간 30분의 귀중한 시간과 체력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하는 도시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한 도시 개발자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 모델을 고안해 내는데요. 바로 모리미노루였습니다. 모리미노루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도시 개발자로 지금의 도쿄를 만든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도쿄 개발을 이끌면서 아시아권의 높은 인구 밀도를 적절히 다 수용해 내려면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유럽이나 북미의 어떤 그런 저층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르꾸르비제의 빛나는 도시 이론을 참고하여서 일본에 딱 맞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기 잠깐 르꾸르비제의 빛나는 도시 이론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르꾸르비제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모더니즘 건축을 재창하면서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건축 이론을 만들어낸 근대 건축의 거장입니다. 그가 활동한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인구팽창을 겪으면서 유럽의 도시들은 가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주거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침대 하나를 시간 단위로 임대하거나 밧줄에 기대서 잘수 있는 2페니짜리 숙소까지 생겨날 정도로 상황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이를 본 르꾸르비제는 건폐율을 줄여서 초고층 건축으로 도시 가밀 문제를 해결하는 수직적인 도시, 버티컬 시티를 제안합니다. 도시 중앙에는 고가 도로를 두고 그 주변에 고층 건물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심의 혼잡도를 완화하고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녹지 공간이 확보 가능한 모델입니다. 1970년대 모리미노루는 이런 르꾸르비제의 이론을 참고하면서 일본 최초로 직장, 주거, 즐거움을 모두 갖춘 직주락, 그들만의 새로운 도시 모델, 수직 노원 도시, 버티컬 가든 시티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 도시로 가는 희망의 방주가 되자라는 목표로 기획했던 아크에이즈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 시대를 위한 개발의 첫 삽을 뜨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도시를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합니다. 보통 개발은 곧 자연 파괴라고들 생각합니다. 아크힐즈의 개발이 결정됐을 때만 해도 재개발로 사라질 자연 생태계와 커뮤니티를 걱정했습니다. 침략자 모리빌딩은 물러가라 는 전단이 동네 여기저기 나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리빌딩은 동네 일부 건물을 직접 사들이고 사원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들로 직접 아침 청소를 하고요. 과외 선생을 하면서 주민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먼저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자연을 되돌려주고 싶다. 또 도시가 효율적이기만 한 공간이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매력적인 동네로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무려 19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리는 1986년 아크힐즈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도시 속의 작은 녹색 섬처럼 보이는 바로 저곳이 아크힐즈입니다. 1980년 준공되어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크힐즈는 국내외에서 여러 한경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아크힐즈는 도쿄의 유명한 벚꽃 놀이터가 되었고요. 건물 옥상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일상 속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모리가 아크힐즈를 매력적인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힘을 쏟은 곳이 자연을 되살리는 녹화였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에서 녹지로 덮인 면적의 비율이 1986년 아크힐즈 준공 당시 기준으로는 23%였지만은 최근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녹지율은 42%까지 약 19%포인트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는 자연의 힘 덕분입니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엔 이 공간이 한층 더 짙고 넓게 초록으로 덮이겠죠. 도시와 자연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클즈의 성공 덕에 도시와 주거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일본 도시 개발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크힐즈가 도쿄 재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개발 과정도 있지만 운영 과정의 힘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모리빌딩은 운영 과정에 개발 과정 이상의 노력을 들이기로 유명한데요. 모리는 항상 뭐 저에게도 사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시 개발은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오픈 이후가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좋은 도시를 개발하는 미션도 있지만 좋은 도시, 좋은 동네로 키우는 미션이 더 중요하다. 아크힐즈의 카라얀 광장에서는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비어가든, 가을에는 맛들이, 겨울에 크리스마스 축제 등 계절에 맞는 축제와 이벤트가 계속 열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지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동네라도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하면 좋은 동네라고 할수 없겠죠. 우리는 좋은 동네라면 좋은 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크힐즈에서는 좋은 슈퍼마켓과 함께 매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 신선한 농산물을 살수 있는 파머스 마켓도 열립니다. 올해로 15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 파머스 마켓, 이제는 주변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주변의 고급 레스토랑 셰프들도 장을 보는 지역에 꼭 필요한 주말의 아침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도쿄에는 유명한 페루키시장이 몇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크힐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아카사카 페루키시장입니다. 그 지역 특성을 살려 유럽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출점자와 여유롭게 대화도 나누면서 오랜 추억이 담긴 골동품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크힐즈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개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집은 새 채를 지어봐야 제대로 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도시개발도 그러한 듯 합니다. 아크힐즈는 만드는 과정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첫 작품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크힐즈는 이후 록봉기 힐즈, 아자부다이 힐즈로 더욱 진화해 가면서 모리빌딩은 새로운 도시 모델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아크힐즈 바로 옆에 아자부다이 힐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크힐즈에서 처음 소개했던 새로운 도시 모델, 버티컬 가든 시티의 최종 진화형이 아자부다이 힐즈입니다. 이 시대의 다빈치라고 불리는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드윅의 물결 치는 저층부의 건물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타워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아크힐즈 음악홀 위에 옥상 정원이 아자부다이에서는 물결 치는 건물 위 옥상 정원으로 바뀌었고요. 가수원으로도 진화했습니다. 주말 마르체와 앤틱 시장은 품격 있는 식품 마켓과 브랜드 건물로 진화했습니다.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새로운 도시 모델의 진화 과정을 읽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계속한 한 도시 개발자가 만든 새로운 도시 모델에 대한 진화 과정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시길 바라고요. 이 모델에 대한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저녁이 있는 삶을 구현하는 우리만의 도시 모델을 찾자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자이자 도시역사 연구자이기도 한 박희훈입니다. 다가오는 7월 곧 파리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파리올림픽을 알아보면서 주목한 게 2024년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파리를 관통하는 센강에서 열린다는 점입니다. 근데 올림픽의 주무대라고 할 수 있는 개회식 장소

왜 중갱기장이 아니라 세느강으로 기획했을까요? 각국 선수들은 보트를 타고 6km의 센강을 따라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 파리의 랜드마크를 지나게 됩니다. 바로 파리가 이렇게 무수한 역사적 랜드마크와 아름다운 강을 품은 매력적인 도시라는 걸전 세계에 어필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그 나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올림픽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도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LA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이기기 위해서, 파리는 런던과 베를린을 이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이미 소리 없는 글로벌 도시 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도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최근 아저씨의 동네에서 글로벌한 새로운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쿄의 한 동네를 여행하며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도쿄는 첫 탄생인 에도시대부터 세계적 대도시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메가시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구 과밀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급조된 허술한 메가시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도쿄는 메가시티의 행태만 갖추었을 뿐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국내 기업이라면 수도라서 몰려왔지만 일본 경제가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매력도 사라져갔습니다. 사람과 기업과 자본이 오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과거와 상관없이 그 도시는 쇠퇴합니다. 도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 부흥 전략 2016을 수립하고 국가 전략 차원의 2020 도쿄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국가 전략 특구도 지정하고요. 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규제도 풀어줍니다. 국가 전략 차원의 특별 계획 구역으로 결정한 지역 중 하나가 도쿄의 도라노모원입니다. 이 지역은 에도 시대의 도시 계획에 따라서 상인들과 서민들이 모여 살던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아시아 상인 지구에서 흔히 보이는 샵하우스 형태의 2층짜리 건물로 가득했습니다. 도로의 맨 앞면은 좁고 안쪽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필지여서 일본에서는 이를 뱀장어들이 사는 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작은 크기의 건물이 많다 보니까 경제성장기에는 이 지역에는 중소기업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한 회사원들을 상대로 술을 파는 선술집들이 역 앞에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서울 을지로의 풍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라노모는 연필 같은 작은 빌딩들 그리고 오야지들의 동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가 전략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한 것이 도라노모 힐즈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재개발 최초로 도시 재생을 선도하는 복합거점과 도시객도로를 함께 개발하는 민간 협력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재개발 전 도라노모 지역에는 도시객도로선이 1946년부터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라노모는 에도 시대 때부터 수많은 중소지주들에 의해서 복잡하게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도라노모과 신바시를 잇는 지역을 개통하는 이 도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도라노모만이 아니라 이 도로가 이어주는 신주쿠나 도쿄 북측 도심,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올림픽의 주경기장 이런 지역들까지 공항에서 1시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동아시아 경쟁 도시였던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제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데 약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운 시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사업가들 그리고 여행객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위해서도 하네다 공항을 이어주는 꼭 필요한 도로가 이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도쿄도와 민간 도시개발기업은 장기간 개통되지 못했던 이 구간을 돌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도로의 상하부를 건물로 사용하게 하는 입체도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 지역의 재생을

위한 새로운 복합 그점을 만들기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라노몬에 가면 거대한 타워 4개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라노몬 힐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4개의 건물이 모두 전철역, 도로, 교통 인프라와 한몸으로 개발됐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타워 1층에는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터미널이 들어와 있고요. 스테이션 타워 지하에도 지하철 히비아선이 개통이 돼 56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도라노몬 힐즈역을 만들면서 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 탑승 시간으로 30분이 아니라 공항의 출국 게이트에서의 도심 사무실까지 도어투도어로 30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심에 걸맞는 탄탄한 교통 인프라가 함께 만들어지면서 도라노몬은 도쿄의 새로운 글로벌 행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도 도시경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를 오가며 활동한 사업가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출장으로 김포공항을 갈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지하철역이 국내선 터미널, 국제선 터미널 한중앙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긴 지하 터널을 걷는 시간을 생각하면 결국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도쿄 출장에서 도라노몬을 방문해 보신다면 꼭 지하철을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도라노몬 힐즈역에서 내려서 모리타워, 스테이션 타워로 걸어가 보시면 교통 인프라 시설하고 함께하는 복합 개발이 어떻게 편의성을 제대로 올리고 있는지 직접 몸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라노몬에서 눈여겨봐야 할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몰려드는 것이 단순히 교통이 편리해서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도라노몬 지역에 지속적으로 기업,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라노몬 개발을 이끈 모리빌딩은 이 지점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도라노몬이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된다면 도라노몬은 계속해서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새로운 도심이 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리빌딩은 도라노몬 힐즈에 새로운 사업의 씨앗을 발굴하여 기업화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타트업 육성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도라노몬 힐즈 비즈니스 타워 4층에 들어서 있는 아치입니다. 이곳은 다른 인큐베이션 센터와는 다르게 110여 개가 되는 일본 대기업의 신사업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자원을 서로 활용하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아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층 아치 바로 아래에는 도라노몬의 옛날 요코조 골목을 새롭게 재탄생시킨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골목에 절비한 선수집들을 일본에서는 요코조라고 하는데요. 도라노몬 부근에 회사를 다니는 사업가들은 퇴근 후에 역 앞에 요코조에 들어가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요. 덕분에 요코조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인연, 아이디어가 생겨났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사업가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게 비즈니스 타워 3층에서는 선술집 골목 콘셉트를 살린 음식 거리를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남을 유도한 차원에서 매장 내 공간만이 아니라 서서 마시는 바 카운트 그리고 같이 합석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기존의 요코조 골목의 전통은 이어받으면서도 퇴근 후에 다양한 사업가들이 모이는 새로운 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라노몬은 한때 아재식들의 동네로 여겨지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고의 기업가 인재들이 들어와서 지역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노몬을 중심으로 도쿄 전체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투자자, 기획자, IT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찾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도시간 경쟁 속 도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도시개발 관점에서 들려드린 도쿄 이야기가 우리 도시에 대한 다양하고 냉정한 분석의 토대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향후 한국에서도 글로벌 관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전략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0: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오늘 만날 주인공의 최애 장소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의 주인공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할수 있다고 팀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고은미 양이신가요?
1: 제가 고미입니다.
2: 은미의 울림, 어울림이 되자.
0: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세마고등학교 1학년 고은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은미 엄마 송미순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은미 아빠로서 행복한 사람 고석찬입니다.
0: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곳이 학교인데 네. 은미 양은 학교가 최애 장소라고 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0: 곳이라고.
1: 네.
0: 왜 이곳이 제일 좋은 장소인가요?
1: 엘사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0: 여기 겨울왕국 엘사 선생님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약간 엘사 선생님 같네요. 어머니, 음미양이 왜이 학교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2: 네, 집에서와는 달리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참 음미한테 잘 해주시고 친구들도 음미를 굉장히 배려하면서 도와주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3: 은미는 이제 지적장애라서 이제 그 IQ 70 이하를 보통 지적장애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0: 아니, 그래도 우리 은미양이 학교 생활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보통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 제가 만나면요, 보통은 그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하기 어렵고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은미양 주위에는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시간표를 보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요.
2: 음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음미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시간표에 따라서 어떤 시간인지 알려주고 또 어떤 수업 장소가 어디인지도 알려주고 또 수업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아니, 그래서 그 은미양이 친구들과 좀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모님 두 분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면서요?
3: 사실 은미가 성장할 적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리에 힘이 좀 없어서 그리고 또 균형 감각이 없어서 자전거를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자전거를 태우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앞으로 굴리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는 세발 자전거 있잖아요.
0: 네, 알죠.
3: 그걸 가지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집을 타면서 다리 힘을 키우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그 보조바퀴 달려 있는 자전거 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잘 타게 됐을 때 이제 나와서 타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생각이 든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롤러브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바퀴처럼 인라인 스케이트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세우니까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운동장들이 인조잔디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로 데리고 가서 신켜서 이제 한번 또 세워봤더니 여전히 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했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자갈밭에 갔어요. 자갈밭에 가니까 그때 비로소 서더라고요.
0: 자갈밭이죠.
3: 네. 이제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리 힘도 키워주고 이제 균형 감각도 조금씩 생겨나고요.
0: 음미양을 위해서 합창단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3: 뭐 음미뿐만이 아니라 사실 재능 있는 장애인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좀 다양한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비영리 법인이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합창 단원 발달장애 11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0: 진짜 그 합창단은 또 우리 은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도 정말 값진 경험이고 또그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 굉장히 그 친구들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3: 그러기를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0: 이거는 좀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은미양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이 부모님의 도움도 컸지만 우리 친구들의 응원과 도움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2: 네, 친구들이 은미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면서 엉뚱하게 카톡을 해도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예, 반문을 해주고 늘 함께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은미에게는 정말,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네.
0: 그래서 우리 은미양이
1: 네.
0: 우리 은미양의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1: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은미야, 이거 직접 만든 거야?
1: 네.
0: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0: 할수 있다고 역사상 바리스타께서 직접 저한테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1: 까봉.
0: 잘 먹을게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어디서 언제 딴 겁니까?
1: 중학교 3학년 때요.
0: 중학교 3학년 때? 와, 아니 지금

0: 은미한테 이렇게 음료수 얻어먹은 적 있어요, 또?
1: 오늘이 처음이에요.
0: 아, 진짜? 이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은미가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은미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친구입니까?
2: 만나면 너무 밝게 인사를 잘해줘서 그 행복한 에너지가 저한테까지 오는 그런 너무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0: 은미랑 같이 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1: 그냥 항상 웃게 해줘요. 그냥 밝게 해서.
0: 그러면 우리 은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은미야! 우리가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같이 있는 동안 좋은 밤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많이 도움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1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
3: 나 속 부끄러워.
0: 친구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은미야. 앞으로도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할 수 있다고의 공식 질문입니다. 자, 은미양. 은미양의 네. 가장 좋아하는 최애 물건이 무엇인가요?
3: 바로 이겁니다.
0: 이게 뭐예요?
3: 초년기랑 메트로놈인데, 초년기는 음정 맞출 때 하는 거고, 메트로놈은, 박자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0: 설명을 굉장히 잘해줘서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은미 양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인가요?
4: 은미가 플룻을 하다 보면 음정이 떨어진다고, 음이 떨어진다고 이 튜너기 항상 켜놓고 네. 연습을 하게 되면 정확한 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네. 이 메트로놈은 이제 템포에 따라서 빠른 곡, 뭐 느린 곡 이런 것들을 박자에 맞게 알려줘서 그거에 맞춰서 부분 연습을 하다 보면 한 곡을 완성하게 되더라고요.
0: 그래서 우리 은미양의 최애 물건이 튜너기와 메트로놈이군요.
3: 네.
0: 이름도 어려워, 발음도 어렵습니다. 튜너기와 함께 진짜 플룻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지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얼만큼 많이 연습을 했나요?
3: 한 3시간 정도요.
0: 3시간 정도? 그럼 이 플룻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3: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어요.
0: 초등학교 5학년 때?
3: 네.
0: 플룻 처음에 연습할 때 좀 힘들지 않았어요?
3: 너무 힘들었는데 부분 연습을 하면 안 힘들어요.
0: 부분 연습을 하면 안 힘들어요?
3: 네.
0: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은미 양이 상도 받았다고.
4: 네. 2019년도인가 이렇게 콩쿠르에 처음 참가했는데 그때 최우수상으로 트로피를 받았던 것 같아요.
0: 최우수상이요?
4: 예.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나도 이렇게 가서 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 콩쿠르도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이 됐던 것 같아요.
0: 은미야.
3: 네.
0: 최우수상 받았어요?
3: 네.
0: 은미야, 그러면 플룻 처음에 연습할 때 그래도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힘들었었어요?
3: 박자랑 음정이 안 맞았어요.
0: 그러면 지금 이 최애 물건을 통해서 박자 음정이 좀 맞게 된 건가요?
3: 네.
0: 그래서 최우수상까지 타고?
3: 네.
0: 그럼 우리 은미 양이 이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3: 그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0: 근데 놀랍게도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합격한 이제 장애인 친구는 은미 양 한 명뿐이라면서요?
4: 네, 그렇다고 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 거의 비장애인으로 이루어졌고 은미가 장애인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3: 오케스트라 연습하러 왔어요.
5: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스튜디오.

0: 플루리스트예요.
1: 플루리스트?
0: 네.
1: 플루리스트가 돼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제 연주를 듣고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저는 우리 은미 양이 진짜 꿈과 감동과 용기를 주는 플룻 연주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꼭 옆에서 응원할게요. 화이팅!
0: 파이팅!
1: 네, 오늘은 아주 밝은 성격을 가진 은미 양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은미 양처럼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해 보는 거예요. 노력은 분명히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해 줄 거예요.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도전대장 박유야 함께 할수 있다고! 은미 양,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오케스트라에서는 단원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은미 양으로 인한 어울림은 분명 큰 울림이 될 거라고 믿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0: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파.

춘추 전국 시대 제자 백가들 중 가장 혁신적인 철학자였던 노자. 평생 명성을 얻으려 한 적 없지만 누구보다 존경받았던 철학자. 노자는 혼돈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도의 길을 제시했다. 그 길은 2500년 동안 이어져 이 시대 리더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다. 노자가 쓴 도덕경 속에 숨어있는 현대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지혜. 노자가 도덕경 속에서 말하는 도, 그것은 바로 황홀. 노자의 황홀은 무엇일까? 우리는 노자처럼 황홀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인문경영원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동양고전 인문학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를 꼽으라 하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분은 논어야말로 중국고전의 베스트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노자의 도덕경이야말로 동양고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덕경을 통해서 한번 이 시대의 기업 경영의 원리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차 시는 노자가 꿈꾸었던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그 주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단어가 노자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높은 수준의 단계예요. 황홀한 삶을 살아야 한다. 노자는 그토록 강조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을 살아간다는 건 매일같이 황홀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아, 그렇다고 뭐 매일 해외여행 갈 수도 없는 요즘 시대에 그 뭐 멋있는 낙조를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주머니 털어서 정말 산의 진미를 시켜놓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럼 우리의 인생은 황홀한 인생을 못 사는 걸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좀 같이 한번 노자 도덕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황홀이라는 어떤 그 느낌의 영혼에 떨리는 순간의 이 삶은 공자도 그래요. 기쁠 열자, 즐거울 낙자. 열낙이라고 표현합니다. 늘 마음속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부처도 마찬가지로 열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열반. 뭔가 인간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스스로의 감정이 극대화된 상태. 그래서 도가 철학, 노자 도덕경이 얘기하는 황홀이나 공자가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역낙호화하는 그 기쁠 열자, 즐거울 낙자, 열락이나 또 인간의 가장 위대한 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열반이나 어떻게 보면 단어의 글자만 다를 뿐 어쩌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방식이에요. 노자 도덕경 14장에 그 말이 나와요. 황홀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시지불견 명할이라. 아, 보려해도 보이지 아니하니 이름하여 이라 한다. 청이 불면 명할 희라.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아니하니 이름하여 희라 한다. 박이 부득 명할 미라. 잡으려 해도 그것이 잡힐 수 없으니 이름하여 미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눈으로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귀로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그 어떠한 위대한 인간의 감정을 황홀이라 한다. 어떻게 이런 느낌 좀 다가오시나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황홀이라는 게 물론 뭐 멋진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떤 멋진 순간을 맞이하는 그 삶도 황홀이지만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의 극한에 떨어졌을 때도 역시 황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노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뭐 시험에 붙은 것도 황홀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는 걸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의 저 밑바닥 속에도 인간은 황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노자는 얘기를 해요. 참 동의가 안 되죠. 예? 아, 기쁜 거야 황홀한 느낌이야 있지만 인생이 살면서 그 어려운 여정과 역경 속에서도 황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 봄날 꽃이 피는 그 순간도 황홀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가을철 겨울이 돼서 그 낙엽이 붉은색을 띠고 저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조차도 황홀의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기쁨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자가 얘기하는 이 황홀은 정말 슬픔의 저 나락 속에서도 그 황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간의 삶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떠오르는 동해의 태양도 황홀하지만 저 서해 낙조의 그 지는 해 역시도 그 석양의 황홀함이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 인간은 살아간다는 걸 그것은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 어떤 때라도 그 황홀의 느낌을 갖고 산다면 그것이 길도자 바로 도의 모습이 바로 황홀이라고 얘기합니다. 황홀은 뭐냐? 우리가 도덕경 할 때 이 도 말입니다. 도. 이 도 하면 또 대부분들 도덕경이 좀 어려운 게 도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가끔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냥 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자는 황홀하다는 거예요. 네? 이 우주의 존재 방식 자체가 황홀하대요. 따뜻한 봄이 온 것도 황홀하고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조차도 황홀하대요. 그러니 도를 기쁨과 슬픔, 성공과 그리고 실패라는 경계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황홀합니다.

0: 황홀하고 만나는 모든 여정의 그 순간순간들이 황홀하다는 이 느낌, 이거를 그리스 철학에선 아토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토포스란 얘기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이스, 장소란 뜻이고, 여기서 아가 붙으면 우리가 왜 부정어죠? 그러니까 아토포스라는 거는 특정한 장소가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아, 그러니까 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이나 그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은 아토포스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나 개념으로 특정하여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 아토포스가 바로 이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정되지 않은 어느 장소나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의 도도 아토포스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길거리,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그 도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노자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설명 방식이에요. 하다못해 노자의 뒤를 이었던 장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도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장자가, 야, 저 기어가는 땅강아지 개미 속에 도가 있다. 아이, 도가 왜 그렇게 천한 곳에 있습니까? 했더니만, 저 깨진 기와장 속에 도가 있다. 왜 점점 낮아지십니까? 하니까, 그때 이제 어느 그 소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고 갔어요. 저 안에 도가 있다. 그 도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이 아니라, 이곳이 아닌 저곳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그 황홀한 도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노장 철학, 도가 철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라는 경계는 무너집니다.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그 구분도 없어져요. 합격과 불합격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서로 다른 결과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황홀의 도입니다. 그 불합격이라고 하는 그 슬픔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대요. 그 황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하는 그 성공의 기쁨 속에서 또 다른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 지금 잘된 것이 영원히 잘될 것도 아니고 지금 무너진 것이 영원히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구분을 없애버리는 것이야말로 일명 도가 갖고 있는 황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 이 말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 황홀하십니까? 아니면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고시원에서 쪽잠 자는데 황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황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논어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공자가, 야, 내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이 많은데, 뭐 자공같이 왜그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죠. 재벌가 2세도 있고, 또이 자로같이 거리에서 왜그 조폭 활동하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내에게 모여드니 수없이 많은 제자 중에 내가 제일로 치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안회라는 제자예요. 안회 들어보셨죠? 회야. 예? 이름이 회입니다. 회. 돌아갈 회자. 이 안회라는 제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재라 회하여. 참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구나. 내 제자 안회여. 일단사 일표음. 제 누항을 임불감 기우원을. 한 대죽구르게 밥과 한 표주박에 물을 말아먹고 그 누추한 거리에서 사는 것이 보통 인간 같으면 그 슬픔과 걱정을 감당하기 어렵거늘 회하는 불객이라기라. 내 제자 안회는 그 속에서도 그 기쁨과 자기의 황홀한 연락을 지키고 있으니 현재라 회하여 현명하게 사는구나 내 제자 안회여. 야, 저는 공자와 노자가 서로 뭐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이 만났다는 사마천의 기록도 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 합격, 좋은 곳, 맛있는 곳, 멋진 경치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때로는 진흙탕을 빠질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아토포스적인 특정한 장소가 아닌 그 어떤 장소라도 이 황홀의 연락과 그 황홀의 도의 그 느낌을 갖고 살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한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인생이라는 게 하던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나는 그걸 추구했었는데 왜 도대체 왜 이건 나한테 안 되는 거야 라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저도 너는 너의 그 모습과 너의 그 상황과 너의 그 순간조차도 사랑하라. 그랬을 때 느끼는 내 영혼의 떨림의 그 감정이야말로 황홀이니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그 어떤 인간의 묘한 높은 수준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자는 이 황홀한 인생을 사는 자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황홀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요. 아, 이 화광동진이란 말. 예. 화광. 동진. 아, 이건 뭐 아주 유명한 말이죠. 노자 도덕경. 좌기에 해기분하여 화기광 동기진이라. 노자는 쫙 얘기를 해요. 너의 그 날카로움을 꺾어버리고, 너의 그 복잡함을 좀 풀어버리고, 너의 그 똑똑한 빛을 줄이고, 그리고 이 세상 조건에 맞춰서 너의 눈높이를 맞춰라. 뭐 이런 구절 속에서 이 화광동진이란 말. 그래서 이 화광이란 단어는 굉장히 여러 종교에서 많이 씁니다. 뭐 신문 이름도 화광이란 잡지를 내가 본 적이 있고요. 화광. 화자는 이게 줄인다는 뜻입니다. 온화하게. 즉 조절한다는 거죠. 왜 조명을 아, 왜 그 좋은 조명은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쭉 줄이는 거 있죠. 왜? 그 조명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좀 고급 조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황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광, 빛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다양한 거죠. 그래서 같을 동자 어디에 눈높이를 맞추냐면 이 진이라는 거 왜 티끌진자인데 좀 은유적으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장소 아토포스 작가 얘기했던 그 어떤 장소든 그 장소에 가장 맞는 환경에 내 빛을 조절하여 거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낸다. 이게 화광동진입니다. 또 5,000원짜리 그 순댓국을 먹는 것도 황홀한 기쁨이 있을 때 왜? 아, 물론 내 기대치는 뭐 좋은 호텔에 가서 뭐 뷔페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지만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컵밥 뺏기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내 기대치와 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느끼는 그 뭘까? 이 갈등과 그 고통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화광하래요. 빛을 조절하듯이 내 눈높이를 조절해서 지금 내 순댓국집 앞에 있는 나가 팩트라잖아요. 팩트. 거기에 맞춰서 맛있게 먹으래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 순댓국의 그 맛은 황홀한 감정의 맛으로 변화될 수 있다. 좋은 거 먹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헬조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떠나고 싶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기대치. TV에서 보는 저 옷을 입고 싶은데 난못 입어요.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지금의 나아가 굉장히 불만이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너의 그 장소 또한 아름다운 장소다라고 하면서 너의 기대치, 화광하래요. 빛을 약간 조도를 줄여서 동진, 너가 갖고 있는 지금 컵밥과 그 상황에 맞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노자는 그걸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체념이 아니에요. 체념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용한 내 모든 조건들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굉장히 처절한 적극적인 삶이라고 봐요. 제독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과잉긍정의 시대다. 그러니까 과잉긍정이라는 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자기를 과잉긍정해서 얻어지는 아픔이 있대요. 나는 요 정도인데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더 멋있고 더 잘난 내가 있다라고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과 비교해 보면 늘 항상 황홀감은커녕 좌절감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과사회의 특징은 자기긍정의 과잉이다. 그때 느껴지는 그 병리적 현상이 우울증, 뭐 아니면 정신공황,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울해져요. 왜? 지금 내가 저 배우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기대치와 현실과의 어떤 불일치? 그 속에서 얻어지는 정신공황적, 이 병리학적인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자가 살던 시대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거든요. 춘추 시대 말기. 그 당시 귀족들도 자기 기대치와 현실이 아마 유리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 블루투스라 그러나요? 동기화시키래요. 네가 갖고 있는 네 상황과 너의 현실을 동기화시켜서 그걸 블루투싱이라 그래? 딱 맞춰버리면 황홀함을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더 탐욕이 많고 왜 그렇게 욕망은 더 커져서 남들을 갖다가 제압하려고 하고 더큰 땅을 점령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는 왜 그렇게 너의 욕망의 늪으로 너를 빠뜨려뛰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러나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가 그 안나푸르나 한 15일 동안 이렇게 트레킹하는 코스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뭐 배낭을 메고 로지에서 자고 또한 하루 갔다가 또 자고 해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그건 뭐라 하죠? 짐꾼이라 그러죠. 포터라 그러던데 그때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갖고 이제 아주 큰일이 났죠. 그래서 이거 뭐 영어백 내가 제 영어가 짧으니까 I'm so sad 그랬죠. sad가 뭔 뜻입니까? SAD 너무 슬프다. 어떻게 너가 이렇게 내 앞에서 나를 도와주려다가 다쳤냐 그랬더니만 야, 그 친구 뭐가 쉽게 영어로 잘뭐 영어가 잘안 되니까 서로 I'm not sad 난 슬프지 않아요. I'm hurt. 난 상처나고 아픈 것뿐이지 슬픈 건 아니래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단어를. 아픈 것과 슬픈 것이 다르다는 걸. 아픈 거하고 슬픈 건 다른 거예요. 그냥 아픈 거는 물리적으로 아픈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면서 슬픔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함은 절대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그 주체의 슬픔이 전 개입됐다고 전 봐져요. 그래서 어쨌든 노자는 그 난세였던 춘추시대 말기 정말 현실과 타협 못하고 그 탐욕이 극대화된 시대에 너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순간순간 황홀을 느끼고 살아라. 그 황홀은 해가 뜨는 것도 황홀이지만 해가 지는 것도 황홀이고 낙엽조차도 땅바닥에 뒹굴어지면서 황홀의 느낌을 갖고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느낌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왜 시인 구상 선생님의 꽃자리라는 시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꽃자리? 예. 뭐, 내용은 뭐 전체적으로는 대충 이래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응? 나는 내가 지은 감옥에 갇혀 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뭐 이런 시인데요. 뭐참이 시를 보면서 아 이게 황홀이라는 게, 이 꽃자리라는 게 이게 지금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이 순간조차도 황홀한 꽃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느낌이 저는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이 어찌 인간으로 태어난 게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인간이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그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닌 그 어떤 곳에서도 정말 황홀의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꿈꿨던 가장 위대한 인생의 방식이다라고 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홀을 노자는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도는 황홀이고 그 도는 뭐냐?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자연이 뭡니까? 뭐 우리가 그냥 자연이 좋아요. 요즘 뭐죠? 왜그 트레일러 몰고 또 아니면 RV카 몰고 저 밖에 나가서 뭐 글램핑하고 캠핑하는 게 자연이다. 그거는 그냥 명사로서의 자연이고 그 노자가 말하는 자연의 핵심은 뭐냐? 스스로 자자에 그럴련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게.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 인법지라. 땅은 하늘을 본받는다. 지법천이라. 천은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천법도라.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법자연이라. 그러니까 노자는 자기의 도를 쭉 소설해 나가면서 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상태는 황홀이고 그 황홀은 자연이라는 부사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위의 자연이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리가 다친 것도 그냥 자연이에요. 아픈 거지 슬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밥도 자연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내 삶의 방식인 거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수없이 많은 불안, 역경,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어떤 순간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그냥 도 닦어요. 뭐 득도했습니다. 뭐 산속 가서 뭐 100일 기도했더니만 도를 봤어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도 자연. 그게 스스로 나에게 그 산소가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 황홀감. 그건 도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건 정말 엄청난 황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대요. 그랬을 때 그 한 인간의 삶은 정말 도의 경지에 이르르고 도의 경지를 이른 걸 우리는 얻을 득자, 득도했다 그러죠. 득도. 득도해 보셨습니까? 도를 깨달았다. 네? 득도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도사 아세요? 도사? 혹시 아세요? 학사, 석사, 박사 이에 도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위는 없어요. 학벌 상관없어요. 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정말 충만한 황홀의 감정으로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내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내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도인이고 도사고 가장 높은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노자의 도는 산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에 있다. 그 황홀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간의 삶의 태도이다. 오늘 노자에서 배우는 기업 경영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황홀한 인생을 살자. 그 황홀은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있다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잡을 수 없는 황홀.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황홀. 이렇듯 노자는 모든 인생이 황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홀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데 이런 우리에게 노자는 지금 힘들고 버겁더라도 매 순간 황홀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조바심 내지 말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열심히 살고 있다면 지금 있는 자리가 꽃자리이며 도를 향하는 길임을 믿어라. 욕심을 따르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황홀한 인생으로 향하는 꽃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들 중 가장 혁신적인 철학자였던 노자. 평생 명성을 얻으려 한 적 없지만 누구보다 존경받았던 철학자. 노자는 혼돈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도의 길을 제시했다. 그 길은 2500년 동안 이어져 이 시대 리더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다. 노자가 쓴 도덕경 속에 숨어있는 현대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지혜.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21세기. 주목받고 있는 성인의 리더십. 노자가 꿈꾼 성인은 어떤 리더인가? 성인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 미래를 이끌 리더의 모습을 노자에게 묻는다.

안녕하십니까. 인문경영원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노자를 알면 기업 경영이 보인다. 오늘 2교시인데요. 노자가 꿈꾸는 훌륭한 리더란 어떤 모습인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란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인? 아, 예, 뭐 성인은 우리가 자주 쓰죠. 정말 성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혹시 성인이 노자 도덕경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 아십니까? 어떤 분은 뭐 종교를 위해서 그 박해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순절했다 그러나 그런 분을 성인이라고 모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속세인이 봤을 때 도저히 뭐 어떻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인적 인간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노자 도덕경에서 성인은 그런 어떤 초인적인 인간과 유리된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 중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노자 도덕경에 3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전체 해봤자 한 5천 글자밖에 안 돼요. 거기서 성인은 성인은 성인은 성인은. 그러니까 노자는 뭐 얘기하다가 마지막 그래서 성인은. 이게 이제 노자가 갖고 있는 도덕경.

패턴이에요.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래서 성인은 이런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자가 꿈꾸는 그 당시 최고의 리더의 모습은 성인이죠. 반면 중국 고전 베스트 중에 하나인 논어 책에서는 성인에 대응할 만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자를 군자라고 부릅니다. 군자. 논어에는 이 군자란 말이 107번 나와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유봉이 자원박례면 불역낙호와 임부지불온이니 불역군자호와 하면서 학습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좋은 친구와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고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묵묵히 자기 발걸음대로 가는 사람이 군자다. 이게 논어의 첫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107번이나 계속 군자 군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가장 최고의 텍스트인 논어 책에서는 가장 위대한 리더가 군자라면 도가 철학의 가장 최고의 텍스트인 도덕경에서는 최고의 리더를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이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죠? 아, 성인 군자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인 군자. 야, 참, 저 사람은 성인 군자. 그러니까 성인 플러스 군자라는 건 유가에서도 도가에서도 다 인정받는 일종의 롤 모델.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항상 늘 꿈을 꾸죠. 아,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인간이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트레이닝이죠. 그러니까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는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깔끔해요. 군자는 힘들 때 멘탈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논어에 나옵니다. 군자 고궁. 단단할 곧자. 그러니까 군자냐 소인이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학벌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오로지 궁하고 힘들 때그 역경을 당했을 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멘탈을 잃지 않고 정말 단단하게 그 역경과 마주하여 그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군자다. 이게 논어에서 얘기하는 이 컨퓨셔니즘, 유교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의 핵심이라면 노자는 그럼 성인을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성인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예요. 성인은 자기 마음이 없대요. 그 마음이 없는 것도 사람인가? 없대요. 자기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고정된 편견과 선입견과 그리고 내 가치관의 어떤 그 뭘까 이그꽉 막힌 게 없다는 거예요. 원문이에요. 노자 도덕경 49장에 나옵니다. 성인은 없을 무자, 없다. 상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인은 무상심이라. 상이란 게 뭡니까? 상심. 상은 항상상자죠. 그러니까 똑같이 유지되는 상심이 없다는 얘기는 유교 철학에서 보면 조금 별로예요. 왜? 사람이 한번 초심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상심이 없다는 얘기는 왜 변하냐 이거죠. 노자는 그래요. 생각은 끊임없이 변해야 된대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래요. 지금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면 빨리 포기하래요. 내가 무슨 뭐 어느 대기업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상심이에요. 내가 거기 아니면 내 인생이 꼭 실패할 것 같아서, 루저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걸 깨야 돼요. 그게 성인이래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항상 왜 내가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어떤 그 일종의 그왜 고정된 마음. 뭐 정치 뭐 대권 후보 나왔는데 나는 이 사람을 원하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 좋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막.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바라보는 세상의 삶의 태도도 다른데, 어떻게 나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은 너의 고정된 마음을 갖지 말래요. 열린 마음으로 좀 유연하게 상대방 마음도 존중하고, 내가 원하던 목표가 도저히 안 됐으면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알고, 방향도 바꿀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스폰지 같은 마음,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 실제로 마음이 없어서 없던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꽉 매달린 마음 없이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도 무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아, 나의 마음을 없애고 나의 마음을 부셔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불교의 그 화두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놔야 된대요. 그래서 현애살수란 말, 현애, 매달릴 현자의 언덕의 자. 그 언덕에 나뭇가지를 하나 잡고 매달려서
그걸 잡고 있는 순간

나는 그 나뭇가지의 프로가 된대요. 무상심. 그래서 내가 잡구려는 그 마음 자체를 놔버리래요. 놓을 살자에 손수자.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가 그걸 놓으면 너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놓는 순간 넌 새로운 길로 갈 거다. 등산객이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이제 벼랑으로 굴러떨어졌죠. 떨어지다가 저들 잡은 거라. 잡았는데 이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면 난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그날 새벽에 구조대한테 발견됐는데 그걸 매달린 채 얼어서 동사를 했대요. 정말 가슴 아팠던 게 그거 누우면 바로 1미터 밑이 평지인데 그걸 못 놨던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내가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그건 놔도 다 살아요. 세상에 꼭뭐 어디 한 길만 있나요? 무슨 뭐 내가 원하는 곳에만 꼭 취직해야 되고 그곳 아니면 내 인생이 꼭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놓는 순간 또 다른 평안과 또 다른 길이 열린다. 이게 성인인 무상심이에요. 성인은 내가 고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노자가 이 얘기를 강조한 건그 당시 뭐 춘추시대 말기 저 산동의 제나라, 저 북경의 연나라, 섬서성의 진나라, 저 사천성의 초나라 수없이 많은 귀족들이 있었고 그 밑에 뭐 여러 공작 후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한 얘기예요. 리더들한테 무슨 노자 도덕경이 산속 가서 돛 닦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책임진 리더들한테 좀 던지는 얘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그 고정된 마음을 좀 제발 놔요. 그랬을 때이 백성심으로 위심이라 백성들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삼아야지. 네 마음 속에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이 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완전히 부순 상태의 성인의 리더십. 그는 능력을 발휘한답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느냐? 최고의 능력이 부쟁의 능력이다. 안이불자의 이 다툴쟁자. 예? 부쟁이란 게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이에요. 성과를 내는데 남 아프게 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이죠. 왜? 내 주변 사람들 피안 흘리게 하고는 이기는 승리. 그러니까 승리도 여러 가지 종류의 승리가 있어요. 승리하면 뭐예요? 밑에 사람 다피 흘리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겼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아주 뭐 안하무인인데 그건 승리 아니래요. 고수는 부쟁지덕이라. 이 노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부쟁의 능력이 있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덕이라는 건 뭐예요? ability, 능력이에요, 능력.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게 노자가 얘기하는 성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이게 이제 손자병법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도 그러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런 말 없는 거 아시죠? 손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백전백승이에요. 손자병법에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라.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승리 중에 승리는 아니다. 부하들 다 잃고 이긴 승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상대방 가슴은 다 부럽고 법정 가서 이긴 게 이긴 거네요. 진 사람한테는 정말 크나큰 상처를 남겨놓고 형제들끼리. 그래서 손자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부전이 구린지병 차지위 선지선자야라. 싸우지 않고 상대방 아프게 하지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 중의 승리다. 일명 부쟁승, 부전승이라 그러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이게 성인이 갖고 있는 위대한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아, 우리 동네 조기 축구에 물어보니까 부전승이 최고예요. 부전승. 내몸 힘들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조를 해요. 예? 에코, 환경도 중요시 여겨야 돼요. 또 아니면 이 사회와의 기업의 책무가 있어요. 또이 나와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돼요. 이게 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 성과를 내고 주주의 이익만 봉사한다. 이거 옛날 경영학이고 요즘 기업은 뭡니까? 아니, 사회한테 좋은 성향 영향력을 끼치고 환경도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우리 협력업체들이 다 상처나지 않고 다 행복한 승리. 이게 일명 ESG 경영의 핵심이라면 노자는 그 싸우지 않고 내 주변 사람 다치지 않고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얻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고수, 부쟁지덕. 말은 좋은데, 야, 이거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아, 근데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 당시 춘추시대 말기 아주 유명한 그 의사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왜 살린다는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 삼국지에는 화타라는 아주 명의가 있는데 사기에는 편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이제 명의라 그러죠. 명의. 편작만 왔다 그러면 여간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 최고의 명의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요. 야, 넌 정말 명의다. 근데 너희 형도 의사라며. 편작 형이 의사였거든요. 맞다 그랬더니. 야, 그럼 너희 형은 왜 똑같은 형제인데 너보다 이렇게 이름이 안 나고 명의가 못 됐냐? 그랬더니만 편작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형이 나보다 더 명이고 고수라는 거예요. 그 왜? 나는 일단 사람이 아프고 난 다음에 뭐 침을 넣든 탕약을 줘서 살리지만 우리 형은 그냥 아프기 전에 해결한대요. 요즘은 예방의학의 선구자인 것 같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프고 난 사람 살려낸 사람보단 아프기 전에 예방해서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명의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 그러면 에이 하고 별로라 그래요. 뭔가 막 온갖 호들갑을 떨어서 뭘 성과를 내야 진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노장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 도가 철학의 고수인 성인은 흔적도 없어요. 무슨 뭐 요즘 말은 소리 소문 없이 해결시킨대도요. 그리고 지가 성과를 냈다고 내가 냈다라고 자랑도 안 해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행군을 잘하는 군대는 그 행군의 흔적을 적에게 들키지 않는다. 협상을 잘하는 외교관은 자기의 협상의 언어 속에서 꼬투리를 잡힐 말을 하지 않는다.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은 주판과 수판 없이도 제대로 전략을 만들어낸다. 성문을 잘 잠그는 사람은 빗장 없이도 누구도 못 열게 만든다. 물건을 잘 묶는 사람은 줄 없이도 누구도 풀지 못하게 한다. 아, 이게 노자가 무슨 현대 경영학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노자는 돗 닦는 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시대에 가장 수준 높은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갈 거야에 대한 질문이 전 노자 도덕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퇴색이 되고 마치 도인이 산 속에서 돛 닦는 사람, 뭐 성인은 우리 속세 인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왜곡되면서 노자 철학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또 탈속적으로 변했지 사실은 굉장히 프랙티컬하다가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노자의 도덕경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들, 성인은요, 표시가 안 나요. 사마천이 쓴 노자 한비 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이란 사기 안에 사기 열전이 있거든요. 그 열전이라는 건그 당시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의 인생의 그 바이오그래피라 그러죠. 인생의 기록을 쭉 적었는데 거기에 노자의 이렇게 인생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노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자와의 만남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자는 내가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장 성인의 위대한 모습이다. 야, 심장 약허. 이게 그냥 한글로 들리면 심장 약해 이렇게 들리는데, 심, 깊을 심자, 감출 장자.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깊이 깊이 감추고, 약, like, 마치, 허, 비어있는 것처럼 해라. 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다 드러내고 싶잖아요. 난 이런 거 갖고 있고, 난 이게 잘났고, 난 이게 멋있고. 그게 성인의 모습은 아니래요. 정말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깊숙하게 내면에 감춰있고, 그리하여 상대방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이끌어낼 줄 안다면, 그건 성인이 갖고 있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이다. 노자 도덕경 70장에 피갈회옥이라 입을 핏자 배옷 갈자 겉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천한 배옷을 입고 있지만 회옥 품을 회자의 오곡자 그 가슴 속에는 보석과 구슬을 가득 품고 있구나. 이게 노장 쪽에서 얘기하는 성인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들이에요.
중국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95년도에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훈이 있어요. 난더 후투. 이거는, 예. 이게 이제 노장 철학에서 나왔어요. 어려울 난자. 난. 어렵다. 드어는 이제 조동사처럼. 난더. 정말 어렵다. 뭐가 어렵냐라는 얘기래요. 후투. 이 후투 할 때 이 후투는 이게 이제 일명 우리나라 보면 바보라는 게 바보. 이 좀, 제가 후투 하면 이 바보야라는 뜻인데 사실 바보가 진짜 바보래서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자기 똑똑함을 감추고 아니, 남들이 볼땐 굉장히 바보같이 보이나 그 안에는 옥을 품고 있는 겉은 베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서는 옥을 품고 있는 일종의 삶의 방식. 이게 성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처신 방법이에요. 요즘은 뭐 명품 있으면 자꾸 드러내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뭐, 나뭐 무슨 백 샀어요. 뭐 나는 무슨 뭐 패딩 샀어요. 근데 이게 참이 노자의 도덕경으로 보면 참 하수들이래요. 하수들. 있는 거다 보여주고, 다 꺼내주고, 예?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냥 욕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풀라 그러고. 고수들은 내 감정을 철저히 컨트롤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잘남 역시도 컨트롤해요. 그래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옥을 꺼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옥을 꺼내서 상대방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옥을 꺼내야 될 때, 그때 한방 꺼내고 다시 집어넣는. 성인의 고수. 평소에는 바보처럼 어벙했는데, 이게 한방탁 옥을 꺼내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일명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낼 줄 아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내공을 쌓지 않고 한 방에 그냥 그걸 어설프게 던지는 순간 요즘 말하면 바로 그냥 폭망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내 옥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내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정말 그것이 제대로 익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인 성인이 되고 성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정말 갈등 없이 상대방과의 불화 없이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 성과 자체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것을 내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성과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고수들 아닌가요? 하수들이나 그냥 뭐 나를 따르라 뭐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하려면 하지 이거 하수들이야 하지 익지도 않았는데 그냥 익은 척 하는 거죠. 뭐 이런 모습들이 전 노자라는 이 도덕경 5천 글자에서 꿈꾸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디테일에 강한 사람입니다. 디테일. 뭐큰 꿈을 꾸는 거 그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디테일에서 완벽하게 일을 끝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노자 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저 한아름 되는 나무 크기도 조그만 묘목 하나로 시작되는 것이며, 저 구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누각도 흙한 덩이를 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천리의 그먼 길도 한 걸음 내딛는 것부터 시작되느니라.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딱 떠오르실 텐데, 우리 가끔 꿈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보이스 비 앰비셔스 무슨 뭐뭐 뭐 야망을 가져라고. 아니 그냥 지금 너가 할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디테일에 최선을 다해요. 내몸 매니지먼트 잘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냉수마찰을 하시든지 뭐 아니면 제대로 된 밥을 해서 먹든지 그 조그만 것에서 놓쳐버리면 그 어떠한 꿈도 이룰 수 없다. 이게 노자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인이 일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없죠. 옛날 왜그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인가 윤여정 씨그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단역, 조역 멸시 받아가면서 남들이 볼땐그뭐 아엑스트라 배우 나는 생계형 배우였단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누군데 뭐 내가 이런 배역을 해야 돼? 라고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한단한단 켜켜이 쌓였던 게 윤여정이란 세계적인 배우를 만들었듯이 전 젊은이들이

0: 지금 내가 오늘 해야 될이 디테일이 뭔가를 고민해야 결국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한 아름다리 나무가 되고 9층 높이의 누각이 되고 그리고 천리길도 갈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다 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인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노자 도덕경에도 나와요.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인이고, 모르면서도 그 모르는 걸 모르고 아는 척하는 놈이 가장 하수래요.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를 했나요? 스탠퍼드 대학 2005년 졸업식에 Stay Foolish.
1: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0: 참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알 때, 비로소 그의 앎은 구동되기 시작한다. 내가 똑똑해. 내가 스마트해. 아마 스테이 스마트 했으면 스마트폰 안 나왔을 거요. 플리시폰만 나왔지. 내가 무지하고 난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난 아직도 더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그 선언에서부터 스마트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노자가 71장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인식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인, 저먼 곳에 있는 위대한 인간이도 아니고 그저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 뭔지 또 내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천천히 내공을 쌓아서 차근차근 소리소문 없이 정말 갈등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노자가 꿈꾸는 위대한 성인 맞습니다. 자, 오늘 2차 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건가? 성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움켜진 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편견을 깨야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 노자. 노자는 고정된 마음이 없어야 성인이 될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으라 일렀다. 이를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이 필요하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보다 때에 맞춰 성과를 낼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삶의 방식을 지향했던 노자.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지금 자칫 놓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챙긴다면 어느새 모두를 리드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春秋전국시대 제자 백가들 중 가장 혁신적인 철학자였던 노자. 평생 명성을 얻으려 한 적 없지만 누구보다 존경받았던 철학자. 노자는 혼돈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도의 길을 제시했다. 그 길은 2500년 동안 이어져 이 시대 리더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다. 노자가 쓴 도덕경 속에 숨어있는 현대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지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위가 오늘날 주요한 경영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자의 무위와 현대의 경영이 만나면 어떤 새로운 길이 펼쳐질까? 무위 경영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은? 도덕경에서 배워보는 경영의 지혜와 통찰.

안녕하십니까. 인문경영원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노자를 알면 기업 경영이 보인다. 오늘 3교시 노자의 무의경영입니다. 노자가 경영을 얘기한 것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노자 도덕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영학 책입니다. 뭐 경영이란 단어가 뭐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경영이라는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동양적인 단어입니다. 경영, 이게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맹자에 나오는 단어예요. 물론 맹자도 이 경영을 자기가 쓴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가사, 즉 시경에 나오는

누각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그것을 실현해내야 하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더래요. 자발적. 그리하여 빨리 하지 말라고 그토록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도 안 돼서 그 목표를 달성하여 누각을 세웠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경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한마디 얘기하면 뭐예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그리고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데 방법은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빨리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맹자에서 얘기하는 경영의 의미예요. 뭐 회사가 기업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하여 나와 함께하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열정을 끌어내서 그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훌륭한 경영자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노자 역시도 이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으로 내는 성과를 강조하는 경영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노자가 얘기하는 무위 경영이에요. 경영은 경영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을 무자 할 위자. 무위 경영. 경영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도 무위 경영이란 단어는 아마 제가 처음 이 과정에서 지금 쓰는 것 같은데요. 경영? 무위 경영? 말이 되나요? 없을 무 할 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말이 되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경영이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예? 희한하네. 그래서 노자가 제시하는 게 무의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이란 단어를 붙여야 돼요. 자연. 무의 자연. 어떤 분이 이거 내가 이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대요. 해석해 보니까 뭐 없을 무 할 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아니, 노자의 오해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매일 이슬만 먹고 무슨 뭐 거기서 그냥 요즘 말로 뭡니까? 뭐 속세를 떠난 사람들과 같이 뭐 돌을 닦고 이건 무의자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자연이라는 뜻은 뭐냐? 없을 무자 할 위자.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자에 그럴련자.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더라. 이게 무의자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누가 뜨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알아서 뜨고 지는 게 자연이지. 누구도 그 나무가 겨울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낙엽을 떨구고 그 추위를 최소한의 구조로 견뎌내고 따뜻한 봄에 또다시 따뜻한 온기를 맞이하여 자기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활짝 피는 그 과정을 누구도 무의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무의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아폴론이 해를 몰고 다니고 뭐 누가 뭐 땅에 지하의 신 하데스가 있고 인간의 신 뭐 제우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서양의 얘기고 동양은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자연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 인간 역시도 억지로 강요해서 얻는 성과가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경영의 본질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함을 하는 게 무입니다. 다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지 아니함을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내가?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하는 거지만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지 아니함을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소리 안 지르면 공부해요? 물론 쇼텀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엄마가 뭐 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도 없고 그런데 롱텀으로 보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내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요즘 MZ세대들은 이걸 이해할 것 같아요. 뭐 우리 때만 해도 뭐 상사가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뭐 몇 프로까지 성과 달성해라 뭐 비전 몇 년 뭐 회사의 성장률은 이거다라고 수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몰아붙였지만 요즘 그래갖고는 누가 안 해요. 내가 스스로 영원히 떨려서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경영이에요. 사실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라는 말을 하지 아니함을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갔는데 왜 늦게 들어왔냐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소리 지르지 아니함을 하는 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0: 아이 섬뜩해집니다. 이게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 아니함을 하니까 그러니까 무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지 아니함을 한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자가 갖고 있는 액션의 한 방식이에요. 그게 경영의 주체가 돼야 된대요. 요즘 말하는 걸 말했죠. 서번트 리더십, 뭐 자발적 성과, 자율 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자가 얘기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무의자연.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경영을 할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노자가 꿈꿨던 훌륭한 무의 경영의 아주 최고의 컨셉인 거죠. 그래서 노자가 이 얘기를 하다가 이 무의란 말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노자 도덕경 60장에 그런 말을 해요. 야, 무의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조그만 생선을 구워보면 그 느낌이 올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선 구워보셨습니까? 일명 약팽소선. 예, 같을 약자. 팽은 굽는다는 뜻이에요. 소는 작다는 뜻이고 선은 우리가 조선할 때 선자지만 생선이란 뜻도 있습니다. 마치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무의다라고 얘기해요.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영어로 해야 잘 알아듣더만 이게 한자는 어? Like, fry, small, fish 어? 이렇게 하면 쫙 알아듣겠죠? 예? 마치 조그만 생선을 튀기는 것처럼 그게 무의다. 숯불에다 놓고 철망에 올려놓고 이게 억지로 왜한 이가 불질러놓고 하면 물론 쇼텀에선 익는 것 같지만 나중 가면 다 타고 흩어지고 없어요. 정말 고수들은 생선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익게 만들어요. 이게 스몰 피시를 프라이하는 일종의 무의 경영이라도요. 불을 살살살 질러놓고 익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생선이 지가 알아서 지글지글 익게 만드는 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경영의 성과는 소리 지르고 윽박 질러서 얻는 성과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서 얻는 성과가 최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노자가 살던 시대에 이런 건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영웅주의 시대에 어? 너희들은 그냥 검은 머리 백성들이고 나는 너희들 중에 뛰어난 영웅이니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쫓아와라라고 소리 질렀던 시대에 그거는 단기적으로 성과는 나지만 장기적인 성과가 나고 지속적인 성과가 내려면 제발 소리 질르지 않는, 강요하지 않는, 압박하지 않는 그러한 성과. 이게 무의자연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참 제가 20년, 10년 전에만 해도 이 얘기만 해도 잘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제 기업체 강의 나가보면 다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맞대요. 요즘 뭐 MZ세대들한테 소리 지른다고 돌아가지 않는데요. 스스로 할수 있도록. 에? 이 조그만 생선을 굽는 것처럼 하라. 이게 제가 충청도 출신인데 우리 엄니가 항상 했던 말이 냅둬유란 말 아세요? 냅둬유? 제가 밥안 먹어도 냅둬유. 새끼 굶어봐. 응? 무의자연. 밥 먹으러 하지 않아도 스스로 밥 먹으러 가게 만드는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경영이에요. 공부하라고 쫓아다니고 너 숙제했어. 너뭐 일기 썼어. 물론 이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자녀가 성과를 내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할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려면 그거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자연의 핵심 철학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무의 경영을 하는 지도자의 특징을 노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자 도덕경 1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리더의 네 등급이 있대요. 네 등급. 어떤 등급? 하등급이니까 네 번째 가장 낮은 등급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야간 모든 조직원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최악의 지도자래요. 아유,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 어? 저게 뭐가 잘났다고 내 위에 앉아갖고 이 정도 욕 먹으면 그건 그냥 최4등급이죠, 왜? 근데 그 3등급이 있대요. 그 3등급은 약간 무서운 지도자입니다. 두려울 외자. 그 앞에만 서면 떨려요. 막 뭔가 두려워요. 복종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복종이 안 일어나요. 이건 3등급이에요. 4등급보단 낮지만 그래서 별로죠, 왜? 그냥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경영입니까? 이거 안 하면 맞을 것 같고. 이거는 3등급이래요. 2등급이 뭔지 아세요? 그 지도자 옆에만 있으면 너무 친근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게 이제 2등급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까지 들으면 이게 원래 1등급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너무 친근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롤모델이고 이렇게 여기는 게 원래 1등급이 돼야 되지 않아요? 노제는 아니래요. 그 위에 단계가 하나 더 있대요. 어떤 단계일까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산소 같은 지도자. 있기는 한데 그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도자.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없으면 뭔가 허전한 노자가 이런 지도자야말로 무위경영을 하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가 우리가 매일 뭐 고맙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나는 바로 사망이죠. 그러니까 정말 무위경영의 리더의 모습은 무위경을 하는 사람은 존재감 정도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압박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없어도 돼할 정도로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으면 너무나 큰 허전함이 밀려오는 뭐 이런 지도자가 가장 높은 1등급의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2등급 지도자 많이 봐요. 존경받고 정말 훌륭하시다. 그런데 그 존경조차도 거북한 거예요. 이 최등급은요. 그냥 무심하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죠. 뭐 그냥 자식들 끼고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흔해서 매일 밥 차려주고 매일 뭐 하니까 몰랐지만 나중 가니까 그분이야말로 그래서 노자는 그래요. 먹을 식자 어미 못 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리더는 식모다. 식모란 단어 아십니까? 밥 퍼주는 엄마. 응? 그냥 밥만 퍼주면 돼요. 공부하는 소리 잔소리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욕도 안 하고 그냥 배고파 엄마 하면 밥 차려주는 엄마 이게 최고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노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 물론 뭐 소리 질러서 세상이 경영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상대방을 독려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성과를 잘낼수 있는 태상은 하지유지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이 그의 존재감 정도만 느끼게 하는 지도자요. 그 다음에 기차는 친이해지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친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지도자요. 기차는 외진이라. 세 번째 지도자는 그 앞에 서면 두려워 떨게 하는 자요. 기차는 모진이라. 가장 최악의 지도자는 뒤를만 돌아서면 그를 욕하고 험담하는 지도자다. 그래서 이 무인은 실천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노자 도덕경에 나와요. 위학 일익이라. 배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날마다, 날마다 내 머리를 채우는 일이요. 위도일손이라. 돌을 닦는 것은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을 날마다,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다. 손지우손하라. 덜어내라. 또 덜어내라. 지어 무이라. 더 이상 덜어낼 데가 없는 것까지 덜어내라. 무위 무불이니라. 그런 덜어낼 데가 없는 무위가 됐을 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한자가 좀 어려운 게 뭐뭐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게 좀 어려워. 그냥 부정의 부정은 그어버리고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무위 무불이. 자연이 뭐예요? 무불위. 없을 무자 아니 불자 될 위자. 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돼? 경영이란 게 그게 가능해? 소리 안 지르고 윽박하지 않고 그래프 안 그리고 가능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성과를 낼수 있는 정말 차원 높은 지도자들의 성과 도출 방식이라고 노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말해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있지만 말 없는 가르침. 불언지교,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 있대요. 일처리도 무엇을 해서 되는 일처리가 있지만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얻어내는 일처리. 이걸 무위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일사자. 말로 해서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뭐예요? 내 기대치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전달이 됐을 때 상대방 그 말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힘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뭐죠? 능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뭘 시켜서 하는 건 효율이 떨어진대요. 스스로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건 굉장히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무의라고 하는 일처리 방식은, 이 경영 방식은 오히려 더 상대방을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게 해주는, 요즘 말하는 거 뭐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에? 뭐 칭찬 안 해도 돼. 그냥 지가 춤추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내 조직원들이 다 춤추게 만들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할수 있는 그런 무의의 조직의 어떤 그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노자가 얘기하는 아주 퍼펙트한 경영이에요. 마케팅도 그런 마케팅이 있어요. 뭐 디마케팅이라고. 이 물건 사세요, 사세요. 이거는 옛날 마케팅이야. 에? 사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게 만드는 게 그게 설득의 가장 높은 차원인 거죠. 안 판다는데 자꾸 사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노자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세상은 시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철학. 사람은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도 스스로 설득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이 철학. 억지로 강요하는 것보단 강요하지 않음이 훨씬 더 자발적일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노자가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의 경영이다. 그래서 덜어내라. 에브리데이 덜어내래요. 다 덜어내래요. 뭘 덜어낼래요? 상대방에 대한 뭐랄까, 간섭, 기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적질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말로 그냥 지적하고 험담하고 지시하는 거, 이거 완전히 조직의 성과를 다 떨어뜨린대요. 아무리 훌륭한 임원도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달달달 볶으면 그게 타버리잖아요. 지가 알아서 볶아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노자 도덕경 57장에 그런 말을 해요. 아, 무의 민자와라. 나는 무의를 행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스스로 교화되어 가는구나. 아, 호정이 민자정이라. 나는 고요하게 내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바르게 되어 가는구나. 아, 무사히 민자부라. 나는 아무 일도 일을 벌리지 않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부자가 되어 가는구나. 아, 무욕이 민자박이라. 나는 욕망을 버렸으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소박한 사람으로 변해 가는구나. 예. 야, 이 노자가 꿈꿨던 가장 아름다운 조직 경영의 모습입니다. 난 아무것도 강요한 적도 없고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고, 어쩌면 상대방이 내 존재감조차도 혹시라도 무겁게 느껴질까 봐 그마저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죠. 예? 날마다 날마다 위도일손. 예. 이 말은 꼭할 위자에 길도자, 도를 닦는 건 날일자에 버릴손자입니다. 일손. 데일리하게 버리는 거래요. 그런 욕망들이 버리지고 날마다 날마다 지어무이라. 더 이상 버려질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무이무불이라. 강요하지 않았으나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라는 이 경영 철학. 요즘 뭐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잘 나가는 그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보면은 뭐 직원들한테 뭐몇 시부터 출근해, 뭐몇 시에 퇴근해 이러지 않는다 그러대요. 그냥 네가 알아서 성과를 내. 에? 그렇게 구속받는데 익숙한 직원은 아예 뽑지도 않는다 그러더만. 응? 네 책상 그냥 집에서 일해? 그럼 집에서 해요. 라고, 어떻게 보면 노자가 우리 동양의 중요한 철학인데 잘 써먹는 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전히 우리는 규율 사회를 살고 있다. 규율. 규율의 특징이 뭐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뭐 짜면, 어디까지 짜면 나와요. 그러나 더 이상 안 나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자율로 달리 돌아가야 돼요. 성과라는 게, 시켜서 하는 성과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냈을 때 그동안 내지 못했던 성과를 낼수 있다면, 그건 어쩌면 이 시대가 꿈꾸는 21세기적 조직 경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직을 맡게 됐을 때, 또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아, 노자의 무의 경영, 이 팁을 좀 갖고, 세상이란 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설득이. 억지로 강요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랬지. 어쩌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이 말을 좀 기억하신다면, 이 무의란 말이 그냥 허무주의나 아니면 무슨 뭐 피세주의나 아니면 소극적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의 방식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자의 책은 원래 두 권이었어요. 도경과 덕경. 왕필이라고 하는 노자의 주석자가 그걸 그냥 편집을 막 해갖고 81장으로 이렇게 이제 챕터를 나눠 놓은 거죠. 거기 80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노자가 꿈꾸는 경영의 최고의 세상. 일명 유토피아죠. 소국과 민, 크지 않은 나라에 적은 인구가 사는 그런 세상. 감기식 미기복,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안기거 락기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가장 세상에서 편안하고, 내가 누리는 이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노자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상대방의 평가받지 않고 저절로 자율적으로 내가 먹고 입고 살고 누리는 이것들이 저절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영의 목표를 노자는 세우고 그 목표의 방법을 무의로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 노자, 이제는 뭐 돗닦는 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다시 21세기에 내려온다면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역발상을 통해서 뭔가 답을 찾아본 그런 무의 경영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3교시, 오늘 노자에서 배우는 무의경영의 철학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 무의. 노자는 가진 것을 덜어내고 자연스럽게 두어야 무의의 경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구성원들을 자연스럽게 두면 자발적인 참여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 발 떨어져 있어도 신뢰감을 주는 이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했다. 탐욕으로 가득한 경쟁의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 했던 노자. 비우고 낮추면 모두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노자. 이익만 생각하는 리더들에게 경영의 본질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무위 경영은 기업의 미래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춘추 전국 시대 제자 백가들 중 가장 혁신적인 철학자였던 노자. 평생 명성을 얻으려 한 적 없지만 누구보다 존경받았던 철학자. 노자는 혼돈에 빠진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도의 길을 제시했다. 그 길은 2500년 동안 이어져 이 시대 리더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다. 노자가 쓴 도덕경 속에 숨어있는 현대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지혜.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노자 사상의 핵심, 거꾸로 철학. 남들이 가는 길을 의심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 말했는데, 천하 경영의 전략이었던 거꾸로 철학. 노자는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까?

안녕하십니까. 인문경영원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노자를 알면 기업 경영이 보인다. 오늘 4교시는요, 노자의 역발상 철학이란 주제를 갖고 한번 도덕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가 경영학 책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정치학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노자는 또한 철학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노자 철학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참,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어떠한 사상가나 책을 한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라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글자를 꼭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노자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반의 철학이다. 반. 예, 이 반자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쉬운 자죠. 거꾸로 반자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 노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자 철학의 핵심 화두입니다. 이 거꾸로란 말, 이명. 내가 막 교만해서 내가 잘나다고 막 어깨에 힘을 주면 거꾸로 그것은 한.

0: 한방 가는 수래요. 이 거꾸로란 말, 내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면 거꾸로 오히려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자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려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떤 구동 방식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 이용한 주식 투자자가 있어요. 왜? 워렌 버핏이라고. 오마의 현인이라 그러죠. 그분은 주식 투자할 때 무조건 거꾸로 간대요. 그 남들이 주식 산다고 딱 물려들면 빠진답니다. 반대로 남들이 빠질 때는 들어간대요. 근데 희한하게 남들이 빠질 때 들어가면 거꾸로 결국은 목표를 성과를 달성해내고 남들이 들어갈 때 빠지면 결국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반자의 철학입니다. 이 느낌이 좀 오시나요? 거꾸로? 네? 이게 노자 전체적으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억지로 소리 지르는 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지르지 않고 설득하는 게 가장 거꾸로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요 알고리즘이 거꾸로 반자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 40장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반자는, 예, 거꾸로 간다는 것은 도지동이라. 도의 가장 중요한 운동 방식이다. 반자도지동. 예, 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거꾸로 가래요. 제가 가끔 신입사원들 교육을 나가면요. 아직 이제 배치되기 전이죠. 대부분 이제 그 공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 사무실이 있죠. 너 어디 근무하고 싶냐 하면 100여 명 다 서울 중심 본사에 근무하고 싶대요. 내이 얘기를 해줘요. 거꾸로 가라. 현장에 가서 용광로 옆에서 시작해라. 아, 그러면 밀려난 거 아니냐. 그 현장의 바닥을 체험하고 온 사람하고 그냥 매일 뭐 양복 입고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하고는 그 나중에 가면 전혀 결과가 다르다. 이 거꾸로라는 말. 그걸 이해할지 뭐 요즘 젊은 친구도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Stay hungry. 그 스탠퍼드 대학교 그 졸업식장에서 했던
1: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0: 이 스티브 잡스의 이 말,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수재 중에 수재로서 이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을 하는데 제발 좋은 길, 편안한 길도 있지만 거꾸로 가라는 얘기 했잖아요. 헝그리, 배고픈 길을 선택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의 그런 선택이 오히려 너를 더큰 길로 인도할 것이다. 자, 이러면 좀 거꾸로라는 말이 좀 들어오시나요? 그 안락한 길의 함정이란 말 아십니까? 편안해 보이고 정말 즐거운 길인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에 함정이 많아요. 손자병법에도 그 얘기를 해요. 일단 좋아 보이는 길은 가지 말래요. 왜? 거기엔 분명히 매복이 있대요. 남들이 이 길은 좀 어려워. 그런 길을 선택해야 오히려 완벽한 행군을 할수 있다라고 손자병법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노자의 관점으로 보면 젊은이들이여 비포장 도로로 가라. 그것이 너가 힘들지언정. 그러나 그 힘든 것이 결국은 너를 더큰 길로 인도할 것이다. 뭐 이거는 노자뿐만이 아니라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응? 하늘이 장차 그 사람을 더큰 사람으로 키워서 더큰 임무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여 그를 더욱더 단련시켜 강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만들고 그의 피부와 몸뚱이가를 굶주르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엄청난 자기 성장의 전환점을 찾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하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하늘이 너를 죽이려는 일종의 시도라는 거예요. 사어 안락이란 말입니다. 죽을 사자. 어디에가 죽는 일이야? 편안할 안자에 즐거울 낙자. 우리가 다 안락하고 싶잖아요,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그 선택이 너를 사,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고, 생, 오히려 나를 살리는 건 뭐래요? 우한, 근심 우자, 근심 한자. 예? 걱정도 많고 근심

도 맞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늘이 너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주는 일종의 시련이며 좀더 과장하면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요즘 뭐 시험도 잘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건 하늘이 당신을 너무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눈앞에 거 밖에 못 봐요. 당장 안락하고 좋고 남들이 우리한테 칭찬받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뭐 워렌 버핏이 거꾸로 갈수 있다는 건 그건 다 자신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자신 없으면 밀리는 것 같고 이거 내가 혹시라도 뭐 소외된 거 아니야? 자꾸 불안하죠. 근데 정말 내가 자신 있는데 거꾸로 가도 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요 근래 저한테 공부하러 찾아온 정말 내 처음 봤어요. 전화를 딱 하더니만 선생님의 책도 많이 보고 뭐 강의도 많이 들었대요. 한번 찾아뵙고 싶대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자기 소개를 딱 보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무슨 뭐 연봉 1억이 넘는 뭐 그런 거에 결국은 와대 궁금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정말 노자의 이 거꾸로 반짝, 거꾸로 철학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했더만 군대 제대해서 거꾸로 간 거예요. 난 대학 안 간다. 그리고 보험업계 뛰어들었더니만 보험회사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더래요. 왜? 큰 보험회사는 다 대학 졸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의 대리점이 있대요. 여러 보험사의 그 물건을 파는. 그 대리점에 가서 영업을 시작해서 4년 만에 억대 연봉을 받고 뭐 그렇게 이제 TV에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노자 읽어봐니까 노자는 안 읽었대요. 넌 노자를 제대로 안다. 당장 안락함을 거부하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한 너의 그 선택이야말로 어쩌면 노자가 꿈꿨던 가장 위대한 철학을 너가 실천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천장지구란 말. 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예? 하늘 천자에 길장자. 땅지자에 오렐구자. 홍콩 영화 제목이죠. 텐장띠지오. 예, 유덕화가 툭 나오나? 맞아, 유덕화 젊었을 때 모습 아주 뭐잘 나갔던 시절이죠. 천장지구. 이게 노자 도덕경 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반자의 철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장지구라. 하늘과 땅은 장구합니다. 요네 글자만 따놓고 보면, 뭐, 하늘과 땅이 저토록 장구한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영원히 계속돼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 영화 제목을 딴것 같지만 사실은 노자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가끔 보면 노자의 이야기를 그냥 본인 원하는 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데 원래 틴창 띠지오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과 땅은 저토록 장구합니다. 하늘과 땅이 저토록 장구한 이유를 아십니까? 거꾸로 장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대한 성인들이여, 자기 몸을 뒤로 했을 때 거꾸로 내 몸은 앞서게 될 것이고, 자기 몸을 밖으로 했을 때내 몸은 중앙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버렸기에 진정 나를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천장지구입니다. 야, 하늘과 땅이 저토록 장구한 이유는 뭡니까? 장구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말이 되나? 그러면 오래 살려는 마음이 없어야 오래 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그러한 집착들이 오히려 뭐 쓸데없는 건강식품 먹고 하면서 오히려 무너진대요. 자연스럽게 그 오래 살려라고 하는 그 집착을 버렸을 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배가 양이 차면 과식 안 하고, 졸리면 자고. 그게 오히려 장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후기신이 신선이라, 지도자여 당신의 몸을 뒤로 하라, 뒤우자. 그러면 거꾸로 너의 몸은 앞서 있을 것이다. 야, 참. 내가 앞장서야 돼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왜 가끔 그러잖아요, 식당에서. 아유, 먼저 앉으시지요. 참. 이런 그 양보가 결국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거꾸로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사성사란 말이 나옵니다. 예? 없을 무자 그리고
없을 무자 그리고 사사 없을 무 사적인 나 프라이빗한 나를 버리래요. 그러면 일회성 자 결국 오히려 사적인 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인을 버렸을 때 개인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내 아를 뒤로 했지만 결국 거꾸로 나는 앞에 서 있을 거란 이 말. 남들이 안 가는 그 험한 길을 갔지만 오히려 더 위대한 길을 만날 거라는 이 거꾸로의 철학이야말로 노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의의 경영이든 성인의 리더십이든 대부분의 노자 철학이 이 반으로 시작이 돼요. 거꾸로. 돈 벌고 성공한 사람이 거꾸로 성공을 내려놨을 때 진짜 성공을 하게 된대요.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과시하고 그 성공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할때그 성공은 거꾸로 실패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던 그 젊은이, 난 거꾸로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럼 성공했네요. 성공했대요. 그래서 차를 일단 봐야 난 성공한 사람들. 무슨 차 타고 다니나. 30대 중반에 성공했으면 좀 좋은 차, 외제차 탈거 아니에요. 아직도 허름한 중고차 타고 다니면 보면서, 아, 이 친구는 계속 간다. 뭐 이렇게 테레비도 나오고, 뭐, TV에도 나오고, 뭐 내가 성공했다고 그래도 뭐 억대 연봉 이렇게 뭐한 사람이 거꾸로 자기를 늘 낮추고, 난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정말 멘토를 찾아다니고, 그것도 머리가 아닌 가슴이 아닌 몸으로 저런 모습이야말로 거꾸로 뭔가 더 좋은 것이 갈수 있다. 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문제가 꼭 성공을 공을 이뤘다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노자가 얘기하는 성공은 공을 내려놨을 때가 성공이 끝난 겁니다. 아 그래서 왜 노자 도덕경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 성공은 공을 이룬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이룬 공을 이루었던 공을 거꾸로 내려놨을 때그 성공이 완성된다. 아, 공성 이룰성 자, 몸신 자, 물러날 태 자, 공성신태란 말이 있습니다. 공성. 공성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성공 아닙니까? 성공. 아,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다 성공 아니에요? 뭐 돈을 벌든, 어느 자리에 오르든, 뭐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든, 다 우리는 성공을 꿈꾸죠. 그리고는 성공했다고? 이제 됐대. 성공했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으니까. 노자는 여기가 가장 위기래요. 사실, 시험에 떨어진 건 위기가 아니래요. 노자는 거꾸로 시험에 붙은 게 위기래요. 주식이 하한가 친건 위기가 아니래요. 상한가 친게 위기래요. 왜? 그때부터 사람은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집착이 돼서 교만과 온갖 자랑질,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그땐 그 비상사태를 인지하고 신태, 몸신자에 물러날 태자. 그 성공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 성공에서 내 몸이 한 발짝 물러났을 때 진정 그 성공은 그 사람 앞에 서 있. 이게 거꾸로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등산을 예를 들면 등산이 뭐예요? 오를 등, 매산. 산에 올라가는 게 등산인가요? 아이, 산에 올라갔으면 하산, 내려올 하자에 산을 내려와야 등산이 끝난 거 아니? 등산은 했는데, 하산했다는 소식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실종, 실종이라 그러죠. 조난당한 사람들 많아요. 성공했는데, 주변 사람은 다 웬수야? 그게 뭐 성공이에요. 돈을 뭐 몇십조를 버는 무슨 성공이에요, 그게. 그 돈을 나눴을 때, 진짜 성공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돈을 쥐는 게 성공이 아니라, 노자가 그래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건 이익일 뿐이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누었을 때쓸 용자, 용이 생긴다. 이용한다. 우리가 왜 use, 이용한다는 말. 성공하면 뭐해? 돈 있다는 자랑만 했지. 무슨 뭐 나한테 뭐 밥이나 한번 샀어? 성공한 사람들 중에 가장 착각이 자기가 돈 벌었다는데 딱 멈춰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제발 공성신태. 그 성공은 등산이 끝이 아니라 하산이 돼야 되듯이. 공을 이뤘으면 그 공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성공이 돼야 된다. 이게 거꾸로의 철학이에요. 수없이 많은 기업인들이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에 마무리가 안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천한 자본이죠. 건전한 자본은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왜? 돈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삶의 일종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 성공은

0: 이 세상과 나눴을 때 더욱더 빛이 날수 있다는 이 거꾸로의 철학. 그런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인간의 입에서 입으로 역사의 기록이 되지. 몇 천억 있고 몇조 있다가 간 사람들은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들 나눠줬고 법정 싸움하다 끝났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노자는 그 당시 잘 살던 귀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좀 거꾸로 가. 땅을 넓히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야. 거꾸로 그 너의 탐욕을 줄였을 때 진정 또 다른 너의 위대한 영토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노자는 거꾸로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 8장 유명한 얘기 있죠. 거꾸로, 즉 가장 거꾸로의 대표적인 것이 자연계에 뭡니까? 물이죠, 물. 상선약수라. 상선약수. 뭐 약수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선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수선이 만물이라. 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여 그들을 생육시키나 이 부쟁이라. 남들에게 자기의 공을 자랑하거나 다투지 아니한다. 처중인지 소호라. 오히려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나니 고로 기어도라. 그러므로 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거선지 물은 땅처럼 낮은 곳에 임하고 심선연 물의 마음은 연못처럼 깊고 여선인 물은 누구에게든 아낌없이 주며 언선신 물은 신뢰가 있고 정선치 물은 모든 것을 제대로 다스리며 사선능 물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며 동선시 물은 움직임에 제때를 안하니. 야, 이 노자 도덕경 8장은 정말 최고의 시입니다. 시. 모든 만물을 다 이롭게 하였으나 오히려 남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이 물. 그러나 그 낮은 곳으로 임한 그 물의 모습이야말로 거꾸로 모든 인간에게 다 존경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부드러울 유자, 약할 약자, 유약하다는 말, 노자가 가장 사랑하는 말이에요. 좀 부드러워야 된대요. 약하다는 게 물리적으로 약한 게 아니라 강하고 세고 군림하고 강요하고 억박지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부드럽고 약하고 낮추고 겸손하고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거꾸로 더 위대해지는 방법이라는 이 반의 철학을 노자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강에 다 덤벼. 이거는 노자가 바라본 거꾸로 가장 유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부드럽, 약하고 말랑말랑. 볼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부드러우니에요. 그 부드럽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건 뭐예요? 뼈마디가 굳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젊은 분들이 있다면 좀 부드러워야 돼요. 너무 굳지 마세요. 더 낮추고 더 비우고 더내 안에 있는 정말 부족함을 채우는 그 모습 속에서 남들이 안 가는 그 험한 비포장도로를 가는 그 위대한 용기를 통해서 더큰 성공을 만들어내고 그 성공에 또 머물지 않고 그 성공을 내려놓고 이 사회와 함께 했을 때 진정 최고의 성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인생 살다 보면 참 거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죠. 구부린다는 거 싫죠? 노자는 계속 구부리래요, 구부리래요. 곡즉전이라. 예? 구부릴 곡자. 구부려라. 그게 온전해지는 방법이다. 예? 구부리면 지는 거 아니래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정말 단단함. 이게 구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경쟁에 지금 너무 길들여져서 뭐 수행평가 했죠. 상대방을 눌러야지 내가 좋은 학교 갔죠. 이번에 시험에서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센 놈이 살아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노자는 반대예요. 센 것을 오래 못 간대요. 부러진대요. 저 폭풍우가 몰아칠 때 커다란 아름다리 나무는 그냥 뿌리째 뽑혀진대요. 저 우리가 별볼일 없이 느껴지는 잡초는 그 바람 따라 부드럽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이런 철학들은 굉장히 도교 철학적이에요. 태극권 같은 거 굉장히 부드럽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죠. 이런 느낌의 우리의 사유 방식들이 우리의 삶에서 구동될 때 노자에게 하는 거꾸로의 철학이 제대로 구동되고 있는 거죠. 아,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경이란 건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삶의 여정마다 만나는 운명 같은 것이지.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난 게 그게 역경 아닌가요? 근데 노자는 그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예. 폭풍은 부정 줘라. 아무리 사나운 해오리 바람도 한나절 가면 끝나게 돼 있대요. 치우는 부정일이라 아무리 세차게 내리는 소나기도 결국은 영원히 하루 종일 계속되진 않는답니다. 참 노자는 그 당시 유교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노노책에 비해서 이 도가 철학은 부드러움 또 아니면 자연 또 아니면 일종의 어떤 그 새로운 거꾸로를 통해서 뭔가 답을 찾고자 했던. 그래서 성공하여 돈을 벌어서 자랑하는 사람보단 이 사회에 남기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성공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찾아낸 게 노자의 도덕경이다. 노자의 철학을 요즘 기업가 정신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즘 기업에서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죠. 도전과 예. 나눔이죠. 챌린지. 도전하는 거예요. 무언가 손끌 내요. 그러나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전 노자로 얘기하면 그것이 성공과 비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장에 돈을 가득 채워놓고 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젊음을 불태워서 멋진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고 갈수 있다면 그건 노자가 얘기하는 거꾸로 더 위대한 삶이 된다는 이 말을 하면서 오늘 4차 시 노자의 철학은 역발상 거꾸로의 철학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도덕경을 읽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노자의 사상을 관통하는 단어, 거꾸로반.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도의 움직임을 따를 수 있다 생각한 노자는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항상 낮은 곳에 흐르는 물이 도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노자는 남들과는 다르게 거꾸로 돌아가는 힘든 길을 권했고, 지금의 안락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하라 일렀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저절로 따르는 존경받는 이상적 리더, 성인이 될 수 있다 했다. 뒤돌아보는 것을 시간 낭비라 생각하며 내려오길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지만 노자는 거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위대한 성공의 길이라 한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돌아서 보자. 기존의 상식과 원칙을 거꾸로 바라보고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면 지금 우리를 둘러싼 불안과 역경은 사라지고 성공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맛있어. 호떡아 어디 있었어? 호떡아, 너 밖에서 놀았어?
1: 응, 밖에서 달콤이랑 유유랑 젤이랑 놀았지.
0: 엄마가 너 예방접종했다고 오늘은 얌전히 놀라고 했잖아.
1: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단 말이야.
0: 너 예방접종 후 뛰어놀다가 쓰러진 세자이에 기억한다?
1: 아, 쓰러진 세자!
0: 아,
1: 기억한다.
0: 아이고, 또 기억을 못하는구나.
1: 왜 자꾸 쓰러지지? 밥을 조금밖에 안 먹나?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호떡이의 건강을 위해 한 번 더 얘기해줄게.
1: 우와!

0: 예방 접종 후 왜 쉬어야 해요?
1: 그 이야기는 세자의 예방 접종으로 시작한다.
2: 세자 저하,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예방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3: 어의의 말이라면 들어야지요.
2: 그럼 예방 접종을 시작하겠습니다.
0: 어이, 시세가 너무 큰 거 아니요?
4: 세자 저하, 맞으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2: 예방 접종을 한 후에는 꼭 쉬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1: 하지만 세자는
5: 심심해.
1: 동생과 놀고 싶었다. 안 되겠다. 살금 살금. 아, 깜짝이야.
6: 오늘 예방 접종을 하셨으니 쉬셔야 합니다.
1: 그래. 아, 깜짝이야!
4: 예방접종을 하셨으니
1: 알았다고!
5: 이를 어쩐다!
1: 결국 세자는 몰래 나갈 방법을 고민했다.
2: 세자 저하, 세자 저하, 차 드실 시간이 옵니다. 세자 저하. 응? 어, 양재 씨네? 어딜 가셨나?